0: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왜 귀한 시간 써가며 새 걸 만들지 이미 있는데 저기 있는 걸 빌려면 되겠네. 어? 뭐야? 아, 나 손가락에 수염 붙어서 당황한 거 아니야. 난 그냥 그 뭐냐, 아, 콧수염 꼬는 게 유행이라 그래.
1: 언제 들여보내죠?
2: 라이더가 돌아오면 바로 그때 정식으로 방을 열 거야.
0: 그렇게는 안 될걸. 이 방 탈출 시설은 문제를 일으킬 게 뻔해.
1: 조심하면 되잖아요.
3: 네, 안전하고 튼튼하기만 한데요.
0: 그건 내가 판단해. 게임장 감독관인 나 허미디 포터가 규정에 따르면 이건 크기도 모양도 판지 종류도 몽땅 잘못돼서 치워야 돼.
1: 네? 그럼 규정에 맞춰서 그냥 고치면 되잖아요.
0: 잔말 말고 상자에서 떨어져. 살살 들어 양양아. 아참 시청에서 일하는 야옹아. 어? 아니 인간아.
1: 어? 무슨 일이야?
0: 저리 비켜줄래? 이 게임장은 이제 시청 재산이거든. 안개기석 시청.

0: 문 열어.
1: 안 돼요. 문을 열고 싶으면 여기 퀴즈를 먼저 풀어야 해요.
0: 네가 만든 거잖아. 정답은 다 아는 거 아니야?
1: 아니요. 저는 화면만 설치했고 퀴즈는 컴퓨터가 내는데요.
0: 그렇다면 망했어.
1: 라이더를 불러야겠어요.
2: 얘들아, 가져왔어. 어, 방탈출 게임장은?
3: 어떤 어른이 가져가 버렸어. 시에서 정해준 규정을 어겼다고 하던데.
4: 근데 앞만 봐도 수상하단 말이야.
1: 대장, 상자가 차에 실렸는데 운전자가 차를 너무 험하게 몰아.
0: 난폭 운전은 법을 어긴 건데.
2: 기다리세요. 퍼피 구조대가 지금 당장 가서 구해드릴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3: 이 상자 보여? 여기서는 어떻게 탈출해야 해?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루키랑 시청 감독관 아저씨가 게임장에 갇힌 채로 차에 실렸는데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한대.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네가 확성기를 써서 저 버스 기사한테 버스를 세우라고 해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러블? 넌 크레인으로 방탈출 게임장을 짐칸에서 들어줘. 로키랑 감독관 아저씨를 풀어주게.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좋아, 체이스. 가서 차를 세워봐.
1: 고양이였어? 그 감독관 아저씨 보면 볼수록 수상한 사람이야. 락! 확성기!
2: 어서 차 세워, 양화!
3: 차라리 퀴즈를 다 풀고 빨리 여기서 나가자.
4: 이것은 작고 둥글고 안에 씨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5: 오! 알았다! 정답은?
3: 바나나!
4: 띠, 틀렸어.
3: 뭐? 말도 안 돼!
5: 아니요, 체리예요.

0: 배리는요 작고 둥글고 씨가 하나예요.
1: 난 아직도 바나나 같은데. 라이덤, 고양이가 사람 말을 안 듣고 계속 가.
2: 알았어, 뒤로 와. 러블, 네가 가. 트레일러에서 방탈출 게임장을 들어올려.
3: 콕콕 족집게 작전 실시. 살살 들어, 크레이나.
0: 저 녀석 좀 뛰네.
2: 체이스, 버스가 저 차를 치겠어. 그물로 보호해줘.
1: 알았어. 락! 그물. 아슬아슬했어. 난 앞을 살펴볼게.
2: 그게 좋겠다. 지원을 요청할게. 주마, 저 버스 좀 잡아줄래?
4: 대안구조 주마 출동!
0: 이 빈칸에 어떤 색이 들어갈지 알아내야 해요. 이 칸이 빨강, 노랑이니까 여긴 녹색이어야겠죠?
1: 근데 이 퀴즈를 어느 세월에 다 풀어. 평생 여기 살겠네.
0: 에이, 울지 마세요. 감독관님 할 수 있어요.
1: 울어? 누가 울었다 그래?
0: 이 둘은 빨강, 녹색인데 그럼 빠진 색이 뭐가 있을까?
5: 시민 여러분, 멈추세요! 버스가 오고 있어요!
2: 오, 안 돼! 아저씨, 차가 그쪽으로 가요! 조심해요!
3: 트레일러는 내가 세울게!
0: 버스는 내가 맡고! 이 중에 딱 맞는 모양을 빈칸 두 개에다 채워야 하는데. 이 퀴즈는 어렵다.
1: 아니, 너같이 똑똑한 애가 못 풀면 대체 누가 풀어? 그럼 진짜 큰일 난 거네.
0: 자율주행 모드 가동. 좋아, 간다. 지금 좋아, 얘들아, 이제 그만 놀아. 양양이랑 로봇생쥐는 노느라 완전 정신없는데?
2: 정말 잘했어, 주마. 러블이 저 트레일러를 잡아야 할 텐데.
3: 잡았어.
2: 꽉 잡아, 러블. 제이스, 네가 가서 견인고리로 도와줘.
0: 우와, 운전 한번 험하네요.
1: 이 퀴즈 어떻게 푸는지 알았어. 거울처럼 마주보게 만들자. 사각형은 이쪽에, 삼각형은 여기 있다.
6: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방탈출에 성공하셨습니다.
1: 만세! 방금 저 말 들었어? 내가 했어! 우후! 내가 했어! 내가 했다!
0: 꽉 잡으세요!
5: 랩! 견인고리! 트레일러는 무사해.
0: 잠깐만요, 홈딩어 시장님?
7: 알렉스, 자르는 건 네가 할래?
0: 어드벤처 베이 방 탈출 게임 정식으로 영업합니다. 예! 놀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7: 아니 뭘, 혹시 누가 방을 뺏어가면 우리 큰 소리로 불러. 자, 이제 들어가서 놀아.
0: 예, 신난다.
1: 저기, 혹시 내가 필요하면 말해. 퀴즈를 푸는 건 내가 최고니까. 왜?
0: 탐험가 트래비스와 전설의 빅빌섬.
5: 와, 내가 잡을게. 저건 너무 높네.
8: 헬리콥터라도 타야 닿겠는데.
7: 미안해, 얘들아. 내가 공을 좀 잘못 던졌네.
0: 마셜, 넌 다른 동물이랑 말 잘하니까 갈매기들한테 공 좀 내려달라고 해봐.
4: 알았어, 한번 해볼게. 꽉꽉꽉꽉.
0: 우와, 마셜 성공이야.
8: 갈매기야, 고마운데.

0: 왜 지도를 거꾸로 만들어? 그래, 난 지금 전설의 섬을 탐험하러 가는 중이었어. 빅빌 섬이지. 거기 사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1: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빅빌 섬이란 데는 처음 들어봐요.
2: 터보 선장님은 아시겠지? 세상에 안 가본 바다가 없으니까.
0: 와, 진짜 좋은 생각인데. 좋아, 물어보자.
1: 저 아저씨.
0: 어?
1: 선장님은 저기 계세요. 배 안에요.
3: 자, 원리, 싱싱한 자연산 오징어 육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지?
0: 안녕하세요, 터보 선장님. 빅빌 섬으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실래요?
3: 빅빌 섬엔 가본 적이 없지만 원래 목적지가 여기면 어마무시하게 벗어난 것 같은데요?
2: 여태 잘못 날아온 거예요.
0: 아, 그 말이야? 그럼 저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3: 이 지도에 표시된 대로면 정확한 위치는 저 먼 바다 어디쯤일걸요?
0: 아하, 이제 알겠네.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요.
1: 저 아저씨, 스카이가 헬리콥터를 타고 같이 날아가면 어떨까요?
2: 저도 빅빌섬 찾는 거 돕고 싶은데 진짜 신나 보여요.
0: 그야 당연하지. 트래비스 탐험대에 온 걸 환영한다.
2: 헬리콥터 타고 바로 올게요.
3: 언제 섬을 찾을지도 모르는데, 자, 출출할 때 이거 먹고 기운 내서 찾으러 가세요.
0: 오징어 육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침밥인데, 오, 냠! 이제 배고픈데, 스카이! 우리 오징어 육포 좀 먹고 갈까?
2: 전 됐어요. 한눈팔다 빅빌섬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0: 역시 아침부터 맡는 오징어 냄새는 최고야. 어, 너도 한 입 할래? 그래겠다. 아이고, 달백이 동생, 아니 형님, 거기서 그러지 말고 저리로 가줄래, 제발. 아니 뭐야, 아, 결국에 구멍이 나버렸잖아. 스카이,
2: 제가 들어드려요. 후크. 들게요.
0: 역시 우리 스카이 조정 도와줄게. 그게 낫겠지? 그럼 내가 할게.
2: 아저씨, 아니요. 제가 한다고요. 왼쪽이요.
0: 아우, 알았어.
2: 아니요, 왼쪽.
0: 알았어, 왼쪽. 좋지.
2: 아저씨, 항로를 한참 벗어났거든요.
0: 아, 그렇군. 왼쪽이랬지? 중간 보고합니다. 풍선이 터지긴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빅빌 섬을 찾고 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거긴 아주 큰 괴물이 산다네요.
2: 괴물이요? 왜 지금 말하세요?
0: 말 안 했었나? 어쨌든 이따만한 괴물.
2: 아저씨, 괜찮아요?
0: 괜찮아. 곤돌라 바닥칠이 벗겨진 것만 빼면. 어, 그리고 바다가 더 가까워진 것 빼면.
2: 최대한 높이 날아볼게요, 아저씨. 그리고 라이더를 부르세요.
0: 그러니까 호피 구조대는 단축 번호로 저장해놨지.
1: 아저씨, 별일 없으시죠?
0: 내가 진짜 어이없어서 길도 잃고 열기구도 터지고 곤돌라에서 떨어지기까지 하고 이보다 더 할 수 있을까? 살려줘!
1: 오, 저희가 지금 갈게요. 호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호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4: 라이더가 부른다!
5: 마셜, 조심해.
2: 얘들아, 내 머리 위 섬에 놀러와.
6: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고마워, 얘들아. 자, 로보도 빅빌 섬으로 지금 바로 가는 거야. 준비됐지? 커피 구조대 날아가 보자. 좋아, 트래비스 아저씨를 곤돌라에 다시 태우고 구멍난 열기구를 막아야 해.
0: 알려줘!
1: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바로 러블. 네가 호버보드를 타고 바짝 다가가서 아저씨를 받아준 다음 곤돌라에 다시 올라탈 수 있게 도와드려.
5: 러블, 러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제트팩을 타고 가서 연장으로 열기구 구멍을 막아줘.
7: 초록에너지 출동!
1: 고마워, 로보도. 빨리 왔네. 러블, 로키, 지금 바로 출동!

0: 지금이야, 로보도! 쉬프트 엔진!
1: 저기 있다, 내가 말한 빅빅 섬!
2: 저게 진짜 빅빅 섬은 맞는 거예요? 엄청 쬐끄만데요?
3: 섬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유머 감각이 대단하네. 얼른 탐험하러 저기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4: 스카이, 아저씨한테 잘 버티고 계시라고 해줘. 거의 다 왔어.
2: 안 돼요, 아저씨. 기다려요.
3: 세상에 이런 바위도 다 있었나? 뭔 바위가 아니라 깃털 보는 것 같네. 뭐야, 엄청나게 커다란 새였잖아. 부리도 되게 커다랗고 말이야. 비리 부리란 뜻이지? 그래서 이 섬 이름이 빅빅 섬인 거였구나. 어디가 비리였니?
2: 꽉 잡아요, 아저씨. 라이더랑 애들이 오고 있으니까요.
5: 가요, 아저씨. 제 호버보드를 대줄 테니까 점프해서 매달리세요.
3: 이런 것 쯤이야. 좋아, 간다.
0: 이쪽이 새네. 얼른 막아줘, 로키.
6: 접착제! 빨리 굳는 접착제를 쓸게.
0: 잘 막았어, 로키. 이제 진공청소기를 써서 열기구를 다시 부풀려줄래?
6: 청소기!
0: 반대로 하는 거 잊지 마. 지금은 공기를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불어넣어야 하니까.
6: 맞다. 그래야 풍선이 다시 빵빵해지겠지. 청소기, 앞으로!
5: 해볼래요, 아저씨?
3: 이 큰 부리를 진정시키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할리카는 오징어 간식을 완전 좋아하지.
5: 큰일 날 뻔했네요. 꽉 잡아요, 아저씨. 열기구에 다시 태워드릴게요.
3: 역시 트레비스답게 이번 전설의 섬 모험도 대성공이군요.
2: 근데 저 펠리콘 부리에 오징어 유포병이 있어.
0: 저거 유리병이라 삼키면 안 돼.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마셜, 네가 저 새한테 말 좀 해줄래?
7: 준비됐어. 찍찍 소방관 출동.
0: 마셜, 저 펠리콘이 부리를 열게 할 만한 방법이 뭐 없을까?
7: 한번 새들이 좋아할 만한 농담을 해볼게.
0: 그래, 우린 너만 믿을 테니까 잘해봐. 로키, 새가 부리를 열면 곧바로 집게팔을 써서 입안에 든 병을 꺼내자.
6: 집게팔!
7: 있지? 갈매기 둘이 빵 집에서 뭐 할게? 빵 꽉꽉꽉꽉!
0: 지금이야, 로키! 꺼내!
6: 발이 안 나! 잠깐만! 나 괜찮아! 새도 괜찮고! 뭐해, 마셜? 얼른 농담 하나만 더 해봐!
7: 알았어! 빵을 본 비둘기 둘은 뭐라 할게? 갑 꽉!
0: 너희가 빅빅을 구했어.
7: 덕분에 실컷 웃었네.
6: 좋지? 난 새들 치과에서 노릇도 해보고 말이야.
3: 네, 지금까지 전설의 섬 빅빅 탐험을 보셨습니다. 빅빅과 커피 구조대였습니다.
0: 고생하셨어요, 아저씨. 혹시 또 큰 새 위에 올라타시거든 저희를 불러주세요.
3: 자, 큰부리 친구, 우리 시청자들한테 말해줄래? 오징어 육포가 얼마나 맛있게요?
8: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진동.
12: 얼굴엔
13: 순하게.
12: 줄무랑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0: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9: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고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0: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배가족.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드림.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2: 뽀록뽀록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3: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보라와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3: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4: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핏핏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퍼피 기사단과 용의 이빨.
7: 우리 파킹버그 왕국에 역사의 길이 남을 얘기가 있는데 바로 무시무시한 용과 못된 강아지 기사 얘기란다.
8: 재밌더라.
1: 난 백자님이 읽어주는 옛날 얘기가 그렇게 재밌더라고. 읽어줘요. 어서요.
7: 우리 왕국 북쪽 끝엔 드래곤 하이랜드란 곳이 있지. 여기 동굴에는 불을 뿜는 용이 살고 있는데 먼저 건드리지만 않으면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바킹버그엔 철칙이 하나 있지. 용은 절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1: 그렇게 위험한 짓을 왜 하는데요?
7: 그러게 말이다. 근데 뻔뻔한 기사가 있었지. 클로경이야. 자기가 제일 잘난 기사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어. 그래서 용 한 마리를 꼬셔서 자기 명령을 따르게 만들었지.
1: 그 다음엔요?
8: 그래서요?
9: 빨리요.
7: 클로경은 이렇게 생각했지. 용을 타고 바킹버그에 가자. 그리고 내 힘을 증명하고 말 것이다. 근데 이 가소로운 기사는 곧 용을 타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 그래도 클로경은 끝까지 용을 써먹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않았지. 용 한번 타보겠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결국엔 성공해서 바킹버그 하늘까지 날아왔단다. 잠깐은 좋았겠지. 용이 자기를 똑 떨어뜨려서 공주님 케이크를 망치기 전까지 말이야. 클로경은 바킹버그의 철칙을 와장창게 데리고 만 거야. 용을 건드리고 공주님 간식까지 망친 거지. 공주님은 그 후 기사 자기를 박탈했어. 그래서 클로는 이제 더 이상 바킹버그 기사가 아니란다. 다행인 건 클로가 전설의 용 이빨이 성 안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지.
1: 왜냐면 성을 비밀 장소에 숨겨놨거든. 맛보기만 보여줘요.
7: 전설에서 이 용 이빨을 손에 쥐는 누군가는 하늘을 나는 그 짐승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하지.
1: 멋지다.
8: 우와. 용을 조종하는 마법의 용 이빨이라고? 그럼 딱 내 거네.
1: 참나. 이 타르트나 먹어. 이상한 소리 하는 것보다 빵 먹는 게 더 낫거든.
7: 그때부터 우리 바킹버그는 기사 하나 없는 왕국이 됐단다. 바로 너희가 바킹버그의 강아지 기사단 역할을 하기 전까지는.
1: 그래서 오늘 너희는 왕국 최고의 영예를 누릴 거야. 내가 기사를 임명할 거거든.
8: 멋져.
1: 라이더, 이리 와서 무릎 꿇어. 그대를 기사로 임명하노라. 라이더. 기사 체이스. 기사 러블. 기사 로키. 기사 주마. 기사 스카이. 물론 그대도 기사 마샬.
10: 고맙습니다, 공주님. 왕국 최고의 기사가 될게요. 그리고 클로처럼 못된 짓은 절대 안 할 거예요.
8: 쟤들이 기사라고? 공주님도 보는 눈이 없네. 바킹버그에 필요한 기사는 나 클로경 뿐인데.
1: 좀 뭐래니? 네가 뭔 기사야? 그냥 클로지. 너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안 될 텐데. 아, 맞다. 일러 바치면 끝이지? 자, 공주님.
8: 야, 하지마. 한 번만 봐줘라.
1: 나한테 그래봤자 소용없어. 내가 더 잘해.
8: 관두자. 용이빨을 가져와서 공주님한테 이 몸이야말로 바킹버그 역사상 최고의 기사라는 걸 보여줄 거야. 그러면 나 다시 기사시켜주겠지?
1: 꿈깨. 그냥 동네 강아지 주제에 용이빨이 있는데는 아무도 몰라. 그게 아무도 안 지키는 이 간식이랑 같은 줄 알아.
7: 이제 바킹버그 왕실 이야기 책은 제자리로 돌려놔야겠다.
1: 어? 그거 비밀의 방에 있던 책 아닌가요? 제가 갖다 놓을래요.
10: 네? 저한테 호의를 맡겨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공주님.
1: 나랑 같이 가겠다고? 알았어. 자, 따라와, 강아지 기사.
8: 비밀의 방이라고? 거기가 마법의 용이빨이 있는 데겠구만.

0: 기사들이 파티하나? 엄청 많네요.
1: 이제 너도 강아지 기사잖아, 마셜경. 이 성 안에는 비밀장치나 덕 같은 게 아주 많아. 그럼 이제 나랑 맛있는 간식 먹으러 갈래?
0: 됐습니다, 공주님. 전 여기 남아서 이걸 지킬게요.
1: 그래라, 수고.
2: 그만해! 아, 진짜 말 좀 들어!
0: 어? 누구야, 너?
2: 누구긴! 이제부터 이 용이빨은 내 것이다! 하하!
0: 뭐? 안 돼! 멈춰, 도둑아!
2: 도둑경이거는? 아니, 클로경! 그리고 난 안 멈출 거야!
0: 클로경? 동화책에 나온 그 못된 강아지 기사잖아. 라이더, 아까 이야기책에 나온 나쁜 강아지 기사가 용 이빨을 훔쳐가서 내가 쫓아가고 있어.
3: 뭐? 클로경이?
1: 그 괘씸한 강아지가.
4: 계속 따라가, 마셜. 우리가 지금 갈게.
0: 내가 있는 한 넌 용 이빨 절대 못 가져가.
2: 웃기시네. 까불다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야! 야, 다음에 보자. 그땐 용 타고 올게.
0: 미안해, 얘들아. 클로한테 당했어. 감사해요. 이쪽으로 갔어. 얼른 와.
5: 저기 있다.
6: 거기서.
2: 좀 만나봐.
5: 어서 용이 빨 돌려줘.
2: 와서 가져가 보든가. 란, 집게. 구경이나 하시지! 와! 잡았다! 봤지? 기사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1: 하! 천문 달리 내려서 나가려는 거야!
4: 못 나가게 막자!
2: 좋아, 이제 여기서 멋지게 도망쳐볼까?
0: 거기서 도둑 강아지야!
1: 다시 다리를 들어서 못 나가게 만들자!
0: 도와드릴게요, 공주님!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됐어. 다리 내리는 거 막았어.
6: 클로는 벌써 도망쳤는데.
0: 미안해. 다시 내렸어.
3: 이미 떠나버렸네.
0: 난 어디로 간지 알아. 드래곤 하이랜드야. 그 용이빨로 용을 타고 날아올 거야. 자기가 최고의 기사란 걸 보여주려고. 전부 내 잘못이야.
7: 뭘 기죽고 그래. 우리 퍼피 기사단이 항상 네 편이잖아.
4: 그래, 마셜. 성벽을 더 두껍게 보강해보자. 용이 공격해와도 모두를 지킬 수 있게.
1: 바로 하자.
2: 그래, 좋았어.
1: 왜 이렇게 신났어? 새 쿠키가 왔나?
5: 아니, 클로가 용 이빨을 훔쳐가서.
1: 그러든 말든 과자 배달 오면 불러.
2: 안녕, 잘 지내? 나야. 진지라곤, 너한테 딱 맞는 이름이 생각났어. 스파크! 어? 이게 주인님한테. 어? 나한테 불 뿜지 마! 정신 차려라. 알겠냐? 착한 애구만. 이제 앉아. 자, 꼬리 흔들어. 와! 멋있어! 아니, 꽤 쓸만하네. 이제 고개 숙여. 내가 위에 탈 거야. 나라! 하하! 진짜 뭐든 다 할 수 있네. 누워서 날 수도 있나? 우와! 아니야, 취소 똑바로. 좋아. 그래, 이제 바킹버그 왕국을 혼내주러 가자. 전쟁!
1: 시민 여러분, 성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이제 어떡하면 좋지?
4: 저희가 모두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퍼피 고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0: 화폐 기사단 성체본부로 출동.
1: 라이더가 부른다.
2: 좀만 힘내, 내 뒷다리야.
3: 마션, 조심해.
2: 잘 봤지 얘들아? 바로 강 건너 강아지 구경이야.

0: 커피 기사단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아, 맞다. 라이더 기사단장.
1: 원탁의 회의에 와줘서 고마워, 얘들아.
2: 이거 멍탁 아니야?
1: 지금 우리 기사단이 반드시 필요한 임무가 생겼어. 클로가 용을 타고 성을 향해 날아오고 있대. 우리가 쟤들이 성으로 오는 걸 막아야 해.
3: 근데 라이더, 날아다니면서 불 뽑는 용을 우리가 어떻게 막는데?
1: 기대하시라. 커피 기사단 전용 탈것.
2: 우와, 멋지다.
1: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기사는 마셜. 넌 물뿌리개 창으로 용이 불을 뿜었을 때 바로 끄는 거야.
4: 불난 곳을 잠재우는 멍멍 소방기사.
1: 그리고 스카이, 넌 헬리콥터로 용을 정신없게 만들어서 혹시 모를 피해를 줄여줄래?
5: 하늘을 지키는 기사가 날아가신다.
1: 준비됐지? 퍼피 기사단 출동하자!

0: 이제 누가 최고의 기사인지 모두한테 보여줄 때야. 아우, 완전 될 거네. 촛불까지 있고. 불붙여 스파크스. 하하, 애송이 기사들은 내 상대가 안 돼.
1: 내가 용이뼈 갖고 가는 걸 막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2: 기운내 마셔, 아이.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3: 가자, 퍼피 기사단. 우리가 성을 지켜줘야지. 러블, 로키, 주마, 체이스. 용이 성으로 가니까 어서 준비해.
4: 용마리 확성기.
5: 그럼 더 이상 성에 접근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
6: 야, 너! 네가 그렇게 부니까 기사를 못하는 거야.
0: 전 기사 맞는데요, 공주님. 세계 최고의 기사죠. 불 뿜는 용까지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4: 어서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해요. 지금요. 라이더, 용이 우리를 공격해.
3: 이럴 줄 알고 미리 성에다 방어막을 쳐놨지. 지금 바로 갈게. 스카이, 용 날개로 쟤네들 시선을 좀 끌어줘.
2: 날아갈 준비 완료.
3: 마샬, 불이 붙으면 바로 다 꺼버려.
2: 알았어. 이번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3: 어, 안 돼. 불 뿜는 게 이제 질렸나 봐. 바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네. 그럼 바로 추석기 준비해, 러블.
0: 러블, 굴탕 먹이러 출동. 추석기. 준비하시고 쏘세요.
3: 영준이야, 러블. 잘했어.
0: 아유, 귀찮게. 좋은 말로 하려 했더니 안 되겠다. 스파크스, 저기 있는 깃발 같은 거 몽땅 태워. 뭐야? 누가 했어?
2: 좋은 말로 할 때 그 용이 빨 내놔!
0: 싫어! 스파크스! 교육 좀 시켜줘! 용들 시그릇!

0: 이렇게 시끄럽대니? 네가 조용히 좀 시켜. 가자, 못 먹겠네.
1: 완벽한 불덩어리를 쏘면 뭐하냐고.
2: 으흐, 와버렸네.
1: 저기에 착륙하기 딱 좋은 탑이 있었구만.
2: 쏙 저리 가. 클론을 누가 반긴다고. 아이, 좀 가.
1: 하, 편안한 비행 되세요, 선생님.
3: 백점님을 잡아갔어. 우리가 풀어드려야 해. 스카이, 용 날개를 써서 정신없게 만들어줘.
4: 알았어, 라이더. 헬리콥터 자율 비행. 잡아라, 용 날개.
1: 뭐야, 날아다니는 강아지 기사는 나 한 마리면 충분해. 얼른 내려가.
4: 백점님 나중에 가면 안 가?
3: 체이스, 네가 유인해볼래?
5: 용 잡는 기사 체이스 출동! 공잡기 놀이!
1: 스파크스, 뭐해? 어디가?
2: 이럴 거면...
4: 큐브!
3: 자석으로 클론을 끌어내려서 용 이빨을 빼앗자.
0: 어? 자석?
1: 그렇지, 스파크스. 참 착한 아이구나. 와, 내 가방! 죽어!
3: 잘했어, 로키.
4: 이제 용 이빨이 보여, 대장. 근데 뺏기는 좀 멀어.
3: 괜찮아, 작전 변경. 적들이 다시 공격하기 전에 모두 안전하게 성 안으로 들어가자.
6: 대장, 힘들어서 더는 못 잡겠어.
3: 알았어, 로키. 그냥 놔줘.
6: 자석, 제자리.
3: 체이스, 러.

0: 나가고 싶어요.
1: 걱정 마세요, 선량한 백성 여러분. 퍼피 기사단이 클로랑 용을 물리쳐줄 거예요.
2: 좋아, 다 왔네. 이제 모두 안전하게 성 안에 있는 거지. 잠깐, 마셜은 어딨어?
1: 라이더, 난 아직 밖에 있는데 괜찮아. 클로랑 용이 다음에 뭔 짓을 하는지 보고 먼저 움직이게.
2: 마셜, 뭘 그렇게까지 해. 물론 아주 용감하긴 한데.
1: 어? 지금 성문 다리 바로 앞이야.
3: 좋아, 불로 성문 다리를 녹이고 통째로 날려버려.
0: 아이고, 큰일 났다.
1: 안 돼, 그 용이 성문을 녹이고 들어올 건가 봐.
2: 자, 여러분 모두 퍼피 기사단 뒤에 서세요.
3: 나니까 이 성을 쓸어버리지. 바퀴복에서 제일 잘난 진짜 기사니까.
2: 뭐야?
3: 야, 당장 물 꺼! 이 물 뿌리개야!
1: 싫거든? 그리고 난 기사 마셜이야. 퍼피 기사 단원이지.
3: 하! 너 같은 게 기사라고? 사퇴! 날아올라!
2: 우리가 갈게! 마셜, 뛰어내려! 받아줄게!
1: 난 용이빨 되찾기 전에 안 내려가! 응! 스파크스, 뒤집어서 날아! 안 돼! 됐어, 라이더!
2: 실수! 지금이야!
4: 용금을!
2: 마셜, 잘 됐어. 그렇게 되면 클로가 더 이상 용을 조종할 수 없잖아. 봐!

0: 하늘에서 강아지를 주워본 건 난생 처음이네.
1: 죄송해요. 제 장비가 말썽이라서. 제가 타던 용은 또 다른 데로 갔고요. 근데 누구세요?
0: 난 플래핑턴 공작이란다. 날 만나다니 운이 좋구나. 잠깐, 네가 용을 타?
1: 네, 전 클로우 경이거든요. 바퀴버그에 딱 하나뿐인 진짜 기사요.
0: 아, 그래. 내 친척인 공주가 자기를 뺏었단 그 기사? 근데 우린 서로 도움이 될 것 같네. 난 바킹버그의 왕이 될 생각이야. 그러려면 기사가 필요하지. 인정하지, 존 클로드? 뇨, 뇨, 뇨!

0: 공주님, 커피 기사단이 왔습니다. 어서 좋은 상을 내려야지요.
1: 우리 바킹버그를 대표해서 여러분 모두한테 고맙단 말을 전하고 싶네요. 특히 저 마셜경한테요.
2: 감사합니다, 공주님. 혹시 또 왕국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저희를 불러주세요.
0: 이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긴 쉽지 않아. 너희가 얼마나 큰 공을 세운 영웅인지 길이 전하기로 했단다. 우리 바킹버그 왕실 이야기책에 실어서.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7: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EBS IN 포키젤?
11: 네.
12: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4: 순한 킬킬.
13: 중물엔
15: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6: 넘버블럭스 친구들 모여라.
17: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8: 20까지 합해.
19: 우리 같이 놀자.
20: 5월 3일 만나면
21: 8이야.
22: 당신 우리 모두 8.
23: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24: 함께 놀아요.
25: 넘버블럭스 4대 가족.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식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살림아,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좋아?
1: 그럼요. 크리스마스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도 받고 왠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2: 특별한 일?
1: 네, 엄청 엄청요. 아, 올라가야겠다.
0: 벌써?
1: 인형 친구들한테 매일 동화책 읽어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약속을 잘 지켜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해 주죠. 오늘은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짜잔! 피터팬, 내가 진짜 좋아하는 얘기야. 잘 들어봐. 반짝반짝 빛나는 별 너머 네버랜드에는 피터팬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피터팬이 웬디의 집을 찾아갔지요. 멍멍 애가 지자 피터팬은 깜짝 놀랐어요. 뭐지? 이상하다. 분명 무슨 소리가 났는데.
3: 안녕. 놀라지 마. 난 피터팬이야.
1: 피터팬이라고? 진짜 피터팬?
3: 응, 맞아. 진짜 피터팬.
1: 우와, 피터팬이 진짜로 있었다니.
3: 근데 너 정말 동화책 잘 읽는다.
4: 맞아. 달림이 동화책 정말 잘 읽어.
3: 내 친구들한테도 읽어주면 좋겠는데.
1: 이 친구들? 네버랜드에 같이 사는?
3: 응, 맞아.
1: 팅커벨도 있어?
3: 그럼.
1: 우와, 나 너무 가고 싶어. 내가 동화책 읽어줄게.
3: 정말?
1: 그럼. 네버랜드에 얼마나 가고 싶었다고.
3: 좋아. 그럼. 자.
1: 우와.
3: 그럼 이제 가볼까?

0: 맞아, 네버랜드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얘들아, 나왔어!
1: 피터팬! 어?
2: 쟤들은 누구야?
1: 팅커벨 맞지? 정말 예쁘다!
2: 고마워.
1: 나는 달림이라고 해.
3: 난 써니.
4: 난 별이.
0: 내가 달림이한테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어.
5: 동화책?
1: 그래, 달림이 동화책 진짜 잘 읽어.
4: 맞아.
3: 재밌겠다.
1: 어떤 책을 읽어줄까? 크리스마스니까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 어때?
6: 산타?
4: 그래!
2: 재밌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거잖아.
4: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2: 진짜?
1: 당연하지! 뭐야, 너희들 집엔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셔?
0: 전에는 오셨는데 이젠 안 오셔.

0: 뭐?
1: 아, 너희들 착한 일을 안 했구나.
2: 아, 그게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오시게 방해하는 악당이 있어.
0: 뭐? 그게 누군데?
3: 안개대포 발사!
1: 발사! 발사!
4: 노이쿠! 아, 빛 전혀 보이지가 않아. 내보내도록 할 수가 없네.
3: 산타는 안 돼!
1: 안 돼!
3: 크리스마스도 절대 안 돼!
1: 안 돼!
0: 후크 선장이? 대체 왜? 크리스마스 날 아버에게 팔을 물렸거든.
2: 그 뒤로 크리스마스를 싫어해.
5: 그렇다고 크리스마스를 싫어한단 말이야?
1: 말도 안 돼.
5: 그래서 우린 크리스마스가 즐겁지 않아.
6: 맞아.
0: 너무해.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행복한 날인데.

0: 혼내주자. 산타 할아버지가 올 수 있도록.
1: 정말?
2: 어떡해?
0: 우리가 도와줄게. 그렇지, 얘들아?
1: 맞아.
3: 크리스마스를 부셔부셔.
4: 지나치기라.
3: 이제 2일 남았군. 올해도 산타를 못 오게 해서 크리스마스를 망쳐버릴 거야.
4: 망쳐, 망쳐.
3: 어디,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확! 저 녀석은!
4: 핑크팬!
3: 야! 피터팬이 여긴 왜 온 거야?
5: 후크 선장! 경고를 하러 왔다!
3: 경고라고?
0: 더 이상 산타 할아버지가 모두게 막지 마!
3: 너희들 뭐 잘못 먹었구나! 그런다고 내가 오, 그래 알았다! 그럴 것 같냐?
0: 어서 들어가자!
4: 담비야! 담비야!
5: 그렇다면 나랑 결투해! 이긴 사람 말 들어주기!
3: 뭐라고? 조그만 녀석이 까불 거 있어!
5: 크리스마스를 망치는 건?
3: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절대 안 돼!
0: 이제 안개대포를 찾아서 망가뜨리면 돼.
1: 어딨지?
0: 말도 안 돼. 크리스마스에 해골 표시를 해놓다니.
1: 찾았다. 안개대포.
0: 정말이네. 얼른 이걸 고장내자.
1: 좋아.
4: 어떻게 해야 고장을 내지?
3: 이게 무슨 소리지?
4: 진입자!
3: 누구야?
0: 어떡해!
5: 안 되는데!
0: 아이고, 얘들아 괜찮아?
3: 너희들은 누구지? 거기서 뭐해? 내 집에 좀 뭘 하고 있었단 말이야?
4: 진입자!
5: 얘들아, 이리로 와! 얼른!
3: 감히 도망가냐고!
0: 얘들아! 살려주세요!
3: 어서 항복하지 못해!
0: 어쩌지?
4: 대포

0: 뭐야, 앞이 안 보여서 잡을 수가 없잖아. 뭐 하는 거야? 어서 저 녀석들을 잡아!
1: 잡아! 잡아!
0: 아, 뭐 하는 거야? 나 말고 저 녀석들을 잡으라니까!
1: 잡아! 못 빠져나왔다.
2: 서두르자. 어서 피해야 돼.
0: 이 녀석들, 거기 서지 못하... 뭐야, 벌써 도망갔어? 감히 내 작전을 망치려고 해? 어림없어! 저 녀석들이 다시 못 오게 철저히 감시야!
1: 네! 감시! 감시!
2: 됐어, 얘들아. 이제 무사해.
3: 아휴, 다행이야. 무사히 도망쳐서.
4: 근데 작전은 실패했어.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는데.
3: 그러게. 어쩌지?
0: 못된 녀석들. 내 산타 방해 작전을 망치려 하다니. 또 올지 모르니까 꽁꽁 막아둬야겠어.
1: 막아야 해! 여기다!
0: 다 막아버리자.
1: 여기다!
0: 웃어? 너도 똑같이 해줄까?
4: 이젠 어쩌면 좋지?
5: 산타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못 오시겠네.
4: 안 돼, 그럴 순 없어.
3: 그치만 어떻게
4: 어떻게 해서든 꼭 산타 할아버지를 오시게 해야 해.
1: 그건 좋아.

0: 뭐지? 이 냄새.
1: 맛있는 냄새.
0: 맛있는 고기 냄새.
1: 좋아, 고기 냄새.
2: 됐어, 들어가자.
3: 응. 그 선장이 고기 냄새를 좋아한단 말이지?
4: 응, 맞아.
5: 발 아파. 언제까지 부채질을 해야 하는 거야?
6: 그 선장, 어서 숨어.
0: 여기서 나는 냄새였군. 이게 웬 음식들이야? 근데 누구거지?
1: 무슨 상관이야? 응? 우린 해적이다!
0: 그래, 맞아! 해적은 원래 남의 물건을 빼는 사람이지.
7: 어딨지? 어젠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2: 우리가 못 찾게 숨겨놨나 봐.
7: 포크 선장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하는데.
1: 맛있어, 맛있어.
3: 왜 저렇게 빨리 먹는 거야?
8: 시간을 더 끌어야 하는데.
0: 잘 먹었다. 이제 가봐야겠군.
5: 안 돼요. 남의 걸 먹고 그냥 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7: 맞아요. 남의 걸 허락도 없이.
0: 난 해적이거든. 해적은 허락 따위 받지 않아. 가만, 너희들 어제 그...
1: 침입자!
0: 우리 집에 몰래 왔던 녀석들 맞지? 피터팬이랑 내 대포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5: 그게...
0: 또 날 방해하러 온 거냐?
7: 어떡해...
0: 이 녀석들!
5: 안 돼!
0: 비켜! 뭐야? 당장 내려주지 못해! 이것 좀 내려봐!
6: 어서 도망가자!
5: 그래!
0: 이 녀석들, 죽어보자!
7: 대체 어디 숨겨둔 거지?
2: 다른 데로 가져갔나 봐.

0: 달림아, 괜찮아? 어서 이걸 잡아. 빨리 물 밖으로 나가자. 이게 무슨 소리지?
1: 악어야!
0: 그래, 후크 선장의 팔을 먹어버린 악어! 안 되겠어! 이걸로 막아야겠어! 자! 어서 가자!
1: 달림이랑 피터팬은 왜 안 오지?
2: 그러게.
3: 뭐? 달림아! 피터팬!
4: 어떻게 됐어? 안개들포는 망가뜨렸어?
2: 아니, 못했어. 함정에 빠진 바람에.
3: 뭐?
2: 그럼 이번에도 산타 할아버지는 못 오시는 거야?
0: 미안해. 후크 선장의 감시가 심해져서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어.
4: 아니, 한 군데 있긴 해.
3: 뭐? 어디?
4: 여기가 우리가 빠졌던 함정이야. 이리로 올라가면 후크 선장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
5: 달림이, 너 진짜 똑똑하다.
6: 누구야? 아니구나. 졸골송이라 어떡해. 이 녀석들, 이제 포기한 모양이군.
0: 예, 제대로 왔어.
5: 이제 이것만 고장내면 된다 이거지?
3: 응.
6: 이제 대포를 설치해볼까? 좋아, 좋아.
3: 좋아, 좋아.
6: 이번에도 산타를 혼내줘야지.
3: 재밌어!
6: 넌 피터팬!
0: 도망치자!
6: 장녀석들을 잡아! 거기 서지 못해! 더 갈 곳이 없지!
0: 팅커벨, 어서 요술가루를 뿌려줘!
4: 요술가루가 없어!
6: 이거 말이냐? 내가 또 당할 줄 알고!
4: 어떡해!
0: 걱정 마! 내가 지켜줄 테니까!
6: 그 마음대로!
0: 이번엔 반드시 크리스마스를 지킬 거야!
6: 다림 없다!
4: 피터팬! 위험해!
6: 잘 가라, 피터팬!
0: 괜찮아.
6: 어떡하자,
4: 해봐, 빨리. 야호, 우리가 이겼어. 이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0: 이 소리는. 어떡하지?
4: 도와주자. 우리가 왜?
0: 악어한테 물리게 둘 순 없잖아.
6: 나한테 물릴 순 없어.
4: 이걸 잡아요.
6: 싫어! 도와주는 척하면서 떨어뜨리려고!
0: 뭐라고?
6: 너희가 날 도와줄 리가 없잖아!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줘요!
4: 어떡해! 너무 무거워!
3: 우리도 도와줄게!
4: 얘들아!
7: 메리 크리스마스!
6: 아유, 잘했다.
7: 그래, 드디어 올해는 너희들한테 선물을 줄 수 있겠구나.
6: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대체 왜 모두가 날 구해준 거지?
4: 그거야.

0: 달림아, 정말 고마웠어. 크리스마스를 다시 찾게 해줘서.
1: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정말 멋진 크리스마스였어.
2: 맞아.
3: 그럼 집까지 내가 데려다 주마.
1: 우리 네버랜드에 또 놀러 와도 돼?
2: 그럼
1: 언제든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동.
6: 얼굴엔
7: 순한 긴긴.
6: 식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칫솔.

0: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우주 왕복선이에요.
5: 우와, 진짜 멋지다.
6: 진짜 크다. 근데 우주까지 어떻게 날아가지?
5: 여기 왕복선 밑에서 아주 큰 힘이 나오거든. 그 힘으로 슝 하고 날아가.
4: 우와. 여러분, 우주에서는 이렇게 우주 비행복을 입어야 해요.
6: 우주복을 입고 우주에 가보고 싶어.
5: 뭐?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고?
6: 응.
5: 달리만 또 꿈이 바뀐 거야? 저번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며. 그전엔 경찰관이 되고 싶댔어.
6: 하긴. 그게 말이야. 우주 비행복이 너무 멋져 보여서.
7: 달리미는 꿈이 많구나. 내 꿈은 아이돌 하나뿐인데.
5: 나도 난 계속 과학자.
6: 맞다. 더라. 과학자는 우주에 대해 많이 알지?
5: 그야, 그렇지.
6: 그럼 우주 비행사 훈련 좀 시켜줘.
5: 훈련? 근데 힘들지 않을까?
6: 우주에 갈 수만 있다면 그까지 꺾어. 도와줄 거지.
5: 그래.
6: 야호!
5: 공중엔 매달리기! 무중력 우주에 익숙해지려면 매달리기를 잘해야 해.
7: 달려봐, 이렇게 해봐.
5: 다음은 체력 기르기. 무거운 우주복을 입으려면 튼튼해야 해.
7: 달리마, 힘내.
5: 이번엔 정글에서 살아남기. 비행기가 정글로 추락한다면 불을 피울 줄 알아야 해.
6: 안 되겠어. 우주비행사는 너무 힘들어.
5: 응? 어? 우와, 소방차 멋지다.
6: 응? 그래, 나 소방관이 돼야겠어.
5: 또 바꾼다고?
8: 이런 집이 아니야.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6: 엄마, 나 새로운 꿈이 생겨.
8: 생각이 안 나. 생각이.
6: 엄마가 바쁜가 보네.
7: 그래, 나중에 얘기해야겠다.
6: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0: 달림아! 이게 뭐야?
1: 그거 어때요? 나 엄마처럼 건축가가 되려고요. 근데 소방관이랑 아나운서도 되고 싶고 꿈이 너무 많아 고민이에요.
0: 그렇다고 여기에 그림을 그리면 어떡해?
1: 그게... 죄송해요.
0: 다음부터는 엄마 물건엔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알았지?
1: 네. 어? 정글 탐험가? 이거 재밌겠다. 정글 호랑이 발견. 엄청 무섭고 엄청 먹는다. 응? 원주민인가? 손에 든 건? 우와! 뭘 잡아먹는 거지? 여기 정글엔 호랑이와 원주민이.
2: 언니 뭐해?
1: 어? 우와! 살려주세요!
2: 언니 같이 가!
1: 달림이 살려! 겨우 도망쳤네. 응? 우와! 여기에도 탐험할 게 많네. 어디 볼까? 어? 어? 으아! 어? 이게 뭐지? 어? 이건 엄마 그림 같은데? 엄마! 제가 뭔가를 찾았어요! 어? 어? 어디 가셨지? 와! 예쁜 집이네!
0: 달림아!
1: 어? 엄마! 어?
0: 달림아, 조심해야지. 겨우 완성했는데.
1: 탐험가가 돼서 창고에 갔다가 이걸...
0: 이번엔 또 탐험가니? 탐험가면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엄마 일을 망치면 어떡해.
1: 그게... 죄송해요.
0: 달림아! 여보세요? 그게... 조금 문제가 생겨서요.
1: 속상해.
3: 달림아, 무슨 일 있어?
1: 엄마한테 혼났어. 엄마 물건을 또 망가뜨렸거든. 난 왜 자꾸 꿈이 바뀌는 걸까? 선이도 별이도 꿈이 하나뿐인데. 근데 나는 진짜 내 꿈이 뭔지 모르겠어. 엄마에만 망가뜨리고.
3: 어? 이건 보물지도 같은데?
1: 창고에서 찾았어.
3: 진짜? 그럼 우리 보물 찾으러 가자.
1: 보물?
3: 그래, 이건 보물지도가 틀림없어. 어서 가보자.
1: 그럴까?
3: 봐, 우리 집이랑 비슷하잖아.
1: 그렇네, 마당도 똑같고 나무도 같은 데 있어.
3: 응.
1: 그래, 엄마가 그랬어. 어? 여기가 옛날엔 할아버지 집이었는데 나중에 새로 지었다고. 지도가 맞다면 여기에 묻혀 있을 거야.
3: 응, 얼른 봐보자.
1: 어? 이게 뭐지? 엄마! 엄마!
0: 달림아, 아까 엄마가 화내서 미안. 요즘 일 때문에 예민해져서. 아까 그 집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만들려고 했어.
1: 전 괜찮아요. 근데 엄마, 이거 보세요.
0: 이걸 어디서?
1: 제가 찾았어요. 엄마의 보물 상자.
0: 어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1: 여기 그림 보고 엄마 건 줄 알았어요.
0: 맞아. 너만 할 때 이런저런 꿈꾸면서 갖고 놀던 보물들이야. 그러고 보니 엄마도 꿈이 참 많았었네. 달림이 너처럼.
1: 정말요?

0: 그래 이거야. 달림아, 어? 네가 엄마를 구했어.
1: 엄마 숨 막혀.
0: 미안. 이번에 회사에서 새로 짓는 집이 동화 같은 집인데 잘 생각이 안 났거든. 근데 이 그림이 해결해 줄 것 같아. 어릴 적 엄마 그림을 보니 딱 맞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1: 엄마 어릴 때 그림이 도와준 거네요?
0: 아니, 달림이가 도와줬지. 고마워.
1: 엄마, 저 새 꿈이 또 생겼어요.
0: 뭔데?
1: 댄서요. 신나게 춤추면서 놀고 싶어요.
0: 멋있는걸? 엄마도 같이 출까?
1: 야호! 신난다!
0: 사랑해, 달림아.
1: 사랑해요, 엄마. 얘들아, 빨리 와! 왜 이렇게 느려? 너희도 빨리 두발 자전거 배워. 훨씬 빠르고 재밌단 말이야.
2: 나도 배우고 싶긴 한데 아직 좀 무서워.
3: 나도.
0: 얘들아, 응? 이제 집에 가야지.
4: 네. 네.
1: 야호.
2: 우리 아이스크림 놀이하자. 달콩아, 아이스크림 먹으려면 동전을 넣어야 해.
1: 동전?
2: 그래, 여기다 동전을 쏙 넣고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골라서 누르면
1: 그러면
2: 자,
1: 따다.
2: 그래.
0: 그나저나 아빠가 오늘도 많이 늦네.
2: 아빠 요새 너무 바쁜 것 같아요.
5: 여보, 응? 얘들아, 아빠,
1: 아빠
5: 왔다. 오늘도 잘 놀았어?
1: 네.
0: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5: 요즘 주문이 너무 많네. 아, 피곤하다.
1: 응? 아빠.
5: 어?
1: 이거 드실래요? 이건 힘이 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5: 힘이 나는 아이스크림?
1: 네, 제가 여기다 주문을 걸었거든요. 아빠, 힘내세요. 얍.
5: 그래? 어디? 오, 정말 힘이 불끈 나는데.
1: 그쵸.
5: 역시 아빠 생각해주는 건 달리미밖에 없다니까.
1: 자, 그래. 이제부터 이건 마법의 아이스크림 자판기야. 이건 기분이 좋아지는 아이스크림. 이건 남을 이해하는 아이스크림. 이건 머리가 맑아지는 아이스크림.
6: 이건 힘이 솟아나는

0: 먹는 게
1: 내가 여자였다.
2: 아이스크림 나오지 마.
3: 친구들 배려하는 아이스크림.
4: 내가 보라색 할래.
5: 난 초록색. 우리 바꿀까?
6: 고마워.
7: 생각이 안 나.
8: 그럴 땐 머리가 맑아지는 아이스크림.
9: 아이스크림.

0: 두발 자전거 언제 배웠어?
1: 주말에 배웠대.
2: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금방 되더라고.
1: 어때?
0: 우와, 잘 탄다.
2: 아빠가 잘 탄다고 새 자전거도 사줬어.
0: 좋겠다, 부러워.
1: 달림아, 너도 빨리 배워.
0: 응, 나도 배울래.
3: 자, 다 됐다.
4: 보조바퀴를 벌써 뗀다고?
0: 네, 저도 이제 두발 자전거 탈 거예요. 친구들도 다 타거든요.
4: 좀 위험하지 않을까?
3: 에이, 괜찮아. 연습하면 돼. 자, 다 됐다. 어서 타봐.
0: 네.
4: 아빠가 잡아줄게. 헤매 잘 섰지?
0: 네.
4: 보호대 잘 찾고?
0: 그럼요.
4: 장갑도?
3: 여보, 괜찮대도.
4: 자, 천천히, 천천히.
0: 알겠어요.
4: 달림아, 괜찮아?
0: 네, 괜찮아요. 쉬운 게 아니네.
3: 처음이니까 그런 거야. 다시 해봐.
4: 달림아! 달림아, 안 다쳤어?
0: 네.
3: 안 되겠다. 좀 넓은 데로 가야겠어. 자, 이제 가볼까?
0: 네.
3: 간다.
0: 엄마, 넘어질 것 같아요.
3: 괜찮아. 겁먹지 말고 천천히. 그래, 잘하네.
0: 엄마, 저 이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3: 자, 그럼 살짝 손을 놔볼까?
0: 네. 된다. 야호.
3: 달림아! 달림아! 괜찮아, 달림아?
4: 이런,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많이 놀랬지?
0: 네.
3: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엄마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었는데.
0: 친구들은 저렇게 잘 타는데.
1: 달림아, 응? 너도 탈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
0: 그럴까? 좋아, 해보자.
1: 달림이 화이팅!
0: 아니야, 무서워.
1: 괜찮아, 할 수 있어.
0: 그게... 아니야, 도저히 못하겠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도 자전거 잘 타고 싶은데.
1: 달림아!
0: 어?
1: 자, 이거!
0: 응? 이게 뭐야?
1: 용기가 나는 아이스크림!
0: 어?
1: 네가 그랬잖아! 이건 마법의 아이스크림이라고!

0: 그래, 난 할 수 있어.
1: 달림아, 조금만 더 힘내.

0: 하니까 더 재밌어.
1: 그래, 나도. 고마워, 달토끼야. 나 이제 자전거 잘 탈 수 있어. 네가 용기 나는 아이스크림을 줘서 그런 것 같아.
2: 네, 아니야. 그건 네 덕분이야.
1: 내 덕분?
2: 그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했잖아. 그래서 잘하게 된 거야.
1: 그런가?
2: 자, 어? 이거.
1: 뭐야?
2: 이제 잘 시간이잖아. 이건 호 잘 자는 아이스크림.
1: 그래, 호 잘 자고 내일 또 신나게 자전거 타야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뽀뽀만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뽀르고 동안어라 키스 환영합니다.
9: 어서오세요, 공주님.
8: 동안어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부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고 동안어라 키스.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굿소!
3: 클릭소! 얼마세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굿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3: 재밌다!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굿소!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그럼 사과 하나만 주면 안 돼? 지다 지다 지다 작아줘.

기다린 거야? 나 짜미지롱. 어? 근데 내 사과는 어디 갔지?

우리 토끼를 구했다고. 자, 바다, 여기 상이야.

점점 야생범처럼 굴어. 너무 혼자서만 노는 거 아니야?

근심 걱정 날려줄 테니.

보이지?

말이야.

0: 절감이 선물고기를 잡을 때 낚시로 잡는 게 제일 좋은 거 아세요? 그물 같은 건 쓰지 마세요. 괜히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버린답니다. 미끼는 뭐든지 좋아요. 예를 들어 레밀이나 빵가루
1: 멍멍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슬리퍼를 누가 갖다 놓겠냐고. 안 그래?
0: 지금도 좋고 그래, 민물새우 좋고
1: 거봐, 금방 친해진

낚싯대 끝에 달린 스프링지는 멈췄다가 확 당겨서 시범에 딱 맞게 만들어졌어요. 특별한 장치 덕분에 찌개 훨씬 간단하고 내구성이 강하죠. 얕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아주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낚시를 해볼 시간이네요.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안녕, 멍멍이 집사님. 멍멍이가 있다는 건 참 멋진 일이야.

0: 그게 뭔데? 운동하는 거야?
1: 응.
0: 나도 같이 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둘.

아이 참, 이 정도로는 안 돼. 훨씬 더 열심히 해야지.

이번엔 뭐 할까? 아! 공 위에서 점프하기! 아이, 걱정 마! 으르렁 소리도 멋지게 만들어줄 테니!

0: 있다가.
1: 우와, 너 진짜 잘한다. 잘하면서 괜히 그런다니까.

진짜 아깝다.

어머니가 너무 잘 어울려. 곰마, 잘했어.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운동을 해볼까?

0: 뭐야? 어? 이게 다 뭐죠? 대체 이게 다 뭐냐고요? 아니 이게 뭡니까?
1: 엄마야, 저기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0: 아, 답답하군. 최고 호텔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여긴 어떻게 오셨지요? 자, 앉으세요.

신사숙녀 어린이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멋진 축구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결승에 오른 두 팀 어떤 전략을 준비했을지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네, 다양히 기대되는데요. 과연 어느 팀이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까요? 현재는 한 팀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점점 뜨거워지는 열기. 골대 앞으로 보셨나요? 우리수와 공격수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아, 네, 저 선수는 경기에서 빠지는군요. 아, 이거 오늘 공격수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양 팀 선수들 멋진 기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슛! 골! 골입니다! 네! 환상적인 골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잠시 경기가 중단됩니다. 공격수 한 명이 나가는데요. 선수가 부족한 상태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평생 한번 볼까 말까 명장면입니다.

오, 훌륭하군요. 이게 바로 최고의 호텔다운 모습이죠. 자, 그럼 어때요? 우리 호텔에서 한번 일해보실래요? 이걸 나한테? 고마워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1: 눈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스.

0: 룸메이트
1: 지성.
2: 얼굴엔
1: 순한 길길.
2: 식물엔
1: 똑똑한
3: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베이비 핑크.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모델이 된 둘이.
8: 예쁜 꽃왕관 만들어야지.
9: 나는 나는. 어?
8: 나비야 안녕.
10: 어? 안돼. 어?
11: 최고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나비가 날아가 버렸잖아.
8: 무슨 일이야, 둘이 누나?
7: 누구세요?
11: 난 도시에서 온 사진작가 생지야.
12: 우와,
13: 사진작가요?
11: 하지만 멋진 사진을 찍으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직 한 장도 못 찍었어.
8: 죄송해요. 저 때문에 나비가 날아가서.
11: 아, 아니야. 어? 아, 잠깐.
7: 어? 어허!
11: 와! 멋진데?
14: 뭐 하는 거지?
11: 둘이라고 했지? 둘이 너 내 사진의 모델이 되어주지 않을래?
8: 모델이요? 그게 뭔데요?
11: 모델은 사진에 찍히는 주인공이야. 최고의 사진엔 반드시 멋진 모델이 필요하거든.
12: 우와! 멋지다!
7: 둘이 누나가 모델이 되다니!
8: 저 모델 할래요.
11: 좋았어. 먼저 꽃향기 맞는 포즈를 취해봐.
8: 이렇게요?
11: 어? 그렇지.
14: 뭔가 아쉬운데.
11: 그럼 이번엔 나비처럼 날개를 쫙 펴고 찍어보자.
8: 네. 어때요, 생지 언니?
14: 자세도 좀 어색하고 표정도 너무 딱딱한데.
7: 둘이가 많이 긴장했나 봐.
14: 그러게.
8: 어떡하지?
11: 아, 그래! 너희들 둘이를 좀 도와줄래?
12: 네!
8: 정말?
11: 그럼 이번에야말로 최고의 사진을 찍어보는 거야.
12: 네!
11: 바로 이거야. 둘이야, 다시 포즈를 취해봐.
8: 네. 어쩌지? 둘이 누나가 아직 긴장됐나 봐.
14: 너무 약해서 그런가? 조금 더 세게 해보자.
11: 둘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둘이 누나가 날아왔다! 둘이야!
15: 둘이야!

0: 괜찮니, 둘이야?
1: 네, 엄마. 괜찮아요.
2: 둘이야!
3: 정말 다행이다.
1: 옷이 엉망이 돼버렸잖아. 죄송해요, 생쥐 언니.
2: 할 수 없지. 아, 최고로 멋진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0: 최고로 멋진 사진이요? 아, 그럼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찍어보면 어떨까요?
4: 노는 모습을요? 어?
2: 누구와 꽃이 피었습니다. 누구와 꽃이 피었습니다.

0: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뛰어놀 때 최고로 예쁘거든요.
1: 네, 정말 예뻐요. 자, 그럼 한 장 더 찍어볼까?
2: 네.
1: 우리 또 신나게 놀자.
3: 좋아.
4: 네, 빠글.
1: 그렇지.
2: 엄마가 아파요.
5: 칙칙폭폭 칙칙폭폭 땡.
6: 다음역은 거병대집입니다.
5: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땡.
7: 엄마!
0: 왜 이렇게 어지럽지? 얘들아, 어서 앉으렴. 얘들아, 괜찮니?
2: 엄마, 괜찮아요?
7: 얼른 여기 누우세요. 엄마 머리가 뜨거워.
0: 아무래도 몸살이 난 것 같구나.
7: 어떡해.
2: 빨리 아궈새 의사 선생님을 모셔와야겠어.
0: 병원은 좀 멀리 있는데 어딜 간다 그러니?
1: 걱정 마세요. 제가 빨리 갔다 올게요. 쌩! 쌩쌩! 대체 하냐? 어디 가는 거지? 이게 무슨 냄새지?
8: 응? 재치구나. 옥수수 좀 먹을래? 방금 쪄서 맛있단다.
1: 옥수수? 네!
8: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으렴.
2: 엄마, 꿀차 드세요.
0: 우리 꽁지가 타준 꿀차 정말 맛있네.
2: 진짜요?
0: 그런데 셋지는 왜 소식이 없지?
9: 병원을 잘못 찾아간 거 아니야?
2: 내가 가볼게. 형이랑 누난 엄마를 지키고 있어.
9: 조심히 다녀와.
2: 셋지 형! 다람쥐야, 혹시 셋지 형 봤어?
10: 셋지? 좀 전에 저쪽으로 뛰어갔는데? 왜?
2: 우리 엄마가 아파서 셋지 형이 의사 선생님 모셔오러 갔거든.
10: 뭐라고? 얼른 타!
1: 와,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8: 아까는 어딜 가고 있었니?
10: 아까요? 엄마가 아파서 의사 선생님 부르러 병원에...
9: 아, 맞다! 어떡해!
8: 셋지야, 까투리가 아프다고?
11: 날개가 아파서 좀 일찍 쉬어야겠어.
9: 아버지 의사 선생님!
11: 응? 셋지 아니야? 병원 끝났다, 셋지야.
9: 안 돼!

0: 호주랑 다람쥐까지?
1: 셋째야, 괜찮니?
0: 네! 다들 어쩐 일이야?
2: 형이 하도 안 와서 데리러 왔지.
3: 까투리가 아프다길래 죽 좀 만들어 왔다.
1: 네? 까투리 아줌마가 아파요? 당장 가야겠네. 빨리 가자, 다람쥐야.
4: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배달을 못 받겠어요.
0: 다람쥐야, 내가 운전할게.
1: 급한 환자를 진찰하러 갑니다.

0: 걱정 마세요. 따뜻한 음식을 먹고 한숨 푹 자면 나을 겁니다.
1: 다행이다.
2: 고맙습니다, 선생님.
3: 자, 따뜻한 죽 먹고 기운 내렴.
2: 잘 먹을게요. 벌써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1: 정말요?
2: 다 너희들 덕분이야. 다들 고마워요.
1: 우와, 엄마가 다 나왔다.
4: 마지의 거대한 연.
5: 우와, 내 연이 제일 높이 난다. 우후.
6: 따라라, 높이 높이.
7: 왜 이러지? 너무 작아서 그런가?
6: 마지 형!
5: 마지 형!
6: 괜찮아?
7: 저거 봐! 내 연이 높이 달고 있다!
6: 떨어졌는데? 저것 좀 봐!
1: 연이야!
7: 내 연보다 훨씬 큰 것 같은데?
5: 그러게! 빨리 같이 꺼내보자!
7: 조금만 옆으로! 좀 더 앞으로! 진짜 크다.
5: 한번 날려보자.
6: 좋아.
5: 연이 어디로 갔지? 안 보여요.
8: 저쪽도 찾아보자.
1: 하나 둘, 하나 둘.
7: 더 힘껏 달려.

0: 떨어질 것 같아. 공주야, 줄을 꽉 잡고 위로 올라가 봐.
1: 해볼게.
2: 이 바닥 반쪽으로

0: 우와, 재밌다! 안 돼!
1: 어? 이 애들이 어딜 갔지? 얘들아!
2: 찾았다! 아빠, 연을 찾았어요!
3: 오, 다행이구나. 자, 자.
0: 뿅뿅!
2: 어? 어? 이거 보세요! 아기 새들이 제 연에서 놀고 있어요!
3: 정말 귀엽구나.
0: 뿅뿅!
1: 고고! 고고! 고고!
3: 엄마 새가 아기 새를 찾으러 왔나 봐.
2: 그렇구나. 저 아기 새들을 돌려줄래요. 자. 아기 새들이 제 연이 마음에 드나 봐요.
3: 그런 것 같은데.
2: 아기 새들아, 이 연은 너희한테 선물로 줄게.
3: 그럼 아빠랑 더 크고 멋진 새 연을 만들어볼까?
2: 좋아요. 안녕, 또 만나자.
4: 자, 연썰매 갑니다.
5: 민들레 꽃씨를 찾아서. 바지 형 받아. 민들레 꽃차 목마르지? 많이 마셔.
0: 공짜마라.
5: 안돼. 날아가지 말고 오래오래 여기 있어.
2: 조심해. 민들레 꽃이 날아가잖아.
0: 알았어.
6: 새치 선수 슛.
2: 안돼! 어떡해! 민들레 꽃잎이 다 날아갔잖아!
7: 어? 미안. 내가 잡아줄게!
5: 우리도 도와주자!
8: 그래!
1: 어? 얘들이 다 어디 갔지?
5: 민들레야! 이리 와!
0: 가지 마!
5: 이제 잡을 수 있겠다.
6: 좋았어. 이야!
5: 와, 민들레야, 기다려. 둘이 누나 같이 가.
8: 아, 저기 있다.
6: 요호, 안녕, 꺼병이들아.
5: 멈춰.
6: 왜들 그러지?
5: 내 민들레 못 찾으면 어떡해?
8: 걱정 마, 내가 잡아줄게.
5: 내 민들레. 어?
9: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예쁘다.
5: 가자, 안 돼! 기다려, 민들레야! 저기에 떨어졌어! 찾았다!
6: 여기에도 많아!
8: 여기 숨어 있었지!

0: 민들레야, 이제 따라가면 안 돼. 거의 다 찾은 것 같아. 어? 어? 어디가? 이리 와.
1: 안녕.
0: 조심해. 내 꽃.
1: 왜 그래? 간지러워.
2: 어떡해. 엄마.
0: 잡았다.
3: 두리야, 괜찮니?
0: 엄마.
3: 다치진 않았고?
0: 네.
2: 엄마.
0: 두리 누나. 엄마, 이 꽃 보세요. 민들레 꽃을 다 찾았어요.
2: 저희도요.
3: 아유, 이걸 찾느라 그랬구나.
0: 네, 이제 민들레 꽃을 집 앞에 다시 꽂아둘 거예요.
3: 민들레 꽃 씨가 애써 새로운 집을 찾아왔는데 서운해하겠는걸?
2: 민들레 꽃 씨요?
3: 그래, 얘네들은 민들레 꽃 씨라고 해. 이렇게 바람을 타고 여행을 하다 땅에 떨어지면 꽃이 하나하나가 새로운 민들레로 다시 피어난단다.
0: 이게 민들레 꽃이 된다고요?
2: 우와, 신기하다.
0: 민들레 꽃씨들아, 이 들판이 마음에 들어? 엄마, 꽃씨들을 날려주고 싶어요.
3: 잘 생각했어. 봄이 되면 노란 민들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닥터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갱갱,
2: 줄무랑
3: 덕덕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8: 아빠, 저게 뭐야?
9: 글쎄.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EBS IN 포키젤?
12: 네.
1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플렉소!
15: 플렉소! 몰라 내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5: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16: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5: 클릭소!
1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 가족.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1: 키 성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3: 순하게.
2: 콩콩. 진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5: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6: 스쿨버스 왔네.
7: 학교 가자.
8: 안녕 친구들.
9: 같이 가자.
8: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1: 와, 놀이터다.
12: 빙글빙글 쌩쌩.
13: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14: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5: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베이비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킹과 함께. 퍼피 기사단과 용의 이빨.
2: 우리 파킹버거 왕국에 역사의 길이 남을 얘기가 있는데, 바로 무시무시한 용과 못된 강아지 기사 얘기란다.
3: 와, 재밌더라고.
1: 난 백자님이 읽어주는 옛날 얘기가 그렇게 재밌더라고. 읽어줘요, 어서요.
2: 우리 왕국 북쪽 끝엔 드래곤 하이랜드란 곳이 있지. 여기 동굴에는 풀을 뽑는 용이 살고 있는데, 먼저 건드리지만 않으면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바킹버거엔 철칙이 하나 있지. 용은 절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3: 그렇게 위험한 짓을 왜 하는데요?
2: 그러게 말이다. 근데 뻔뻔한 기사가 있었지. 클로경이야. 자기가 제일 잘난 기사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어. 그래서 용 한 마리를 꼬셔선 자기 명령을 따르게 만들었지.
3: 그 다음엔요?
4: 그래서요?
5: 빨리요.
2: 클로경은 이렇게 생각했지. 용을 타고 바킹버거에 가자. 그리고 내 힘을 증명하고 말 것이다. 근데 이 가소로운 기사는 곧 용을 타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 그래도 클로경은 끝까지 용을 써먹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않았지. 용 한번 타보겠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결국엔 성공해서 바킹버거 하늘까지 날아왔단다. 잠깐은 좋았겠지. 용이 자기를 똑 떨어뜨려서 공주님 케이크를 망치기 전까진 말이야. 클로경은 바킹버거의 철칙을 와장창 깨뜨리고 만 거야. 용을 건드리고 공주님 간식까지 망친 거지. 공주님은 그 후 기사자기를 박탈했어. 그래서 클로는 이제 더 이상 바킹버거 기사가 아니란다. 다행인 건 클로가 전설의 용 이빨이 성 안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단 거지.
1: 왜냐면 성을 비밀 장소에 숨겨놨거든. 맛보기만 보여줘요.
2: 전설에서 이 용 이빨을 손에 쥐는 누군가는 하늘을 나는 그 짐승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하지.
3: 멋지다.
4: 우와. 용을 조종하는 마법의 용 이빨이라고? 그럼 딱 내 거네.
6: 참나. 이 타르트나 먹어. 이상한 소리 하는 것보다 빵 먹는 게 더 낫거든.
2: 그때부터 우리 바킹버거는 기사 하나 없는 왕국이 됐단다. 바로 너희가 바킹버거의 강아지 기사단 역할을 하기 전까지는.
1: 그래서 오늘 너희는 왕국 최고의 영예를 누릴 거야. 내가 기사를 임명할 거거든.
4: 멋져.
1: 라이더, 이리 와서 무릎 꿇어. 그대를 기사로 임명하노라, 라이더. 기사 체이스, 기사 러블, 기사 로키, 기사 주마, 기사 스카이. 물론 그대도 기사 마샬.
3: 고맙습니다, 공주님. 왕국 최고의 기사가 될게요. 그리고 클로처럼 못된 짓은 절대 안 할 거예요.
4: 쟤들이 기사라고? 공주님도 보는 눈이 없네. 바킹버거에 필요한 기사는 나 클로경 뿐인데.
6: 넌 뭐래니? 네가 뭔 기사야? 그냥 클로지. 너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안 될 텐데. 아, 맞다. 일러 바치면 끝이지. 자, 공주님.
4: 야, 하지마. 한 번만 봐줘라.
6: 나한테 그래봤자 소용없어. 내가 더 잘해.
4: 관두자. 용 이빨을 가져와서 공주님한테 이 몸이야말로 바킹버그 역사상 최고의 기사라는 걸 보여줄 거야. 그러면 나 다시 기사시켜주겠지.
6: 꿈 깨. 그냥 동네 강아지 주제. 용 이빨이 있는데 아무도 몰라. 그게 아무도 안 지키는 이 간식이랑 같은 줄 알아.
2: 이제 바킹버거 왕실 이야기책은 제자리로 돌려놔야겠다.
1: 어? 그거 비밀의 방에 있던 책 아닌가요? 제가 갖다 놓을래요.
3: 네? 저한테 호의를 맡겨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공주님.
1: 나랑 같이 가겠다고? 알았어. 자, 따라와, 강아지 기사.
4: 비밀의 방이라고? 거기가 마법의 용 이빨이 있는 데겠구만.
3: 와, 기사들이 파티하나? 엄청 많네요.
1: 이제 너도 강아지 기사잖아, 마셜경. 이 성 안에는 비밀 장치나 덕 같은 게 아주 많아. 그래야 보물이 지키니까.
3: 와, 여긴 오래된 보물이 정말 많네요.
1: 이 중에 제일 귀한 건 바로 저거고.
3: 마법에 걸린 용 이빨.
1: 그거 욕했단 말 절대 하면 안 돼?
3: 그럼요. 아무도 마음대로 용을 조종할 순 없어요. 제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걸요.
1: 대박이다. 그럼 이제 나랑 맛있는 간식 먹으러 갈래?
3: 됐습니다, 공주님. 전 여기 남아서 이걸 지킬게요.
1: 그래라. 수고.
4: 그만해! 아휴, 진짜 말 좀 들어!
3: 어? 누구야, 너?
4: 누구긴! 이제부터 이 용이빨은 내 것이다! 하하!
3: 뭐? 안 돼! 멈춰, 도둑아!
4: 도둑 경이거든!

0: 멍! 그리고 난 안 멈출 거야!
1: 클로겨? 동화책에 나온 그 못된 강아지 기사잖아! 라이더! 아까 이야기책에 나온 나쁜 강아지 기사가 용 이빨을 훔쳐가서 내가 쫓아가고 있어!
2: 뭐? 클로경이?
3: 그 괘씸한 강아지가!
4: 계속 따라가, 마셜! 우리가 지금 갈게!
1: 내가 있는 한 넌 용 이빨 절대 못 가져가!
0: 웃기시네! 까불다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1: 어?
0: 자, 다음에 보자. 그땐 용 타고 올게.
1: 미안해, 얘들아. 클로한테 당했어. 잠시해요. 이쪽으로 갔어. 얼른 와.
5: 저기 있다.
3: 거기서.
0: 좀 막아봐.
5: 어서 용이 빨리 돌려줘.
0: 와서 가져가 보든가. 랑! 집게! 구경이나 하시지! 와! 잡았다! 봤지? 기사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3: 하! 천문 달리 내려서 나가려는 거야!
4: 못 나가게 막자!
0: 좋아, 이제 여기서 멋지게 도망쳐볼까?
1: 거기서 도둑 강아지야!
3: 다시 다리를 들어서 못 나가게 만들자!
1: 도와드릴게요, 공주님.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됐어, 다리 내리는 거 막았어.
6: 클로는 벌써 도망쳤는데.
1: 저 위에 한 대 다시 내렸어.
2: 이미 떠나버렸네.
1: 난 어디로 간지 알아. 드래곤 하이랜드야. 그 용 이빨로 용을 타고 날아올 거야. 자기가 최고의 기사란 걸 보여주려고. 전부 내 잘못이야.
7: 뭘 기죽고 그래. 우리 퍼피 기사단이 항상 네 편이잖아.
4: 그래, 마셜. 성벽을 더 두껍게 보강해보자. 용이 공격해와도 모두를 지킬 수 있게.
3: 바로 하자.
0: 그래, 좋았어.
3: 왜 이렇게 신났어? 새 쿠키가 왔나?
5: 아니, 클로가 용 이빨을 훔쳐가서.
3: 그러든 말든 과자 배달 오면 불러.
0: 안녕, 잘 지내? 나야! 승질하군. 너한테 딱 맞는 이름이 생각났어. 스파크! 어? 이게 주인님한테! 어? 나한테 불 뿜지 마! 정신 차려라. 알겠냐? 착한 애구만. 이제 앉아. 자, 꼬리 흔들어. 와, 멋있어. 아니, 꽤 쓸만하네. 이제 고개 숙여. 내가 위에 탈 거야. 그래, 스파크스, 날아. 하하, 너 진짜 뭐든 다 할 수 있네. 누워서 날 수도 있나? 우와! 아니야, 취소, 똑바로. 좋아. 그래, 이제 박킹버그 왕국을 혼내주러 가자! 전쟁!
3: 시민 여러분, 성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라이더, 이제 어떡하면 좋지?
4: 저희가 모두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퍼피 고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기사단 성체본부로 출동!
8: 라이더가 부른다!
1: 좀만 힘내, 내 뒷다리야!
6: 마셜, 조심해!
1: 잘 봤지, 얘들아? 바로 강 건너 강아지 구경이야!

0: 퍼피 기사단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아, 맞다. 라이더 기사단장.
1: 원탁의 회의에 와줘서 고마워, 얘들아.
2: 이거 멍탁 아니야?
1: 지금 우리 기사단이 반드시 필요한 임무가

0: 생겼어. 클로가 용을 타고 성을 향해 날아오고 있대. 우리가 쟤들이 성으로 오는 걸 막아야 해.
1: 근데 라이도, 날아다니면서 불 뽑는 용을 우리가 어떻게 막는데?
0: 기대하시라. 퍼피 기사단 전용 탈것.
2: 우와, 멋지다.
0: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기사는 마셜. 넌 물뿌리개 창으로 용이 불을 뿜었을 때 바로 끄는 거야.
3: 불난 곳을 잠재우는 멍멍 소방기사.
0: 그리고 스카이. 넌 헬리콥터로 용을 정신없게 만들어서 폭시모를 피해를 줄여줄래?
4: 하늘을 지키는 기사가 날아가신다.
0: 준비됐지? 퍼피 기사단 출동하자!

0: 이제 누가 최고의 기사인지 모두한테 보여줄 때야. 아우, 완전 될 거래. 촛불까지 있고. 불 붙여 스파크스. 하하, 애송이 기사들은 내 상대가 안 돼.
1: 내가 용이빨 갖고 가는 걸 막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기운내 마셔, 아이.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2: 가자, 퍼피 기사단. 우리가 성을 지켜줘야지. 러블, 로키, 주마, 체이스. 용이 성으로 가니까 어서 준비해.
3: 용머리 확성기.
4: 그럼 더 이상 성을 접근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
1: 야, 너. 네가 그렇게 부니까 기사리 못하는 거야.
0: 전 기사 맞는데요, 공주님. 세계 최고의 기사죠. 불 뽑는 용까지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4: 어서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해요. 지금요. 라이더, 용이 우리를 공격해.
2: 이럴 줄 알고 미리 성에다 방어막을 쳐놨지. 지금 바로 갈게. 스카이, 용 날개로 쟤네들 시선을 좀 끌어줘.
1: 날아갈 준비 완료.
2: 마셜, 불이 붙으면 바로 다 꺼버려.
1: 알았어. 이번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2: 어, 안 돼. 불 뽑는 게 이제 질렸나 봐. 바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네. 그럼 바로 투석기 준비해, 러블.
0: 러블, 골탕 먹이러 출동. 투석기. 준비하시고 쏘세요.
2: 영중이야, 러블. 잘했어.
0: 아유, 귀찮게. 좋은 말로 하려 했더니 안 되겠다. 스파크스, 저기 있는 깃발 같은 거 몽땅 태워. 뭐야, 누가 했어?
1: 좋은 말로 할 때 그 용이빨 내놔.
0: 싫어, 스파크스. 교육 좀 시켜줘. 용들 시그루. 야, 불에는 불을 써야지. 뭔 물이야. 반칙이지.
1: 왜 이렇게 시끄럽대니? 네가 조용히 좀 시켜. 가장 못 먹게.
0: 완벽한 불덩어리를 쏘면 뭐하냐고.
5: 와버렸네.
0: 저기에 착륙하기 딱 좋은 탑이 있었구만.
5: 쏙 저리 가. 클론을 누가 반긴다고. 아이, 좀 가.
0: 되세요, 선생님.
2: 백장님을 잡아갔어. 우리가 풀어드려야 해. 스카이, 용 날개를 써서 정신없게 만들어줘.
1: 알았어, 라이더. 헬리콥터 자율 비행. 나봐라, 용 날개.

0: 내려서 용 이빨을 빼앗자.
1: 어? 자석?
2: 그렇지, 스파크스. 참 착한 아이구나. 와, 내 가본!
0: 잘했어, 로키.
3: 이제 용 이빨이 보여지자. 근데 뺏기는 좀 멀어.
0: 괜찮아, 작전 변경. 적들이 다시 공격하기 전에 모두 안전하게 성 안으로 들어가자.
1: 대장, 힘들어서 더는 못 잡겠어.
0: 알았어, 로키. 그냥 놔줘.
1: 어? 자석, 제자리.
0: 체이스, 러블, 성문 다리를 내려.

0: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1: 걱정 마세요, 선량한 백성 여러분. 허피 기사단이 클로랑 용을 물리쳐줄 거예요.
2: 와, 다 왔네. 이제 모두 안전하게 성 안에 있는 거지? 잠깐, 마셜은 어딨어?
3: 라이더, 난 아직 밖에 있는데 괜찮아. 클로랑 용이 다음에 뭔 짓을 하는지 보고 먼저 움직이게.
2: 마셜, 뭘 그렇게까지 해. 물론 아주 용감하긴 한데.
3: 어? 지금 성문 다리 바로 앞이야.
4: 좋아, 불로 성문 다리를 녹이고 통째로 날려버려.
0: 아이고, 큰일 났다.
3: 안 돼, 용이 성문을 녹이고 들어올 건가 봐.
2: 자, 여러분 모두 퍼피 기사단 뒤에 서세요.
4: 나니까 이 성을 쓸어버리지. 바퀴벅에서 제일 잔난 진짜 기사니까.
5: 뭐야?
4: 야, 당장 물 꺼! 이 물 뿌리개야!
3: 싫거든. 그리고 난 기사 마셜이야. 퍼피 기사 단원이지.
4: 하! 너 같은 게 기사라고? 사크스! 날아올라! 야! 함부로 올라오지 마!
2: 마셜! 우리가 갈게! 마셜, 뛰어내려! 받아줄게!
3: 난 용이 빨 되찾기 전엔 안 내려가! 스파크스, 뒤집어서 날아!
2: 실수! 지금이야!
5: 용금을?
3: 난 괜찮아. 근데 마법 용이빨이 깨져버렸어.
2: 마셜, 잘 됐어. 그렇게 되면 클로가 더 이상 용을 조정할 수 없잖아. 봐!
4: 스파크스! 잠깐 안 돼! 해칠게! 아랴, 아랴, 왜 들어가? 아랴, 아랴, 잡으라고!
6: 하늘에서 강아지를 주워본 건 난생 처음이네.
4: 죄송해요. 제 장비가 말썽이라서. 제가 타던 용은 또 다른 데로 갔고요. 근데 누구세요?
6: 난 플래핑턴 공작이란다. 날 만나다니 운이 좋구나. 잠깐, 네가 용을 타?
4: 네, 전 클로우 경이거든요. 바퀴벅에 딱 하나뿐인 진짜 기사요.
6: 아, 그래. 내 친척인 공주가 자기를 뺏었단 그 기사? 근데 우린 서로 도움이 될 것 같네. 난 바킹버그의 왕이 될 생각이야. 그러려면 기사가 필요하지. 인정하지, 존 클로드? 야!

0: 공주님, 커피 기사단이 왔습니다. 어서 좋은 상을 내려야지요.
1: 우리 바킹버그를 대표해서 여러분 모두한테 고맙단 말을 전하고 싶네요. 특히 저 마셜경한테요.
2: 감사합니다, 공주님. 혹시 또 왕국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저희를 불러주세요.
0: 이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긴 쉽지 않아. 너희가 얼마나 큰 공을 세운 영웅인지 길이 전하기로 했단다. 우리 바킹버그 왕실 이야기 책에 실어서.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0: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호우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7: 글릭소.
8: 글릭소. 몰라내가.
9: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7: 클릭소.
9: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7: 클릭소.
10: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4: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8: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기똥.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오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9: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1: 핏핏핏.
1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3: 매일매일 락토핏.
1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4: 새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커피 구조대와 방 탈출 게임장.
3: 얘들아, 앞 잘 보면서 와.
4: 이 방 탈출 완전 기대된다.
5: 좋아, 스카이. 마지막 상자도 가져다줘.
4: 지금 바로 가.
5: 완벽해. 이제 조립은 체이스랑 주마가 같이 해줄래?
6: 알았어.
4: 그래. 우와, 게임장 끝내준다.
2: 됐다. 누구든 이 방에 들어오면 화면 속 퀴즈를 풀어야지 나갈 수 있어. 너도 그 후에 여기에서 나가는 거다, 로봇생쥐야.
7: 들어갈래! 들어갈래!
4: 얼마나 하고 싶으면 잘할까?
5: 어떡하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 가위랑 리본이 있어야 개막식을 하고 게임장을 열지. 갔다 올게.
7: 들어갈래! 들어갈래!
8: 상자 게임장 만드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요란을 떠는지. 이런 거 풀만 바르면 나도 하나 만들겠다. 우와! 하하,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왜 귀한 시간 써가며 새 걸 만들지? 이미 있는데 저기 있는 걸 빌려면 되겠네. 어? 뭐야? 아, 나 손가락에 수염 붙어서 당황한 거 아니야. 난 그냥 그 뭐냐, 아, 콧수염 꼬는 게 유행이라 그래.
4: 언제 들여보내죠?
6: 라이더가 돌아오면 바로 그때 정식으로 방을 열 거야.
8: 그렇게는 안 될걸. 이 방 탈출 시설은 문제를 일으킬 게 뻔해.
4: 조심하면 되잖아요.
3: 네, 안전하고 튼튼하기만 한데요.
8: 그건 내가 판단해. 게임장 감독관인 나 허미디 포터가 규정에 따르면 이건 크기도 모양도 판지 종류도 몽땅 잘못돼서 치워야 돼.
4: 네? 그럼 규정에 맞춰서 그냥 고치면 되잖아요.
8: 잔말 말고 상자에서 떨어져. 살살 들어, 양양아. 아참, 시청에서 일하는 야옹아. 어, 아니, 인간아.
2: 어, 무슨 일이야?
8: 저리 비켜줄래? 이 게임장은 이제 시청 재산이거든. 안개기석 시청.

0: 퀴즈를 먼저 풀어야 해요.
1: 아, 네가 만든 거잖아. 정답은 다 아는 거 아니야?
0: 아니요, 저는 화면만 설치했고 퀴즈는 컴퓨터가 내는데요.
1: 그렇다면 망했어.
0: 라이더를 불러야겠어요.
2: 얘들아, 가져왔어. 어, 방탈출 게임장은?
0: 어떤 어른이 가져가 버렸어.
3: 시에서 정해준 규정을 어겼다고 하던데.
4: 근데 앞만 봐도 수상하단 말이야.
0: 대장, 상자가 차에 실렸는데 운전자가 차를 너무 험하게 몰아.
1: 난폭 운전은 법을 어긴 건데.
2: 기다리세요. 퍼피 구조대가 지금 당장 가서 구해드릴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5: 날짜가 부른다.
0: 이 상자 보여? 여기서는 어떻게 탈출해야 해?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루키랑 시청 감독관 아저씨가 게임장에 갇힌 채로 차에 실렸는데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한대.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네가 확성기를 써서 저 버스 기사한테 버스를 세우라고 해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러블? 넌 크레인으로 방탈출 게임장을 짐칸에서 들어줘. 로키랑 감독관 아저씨를 풀어주게.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좋아, 체이스. 가서 차를 세워봐.
1: 고양이였어? 그 감독관 아저씨 보면 볼수록 수상한 사람이야. 락! 확성기!
2: 어서 차 세워, 양아!
3: 차라리 퀴즈를 다 풀고 빨리 여기서 나가자.
4: 이것은 작고 둥글고 안에 씨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5: 오! 알았다! 정답은?
3: 바나나!
4: 이 틀렸어요.
3: 뭐? 말도 안 돼.
5: 아니요, 체리예요. 체리는요, 작고 둥글고 씨가 하나예요.
3: 난 아직도 바나나 같은데.
1: 라이더, 고양이가 사람 말을 안 듣고 계속 가.
0: 알았어, 뒤로 와. 러블, 네가 가. 트레일러에서 방탈출 게임장

0: 콕콕 촉집게 작전 실시. 살살 들어 크레인아.
1: 저 녀석 좀 뛰네. 체이스, 버스가 저 차를 치겠어. 그물로 보호해줘.
0: 알았어. 락! 그물. 아슬아슬했어. 난 앞을 살펴볼게.
1: 그게 좋겠다. 지원을 요청할게. 주마, 저 버스 좀 잡아줄래?
2: 대안구조 주마 출동!
3: 이 빈칸에 어떤 색이 들어갈지 알아내야 해요. 이 칸이 빨강, 노랑이니까 여긴 녹색이어야겠죠?
4: 근데 이 퀴즈를 어느 세월에 다 풀어 평생 여기 살겠네.
3: 에이, 울지 마세요. 감독관님 할 수 있어요.
4: 울어? 누가 울었다 그래?
3: 이 둘은 빨강, 녹색인데 그럼 빠진 색이 뭐가 있을까?
0: 트레일러는 내가 세울게.
2: 버스는 내가 막고.
3: 이 중에 딱 맞는 모양을 빈칸 두 개에다 채워야 하는데. 이 퀴즈는 어렵다.
4: 아니, 너같이 똑똑한 애가 못 풀면 대체 누가 풀어? 그럼 진짜 큰일 난 거네.
2: 자율주행 모드 가동. 좋아, 간다.
3: 좋아, 얘들아. 이제 그만 놀아.
2: 양양이랑 로봇생쥐는 노느라 완전 정신없는데?
1: 정말 잘했어, 주마. 러블이 저 트레일러를 잡아야 할 텐데.
0: 잡았어.
1: 꽉 잡아, 러블. 제이스, 네가 가서 견인고리로 도와줘.
3: 우와, 운전 한번 험하네요.
4: 이 퀴즈 어떻게 푸는지 알았어. 거울처럼 마주보게 만들자. 사각형은 이쪽에, 삼각형은 여기 있다.
5: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방 탈출에 성공하셨습니다.
4: 만세! 방금 저 말 들었어? 내가 했어! 우후! 내가 했어! 내가 했다!
3: 꽉 잡으세요!
0: 랩! 견인고리! 후, 트레일러는 무사해.
3: 잠깐만요. 홍딩어 시장님?
6: 알렉스, 자르는 건 네가 할래?
3: 어드벤처 베이 방 탈출 게임 정식으로 영업합니다.
2: 예!
3: 놀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6: 아니 뭘. 혹시 누가 방을 뺏어가면 우릴 큰 소리로 불러. 자, 이제 들어가서 놀아.
2: 예, 신난다.
4: 저기, 혹시 내가 필요하면 말해. 퀴즈를 푸는 건 내가 최고니까. 왜?
2: 탐험가 트래비스와 전설의 빅빌 섬.
0: 어, 내가 잡을게.
7: 어, 저건 너무 높네.
2: 헬리콥터라도 타야 닿겠는데.
6: 미안해 얘들아, 내가 공을 좀 잘못 던졌네.
3: 마셜, 넌 다른 동물이랑 말 잘하니까 갈매기들한테 공 좀 내려달라고 해봐.
2: 알았어, 한번 해볼게. 꽉꽉꽉꽉.
3: 마셜, 성공이야!
2: 어, 갈매기야, 고마운데 사탕 말고 공을 갖다 줄래?
3: 그래도 내려다 준 게 어디야?
8: 어, 공은 못 찾았어도 뭐 어때? 그리고 나 감자튀김 먹고 싶어.
7: 어, 저게 뭐지?
2: 와, 저런 걸 타고 올 사람은

0: 있습니다.
1: 안녕 라이더, 얘들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말도 안 돼, 여기서 제가 아는 친구들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빅빌섬에서
2: 아저씨, 이번에도 잘못 찾아오셨는데요.
3: 네, 여긴 어드벤처베이에요.
1: 진짜 그러네. 사람들 참 왜 지도를 거꾸로 만들어. 그래, 난 지금 전설의 섬을 탐험하러 가는 중이었어. 빅빌섬이지. 거기 사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2: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빅빌섬이란 데는 처음 들어봐요.
3: 터보 선장님은 아시겠지? 세상에 안 가본 바다가 없으니까.
1: 와, 진짜 좋은 생각인데. 좋아, 물어보자.
2: 저 아저씨, 선장님은 저기 계세요. 배 안에요.
4: 자, 원리, 싱싱한 자연산 오징어 육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지?
1: 안녕하세요, 터보 선장님. 빅빌섬으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실래요?
4: 빅빌섬엔 가본 적이 없지만 원래 목적지가 여기면 어마무시하게 벗어난 것 같은데요?
3: 여태 잘못 날아온 거예요.
1: 아, 그 말이야? 그럼 저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4: 이 시도에 표시된 대로면 정확한 위치는 저 먼 바다 어디쯤일걸요?
1: 아하, 이제 알겠네.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요.
2: 저 아저씨, 스카이가 헬리콥터를 타고 같이 날아가면 어떨까요?
3: 저도 빅빌섬 찾는 거 돕고 싶은데 진짜 신나 보여요.
1: 그야 당연하지. 트래비스 탐험대에 온 걸 환영한다.
3: 헬리콥터 타고 바로 올게요.
4: 언제 섬을 찾을지도 모르는데, 자, 출출할 때 이거 먹고 기운 내서 찾으러 가세요.
1: 오징어 육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침밥인데, 오냠! 이제 배고픈데, 스카이! 우리 오징어 육포 좀 먹고 갈까?
3: 전 됐어요. 한눈팔다 빅빌섬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1: 역시 아침부터 맡는 오징어 냄새 최고야. 너도 한 입 팔래? 그래겠다. 아이고, 달백이 동생, 아니 형님, 거기서 그러지 말고 저리로 가줄래, 제발. 아니 뭐야, 결국에 구멍이 나버렸잖아. 스카이,
3: 제가 들어드려요. 후크. 들게요.
1: 역시 우리 스카이, 저 좀 도와줄까? 그게 낫겠지? 그럼 내가 할게.
3: 아저씨, 아니요. 제가 한다고요. 왼쪽이요.
1: 아우, 알았어.
3: 아니요, 왼쪽.
1: 알았어, 왼쪽. 좋지.
3: 아저씨, 항로를 한참 벗어났거든요.
1: 아, 그렇군. 왼쪽이랬지? 중간 보고 합니다. 풍선이 터지긴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빅빌섬을 찾고 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거긴 아주 큰 괴물이 산다네요.
3: 괴물이요? 왜 지금 말하세요?
1: 말 안 했었나? 어쨌든 이따만한 괴물이...
3: 아저씨, 괜찮아요?
1: 괜찮아. 곤돌라 바닥칠이 벗겨진 것만 빼면... 그리고 바다가 더 가까워진 거 빼면...
3: 최대한 높이 날아볼게요, 아저씨. 그리고 라이더를 부르세요.
1: 그러니까 포피 고조대는 단축 번호로 저장해놨지.
2: 아저씨, 별일 없으시죠?
1: 내가 진짜 어이없어서 길도 잃고 열기구도 터지고 곤돌라에서 떨어지기까지 하고 이보다 더 할 수 있을까? 살려줘!
2: 오, 저희가 지금 갈게요. 포피 고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6: 마셜, 조심해!
3: 얘들아, 내 머리 위 섬에 놀러와!
7: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2: 고마워, 얘들아. 자, 로보도 빅빌 섬으로 지금 바로 가는 거야.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날아가 보자! 좋아, 트래비스 아저씨를 곤돌라에 다시 태우고 구멍난 열기구를 막아야 해.
1: 알려줘!
2: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바로 러블. 네가 호버보드를 타고 바짝 다가가서 아저씨를 받아준 다음 곤돌라에 다시 올라탈 수 있게 도와드려.
6: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당!
2: 그리고 로키, 넌 제트팩을 타고 가서

0: 연장으로 열기구 구멍을 막아줘.
1: 초록에너지 출동!
0: 고마워, 로보도. 빨리 왔네. 러블, 로키, 지금 바로 출동!

0: 지금이야, 로봇도! 쉬프트 엔진!
1: 저기 다 내가 말한 빅빅 섬!
2: 저게 진짜 빅빅 섬은 맞는 거예요? 엄청 쬐끄만데요?
3: 섬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유머 감각이 대단하네. 얼른 탐험하러 저기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4: 스카이, 아저씨한테 잘 버티고 계시라고 해줘. 거의 다 왔어.
2: 안 돼요, 아저씨. 기다려요.
3: 세상에 이런 바위도 다 있었나? 뭔 바위가 아니라 깃털 보는 것 같네. 뭐야, 엄청나게 커다란 새였잖아. 우리도 되게 커다랗고 말이야. 비리 불이란 뜻이지? 그래서 이 섬 이름이 빅빅 섬인 거였구나. 어디가 비리였니?
2: 꽉 잡아요, 아저씨. 라이더랑 애들이 오고 있으니까요.
5: 자요, 아저씨. 제 호버보드를 대줄 테니까 점프해서 매달리세요.
3: 이런 것쯤이야. 좋아, 간다.
0: 이쪽이 새네. 얼른 막아줘, 로키.
6: 접착제! 빨리 굳는 접착제를 쓸게.
0: 잘 막았어, 로키. 이제 진공청소기를 써서 열기구를 다시 부풀려줄래?
6: 청소기!
0: 반대로 하는 거 잊지 마. 지금은 공기를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불어넣어야 하니까.
6: 맞다. 그래야 풍선이 다시 빵빵해지겠지. 청소기, 앞으로!
5: 해볼래요, 아저씨?
3: 이 큰 무리를 진정시키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할리카는 오징어 간식을 완전 좋아하지.
5: 큰일 날 뻔했네요. 꽉 잡아요, 아저씨. 열기구에 다시 태워드릴게요.
3: 역시 트레비스답게 이번 전설의 섬 모험도 대성공이군요.
2: 근데 저 펠리콘 두리에 오징어 유포병이 있어.
0: 저거 유리병이라 삼키면 안 돼.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마셜, 네가 저 새한테 말 좀 해줄래?
7: 준비됐어. 찍찍 소방관 출동.
0: 마셜, 저 펠리콘이 부리를 열게 할 만한 방법이 뭐 없을까?
7: 한번 새들이 좋아할 만한 농담을 해볼게.
0: 그래, 우린 너만 믿을 테니까 잘해봐. 로키, 새가 부리를 열면 곧바로 집게팔을 써서 입안에 든 병을 꺼내자.
6: 집게팔!
7: 있지? 갈매기 둘이 빵집에서 뭐 할게? 빵 꽉꽉꽉꽉!
0: 지금이야, 로키! 꺼내!
6: 발이 안 나! 잠깐만! 나 괜찮아! 새도 괜찮고! 뭐해, 마셜? 얼른 농담 하나만 더 해봐!
7: 알았어! 빵을 본 비둘기 둘은 뭐라 할게? 갑 꽉!
0: 잘했어, 얘들아. 너희가 빅비를 구했어.
7: 덕분에 실컷 웃었네.
6: 졸지에 난 새들 치과에서 노는 거 해보고 말이야.
3: 네, 지금까지 전설의 섬 빅빅 탐험을 보셨습니다. 빅빌과 커피 구조대였습니다.
0: 고생하셨어요, 아저씨. 혹시 또 큰 새 위에 올라타시거든 저희를 불러주세요.
3: 자, 큰부리 친구, 우리 시청자들한테 말해줄래? 오징어 육포가 얼마나 맛있게요?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9: 얼굴엔
12: 순한 길길,
9: 눈물엔
12: 덥덥한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핏.
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4: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7: 지당하신 말씀.
1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8: 다들 뭐 먹는 거지?
19: 이게 뭐예요?
2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핏.
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4: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1: 돼버리가 도망간다.
2: 3위 쫓아가야지.
0: 차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2: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벨 가족.
0: 넘버블럭스 친구들 모여라.
2: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3: 20까지 합해.
0: 우리 같이 놀자.
2: 5와 3이 만나면
3: 8이야.
2: 변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 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0: 함께 놀아요.
2: 넘버블럭스 가벨 가족.
3: 뽀롱뽀롱 떠나요.
4: 렛츠고. 캠핑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하게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마,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좋아?
1: 그럼요! 크리스마스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도 받고 왠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2: 특별한 일?
1: 네, 엄청 엄청요. 아, 올라가야겠다.
0: 벌써?
1: 인형 친구들한테 매일 동화책 읽어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약속을 잘 지켜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죠. 오늘은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짜잔! 피터팬, 내가 진짜 좋아하는 얘기야. 잘 들어봐. 반짝반짝 빛나는 별 너머 네버랜드에는 피터팬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피터팬이 웬디의 집을 찾아갔지요. 멍! 멍! 비가 지자 피터팬은 깜짝 놀랐어요. 뭐지? 이상하다. 분명 무슨 소리가 났는데.
3: 안녕. 놀라지 마. 난 피터.

0: 피터팬이라고? 진짜 피터팬?
1: 맞아, 진짜 피터팬.
0: 우와, 피터팬이 진짜로 있었다니.
1: 근데 너 정말 동화책 잘 읽는다.
2: 맞아, 달림이 동화책 정말 잘 읽어.
1: 내 친구들한테도 읽어주면 좋겠는데.
0: 이 친구들? 네버랜드에 같이 사는?
1: 응, 맞아.
0: 팅커벨도 있어?
1: 그럼.
0: 우와, 나 너무 가고 싶어. 내가 동화책 읽어줄게.
1: 정말?
0: 그럼. 네버랜드에 얼마나 가고 싶었다고.
1: 좋아. 그럼, 자.
0: 우와.
1: 그럼 이제 가볼까?

0: 맞아. 네버랜드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얘들아, 나왔어!
1: 피터팬!
2: 쟤들은 누구야?
1: 팅커벨 맞지? 어? 정말 예쁘다.
2: 고마워.
1: 나는 달림이라고 해.
3: 난 써니.
4: 난 별이.
0: 내가 달림이한테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어.
5: 동화책?
1: 그래, 달림이 동화책 진짜 잘 읽어.
4: 맞아.
3: 재밌겠다.
1: 어떤 책을 읽어줄까? 크리스마스니까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 어때?
6: 산타?
4: 그래, 재밌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거잖아.
6: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4: 진짜?
1: 당연하지. 뭐야, 너희들 집엔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셔?
0: 아, 전에는 오셨는데 이젠 안 오셔.
4: 뭐?
3: 왜? 아, 너희들 착한 일을 안 했구나.
0: 아, 그게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오시게 방해하는 악당이 있어.
1: 뭐? 그게 누군데?
7: 안개 대포 발사!
3: 발사! 발사!
8: 노이쿠! 아, 빛 전혀 보이지가 않아. 네버랜드로 갈 수가 없네.
7: 산타는 안 돼! 크리스마스도 절대 안 돼!
3: 안 돼!
1: 후크 선장이? 대체 왜?
2: 크리스마스 날 악어에게 팔이 물렸거든.
0: 그 뒤로 크리스마스를 싫어해.
4: 그렇다고 크리스마스를 싫어한단 말이야?
3: 말도 안 돼!
4: 그래서 우린 크리스마스가 즐겁지 않아.
6: 맞아.
1: 너무해.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행복한 날인데.

0: 생일 혼내주자. 산타 할아버지가 올 수 있도록.
1: 정말?
2: 어떡해?
0: 우리가 도와줄게. 그렇지, 얘들아?
1: 맞아.
3: 크리스마스를 부샤부샤
4: 지나치기라.
3: 이제 2일 남았군. 올해도 산타를 못 오게 해서 크리스마스를 망쳐버릴 거야. 어디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확! 저 녀석은!
4: 인터팬!
3: 피터팬이 여긴 왜 온 거야?
5: 후크 선장! 경고를 하러 왔다!
3: 경고라고?
0: 더 이상 산타 할아버지가 모두게 막지 마!
3: 너희들 뭐 잘못 먹었구나! 그런다고 내가 오, 그래 알았다! 그럴 것 같냐?
0: 어서 들어가자.
4: 담비야! 담비야!
5: 그렇다면 나랑 결투해! 이긴 사람 말 들었지?
3: 뭐라고? 조그만 녀석이 까불고 있어!
5: 크리스마스를 망치는 건?
3: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절대 안 돼!
0: 이제 안개대포를 찾아서 망가뜨리면 돼.
1: 어딨지?
0: 말도 안 돼. 크리스마스에 해골 표시를 해놓다니.
1: 찾았다. 안개대포.
0: 정말이네. 얼른 이걸 고장내자.
1: 좋아.
4: 어떻게 해야 고장을 내지?
3: 잠깐. 이게 무슨 소리지? 누구야?
0: 어떡해.
5: 안 되는데.
0: 아이고. 얘들아 괜찮아?
3: 너희들은 누구지? 거기서 좀 어때? 내가 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4: 재밌냐?
5: 얘들아 이리로 와. 얼른.
3: 안 돼. 어떤 감히 도망가냐고. 어서 항복하지 못해.
0: 어쩌지.
4: 대포 발사.
3: 내 대포.
4: 쏘지마. 쏘지마.
5: 얘들아 얼른 도망가야 해.
0: 이쪽으로.
3: 뭐야, 앞이 안 보여서 잡을 수가 없잖아. 뭐 하는 거야. 어서 저 녀석들을 잡아. 뭐 하는 거야? 나 말고 천여성들을 잡으라니까!
0: 잡아! 못 빠져나왔다.
5: 서두르자. 어서 피해야 돼.
3: 이 녀석들을 거기서 지 못해. 뭐야? 벌써 도망갔어? 감히 내 작전을 망치려고 해? 어림없어! 천여성들이 다시 못 오게 철저히 감시해!
4: 감시! 감시!
5: 됐어, 얘들아. 이제 무사해.
1: 아휴, 다행이야. 무사히 도망쳐서.
0: 근데 작전은 실패했어.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는데.
1: 그러게.
6: 어쩌지?
3: 못된 녀석들. 내 산타 방해 작전을 망치려 하다니. 또 올지 모르니까. 꼭꼭 막아둬야겠어.
4: 막아야 해. 여기다.
3: 다 막아버리자.
4: 여기다.
3: 웃어. 너도 똑같이 해줄까?

0: 아직은 어쩌면 좋지? 산타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못 오시겠네. 안 돼! 그럴 순 없어!
1: 그치만, 어떻게...
0: 어떻게 해서든

0: 뭐지? 이 냄새는
1: 맛있는 냄새!
0: 맛있는 고기 냄새!
1: 좋아! 고기 냄새!
2: 됐어, 들어가자.
3: 응? 구선장이 고기 냄새를 좋아한단 말이지?
4: 응, 맞아.
1: 으아, 발 아파. 언제까지 부채질을 해야 하는 거야?
4: 구선장이 어서 숨어.
0: 여기서 나는 냄새였군. 이게 웬 음식들이야? 근데 누구 거지?
1: 무슨 상관이야? 응? 우린 해적이다!
0: 그래, 맞아! 해적은 원래 남의 물건을 빼는 사람이지.
4: 어딨지? 어젠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2: 우리가 못 찾게 숨겨놨나 봐.
4: 후크 선장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하는데.
1: 맛있어!
3: 왜 저렇게 빨리 먹는 거야?
5: 시간을 더 끌어야 하는데.
0: 잘 먹었다. 이제 가봐야
1: 돼. 안 돼요! 남의 걸 먹고 그냥 가는 법이 어딨어요?
4: 맞아요! 남의 걸 허락도 없이!
0: 난 해적이거든! 해적은 허락 따위 받지 않아! 가만, 너희들! 어제 그...
1: 지민짱!
0: 우리 집에 몰래 왔던 녀석들 맞지? 피터팬이랑 내 배포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1: 그게...
0: 또 날 방해하러 온 거냐?
4: 어떡해...
0: 이 녀석들!
1: 안 돼!
0: 피터! 뭐야? 당장 내려주지 못해! 이것 좀 내려봐!
1: 거기서
0: 도망갔다!
1: 그래!
0: 아이고! 저거 보자!
4: 대체 어디 숨겨둔 거지?
2: 다른 데로 가져갔나 봐.
4: 이게 뭐지?
2: 비밀의 방인 것 같은데?
4: 저기! 저기 있어!
2: 그래! 빨리 가서 고장내자! 달림아, 괜찮아? 응. 어서 이걸 잡아. 빨리 물 밖으로 나가자. 응. 이게 무슨 소리지?
4: 악어야!
2: 그래, 후크 선장의 팔을 먹어버린 악어! 안 되겠어! 이걸로 막아야겠어! 자! 어서 가자!
1: 달림이랑 피터팬은 왜 안 오지?
4: 그러게...
1: 뭐? 달림아! 피터팬!
5: 어떻게 됐어? 안개대포는 망가뜨렸어?
4: 아니, 못했어. 함정에 빠진 바람에...
1: 뭐?
3: 그럼 이번에도 산타 할아버지는 못 오시는 거야?
2: 미안해. 후크 선장의 감시가 심해져서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어.
4: 아니,

0: 예, 제대로 왔어.
1: 이제 이것만 고장내면 된다 이거지?
2: 응.
1: 어?
3: 이제 대포를 설치해볼게. 좋아, 좋아.
2: 좋아, 좋아.
3: 이번에도 산타를 혼내줘야지.
2: 재밌다, 재밌다.
3: 넌 피터팬.
0: 도망치자.
3: 장교 상대를 잡아. 거기 서지 못해.
0: 더 갈 곳이 없지. 팅커벨, 어서 요술가루를 뿌려줘.
1: 요술가루가 없어.
3: 이거 말이냐. 내가 또 당할 줄 알고.
1: 어떡해.
0: 걱정 마, 나 지켜줄 테니까.
3: 너 그 맘대로.
0: 너는 반드시 크리스마스를 지켜줘.
3: 아니없다.
1: 피터팬 위험해.
3: 잘 가라 피터팬.
0: 어, 괜찮아.
1: 야, 우리가 이겼다. 이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0: 어? 이 소리는. 어떡하지?
1: 도와주자. 우리가 왜?
0: 악어한테 물리게 둘 순 없잖아.
3: 도와, 나한테 물릴 순 없어.
1: 이걸 잡아요.
3: 야, 도와주는 척하면서 떨어뜨리냐고.
0: 뭐라고?
3: 너희가 날 도와줄 리가 없잖아.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줘요.
1: 어떡해, 너무 무거워.
2: 우리도 도와줄게.
1: 얘들아.
4: 메리 크리스마스.
3: 아유, 살았다.
4: 그래, 드디어 올해는 너희들한테 선물을 줄 수 있겠구나.
3: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대체 왜 모두가 날 구해준 거지?
1: 그거야. 크리스마스에 모두가 행복해야 하니까요.
4: 그래,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지.

0: 다니마, 정말 고마웠어. 크리스마스를 다시 찾게 해줘서.
1: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정말 멋진 크리스마스였어.
2: 맞아.
3: 그럼 집까지 내가 데려다 주마.
1: 우리 네버랜드에 또 놀러와도 돼?
4: 그럼
1: 언제든지.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주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화재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커피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한

0: 우주로 날아가.
1: 오늘도 신나게 움직여볼까?
2: 함께할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3: 골자!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깨워보자!
1: 깨워보자, 깨워보자!
3: 자, 오늘도 신나게 몸을 풀어볼까? 먼저 팔꿈치를 감싸고 당겨주기!

0: 우주에선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일까? 어떤 모험을 하게 될까? 홀짝쌤이랑 우주여행 갈 사람! 우주로 가려면 뭘 타야 할까?
1: 우주선이요. 슈! 로켓 우주선.
0: 맞았어. 자, 헛! 로켓 준비 됐나요?
2: 네!
0: 아! 아하, 좋아요. 그럼 발사 준비!
2: 준비!
0: 5, 4, 3, 2, 1, 발사!
1: 와! 불을 뿜뿜 하늘로 슝.
3: 구름처럼 하얀 연기가 나요.
0: 자, 그럼 이제 우리 차례. 5, 4, 3, 2, 1, 발사!
2: 발사! 3, 2, 1, 발사!
3: 발사!
1: 댕구 우주진도 발사!
3: 우주선이 날아가요. 우와, 달까지 왔네요.
0: 우주에서 우리 몸은 가볍게 둥둥 떠다니지.

0: 저기 봐!
1: 어? 오, 별이 하나, 둘, 셋, 넷, 우와,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우주로 더 멀리 가보자. 와, 어디

0: 가볼까? 저기로 가볼까?
1: 우리 달 위로 꼴짝꼴짝 걸어요.
2: 달 위로 꼴짝꼴짝.
3: 우리 우주선 잠시 후 출발합니다. 우주여행 떠날 친구들 모두 모였나요?
4: 네!
3: 좋아요. 모두 폴짝 준비!

0: 오늘도 딩동댕 친구들 모두 잘했어!
1: 잘했어!
0: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슈!
2: 딩동댕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주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엄마 모기의 사냥법.
7: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6: 어? 호떡아! 너 바지 젖었어! 너 혹시 오줌 쌌어?
7: 아니, 아니! 오줌 싼 게 아니고! 야호, 야호, 야호! 밖에서 첨벙첨벙 물놀이 좀 했지!
6: 뭐야? 엄마 호떡이 밖에서 물놀이
7: 하고... 쉬쉬쉬쉬!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6: 알았어! 감기 걸릴지 모르니까 옷부터 갈아입어!
7: 알았어, 누나!
8: 모기, 모기, 모기! 모기, 모기, 모기!
6: 어? 모기 딱지다! 모기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지? 혹시 호떡이도 모기 물렸어?
7: 응? 아니?
6: 어, 그럼 모기가 들어왔나? 없는데?
7: 그러게! 이상하네! 왜 갑자기 모기 딱지가 깜빡이는 거지? 왜 갑자기 모기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9: 어지러워! 아니,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거야?
7: 모기 딱지가 저절로 움직인다!
6: 와, 저절로? 호떡이가 사라졌다! 어디로 간 거지?
7: 어? 여기가 어디지?
10: 어디긴 어디야?
11: 우리 엄마 모기 뱃속이지.
7: 뭐? 내가 엄마 모기 뱃속에 들어왔다고?

0: 왜긴 나도 얘도 너도 쟤들도 다 모기 알이니까.
1: 우린 곧 엄마 모기 뱃속에서 나가서 엄마처럼 날쌘 모기가 될 거야.
2: 헛! 내가 모기가 된다고!
3: 어? 이상하다. 분명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호떡이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2: 야호! 신난다!
3: 아까 호떡이가 정원에서 놀 때 어? 저기가 좋겠군. 안전한 줄 알고 호떡이 머리에 숨었는데 안 되겠어. 여기 숨어있다간 호빵이한테 들키겠어. 난 무사히 알을 낳아야 해. 숨어야 해. 저기가 좋겠군.
4: 무슨 소리지?
3: 꼬르륵 소리 때문에 들킬 뻔했네. 알들아, 많이 배고프지?
5: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0: 엄마가 빨리 밥 먹었으면 좋겠다.
2: 밥? 엄마 모기는 뭘 좋아하는데?
0: 그거야.
1: 당연히.
0: 신선하고.
1: 영양분이.
0: 풍부한.
5: 피지.
2: 뭐?
0: 뭘 그렇게 놀라냐? 엄마 모기가 피를 먹는 건 우리를 쑥쑥 키우려고 먹는 거잖아.
2: 그렇구나. 그럼 아빠 모기도 피를?
1: 아니, 아빠 모기는 피 안 먹어.
6: 맛있어. 쭉. 상큼해. 수에.
1: 꿀이나 풀잎에서 나오는 즙이나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좋아해.
0: 엄마 모기처럼 알을 키우지 않아도 되거든.
2: 아, 그럼 그동안 호떡이를 물었던 모기들은 전부 엄마 모기였던 거야?
5: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3: 그래, 아이들아. 엄마가 얼른 밥 줄게. 얼른 피 먹자. 좋아. 호빵이한테 간다.
4: 오, 모기다. 아, 아야야야야.
3: 휴. 죽을 뻔했지만 알들을 위해 피를 포기할 순 없지. 좋아. 다시 간다.
7: 야호! 피다!
1: 엄마가 피 사냥에 성공했나 봐.
2: 누나가 엄마 모기한테 당했나 봐.
4: 아이, 아우, 따가워. 모기잖아. 아이, 모기가 어디서 들어온 거지? 아우, 가려워. 아우, 가려워. 모기한테 물리면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2: 어? 그러게. 왜 모기한테 물리면 가려운 걸까?
0: 그게 다 우리 엄마의 피 사냥 기술 때문이잖아.
1: 맞아. 지난번에 우리 엄마가 피 사냥하는 걸 봤는데 말이야.
3: 지금부터 내 아이들을 위해 호빵이 몸에서 피를 사냥할 것이다. 넣어라, 히로딘!
2: 히로딘! 부르셨습니까, 모기 여왕님?
3: 그래, 히로딘. 내가 호빵이 볼에 침을 꽂으면
8: 피를 굳게 만들어 가져가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혈소판을 막겠습니다.
3: 좋다, 히로딘. 너만 믿는다.
8: 예, 히로딘!
3: 작전 개시!

0: 총사 안녕. 오늘도 피부마을은 이상 없으니 안심해도 좋네.
1: 네, 비만세포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 우와! 우와!

0: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1: 침입자라뇨!
2: 오늘은 이상 없으니
1: 안심하라면서요!
3: 어떻게 된 거예요?
0: 침입자가 미리 말하고 나타나는 거 봤어? 피사초사! 위험할지 모르니까 이 기둥에서 당장 떨어져!
4: 네? 네! 네! 떨어져!
0: 흠, 피부마을을 뚫고 핏줄까지 들어오다니. 아, 대체 이게 뭐지? 아.
5: 히로딩! 무기 여왕님의 침이시다! 히로딩!
4: 우와! 살려드렸다!
0: 아, 이게 목이 침이라고? 피사총사를 데려가려고 왔구나! 혈소판!
3: 네!
0: 피사총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지를 만들어서 입구를 막아!
3: 네! 비발세포님! 이야!
5: 혈소판! 저리 가!
1: 아유, 혈소판! 괜찮아!
2: 안 다쳤어!
5: 누구냐, 넌? 난, 모기 여왕님의 충직한 신하, 히로틴이다! 피사총사, 너희들은 모기 여왕님의 뱃속으로 들어가 모기 알들의 영양분이 될 것이 있다!
4: 어? 뭐라고?
5: 모기 여왕님! 혈소판은 제가 막을 테니까 어서 피를 쭉쭉 빨아들이십시오!
4: 우와! 혈소판은 어떻게 되보세요?
5: 비만세포? 뚱뚱해서 비만세포인가?
0: 뭐라고? 뚱뚱해서 비만세포가 아니라 뭐든지 많아서 비만세포다!
5: 오, 뭐든 많아? 아니 뭐 침입자를 한 방에 쓸어버릴 뭐 비밀병기라도 갖고 있다면 모를까?
0: 비밀병기! 있지.
5: 있다고?
3: 헛!
6: 설마 그분을
4: 출동시키는 건가?
0: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나가라!
6: 부르셨습니까? 전쟁의 신 히스타민입니다. 싹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핏줄을 넓혀라!
3: 핏줄이 돌려졌어!
4: 넌 이제 큰일 났다!
6: 침입자를 쓸어버린다! 폭탄을 퍼둬라!
5: 모기 언니, 어서 침을 빼세요!
7: 모기 여왕님! 저는요, 그냥 두고 가면 어떡해요?
6: 어떡하긴 내가 처리해주마. 폭탄을 받아라! 아우! 아! 여긴 끝장날 거야.
2: 폐허가 될 거라고!
3: 비만세포님, 어쩌자고 히스타민님은!
0: 히로딜이 날 무시했잖아! 침입자는 응징해야 한다고! 히스타민 계속해! 그럼 비만세포는 이만!
6: 계속 거라! 폭탄 받아라!
1: 핏줄이 부풀고 있어! 호빵이 뺨도 빨갛게 부을 거야!
7: 그만! 나 이렇게 과하게 폭탄을 퍼부어낼 정도로 대단한 악당 아니라고요. 그만.
6: 멈추지 않는다. 폭탄을 받아라!
3: 간지럽다! 아우 간지럽구나!
8: 네니, 참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필그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도파민이 쾌감을 선사하겠습니다.
3: 아, 쾌감? 시원한 느낌 버리며. 어이, 그럼 당장 긁어라!
9: 네니, 긁다가 상처라도 나면...
3: 어이, 그럼 안 되지!
8: 아, 쾌감을 선사한다니까요!
9: 상처나고 피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 옵니다.
3: 긁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10: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는데?
11: 어떻게 되긴?
12: 큰일이 벌어지지.
10: 뭐? 큰일이 벌어진다고? 엄마 모기가 피를 빨아먹을 때 피가 굳는 걸 막기 위해 히루딘을 내보내고 히루딘을 잡기 위해 히스타민이 출동해서 핏줄이 붓고 가려운 것도 큰일인데 그것보다 더 큰일이 벌어진다고?
11: 그래!
10: 내가 더 이상 큰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을 거야! 어? 모기 최고 낚시다! 모기 박사 호떡이!
3: 모기 물린 데 가려워!
13: 배 아파!
3: 가려운 데 긁을까? 아니야 아니야! 긁을까? 안 돼!
13: 아우 배가 너무 아파! 알들이 나오려고 일어나?
3: 이게 다 모기 때문이야! 모기! 너!
7: 어? 모기? 나? 혹시 나 숨을 들켰나?
3: 잡히면 가만 안 될 거야. 가려워. 참아야 돼.
7: 호빵이한테 들켰다간 큰일 나겠는데?
13: 아직 알을 낳을 때가 아닌데 왜 이러지?
10: 그러니까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냐고. 왜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하냐고.
14: 아이고, 배가 요란하게 흔들리는 걸 보니 알을 낳을 때가 된 모양이구만.
15: 할머니, 그게 아니라요.
14: 아니, 많이 답답하다고. 그래,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갈 때가 되면 답답할 만하지. 그럼 이 할미가 시원하게 내보내주마.
15: 벌써요? 아직 나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11: 너 때문이잖아. 네가 요란하게 흔드는 바람에 엄마가 우리를 낳으려고 하잖아.
10: 그러니까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냐고.
14: 아유, 그건 엄마 모기가 너희들을 무사히 낳으면 그때 엄마 모기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렴. 자, 그럼 민다.

0: 무슨 소리지? 잘못 들었나?
1: 알들이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아. 어서 알 낳을 곳을 찾아야 해. 알을 키우려면 물이 필요해. 어디가 좋으려나? 마침 비가 와서 물웅덩이가 많잖아. 좋아, 여기서 골라보자.
2: 한 바먹이
0: 기절!
1: 아, 엔조! 엔조! 엔조!
0: 순풍! 순풍!
1: 아이들아, 무사히 나왔구나!
3: 엄마!
0: 어? 여긴 또 어디지?
3: 야호! 물이다! 엄마, 우리가 물 좋아하는 거 딱 알고 딱 좋은 물웅덩이에 놔주셨나요?
4: 아, 저는 저기 물웅덩이가 더 좋은데.
1: 알아. 여긴 화분 받침대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4: 그럼 여기 있으면 들킬 일도 없겠네요.
1: 그럼 당연하지. 알에서 나올 때까지 여기 숨어있자.
5: 네, 엄마!
6: 넌 대답 안 해?
0: 응? 네! 엄마 목이

0: 아래는 물 웅덩이에 알을 낳는구나. 돌아가면 화분밭인데 물부터 없애야겠어. 반드시.
1: 반드시 뭐라고 했니, 알아?
0: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돼요?
1: 긁으면 저렇게 되겠지?
2: 가려워. 긁을까?
0: 아니야. 아니야.
2: 안 돼.
3: 아, 긁을까? 말까? 아, 긁을까? 말까?
4: 네님, 어서 시원하게 긁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도파민이 최고의 쾌감을 선사드리겠습니다.
5: 아니, 되옵니다. 긁었다간 큰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4: 쾌감을 놓치는 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요? 어서 시원하게 팍팍 긁으라고 하십시오.
5: 아니, 되옵니다.
3: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긁어라, 시원하게 긁어라.
4: 결정 잘하셨습니다요, 내님.
5: 네? 네, 목이 물려 가려운데 긁으라고 하십니다.

0: 어떠십니까?
1: 가슴이 빵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구나. 그래, 이 맛이야.
0: 자, 그럼 더 팍팍 긁으라고 하십시오.
1: 그래, 더 팍팍 긁어라.
2: 네, 자, 더 팍팍 긁으라고 하십니다.
3: 가려워. 더 시원하게 팍팍 긁을 거야.
1: 오, 상처다. 호빵이 손톱 밑에 숨어있기 답답했는데 잘됐다. 상처 속으로 들어가 볼까.
4: 히루딘, 전쟁의 신 히스타민의 폭탄을 받아라.
1: 그만 그만.
5: 나 그렇게 대단한 악당 아니라고요. 모기 여왕님이 피를 쭉쭉 빨아먹는 동안 피를 굳지 않게 하려고 왔을 뿐이라고요.
4: 저렇게 구구절절 말이 많으면 꼭 죽던데.
6: 그러게.
7: 설마.
4: 말이 너무 많아. 히스타민의 폭탄을 받아라.
6: 히루딘이 죽었어.
8: 이 전쟁의 신 히스타민님도 좀 잠잠해지시려나?
3: 아마 아닐걸. 히스타민님은 전쟁의 신이시잖아.
4: 난 멈추지 않는다. 싹 다 쓸어버려라.
7: 싸갑고 간지럽고 너무 아프아.
9: 핏줄도 더 부풀어 오르고 있어.
1: 오! 모기가 뚫어놓은 곳으로 침투하니까 쉽네.
10: 염증 발생! 염증 발생!
7: 염증!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히스타민!
4: 침입자가 또 나타났다고? 폭탄을 더 퍼부어라!
9: 히스타민님이 폭탄을 더 터뜨리고 있어!
11: 히스타민님! 이러다 우리도 다 죽어요!
4: 전쟁의 신 히스타민, 나의 임무는 침입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침입자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
7: 아, 제발 그만하세요. 저를 더 이상 자극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더 가볍고, 그럼 옷방이 또 가볍고,
1: 그럼 세균도 쉽게 들어오지롱.
4: 세균, 이 녀석, 널 제거할 때까지 우리 폭탄을 받아라!
7: 레니! 괴로워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12: 괴로워요.
2: 라고 피부 신경세포가 전해왔습니다.
1: 왜요? 괴로워? 도파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시원해!

0: 이 도파민의 쾌감은 아주 짧습니다. 그럼 이만!
1: 으야! 어디 도망가는 것이냐! 이리 오너라!
2: 뇌님, 그러니까 긁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목이 물린 데가 난리가 났습니다. 호빵이 손에 숨어있던 세균까지 침투해서...
1: 세균까지! 호빵이 손 안 씻었대?
2: 그랬다네요.
1: 아우, 이런... 아우! 혹시 말이다, 그 모기한테 물렸을 때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원충 같은 건 안 들어왔다지?
2: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신경세포, 피부마을 백혈구, 나와라 오바!
3: 네? 뭐라고요? 모기한테 물렸을 때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왔냐고요? 전 못 봤는데, 잠시만. 백혈구, 너 봤어?
4: 난 못 봤는데? 나도 못 봤는데?
5: 나도 못 봤는데?
6: 너도 못 봤지? 말라리아!
7: 말라리아! 나 말이야?
8: 말라리아 원충이다!
7: 말라리아 원충은 적혈구 영양분이 좋아! 뺏어먹을 거야! 적혈구야! 이리 와!
9: 어? 아, 싫어, 싫어, 싫어!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3: 말라리아 원충! 적혈구 괴롭히지 마!
2: 뭐야? 침입자가 또 있었어? 아, 세균이냐, 말라리아 원충이냐, 누굴 먼저 잡는다? 뭘 망설이는가? 전쟁이신 히스타민은 둘 다 잡는다! 폭탄을 받아라!
10: 지금쯤 내 침에 들어있던 말라리아 원충까지 들어가서 호빵이의 피부마을은 난리도 아닐걸?
1: 안 돼! 누나한테 빨리 가서 알려줘야 해!
10: 알드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 호빵이 호떡이도 모를 테니까 안심하고 어서 놀아, 놀아!
11: 네, 엄마! 우리 놀자, 놀아! 놀자.
1: 아니! 내가 돌아가면 엄마 모기가 알을 낳을지 모르니까 물 웅덩이는 찾아서 다 없앨 거야!
11: 뭐?
1: 그리고 호빵이 누나한테도 모기 물린 데 절대 긁지 말라고 알려줄 거라고!
11: 아! 누구죠? 모기 박사? 모기 박사가 여긴 뭐야? 사라졌다!
10: 설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들키는 건 아니겠지?
6: 모기 물린 데 너무 가려워!
1: 누나 긁지 마!
6: 어?
1: 엄마 모기가 누나 피를 쪽 빨아먹으려고 피를 굳지 않게 히로딘을 내보낸 거야. 그래서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나타난 거지.
6: 뭐라고? 그럼 지금 내 뺨에서 히스타민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간지러웠던 거야?
1: 그런데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누나, 손 씻었어?
6: 손 안 씻었다.
1: 이렇게 더러운 손으로 모기 물린 데를 긁으면
10: 설마
6: 세균이! 어떡해! 얼른 손부터 씻어야겠다! 근데 그러고 보니 호떡이도 모기 박사네!
1: 모기 박사? 이제부터 나를 모기 박사 호떡이로 불러주세요! 누나 얼른 손 씻어! 나는 물 웅덩이를 찾아 없애겠어!
1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3: 매일매일 락토핏,
1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4: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15: 우리 모두
1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7: 얼리면 더 맛있어.
1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9: 지금.
18: 얼굴엔
19: 순한 킹킹,
18: 눈물엔
1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1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어? 볼트 선생님!
1: 자.
0: 어? 여기서 소를 만나.

최근 한랭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75%가 65세 이상 노년층이었고 사망 원인은 대부분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저체온증 예방법과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외출 시 방수 기능이 있는 외투와 모자, 장갑, 목도리 등을 착용해 체온 손실을 막아줍니다. 과도한 활동으로 땀을 흘리면 체온이 손실되고 젖은 옷은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림으로 즉시 갈아입어야 합니다. 심한 한기를 느낀다면 따뜻한 실내로 이동해 담요나 따뜻한 옷으로 몸 전체를 덮어주고 의식이 명확한 경우 따뜻한 음료를 섭취해 체온을 회복시켜줍니다. 만약 활동 중에 방향 감각을 잃고 발음이 똑바르지 않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환자가 잠들지 않도록 곁에서 예의주시합니다. 저체온증 예방법과 대처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팍! 자, 오늘의 박스는 뭘까? 아, 네, 궁금한데 진짜 오늘. 어?
1: 왔다!
0: 오, 박스 왔다! 안녕, 안녕, 박스맨!
2: 왜 이렇게 조심조심, 살금살금, 되게 소중한 건가 보다. 조심조심. 박스맨 잘까요? 박스맨 갈까?
0: 근데 박스맨이 지금 아주 살금살금 들어왔어. 이거 살금살금 들어와서 아주 조심조심 나한테 부탁을 했거든?
1: 이거 뭐야, 혹시? 악기인 것 같아요.
0: 그냥 느낌의 악기 같다는 거지?
1: 네.
0: 자, 궁금할 땐 흔들어 봐야 되겠지? 뮤직 박스!
3: 만난 여시야, 만난 엿.
1: 이거 뭐 하는 것 같은데?
0: 이거는 바로, 만난 엿이야, 만난 엿. 후니아치는 엿이 뭔지 알지?
1: 뭐예요?
0: 너희들은 잘 모르는데, 후니아치는 아주 잘 알아. 한번 슬쩍 열어볼 거야. 자.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0: 힌트에게.
1: 꿀떡.
0: 꿀떡.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 자, 꿀떡일까 아니면 악기일까? 도대체 이것은 엿이란 건 무엇일까? 짜잔!
1: 이게 뭐예요?
0: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 어린이들이 먹던 초콜릿 사탕 같은 거지. 자.

0: 이제 한번 먹어볼까 우리?
1: 네.
0: 어? 근데 아직 잠깐만 조금 먹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
1: 손 씻.
0: 손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후니아찌가 준비했어요. 자, 자 한정식 한정식 물티슈. 자 한정식 한정식. 손도 닦아보니까 각자 먹고 싶은 엿을 하나씩. 와 이거 길쭉한 게. 막대기 같기도 하고 나뭇가지 같기도 하고 참 신기하다, 그지?
1: 딱딱하다. 응? 먹어요?
0: 먹어봐.
1: 왠 딱딱해.
0: 딱딱해?
1: 네. 보기만 해요, 자꾸.
0: 엿은 말이야. 쌀로도 만들어. 쌀. 우리 밥 먹는 쌀 알죠?
1: 네.
0: 밥 먹는 쌀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만드는데 이거는 호박으로 만든 엿이야. 호박. 그럼 이 엿의 이름은 뭐라고 부를까?
1: 호박요?
0: 딩동댕동! 진짜 어려운 문제 같은 거야. 자, 요거 있지, 요거. 요거. 생강으로 만든 엿인데, 생강은 되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잖아.
1: 네.
0: 생강을 먹으면은, 쌉스름하고, 쓰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막 그런데, 과연 이 생강 엿은 어떤 맛이 날까? 한번 먹어볼까?
1: 매워?
0: 매워?
1: 내 생각에 매운 거 같아.
0: 후니아츠도 한번 먹어봐야지. 얼마나 맵나? 맛있는데? 옛날에는 엿으로 놀이도 했대.
1: 응?
0: 옛날에는 이 맛있는 엿으로 놀이도 했어. 바로 엿치기란 놀이야. 엿치기.
1: 엿치기?
0: 옛날 친구들이 하는 민속놀이인데 엿을 쳐서 땅 치면 부러져. 부러지는데 이 안에 구멍이 나 있거든. 누구 구멍이 가장 큰가 하는 엿치기 놀이야.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
1: 응?
0: 좋아. 자, 이거는 지우엿. 이거는 맛있는 시우엿. 잠깐 엿치기 놀이를 더 신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 바로 짜잔! 신나는 리듬과 함께 만난 엿이야. 어때, 신나지?
1: 네.
0: 그리고 나서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부러뜨려라 와자작! 하면은 탁! 하고 부러뜨리는 거야. 아, 지금 말고 와자작 하면 탁! 부러뜨리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그 안에 구멍이 제일 큰 사람이 이기는 거지. 노래 부른다.
1: 만난 엿이야.
0: 부러뜨려라, 와자작! 부러뜨려서. 자, 그럼 누구 구멍이 더 큰가 한번 비교해볼까요? 바로, 시우! 한번 더.
1: 네, 한번 해볼까?
0: 한번 해볼까? 다시. 자, 노래 한번 해볼까? 자,
1: 만난 엿이야.
0: 이번에는 나도 해볼랜다. 부러뜨려. 하나, 둘, 셋, 와자자! 오호! 자기 구멍 가지고 자기 구멍이 누가 제일 클지 중간으로 오세요. 가운데로. 이건 시우 거 들고. 와, 시우.
1: 내가 이겼대.
0: 아, 잠깐만. 지우도 봐야지. 지우. 오, 자, 마지막으로 후니 삼촌 구멍 여기 있습니다. 후니. 예! 내가 이겼다.
1: 그거보다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다. 그 놀이보다 먹는 거.
0: 아이고, 이게 되게 재밌네. 달달한 엿도 먹고 이기니까 진짜 기분 좋다. 재밌는 놀이도 하고. 이게 바로 좋은 엿이야. 뭐야?
1: 뭐지?
0: 나 아닌데? 나 가위 여기 있었는데 누가 가위를 친 거지?
1: 몰라. 나 몰라.
0: 누가 치는 거야?
1: 누구요?
2: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렸을 때 마을 풍경 속으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엿장수가 오는 날이에요.
3: 아구려 꿀꿀 엿이란다 정말 싸다 파는 엿 만난 엿이야 만난 엿
2: 동네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1: 이거 하나 얼마예요?
3: 돈은 안 받아요. 안 쓰는 물건과 바꿔줄게요.
2: 아이들은 여기저기 안 쓰는 물건을 가지러 갔어요.
3: 만난 엿이야 만난 엿
1: 걸레와 바꿔주세요.
3: 낡은 걸레 좋아요. 만난 엿 여기 있다. 만난 엿이야 만난 엿
4: 부러진 숟갈도 되나요?
3: 부러진 숟가락 좋아요. 자, 만난 엿 여기 있다. 만난 엿이야 만난 엿
1: 비녀랑 바꿔주세요.
3: 머리에 꽂는 비녀 이젠 부러져서 못 쓰겠구나. 자, 만난 엿 여기 있다. 허허, 만난 엿 덕분에 오늘도 손수레가 가득하구나.
1: 이제 못 쓰는 물건, 안 쓰는 물건은
4: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잘 모아두었다가
5: 만난 엿이랑 바꿔먹을래요.
3: 그래, 그래, 또 오마. 만난 엿이야, 만난 엿.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박스
1: 뭐지?
0: 어? 해소리 박스맨!
1: 박스맨
0: 빠이빠이 고마워 박스맨 빠이빠이 오 박스맨이 뭘 놔두고 왔는데 이게 뭘까?
1: 깡통이다 깡통
2: 갑자기 깡통이 나와
1: 깡통이다 깡통
0: 어, 깡통 같기도
1: 뭐지?
0: 자 뭐가 들어있나 궁금할 때는
1: 흔들어봐
0: 뮤직 박스 뮤직 박스

0: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 같아?
1: 이때 딱딱한 건 맞아. 깡통 같고 음악이 쭉.
2: 그렇게.
0: 그러니까 소리는 깡통 같은데 음악이 쭉 나와? 자, 오늘은 바로 자 두구두구 해야지.
1: 두구두구두구두구.
0: 오늘은 바로 짜잔. 자, 그럼 한번 열어볼게. 하나, 둘, 셋 하면 되는 거야. 하나,
1: 둘, 셋!
0: 하!
1: 에?
0: 오! 이건!
2: 뭐야? 뭐야?
0: 하모니카다.
3: 좀만 웃어줘.
2: 네.
0: 어, 이거는 어떻게 소리가 내는 거야? 어떻게 소리 낼까? 이거 뭐야?
1: 이렇게인가?
0: 와, 와. 야, 이게, 어? 후, 후, 부르니까 소리가 난다. 그치? 네.
2: 잘한다. 우와.
4: 안녕하세요. 저는 하모니카 요정이에요. 안녕.
5: 안녕하세요.
6: 자, 우리 자리 앉자. 아, 자리 앉자, 자리 앉자.
0: 요정님 분명히 하모니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
4: 하모니카 다 불어봤나요?
1: 네.
4: 하모니카 어때요? 되게 작죠?
1: 네.
4: 다 가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있는 악기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악기지만 멋지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랍니다.
0: 꼭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4: 그렇진 않죠.
0: 아, 그렇진 네. 않죠?
4: 자, 하모니카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죠?
0: 네.
4: 그래서
0: 네.
4: 이 구멍에다가 바람을 집어 넣을 때도 소리가 나고 또 들이 마실 때도 소리가 나거든요. 자, 한번 그러면은 부는 호흡 먼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하모니카에다가 바람을 시작. 자, 이번에는 국수를 하고 먹듯이 하모니카를 하고 들이어 마셔 한번 마셔볼게요.
0: 오, 꼭 그렇게 해야 돼?
4: 이번에는 하모니카를 빠르게 흔들어서 연주하는 트릴 주법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0: 트릴 주법?
4: 네.
0: 우와!
1: 대박!
0: 이건 어려운 거야. 한번 해봐. 이건 어려워. 아니야, 아니야. 좀 더!
4: 더 빠르게! 맞았어요.
0: 네.
4: 자, 그리고 마지막은 글리산도 주법이라는 걸 해볼 건데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0: 글리산도 주법이요?
4: 하모니카 제일 왼쪽부터 네. 오른쪽까지 한 번에
1: 왠지 수박 한 입에 팍 먹는 거 아니야?
4: 맞아요.
0: 냠냠냠냠 수박을 한번 먹어보자.
4: 너무 잘했어요. 벌써 하모니카 주법 몇 개를 순식간에 지금 배운 거예요. 그러면 하모니카로 동물 소리 내는 것도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0: 정말 그러면은 하모니카로 뭐 동물 소리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신 거예요?
4: 그럼요. 이 하모니카로 여러 가지 동물 소리를 흉내낼 수 있어요. 짠!
0: 우와!
4: 자,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것도 바로 하모니카인데요.
0: 아니, 그렇게 조그맣게 생긴 하모니카가 있어요?
4: 네, 바로 미니 하모니카라는 하모니카입니다.
0: 우와.
4: 자, 제가 소리를 내볼 테니까 어떤 동물 같은지 한번 맞춰보세요.
0: 네? 뭘까?
1: 개미?

0: 작은 동물이면 쥐 같기도 하긴 한데 쥐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1: 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2: 쥐라고 생각할 수... 우와, 진짜 작은 동물들이 부르는 것 같은 그런 귀여운 소리네요. 네? 다른 것도 좀 보여주세요.
1: 네, 이번에는 더 큰 하모니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엄청 큰 하모니카죠?
0: 네.
1: 이 하모니카는 베이스 하모니카라는 하모니카인데요.
0: 베이스 하모니카?
1: 네, 이 하모니카는 어떤 동물이 부는 하모니카인지 한번 또 상상해보세요.
2: 상상해보자, 우리.
0: 준다!
1: 뭐?
0: 코끼리.
1: 코끼리 같죠,
2: 코끼리,
1: 진짜.
2: 코끼리. 진짜 코끼리
1: 같죠? 코끼리 같죠?
2: 봄, 봄, 봄, 봄.
0: 그리고 또 생각났다.
1: 또 뭐요?
0: 곰이요.
1: 곰 아저씨 같이, 곰 아저씨 같이.
2: 곰, 곰, 곰, 곰. 오, 그런 것 같아요.
1: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2: 네.
0: 네.
1: 짠. 엄청 긴 하모니카죠?
0: 우와.
1: 이것도 하모니카예요. 이거는 코드 하모니카라고 하는 하모니카인데, 이것도 어떤 동물이 부는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0: 네. 서커스래요? 내 생각에는 타조인 것 같기도 하고.
1: 타조?
0: 정답. 말소리요.
1: 말소리하고도 정말 닮은 것 같아. 마치 뚜그닥 뚜그닥 뚜그닥 타는 것처럼.
2: 하모니카 소리가 너무 다양하네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동물 소리 다 가능하시다고 그러시니까 자, 암탉 소리. 암탉이 어떻게 울지?
0: 꼬꼬댁 꼬꼬. 대박. 헐.
1: 암탉 소리 같죠?
2: 그러면 거위 소리, 거위.
0: 거위.
1: 거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거위 소리 원래 어떻게 울죠, 거위가?
2: 꽉, 꽉. 꽉, 꽉. 꽉, 꽉. 선생님 표정이 더 거위 같은데요?
1: 네, 그렇게 해주면 더 거위같이 소리가 나니까.
2: 네. 자, 그러면 이걸 못 낼 것 같아. 이거는 염소 소리.
1: 염소가 원래 어떻게 울지? 염소가 원래 어떻게 울죠? 매 이렇게 울네. 매.
2: 마지막엔 송아지 소리. 송아지 소리. 와, 그러면 요정님, 우리 이거 어때요? 요정님 그 하모니카 소리에 맞춰서 우리 동물농장이란 노래를 같이 불러보는 거.
1: 좋아요.
2: 시작! 닭장 속에는 암탉이. 문간 옆에는 거위가. 오, 거위야.

요정님, 뭐, 연주 좀 해주세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얼굴엔
5: 순한 킬킬.
3: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우리 친구들 뿡뿡이 마을에 개구쟁이 강아지가 왔잖아.
1: 놀아줘 놀아줘. 어 뿡뿡아 나랑 놀아줘. 짜자형 나랑 놀아줘. 친구들 이번엔 더 신나게.

0: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업 앤 다운.

Laundry. Together,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뿌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핏핏핏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굿소
10: 클릭소 얼마세가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0: 클릭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1: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0: 클릭소!
11: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가족.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콩달콤 냠냠 맛있는 황홀 토마토 나는 야농부 친구들 우리 방울토마토를 깨끗하게 씻어서 먹는 건 어떨까요?
1: 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덕분만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초콜릿스

Now it's your turn. Draw them yourself.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방수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 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연금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괜찮아.
1: 고마워.
0: 침대에서 다 함께 자자.
2: 좋아.

What a gorgeous beauty.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 위험해진 대도시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아이고. 이 바다가 보이느냐, 어?
1: 보이긴 하는데요.
0: 경치가 아주 멋지지 않느냐?
1: 네? 지금 날씨 엄청 흐린데요.
0: 이 탁 트인 곳에 서 좀 쉬고 가자꾸다.
1: 지금 여기서요? 안 돼요.
0: 안 되게 뭘 안 된다는 말이야, 어? 내가 맨날 너를 이렇게 이고 가고 있는데. 어, 그래. 저기 마침 딱 쉬고 가라고 잘 마련됐구나. 저기서 좀 쉬고 가자꾸나, 타방아.
1: 안 되는데.
0: 조용히 하거라, 어? 이거 좀 보너라, 어? 얼마나 쉬기 좋게 잘 되어 있느냐.
1: 여기 엄청 위험해 보이는데요.
0: 자, 여기서 아주 조심히, 어? 자,
1: 너무
0: 자.
1: 위험해요.
0: 아이고! 위험하긴 뭘 위험하더냐, 어? 이렇게 편하고 좋은 곳에서 단잠을 또 한번 청해 보자꾸나.
1: 죽으신다고요, 여기서?
0: 아니,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 어? 야, 알겠도다. 그러면 난 여기서 쉬고, 다방이 너는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뭐, 어? 오래 그렇게 쉰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1: 진짜 안 되는데. 박희님, 박희님. 진짜 주무시는 거.

0: 일어났는데 아니 저 죽고 연습
1: 큰일 나죠. 파크님이 아니라 바로 저라고요. 파크님 때문에 저까지 이게 뭐예요.
0: 아 근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 더냐.
1: 파크님이 주무시는 동안 바닷물이 밀려와서 가득 찼어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구명조끼부터 입으시고 저 좀 구하러 와주세요.
0: 그렇지. 구명조끼. 구명조끼. 아 그래. 그럼 그럼. 구명조끼 입어야 하지. 자.
1: 이제 파크님이 타고 계신 작은 배 카약을 타고 저를 데리러 와주세요.
0: 어? 작은 배 카약?
2: 카약은 노를 저어서 가는 작고 가벼운 배예요. 여름에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만들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경기를 하기도 하고요. 쉬는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카약을 탄대요. 작고 가벼운 배 카약 함께 알아볼까요?
0: 아하! 작은 배 카약!
1: 바닷물 저리가 조리가라고! 바퀴님 빨리 좀 구해달라니까요.
0: 잠깐만 거기

0: 이 박희진께서 반드시 구해주겠노라. 어? 어? 지금 당장 앞으로 전진. 자, 가고 있다 사마. 앞으로 전진.
1: 박희님 오실 수 있는 거 맞죠?
0: 아이고 이렇게 느려. 아니 이래가지고 대체 어떻게 이거 움직이냐 말이야. 이거 분명히 이렇게 타는 탈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 어? 아니 저 뭐시더요 저게? 어? 아니 저 기다란 막대기로 저렇게 앞으로 갈 수 있다니. 아니 나도 저 기다란 막대기가 있으면 앞으로 갈 수 있겠구나. 저 이보시오. 저희 이보시오. 제 이보시오. 아예 그 저도 그 기다란 막대기를 좀 주시오. 어. 오.
2: 어쩌다 누도 없이 칼타였어요.
0: 아니 뭐 그거는 뭐 이유가 있고 어쨌든 그 나도 앞으로 가게 기다란 막대기를 좀 주시오.
3: 여기 노요.
0: 어? 노? 어? 고맙소. 아이고 이것만 있으면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오.
2: 네 맞습니다. 여기 빨간 색깔 부분만 물속 깊숙이 넣어서 길게 당겨서 저으시면 돼요.
0: 아 고맙소.
1: 박희님
0: 내 너에게 얼른 가도록 하겠다. 나는 뭐 오른쪽 그로 그렇지. 어? 가고 싶은 대로 양쪽 중에 이렇게 오른손잡이니까 힘이 더 센 곳을. 으차, 그렇지. 아유 뭐 또 뵙습니다. 아이고 참. 으차 가는 거야. 흑.
4: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0: 아이 뭐야. 아이 뭐 이렇게 계속 뭐 똑같은 데만 두고 있어. 왜 저를 자꾸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 것이오?
2: 자, 이게 양쪽에 노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저어야 되는 탈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양쪽으로 한 번씩 번갈아서 저을게요.
0: 어! 양쪽으로?
2: 네.
0: 그러니까 그쵸. 한 번.
2: 그쵸. 왼쪽.
0: 한 번.
2: 오른쪽.
0: 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아, 노를 오른쪽으로 저으면 배는 왼쪽으로. 노를 왼쪽으로 저으면 배는 오른쪽. 좌우를 가르면서 앞으로 가는 카약. 오,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잠아. 이게 뭐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느냐? 어?
1: 박희님, 앞에 조심하세요.
0: 오!
2: 자, 왼쪽.
0: 왼쪽.
1: 에휴, 박희님. 저 구하러 오실 수 있는 거 맞죠?
0: 정답은 탈 것이라. 아, 물론 구해줄 건데. 네, 그, 정답은 그, 탈 것이라 가지고 조금,
2: 자, 가려고 하는 방향 보시면 돼요.
0: 가려고 하는 방향. 어! 저기요!
2: 네, 맞습니다.
0: 저기 보고 이렇게. 이렇게. 우자. 타마 괜찮느냐? 타마!
1: 박희님!
0: 아유, 타마! 그래! 내가 다 왔다! 어? 타마 괜찮느냐?
1: 빨리! 박희님!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파도도 엄청 많이 쳤다고요.
0: 잠깐만 기다리거라. 어? 내가 간다 타방아. 자,
1: 박희님.
0: 타방아, 내가 거의 다 왔다. 타마가 내가 너를 구하러 왔단다 타마가. 어서 나가자 기라. 이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이 카약을 타고 잘 왔다. 어?
5: 저 뭐 처음에 조금 실례 늦지 혹시 저 타방이 좀 구해주시.

0: 찾았구나.
1: 네, 얼른 육지로 가요.
0: 자,
1: 다가. 왼쪽, 오른쪽.
0: 왼쪽,
1: 오른쪽.
0: 왼쪽,
1: 오른쪽.
0: 그래, 그래. 빨리 가자꾸나. 어? 이야, 근데 거참 정말 경치가 좋구나. 아니, 이렇게 굳이 급하지 않아도 멋진 경치 보면서 천천히 타도 좋을 것 같은데.
1: 아까는 당황해서 못 봤는데 카약 위에서 보니까 경치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0: 그러게 말이다. 정말 아름답지 않더냐. 원래 이 카약기 조금은 느리게 가도 이렇게 경치를 보는 거 그런 탈 것입니까?
2: 네, 맞습니다. 여기 경치 보면서 이제 즐기시면 돼요.
0: 우리를 구해주신 우리 탈것 선생님이다, 타바가.
1: 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탈것 선생님.
0: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럼 저희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조심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가세요.
0: 다신 카약에서 안 자겠습니다. 자, 이제 가보자꾸나, 타바가.
1: 육지로 가요.
0: 이야, 출발! 아이, 타방아, 카약 정말 대단하지 않더냐? 어?
1: 네,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카약이 좋아도 누워서 주무시면 안 돼요.
0: 아, 그래도 뭐 내 덕에 카약도 타고 좋지 않았느냐?
1: 아유, 저 바다에 빠질 뻔했다고요. 잊으셨어요?
0: 아, 뭐 어쨌든 뭐 멋진 탈 것을 알아서 기분이 아주 좋구나. 야! 시상이! 시상이! 시상이 떠오른다! 저거! 카약으로 이행시를 해볼 테니 운 좀 띄워보거라! 카약! 노래를 지어서 앞으로 가는 멋진 탈것! 여러분들도 언젠가 꼭 타보기로!
1: 야!
0: 약속!
1: 아유, 이행시 실력은 늘지가 않네요.
0: 어허! 지금 그럼 뭐 내가 이행시를 못한다는 말이더냐?
1: 아니에요. 늘지 못할 만큼 전부터 완벽하시다는 거죠.
0: 아이, 그치? 그러면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한 탈 것을 찾으러 가보자꾸나!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눈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마라는 포리가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5: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1: 악당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2: 몰라, 알 수가 없어. 나 하나 놀자.
1: 어린이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요정들 또한 그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딩동댕 삼총사 덕분에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된 어린이들을 이곳에 또 한 번 초대했지. 이름하여
3: 딩동댕 삼총사 덕분에
4: 와우 우리 아이들이
5: 달라졌어요. 빠밤.
1: 자, 그럼 첫 번째 친구부터 만나볼까?
3: 네, 이화숙 어린이 나와주세요.
6: 이름 이화숙, 공포의 앵그리 괴물 편 출연.
3: 우와, 화숙아, 오랜만이야.
1: 화숙아, 그동안 잘 지냈어? 화숙이 전에 화나면 막 으아 하고 머리에 불 나면서 괴물로 변했잖아. 내가 그 얘기 참 재미나게 봤는데. 우와.
3: 박사님.
7: 그러다 화숙이 또 화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1: 미안.
8: 아이, 괜찮아요. 저 이제 이런 일로 화 안 내요.
5: 우와, 화숙이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8: 아이, 그럼. 그때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겪었는데. 아이, 그럼 변해야지.
3: 그렇다면 화숙이가 어떤 일을 겪었던 건지 영상으로 함께
9: 파이팅!
6: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전.
8: 어? 왕지렁이 어디 갔지?
10: 몰라? 내가 먹었나?
8: 뭐?
6: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괴물처럼 화를 내던 이화숙 어린이. 그런 화숙이를 보고 악당 크크가 나타나는데.
2: 이건 마법의 목걸이란다. 이 목걸이를 하면 넌 아주 강력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럼 아무도 널 화나게 하는 사람이 없겠지.
6: 수상한 목걸이를 받은 화숙이는
8: 엄마!
6: 엄마에게 목걸이를 자랑합니다.
8: 이것 좀 봐요. 나 선물 받았어요.
10: 화숙아,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함부로 받으면 안 돼. 그 목걸이 빼서 줘봐.
8: 이 목걸이 내 건데 왜 엄마가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 거야, 내 거, 내 거라고.
10: 화숙아, 너 머리에?
8: 목걸이 내 거라고요.
10: 예, 이화수!
6: 머리에 뿔이 난 채 친구를 만나는 화수.
11: 어? 근데 너 머리에 그거 뭐야?
8: 이게 뭐지?
11: 야, 너 그 뿔 달린 괴물 같다.
8: 괴물이란 말 취소해! 취소해! 취소해!
10: 화수! 와! 우와! 뭐야? 화숙이가 아니잖아!
8: 나 화숙이 맞아! 나 괴물 아니야!
11: 우재야! 이게 화숙이 괴물로 변했어!
6: 그게 다 크크가 준 목걸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10: 더 화를 내라고! 크크!
6: 하지만 이를 그냥 두고 볼 딩동댕 삼총사가 아니었으니.
9: 악당캐크! 너희 녀석 어린이를 괴물로 만들어! 딩동!
7: 호수다!
8: 엄마!
7: 저 앞으로 화난다고 소리 지르지 않고 친구들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8: 그래 그래 우리 착한 화숙이.
7: 엄마! 화숙아!
12: 딩동댕 삼총사! 와!
1: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어. 화가 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13: 맞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면 안 되겠죠.
14: 화수가, 우리 친구들 중에도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거든. 그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줄래?
7: 알았어. 친구들아, 화가 날 땐 이렇게 해봐. 첫째, 마음속으로 멈춰! 라고 외쳐.
12: 멈춰!
7: 둘째, 숨을 크게 세 번. 후, 후, 후.
12: 후, 후, 후.
7: 셋째, 화가 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거지. 할 수 있지?
12: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6: 앵그리 괴물, 이젠 안녕!
1: 딩동댕 삼총사 덕분에 나쁜 습관을 고친 두 번째 친구!
14: 홍, 나, 은, 어린이, 나와주세요!
6: 홍, 나, 은 엄마의 땡큐봇 출연. 김서희, 나은이 엄마.
3: 엄마의 땡큐봇 이야기. 그때 참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해 주셨는데요. 나은 어머니, 그 후에 우리 나은이 정말 바뀌었나요?
10: 네, 정말 달라졌어요. 땡큐봇이 다시 올까봐 그러는지 엄마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7: 땡큐봇 다시 올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한테 고마워서 그러는 건데.
10: 아유, 우리 딸.
1: 그렇다면 나은이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다 같이 영상으로
12: 확인! 딩동댕 삼총사
3: 생일 축하합니다.
6: 그 일은 축하합니다. 엄마의 생일날 벌어졌죠.
3: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7: 엄마, 촛불 불기 전에 소원 빌어요.
10: 소원? 나은아, 티셔츠 마음에 들어?
7: 색깔이 좀... 됐어요.
10: 내 소원은 우리 나은이가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져주는 거야.
6: 바로 그때 도착한 수상한 선물.
10: 누구세요?
2: 배달 왔습니다. 들어갈게요. 설거지도 로봇이 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6: 상자 속에서 나온 건 바로 땡큐봇이었죠.
2: 요즘은 효도도 로봇이 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파워 버튼.
15: 엄마, 엄마, 항상 감사해요. 땡큐봇이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땡큐. 땡큐. 땡큐.
10: 이러면 왜 이래?
6: 그때부터 엄마의 귀염둥이가 된 땡큐봇.
15: 땡큐, 땡큐.
10: 아유, 엄마 해주니 내가 고맙지. 오, 오, 오. 엄마가 한글 공부 책 사왔어.
16: 아, 나 한글 공부하기 싫은데.
15: 나 한글 좋아하는데. 엄마,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16: 아, 내놔, 이거 내 거야.
10: 땡큐봇, 다음에 엄마가 네 것도 사줄게.
15: 엄마 최고. 땡큐, 땡큐.
10: 땡큐, 땡큐.
16: 엄마, 사과 왜 쟤만 줘? 나는.
10: 아니, 나니 넌 과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15: 나 더는 못 참아.
16: 싫어. 엄마 딸은 난데 얘가 엄마 자식처럼 하는 거 싫다고요.
10: 아니 이게 왜 안 부지지? 어, 이상하다.
16: 엄마 나보다 이 땡큐봇이 더 좋아? 아니지?
10: 아니 가만히 좀 있어봐.

0: 전원을 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땡큐.
1: 그걸 보며 좋아하던 크크에게 딩동댕 삼총사가 나타납니다.
2: 이젠 로봇까지 동원해 어린이를 괴롭히는 거냐? 딩동!
1: 요정들이 크크를 물리치자 땡큐봇도 사라져버렸죠.
3: 땡큐봇!
4: 엄마! 이제 땡큐봇 잊어요. 앞으로 엄마 섭섭하지 않게 내가 고마운 마음 더 많이 표현할게요.
3: 아유, 우리 딸, 아유.
2: 딩동댕 삼총사!
5: 어머니, 지금도 혹시 땡큐봇 보고 싶으세요?
3: 잘 지내나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땡큐봇보다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해주는 나은이가 있는걸요.
4: 엄마 사랑해요.
3: 엄마도 나은이 사랑해요.
1: 땡큐봇 이젠 잊기로 해요.
6: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 우리 요정들 활약이 대단하구먼. 최고예요.

0: 하지만 박사님, 저희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1: 맞아요! 크크의 동생 민우 왕자가 나타났을 때요!
2: 왕자님...
3: 지금
4: 그날 시은 시우 남매는 아파트에서 쿵쿵 뛰어다니고 있었죠.
5: 그러면 이번엔
4: 바로 내가 그때!
2: 어? 뭐야?
4: 그리하여 시은 시우는 위층에 올라가 보게 되는데,
6: 우리는 쿵쿵 밴드다.
7: 여기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쿵쿵거리자.
4: 바로 그때 나타난 딩동댕 삼총사.
8: 크크! 크크! 너야말로 또!

0: 정신 차려, 동동!
1: 저 녀석은 악당 큐크의 동생이야! 쿵쿵 밴드 공격!
0: 얘들아, 정신 차리고 반격해! 빙동대! 빙동대!
2: 조금 더 폭격하게!
3: 왕자는 머리카락이 생명이야.
2: 미루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0: 지금이야. 딩딩. 동동.
1: 딩딩.
0: 딩동.
4: 그렇게 크크와 미누 왕자를 물리친 딩동댕 삼총사.
5: 누나, 우리
4: 그날 이후. 시운시운은 절대
6: 엄마,
4: 집에서 쿵쿵 뛰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7: 김동대 삼총사!
8: 와!
9: 그때 민우 왕자한테 반해서 하마터면 우주 평화를 지키지 못할 뻔했어. 나! 앞으론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1: 어? 민우 왕자다.
9: 아!

0: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1: 요정들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2: 우리가 누구?
3: 김동민 사촌사!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0: 큐미르.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피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8: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중물엔
10: 덤덤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닭 휘자국 꾸
1: 블록 자국 꾸
0: 공룡 발자국 꾸
2: 우와 공룡 발자국 좀 봐.
3: 홍민아 자국놀이 정말 재밌지.
1: 모두 다른 자국이 생겼어. 자국.
2: 우와 홍민아 이 채소로도 자국을 찍어볼래?
1: 어떤 자국이 생길까?
3: 빨리 찍어보자.
1: 이거. 우와.
2: 자, 빨간색으로 주황색.
3: 우와. 우와. 예쁘다.
2: 지금 여기도 찍고요.
1: 공룡 발자국도 하나.
3: 재밌어.
0: 많다.
1: 정말 멋지다.
2: 미술 작품 같아. 우리 이거 전시하자.
1: 이 작품의 제목은 뭐라고 할까?
3: 작품의 제목은 자국.
2: 내가 쓸게.
0: 이야.
1: 지읒이 아를 만나 자. 기역이 우를 만나 구. 구가 받침 기역을 만나 구.
3: 우와 정음이 잘 썼다.
1: 여기에 붙이자.
3: 우와.
2: 여러분, 우리 작품 보러 오세요.
4: 바꿔라 한글.
2: 자국이 국자로 바뀌었어.
3: 제목도 국자로 바뀌었어. 우리 작품은 자국인데.
2: 자국을 찾아야 해.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5: 한글 용사 아이야.
4: 어? 이
6: 야.
4: 훈민정은 안녕?
6: 안녕.
4: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3: 자국이 국자로 바뀌었어.
2: 자국, 자국이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자국을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한글을 찾자. 저기에 한글 자국이 있어. 천지?
1: 한글 자국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진 않을걸. 한글은 없어질 것이니. 헛! 지우다!
0: 어? 안 돼!
2: 무슨 일이야? 어? 한글이 지워지고 있어.
0: 천지가 지우다로 공격했어.
2: 이러다 한글이 다 지워지겠어.
0: 한글이 다 지워져 버렸어. 어떻게 한글을 되찾지?
2: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0: 지우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2: 쓰다.
1: 아니, 나의 지우다 공격을 쓰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2: 한글 자국이 파괴됐어. 어떡하지?
3: 소설아, 한글!

0: 자, 국!
1: 저장 완료! 자, 국! 국민자금의 손으로!
2: 자국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얍! 자, 국, 자국. 국자, 국자. 자국, 국자. 국자로 국을 떠요. 국자로 국을 줘요. 얍! 자국! 자국! 이건 무슨 자국일까? 김치 국물 자국 같아요. 자국

0: 지우고 올게요.
1: 우와, 자국이다. 냠. 냠냠. 슝.
0: 짜잔. 자, 오잉. 자국이 어디로 갔을까? 한글 자국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짜잔. 자국. 순서대로 써볼게요. 지읒이 아를 만나 자, 기역이 우를 만나 구, 구가 받침 기역을 만나 국, 자, 국.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자, 국. 친구들 따라해봐요. 자, 국.
1: 자국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국자, 국가.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국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국자, 국가. 히힛.
0: 자국, 국자. 훈민이와 정음이가 자국 놀이를 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자국을 국자로 바꿔라 한글. 자국이 국자로 바뀌었어요. 천지가 지우다 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쓰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자국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자국이 생겼어요. 훈민정음이 자국을 남겨요. 훈민정음이 자국을 남겨요. 훈민정음이 자국을 남겨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장, 장사.

0: 여기는 장난감 가게. 저는 장난감 가게의 사장이랍니다. 사장.
1: 정음이가 사장님?
2: 장난감 가게 구경 올 사람 저야.
1: 사장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여기가 장난감을 파는 가게예요?
0: 네, 제가 이 가게 사장이에요. 우리 가게에서 파는 장난감을 보여줄게요.
1: 네.
0: 자, 이건 비행기예요. 후,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고요. 다음은 따따따따.
1: 이건 얼마예요?
0: 아, 이건 1,000원이에요. 재밌죠?
3: 바꿔라 한글.
0: 나는 힘이 센 장사.
1: 사장님 왜 이러세요?
0: 저는 사장이 아니라 힘이 센 장사라니까요. 으짜 으짜 으짜 힘이 아주 세죠. 으짜 으짜 으짜.
1: 사장이 장사로 바뀌었어. 사장을 찾아야 해. 한글 용사를 불러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공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3: 후미나 안녕?
1: 안녕?
3: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사장이 장사로 바뀌었어. 사장, 사장이 필요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사장을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여기 화분 찾았어. 천지
1: 한글 사장을 찾아내다니 이번엔 어려울걸. 헛! 숨다!
0: 오! 천지가 한글을 그림에 숨겼어. 친구들, 한글 사장을 함께 찾자. 대체 어디에 숨었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친구들, 너희들은 발견했니?
1: 포기해?
0: 그럴 순 없어. 그렇다면 방법은 단하다. 나도 한글로 맞서야 해. 숨 따위 맞서는 낱말은 뭐지? 쳤다!
1: 아니, 나의 숨따 공격을 찾따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2: 무슨 일이야?
3: 한글 사장이 파괴됐군.
2: 사에 아가 없어.
0: 내가 뿅망치로 아를 만들게.
4: 수사라 핸들!
0: 서정
5: 저장 완료. 사장 훈민이의 손으로.
6: 흩자 흩자 흩자 흩. 아,
7: 지금이야. 사장 정음회를 찾자. 한글 카드 부탁해. 사장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네, 제가 장난감 가게 사장이랍니다.
1: 정음 사장님이 좋아요.

0: 장사! 장사! 장사! 장사는 힘이 세요. 야, 오호, 사장. 사장님은 바빠요. 아항, 아, 오! 정음 사장님이 엄청 바쁜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도와주고 올게요.
1: 와, 사장이다. 냠. 냠냠. 슝.
0: 아차차. 친구들한테 한글을 읽어주고 가야지. 오잉. 사장이 어디로 갔을까? 한글 사장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사장. 사장. 순서대로 써볼게요. 시옷이 아를 만나 사. 지읒이 아를 만나 자. 자가 받침 이응을 만나 장. 사장.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사장. 친구들 따라해봐요. 사장. 끝.
1: 사장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가게. 장사.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사장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가게. 장사. 히힛.
0: 사장, 장사. 정음이가 장난감 가게를 열었어요. 정음이가 사장이에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사장을 장사로 바꿔라 한글. 사장이 장사로 바뀌었어요. 천지가 숨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찾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사장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정음이가 다시 사장이 되었어요. 정음 사장님이 바빠요. 정음 사장님이 바빠요. 정음 사장님이 바빠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엄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핏핏핏.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식물엔
3: 덥덥한 맛.

0: 단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3: 옛설 칫솔 마데카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위기 일발 미스틱 마을.
1: 작은 것들의 마을에서 온 기물들이여, 알 수 없는 곳에 흩어진 사라진 자의 흔적을 찾아 나를 위해 문을 열어라!

0: 드디어. 처음엔 쓸모없어 보였는데 이제 시작이야. 끝날 때까지 어떤 것도 방해해선 안 돼.
1: 걱정 마, 제니. 로미는 그곳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거야.
2: 근데 여긴...
3: 여긴 미스틱 마을 땅속 미로야, 솔지. 그새 출구를 이곳으로 바꿔놨을 줄이야.
4: 어떻게 빠져나가지, 쥬?
3: 괜찮아. 어떻게든 탈출해서 열쇠 티니핑들을 구하고 반드시 제니를 되돌려놓을 거야.
4: 응! 나 이 땅속에 한번 와본 적 있어. 내가 나가는 길을 알아, 나이야! 이게 뭐야?
3: 로미! 어디 있어, 로미!
4: 우리 이쪽에 있어. 근데 벽에 막혀서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 다들 걱정 마. 꼭 출구에서 만나. 꼭 빠져 나와야 해, 로미.
3: 어서 가자.
5: 로미 왜 그래?
3: 아무것도 아니야.

0: 열쇠를 얻어야 하나 봐쭈.
1: 여기 뭔가 수상한데.
0: 어?

솔직?

0: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1: 어?

0: 쓰게, 로미! 응? 응? 아니, 더 친한 거! 진짜 아슬아슬했네.
1: 제대로 알려줬어요.

한꺼번에 공격하자!

0: 제대로 하나 꺼든 술지.
1: 저 녀석은 우리가 맡을게. 그러니까 너 노선 제니한테 가라, 오미.
0: 고마워 얘들아. 그럼 부탁해. 조심하고.
1: 로미가 탈출했어. 다 해.
2: 끝까지 서둘러야 해. 얼마 안 남았어.
0: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넌 그 힘을 쓸 자격이 없어.
2: 우습군. 난 힘을 얻기 위해,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준비하고 노력했어. 하지만 로미와 너희는 그동안 대체 뭘 했지? 어차피 모든 게 곧 끝나! 시작됐어.
1: 제발 그만 도와, 제니!
2: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는데. 뭐 좋아, 관객이 한 명 늘었군.
0: 네가 여기서 뭘 하려는지 다 알아. 제니, 너한테 다 말해줄게. 너희 부모님도 이런 걸 바라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서 죄 없는 테니핑들을 풀어줘.
2: 아니, 이미 늦었어. 난 꼭 부모님을 만날 거야. 설령 이 마을과 티니핑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해도.

0: 이번에도 내 행복을 빼앗아 가려는 거야? 도대체 왜?
1: 난 너와 팀인들 모두 평화롭게 살길 원해. 이건 잘못된 방법이야. 모르겠어? 내 얘기를 좀 들어줘.
0: 그깟 티니핑들이 뭐라고?
1: 좋아, 마음대로 해. 나도 이젠 물러서지 않겠어. 너에게 맞서서라도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티니핑들을 꼭 구해낼 거야.
0: 왜? 쟤 넌 왜 그렇게 끈질기게 그런 거야?
2: 나만 다쳐도 괜찮아. 나 힘들 때 미칠 때.

빛을 여는 해눈의 프린세스 트와일라이트. 이럴 수가. 프린세스

0: 수술했어, 꿀해. 잘했어, 그치? 마을 쪽이 뭔가 심상치 않은데, 솔지?
1: 빨리 루미한테 가져가나? 급다 변신 좀 했다고 뭐가 달라진 것 같아? 방해하지 마!
2: 제니, 네 마음 알아. 하지만 이대로 가면 미스틱 마을이 무너질 거야. 모두가 위험에 빠지게 그냥 둘 순 없어.
1: 상관없어. 엄마 아빠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난 반드시 저 게이트를 닫을 거야. 도와주지 못해.
2: 결계가 너무 강해. 친구들을 구하려면 프린세스의 힘이 필요해.
0: 이게 다 뭐야, 자야.
2: 제니가 실종된 부모님을 소환하려고 금지된 게이트를 열었어.
1: 제사 떨어지지 못해, 다해.
0: 다이핑, 저리 빙글하지.
1: 너나 비켜, 다해.
2: 제니,
1: 너희가 먼 곳으로 보내지만 않았어도 부모님은 내가 대단하지 않으셨을 거야.
2: 넌 어렸을 때 기억을 잃을 만큼 큰 병에 걸렸었고, 두 분은 마지막 힘을 써서 약초를 왕국으로 보낸 뒤에 돌아가셨어. 이제 돌아오지 못하신다고.
1: 아니, 거짓말.
0: 거짓말이야.
1: 내가 이렇게 다 이뤄놨는데!
3: 제니! 제니야!
1: 아가야! 거기 있니?
2: 엄마?
1: 제니!
2: 넌 여기로 오면 안 돼, 아가! 어서 가!
1: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제가 엄마 아빠 있는 곳으로 갈게요.
0: 멈춰, 제니! 거기로 가면 안 돼!

0: 때문에 내 소중한 친구를 잃을 순 없어. 날 용서해줘.
1: 서두르자, 시간이 없어.

Ha ha ha!

0: 난 괜찮아. 그보다는 제니 이제 다 끝나. 제니?
1: 아니. 아직 미스틱 마을의 통제권은 나한테 있어. 열쇠 티니핑들을 구하려면 네 진심을 보여봐. 진짜 마스터 키를 찾아보라고.
0: 마스터 키가. 이런. 어떤 게 진짜 마스터 키인지 모르겠어. 난 이제 어떻게 해야지? 분명 저쪽 어딘가야.
1: 제니, 네가 나한테 네 마음을 열 마지막 기회를 준 거야. 내 마음이 진짜 열쇠를 찾아낼 거야. 고마워, 제니.

0: 미안해, 제니.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단 1분의 시간뿐이야.
1: 제니야!
0: 엄마! 괜찮아, 아가. 그동안 널 혼자 둬서 정말 미안해. 이제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나랑 같이 가는 거죠? 네?
1: 우린 그쪽 세상으로 갈 수 없어. 넌 그곳의 세상을 살아가야지.
0: 안 돼요. 가지 마요. 엄마, 아빠. 날 두고 가지 마요. 제발. 1초라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었어. 매일 밤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잠도 깎고요.
1: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네 맘 속에 있어.
2: 우리 딸 잘 자라는지 늘 지켜볼게. 알았지? 사랑한다, 제니야. 언제까지?
0: 저도 엄마, 아빠 정말 정말 사랑해요. 롱빈, 정말 미안해. 부디 날 용서해줘.
3: 난 널 한 번도 원망해본 적 없어. 네가 돌아와서 정말 기뻐.
4: 다 잘 될 사추.
2: 제니.
5: 자, 이제 마을을 원래대로 되돌려볼까?

0: 멋진 곳이었구나. 미스틱 마을에 드디어 평화가 돌아왔어. 그래 좋구나 솔지.
1: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로써 왕국의 큰일 하나는 마무리가 됐구나.
2: 정말 죄송합니다. 왕족으로서 지난 일들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1: 아니, 어쨌든 덕분에 너희들이 더 많이 성장하지 않았느냐. 티니핑들도 모두 무사히 지켜냈고 모든 오해를 풀고 상처난 두 사람의 마음도 함께 치유하게 돼서 참 다행이야.
0: 그럼 그동안의 일들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3: 원래 나이 들면 인내심이 커지는 법이거든. 가만히 지켜보는 게 때론 도움이 될 때도 있단다. 자, 오랜만에 요 녀석들 이 해미가 안아보자꾸나.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제니야. 어서 이리 오렴.
4: 다 해핑? 왕족을 보필해야 하는 티니핑으로서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겠느냐? 너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0: 제니가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다.
4: 놔두고 제니를 따라서 잠시 미스틱 마을에 좀 갔다 오거라.
0: 네? 하지만 전 아직 볼을.
5: 왜? 빨리 가자.
0: 그렇게 된 거야.
6: 둘이 뭐가 그렇게 즐거워?
5: 혼자 있지 말고 우리와 함께 놀자, 쭈.
0: 건강하게 잘 지내.
7: 같이 모험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 솔지.
5: 그동안의 추억들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할게.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래.
8: 또 놀러와, 나날.
6: 모두에게 더욱더 행운이 가득하기를.
0: 그렇게 미스틱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고 우린 다시 하트로즈의 일상으로 돌아왔어.

0: 알고 그토록 기다리던 친구가 우리 곁으로 돌아왔지. 친구들, 티니핑들과 함께할 새로운 모험도 기다려줘. 그럼 또 만나겠죠.
1: 콩순이는 딸기 농담. 말하는 포이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지 않으세요.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배가족.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9: 질동.
7: 얼굴엔
9: 순한 길갱.
7: 진물엔
9: 똑똑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복구해요.
4: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개지면 놀이터. 뽀로로 까마 스쿨버스.
0: 내일 떠나자.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0: 얼굴엔
5: 순한 킹킹.
0: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색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너의 고민이 들려.
1: 미안 미안.
2: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요, 토니?
3: 사서 선생님, 여기 꽂혀 있는 마법서들엔 전부 마법이 적혀 있겠죠?
2: 그럼요. 멜리나님께서 직접 정리하신 마법서들이지요.
3: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마법이 있는데 제가 아는 마법은 네 개뿐이네요. 제가 진짜 마법사가 될 수 있을까요?
2: 유치원에서는 원래 마법을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준이와 도니는 특별하니까 벌써부터 네 개나 쓸 수 있는 것이요.
3: 정말 그럴까요?
2: 마법 유치원을 졸업하고 마법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마법을 제대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잠깐 따라와 보세요. 아이들이 보는 책은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좀 편해질 겁니다.
3: 너의 고민이 들려?
2: 신기한 책 제목이죠. 그리고 신디한 책이랍니다. 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책을 고르고 마음속 고민들을 말해봐요.
3: 책을 어떻게 불러요?
2: 너구들님이라 불러보세요. 딱 맞는 해결법 알려주지요.
3: 너구들님, 제가 진짜 마법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
4: 얄리얄리얄라 숑얄라리얄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
3: 우와! 네, 알겠습니다. 야호!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0: 토니, 무슨 좋은 일 있어?
3: 어? 아니야, 아니야. 점심이 너무 맛있잖아.
0: 그래, 스파게티는 항상 맛있지. 응? 베리, 어디 아파? 왜 밥을 안 먹어?
5: 아니, 살찐 것 같아서 다이어트 해야 하나 고민이라.
3: 고민? 너구들님이라면 해결해 줄 텐데.
0: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6: 너희들이 누구야? 그게 내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야?
5: 나도 고민이 짝핑!
7: 고민을 해결해 주는 마법이라도 배웠어?
3: 아, 그게 아이들이 보는 책은 아닌데.
0: 토니의 말대로라면 멜리나 도서관에 고민을 해결해 주는 너구들이란 책이 있어. 우리가 몰래 들어가서 너구들을 가져오는 거야.
3: 몰래? 그건 나쁜 짓이야.
6: 잠깐, 사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지?
0: 베리, 슈리, 너희가 도와줘야 해.
5: 우리?
0: 사서 선생님을 다른 곳으로 불러내야 해.
5: 선생님, 슈리가 읽고 싶은 책이 있대요.
2: 오, 역시 책을 사랑하는 슈리. 그런데 무슨 책이지요?
5: 동물이 많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잔뜩.
2: 동물이 많은 동물사전 이쪽이에요.
0: 알바, 네가 제일 중요해.
7: 뭐? 왜?
0: 혹시 도서관에 오실지 모르네.
7: 러블리, 러블리.
0: 러블리를 막아줘야 해.
8: 알바, 무슨 일인가요?
7: 장난감이 고장이 났어요.
8: 걱정 말아요. 금방 고쳐줄 테니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요.
0: 그 사이에 우리가 책을 몰래 가져오는 거야.
9: 모두들 정말 잘했어.
0: 그럼 누구부터 고민을 말해볼까?
5: 나부터 핑!
0: 너구

0: 맛은 없는 채소 냠냠데이야.
1: 알면 실망할 테니 모르는 게 약이네.
2: 노고들님,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3: 얄얄얄, 정말 날이 얇아.
4: 시간 낭비하지 마라.
2: 시간 낭비? 역시 난 지금도 예쁜 거였어.
5: 얘들아, 이러다 들키면 큰일이라고.
0: 정말 대단한 책이야.
5: 너희들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0: 자, 마지막 슈리 차례.
2: 너구들링, 전 너무 소심해서 고민이에요.
3: 얄리얄리얄라, 숑얄라리얄라.
4: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거라.
0: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1: 아, 슈리가 몸이 차가워서 소심하다는 뜻이야.
0: 몸을 따뜻하게 하면 소심한 게 사라질 거야.
1: 그렇다면 달리기가 최고지.
0: 어때? 소심한 게 사라지는 것 같아?
1: 더 따뜻하게 해야 하나 봐. 장애물 코스 추가.
0: 좋아.
5: 슈리가 다치고 꽃병도 깨졌잖아. 다들 대체 어쩔 거야?
2: 나는 괜찮은데.
0: 어쩌지? 고민되네. 너구들님, 저희가 병을 깨뜨렸는데 어떡하면 좋죠?
6: 너구들님!
3: 야리야리야라, 숑얄라리야라.
4: 작은 잘못은 잊고 큰일에 도전하거라.
0: 그래! 작은 꽃병은 잊어버리고 큰 꽃병을 가져오란 뜻이야.

0: 그래, 진짜 문제는 꽃병인데 꽃이 없는 거라고!
1: 아니라니까!
0: 걱정 마라! 어?
1: 꼭 가져왔다, 핀!
2: 해바라기가 있었나?
0: 놀이터에 많이 있다, 핀!
2: 놀이터 해바라기... 설마...
1: 관찰 해바라기잖아! 어떡해, 망했다!
0: 포기하지 마, 토니!

0: 너구들님, 이제 저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야리야리야, 숑예라리야라.
2: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봐야 할 때.
0: 그래, 잠시 멈추고 우리가 한 잘못을 돌아봐야 해. 중이!
3: 에?
0: 아니, 그렇게 멈추라는 게 아니고!
3: 에휴, 됐어!
0: 나 혼자 해결할 거야!
3: 뒤를 돌아볼 거야!
4: 역시 너무들 말이 잘 맞네!
5: 핀핀, 어떡하려고?
6: 꽃을 다시 심어줄 거다, 핀.

0: 뭐야? 둘이 다 꺼져버렸잖아.
1: 너구들님이, 너구들님이 어디 갔지?
2: 너구들님은 잊어. 우린 마법사라고.
1: 하지만
2: 마법사는 마법으로 노력

0: 노력하는 거야.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아, 찾았다. 에너지를 넣는 주문. 준이, 마법을 쓸 시간이야.
1: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2: 준이!
3: 도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준이!
2: 도니!
3: 변신!
0: 주문은 다 외웠지, 준이?
1: 뭐 그런 것 같아.
3: 주피, 주피, 주피, 주!
0: 아클라타의 에너지로!
3: 수사라 힘이야!
1: 크게 크게 마구마구 수사해라!
0: 준이, 뒤에 그런 말은 없는데.
1: 뭐?
4: 실패했나 봐.
0: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나서 다행이.
5: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6: 이 책은 그냥 재미로 봐야죠. 맨 뒤에 써 있어요. 뭐든지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진짜 고민 해결.

고민 해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나 자신을 믿으면 돼 실수하고 틀리면 뭐 어때 부족한 건 모두 채워나가

0: 너구 들림이 또 필요한가요?
1: 괜찮아요. 그렇지?
2: 로블리, 죄송해요.
0: 자, 늦었네요. 모두 잘 시간이 지난 거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누가 다

0: 우리는 마법 장난감.
1: 해답 헤어리다 핀!
2: 내 애벌레 칼로 다 막아주겠다.
1: 우리 애기 엄마가 예쁘게 해줬죠. 예쁘지? 마음에 들지?
2: 그게
1: 엄마 싫어? 그럼 까까 가져다 줄게. 역시 경비자가 제일 빠르지.
0: 덤피는 느려서 안 되죠.
1: 내 덤피가 덤피 파워.
0: 그런 게 어딨어?
1: 내 덤피는 알 수 있어.
0: 네가 난 거잖아.
1: 진짜 나는 건 이런 거지.
3: 놀이 시간은 그만. 이제부턴 4대4 피구 시간.
2: 싫다 싫어.
4: 폭풍 같은 한 시간이었어.
5: 여기 애벌레 데려왔어.
6: 나 눈에.
2: 누가 그런 거야? 쿤타야?
6: 응.
2: 이번엔 또 뭐야?
6: 코 딱지야.
2: 도저히 못 참겠어.
7: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던지고 부수고 더럽히고 소중함을 모르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시와 천시와 현실 속에 쓰

0: 좋은 방법이 있는 마법 장난감은 말했죠?
1: 같이 안 놀아주면 어떨까?
2: 맞아! 지키는 일도 하지 않는 거야!
3: 혼내주자, 따끔하게!
0: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네. 당장 가자. 장난감들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자고. 자, 다들 모여봐.
4: 시작. 받아라. 알파슈리 아웃.
5: 로플리츠,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4: 네, 다음 공격에 늦지 않게 빨리 다녀오세요.
5: 아, 무서웠어. 잠깐 여기 있다가. 어? 고실에 누가 있나?
2: 지뢰 대포까지 위아래로 쾅.
6: 그 전에 끈끈이 괴물부터 맛봐야 해.
3: 우리 폭탄도 있어.
5: 설마 우리를
0: 제대로 혼쭐을 내주는.

0: 잘은 못 들었지만 우리가 마법 장난감들을 얕잡아 본데
1: 내 이 녀석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2: 잠깐 훈타, 우리가 잘못해서잖아.
1: 그럼 어떻게 하려고?

0: 봉이와 알파는 상장을 만들어주고 혜리는 나랑 꽃다발을 만들자.
1: 나처럼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야지.
0: 슈리는 마이크를 준비해줘.
2: 군타랑 핀핀은 나랑 같이 시상대를 만들자.
3: 와, 나?
0: 그래, 너희들.

0: 물폭탄설 치료 완료했지.
1: 아이들은?
2: 하, 피고는 아까 끝났을 텐데 왜 아무도 안 보이지?
0: 교실에 들어가서 밖을 한번 볼까?
2: 아, 조심해!
1: 아야.
2: 교실 안에는 무시무시한 대포와 지뢰가 설치되어 있다고.
3: 너 깜빡했어.
2: 조심조심 들어와야 해. 트롬맨? 무슨 일이야? 어? 아이들이잖아. 그런데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어쩌지? 아이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1: 우리가 꿰어내자.
2: 혼내주기에 꿰어내기까지? 그래, 할 수 있는 나쁜 일들은 모두 다 해버리겠어. 나를 따르라.
4: 얘들아, 마법 장난감들이야.
2: 어? 우리 기다렸어?
3: 설마 우리 들킨 거야?

0: 이제 마지막 상만 남아있는데요. 세상에, 이런 상이 있었네요.
1: 아클라타의 단 하나뿐인 상일 것 같아요. 너의 모든 걸 축하해 상. 케이크맨입니다! 케이크맨은 언제 어느 때나 친구들을 칭찬해주고 사소한 일에도 축하해주면서 마법 유치원 친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2: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3: 근데 뭐가 빠진 느낌인데?
0: 파티다핀!
3: 어? 그래, 파티! 시상식 뒤엔 과자 파티지!
0: 별별 맛이 나는 별 맛나 과자 파티!
3: 다 같이 교실로 가자고!
4: 역시 아이들이야!
5: 교실?
2: 교실로 간다고? 이렇게 상을 주었는데.
6: 안 돼.
0: 얘들아, 간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지. 우리가 과자 가지고 올게.
7: 1등으로 손 씻고 1등으로 먹어야지.
2: 안 돼. 화장실은 물 폭탄이 있어.
8: 뭐지? 뿌리 새나?
3: 누구야?
2: 누가 문에 뿔을 발라놨어? 아우, 달다, 달아.
0: 과자 파티는 내가 1등! 내가 1등이거든?
2: 교실 안에는 대포와 지뢰가 있는데! 덤피, 아이들을 구해!
0: 어?
2: 얘들아, 미안해. 모두 다 내가 꿈이야.
0: 너무 예뻐. 너희가 준비한 거야?
9: 우리 감동했어.
0: 다 같이 파티하자, 파티.
10: 다행이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클릭소!
2: 클릭소! 얼마세가?
0: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0: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소!
3: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밥에 가죠!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홍수민의 딸기 농장. 마른 포리가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수민의 딸기 농장.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식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쿤타.
1: 기대하시라. 새로운 마법팀 상상의 날개를 펼쳐줄 아이들의 마법팀. 무엇이든 원하는 걸.

0: 그리고 이건 마법 3D 펜으로 만든 안경.
1: 루블리, 우리도 만들었어요.
0: 정말요?
1: 마법 3D 펜이 너무 재밌어서 루블리를 위해 선물을 만들었어요.
0: 아니, 선물이라니.
1: 짜잔!
0: 어울리나요?
1: 우와, 루블리 정말 멋져요.
2: 잘생겼다, 루블리.
0: 그럼 지금부터 만들기 시간 시작.
2: 오호. 짜잔! 공룡 완성!
1: 멋진 칼라똥이네.
2: 뭐? 잘 봐! 뭘로 보인다고?
1: 칼라똥.
2: 이런 거 없어도 잘 놀 수 있거든.
1: 우리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쭈삐쭈삐쭈삐쭈.
3: 군터도 함께하면 좋았을 텐데.
1: 됐어, 혼자 잘 놀고 있겠지.
2: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서 그만할래.
4: 야, 거긴 너. 뭐 잊은 거 없어?
2: 누구야?
4: 여기야, 여기. 네가 방금 던졌잖아.
2: 던졌다고? 설마 네가 말한 거야?
4: 같이 놀기로 해놓고 잊어서 버리기야.
2: 대체 어떻게 된 거야?
4: 어디 보자. 무슨 일이야? 너무 축 처져 있잖아.
2: 그게...
4: 걔야! 누가 널 무시해? 아니면 뭔가 재밌는 게 필요해? 널 위해 뭐든지 만들어줄 수 있지. 공룡, 괴물, 자동차, 로봇, 말만 해. 이건 가짜가 아냐. 진짜, 진짜 살아 움직이지. 어때? 내가 필요해?
2: 필요해.
4: 네가 원하는 걸 들어줄 테니 너는 내 부탁을 들어줘.
2: 부탁?
4: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야.
2: 정말 멋진데?
4: 그럼 약속한 거다.
2: 응? 울트라 마법 3D 펜 등장! 야! 아직 놀라지 마. 내 슈퍼 울트라 마법 3D 펜은 살아 움직이게 해준다고.
1: 거짓!

0: 그건 그냥 마법을 부린 거잖아.
1: 그럼 진짜 마법을 보여줄까? 군피, 타피, 군타추 짜잔.
0: 말도 안 돼.
1: 말이 안 되지. 내가 직접 보여주는데.

0: 설마 쟤들 화난 거야?
1: 얘들아, 도망가! 제발 그만!
2: 야, 친구들을 괴롭히면 어떡해?
3: 널 무시했던 녀석들이야. 친구가 아니라고.
2: 친구가 아니라고?
3: 그렇고 말고, 내가 너 대신 못된 녀석들을 혼내줄 테니? 넌 계속 만들면 돼.
2: 그래도 친구들이...
4: 군타 공룡, 좋다 핀.
2: 핀핀. 예, 그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3: 약속한 거 잊었어? 이미 늦었단다.
2: 얘들아, 도와줘!
1: 이상한 마법 3D 펜은 어디서 가져온 거야?
2: 몰라, 내 마법 3D 펜이 말을 걸더니 갑자기 변신했어.
1: 그런 마법 3D 펜이 세상에 어딨어?
3: 왜 없어? 이 녀석도 안 되겠네. 일단 도망이자.
1: 도망치기 놔줄 것 같냐?
3: 메롱. 어,
2: 너 꼼짝 마.
1: 안 되겠어? 마법템이 잘못됐을 때 해결할 방법이 어딘가 써 있을 거야. 제5장 마법템의 고장편. 그래, 찾았다. 어디 어디?
0: 함부로 만지지 말고 로블리에게 문의할 것?
1: 그게 뭐야? 로블리가 알면 엄청 혼날 거야. 다른 방법 없어?
2: 어? 나한테 좋은 수가 있지. 받아라.
3: 어? 간지른 거야?
2: 아니, 저 녀석 엄청 단단한 몸이야.
1: 군타, 이건 말랑이공이잖아.
0: 사라졌어.
1: 교실을 나가는 적은 보이지 않는데.
3: 채, 실패야. 여기로 어떻게 빠져나간다.
5: 딸! 딸!
1: 바로 그거야! 얘들아! 지금이 바로 마법을 쓸 시간이야! 준이!
2: 못 찾겠네. 공놀이나 해야겠다.
4: 공놀이 팀!
3: 에휴, 벌써 난 다 잊은 거냐?
1: 군타, 너 정말 공놀이만 하려는 거야?
2: 아이고, 깜빡했네.
4: 출시다
2: 팀! 이 녀석아, 맛 좀 봐라.
3: 마케. 잔깨를 뿌려봤자 소용없다구.
1: 넌 못 알아듣지? 봉이가 뭐라고 하는지.
3: 알아들어서 뭐 할 건데?
1: 너는 이제 도가내든 지뢰.
3: 뭐라고?
1: 주피주피 펜디쭈 가져라!
4: 어쩜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어.
1: 얘들아, 지금이야! 멋진 작전이었어.
6: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죠? 교실은 또 왜 이래요? 설마 실내에서 축구라도 했나요?
1: 그게 그러니까...
2: 죄송해요. 제 마법 3D 펜이 원하는 걸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해서.
6: 아니, 마법 3D 펜이 왜 저렇게 변했죠? 그리고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니 그걸 믿었다고요?
2: 저 녀석이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고 해서 약속을 해버렸어요.
6: 예? 약속?

0: 악당으로 변한 마법 3D 펜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지요. 아, 그리고 저도 아는 사람의 칭찬이라고 쉽게 믿지 않는답니다.
1: 나를 찾아줘.
0: 클레이 장난감이 아직 안 왔답니다.
2: 클레이 장난감이 없다니.
0: 내일 금방 도착할 거예요. 내 공구도 같이 오기로 했는데 난 이렇게 씩씩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3: 무블리는 작업실에 공구가 엄청 많잖아요.

0: 모르겠지만 언제쯤 할 수 있을까.
1: 알았어요. 제가 무슨 일인지 당장 알아보고 올 테니 마법 장난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2: 축하 축하 해.
0: 그럼 우리 아니라고.
1: 딜리 씨, 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찾았다. 네, 저긴 비밀의 숲 근처잖아.
3: 감긴가? 해치! 빨리 마법 유치원에 가야 하는데. 몸이 왜 이러지? 아, 감기가 떨어지질 않네. 안 되겠어. 빨리 배달하고 가서 쉬어야겠어. 왜 앞으로 안 가지? 야, 이게 뭐야? 나 좀! 나한테 왜 이러는데?
1: 딜리시! 딜리시가 위험해! 그래, 구조신고! 조아 시티 구조됐죠?
2: 네.
1: 지금 비밀의 숲 근처에서 사고가.
2: 네,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1: 비상, 비상! 딜리 씨가 위험에 빠졌어요.
4: 딜리가요? 왜요?
1: 딜리 씨가 비밀의 숲을 지나다 무언가에 붙잡혔다고요. 구조대는 모두 출동해서 갈 수가 없대요.
3: 아! 그럼 내 조물조물 클레이.
5: 눈치 챙겨라.
6: 노블리, 우리가 구하러 가요.
5: 맞아요. 우리 모두 딜리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1: 하지만 비밀의 숲 근처까지 갈 방법이. 명심해요. 너무 크게도 너무 작게도 안 돼요. 한 대씩 차례대로 네 번을.
5: 가자.

0: 피치 피치 피치! 거져라!
1: 로블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2: 아, 아니에요. 주리톤이 최고!
3: 이러면 우리가 꼴찌잖아.
0: 꼴찌다, 핑.
3: 그럼 지름길로 가서 1등하면 되지.
0: 1등하자, 핑.
4: 너희들 배달 물건에 손 대지 마. 너희 누군데 남의 걸 훔쳐.
5: 우릴 몰라.
3: 그래, 몰라.
5: 우리는 어둠의 거미들. 너희들의 물건을 훔치지. 네 것은 내 것, 내 것도 내 것. 훔친 물건들로 뭘 하냐고. 모두 어둠의 세력으로 만들어버리지. 물론 너도 마찬가지야.
4: 야! 누가 도와주세요! 여기요! 여기에요!
5: 너를 구해주러 온 녀석들이라고. 아니, 어둠의 세력으로 만들 먹잇감이 늘어난 거지.
4: 뭐? 안돼!
0: 코콘타, 여기 무섭다. 뭔가 나올 것 같아, 빔.
3: 무섭기는 괜찮을 거야.
2: 거미줄, 거미, 딜리씨! 딜리씨! 아무래도 딜리씨가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빨리 구해야겠어요. 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해요. 하나, 둘!
3: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5: 에이그, 그렇게 힘들이 없어서야. 얘들아!
2: 올라오고 있어요. 힘내요.
6: 빨리 딜리를 구해야.
7: 아, 힘들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5: 그거 잘 됐고. 모두 잡아서 데리고 가주마.
0: 모두
5: 승리! 녀석들 제법 있잖아. 이러다 이길 줄 알았냐?
0: 뭐라고?
5: 없는 소리. 이대로 한 시간만 지나면 너희들도 곧 우리와 같은 어둠의 세력이 될 거거든.
3: 뭐야, 늦어버려서 언제 나가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다 다 잡혀버리면 어떡하라고.
0: 어떡하냐, 핀.
3: 설마 우리가 구해야 하나?
0: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 핀.
8: 안 돼! 야? 징그러운 거미 말고 나비 같은 건 안 돼? 차라리 잠자리, 매미, 기왕이면 기어다니는 것보다는 날아다니는 게 좋은데.
5: 저런 녀석이 우리 편이 돼도 괜찮을까? 어쨌든 조금만 기다려라, 어둠의 세력 새싹들아. 뭐냐? 처음 보는 녀석인데. 뭐라는 거야?
3: 역시 나 없으면 안 되지. 핀핀이 시간을 끄는 사이에 우린 도망칠 준비를 해야.

0: 한다고.
1: 잠깐! 너이 녀석!
2: 멈춰! 모두 도망쳐!
0: 핑핑!
2: 큰타!
1: 감히 나를 속여!
3: 메리, 거울 묶여!
2: 이러다 다 잡히겠어! 모두 흩어져!
1: 녀석들을 쫓아!
4: 아, 거미! 거미가 날 앞선다! 어떻게 좀 해보라고!
2: 언제까지 쫓아오는 거야? 아플까?
0: 너 왜 나만 쫓아오는데?
5: 그냥 훔쳐갈 물건 때문이겠지요.
3: 빌리, 로빌리, 우리가 구해줄게요.
1: 누가 누굴 구한다고?
5: 빌리 씨, 멈춰요.
6: 저건 어둠의 기운?
2: 됐다! 딜리를 구했어!
0: 안취!
6: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배달을 끝내줘서 고마워요, 딜리씨.
7: 고마워요, 딜리!
0: 자, 그럼 배달 물건이 무엇인지 살펴볼까? 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얼굴엔
5: 순한
3: 진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0: 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피니핀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질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술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7: 뽀롱뽀롱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8: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캠핑한 시간
7: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8: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9: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0: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1: 지당하신 말씀.
1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질병.
12: 얼굴엔
13: 순한 길길.
12: 눈물엔
13: 덥덥한 말.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5: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16: 향유고래를 구해줘.
17: 오늘도 고고타운은 평화롭네.
18: 그러게.
19: 맞아.

0: 엄마, 군 때문에 저 집 먹을 수가 없어요.
1: 어떡하지? 많이 배고프니?
0: 네, 힘이 너무 없어요.
1: 이거 큰일이네. 어제부터 젖을 하나도 못 먹었는데 도와주세요.
2: 어? 무슨 소리지? 어? 어? 어? 저기다! 핑! 그린 파워 변신! 향유고래야, 왜 그래?
1: 끈이 몸에 감겨서 움직이는 게 힘들어. 아기한테 젖도 못 주고 있어.
2: 뭐? 큰 그물에 걸렸잖아. 아기 고래도 힘이 없어 보이네. 나 혼자 구하긴 어렵겠어. 향유고래야, 조금만 기다려. 렉스! 바다에서 향유고래 엄마와 아기를 만났는데 엄마 고래가 그물에 감겨 있어.
3: 또? 어?
2: 알았어, 곧 갈게. 얘들아, 출동하자. 렉스, 레드 파워 변신!
4: 도모, 블루 파워 변신! 위키, 핑크 파워 변신!
0: 엄마, 힘내세요.
1: 그래, 힘낼게.
2: 여기야!
1: 얘들아, 도와줘. 너무 힘들어.
4: 향유고래가 그물 때문에 가라앉고 있어. 아기고래는 힘이 없어 보여.
2: 빨리 그물을 제거하자.
4: 알았어?
2: 핑! 파워 집게! 렉스, 이빨로 끊어줘! 렉스, 슈퍼 이빨!
4: 펑! 도모, 파워 불도저! 위키, 집게 발사! 렉스, 고래가 점점 힘을 잃고 있어. 서둘러야 해.
2: 알았어. 렉스, 슈퍼 이빨. 됐다. 향유고래야, 빨리 위로 올라가. 숨을 쉬어야 해.
1: 안 돼. 올라갈 수가 없어.
4: 이러다 향유고래가 질식하겠어.
2: 얘들아, 빨리 수면 위로 들어올리자. 아기 고래가 가라앉고 있어. 내가 잡을게.
4: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겠어. 너무 무거워.
2: 우리보다 크고 힘센 친구가 필요해. 크고 힘센 친구? 아, 고고가디언이 있었지? 고고가디언, 너의 도움이 필요해. 고고가디언, 얼른 변신해서 엄마 향유고래가 숨 쉴 수 있게 위로 올려줘.
5: 알았다, 렉스. 고고가디언, 모션 파워 변신!

0: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 모양이네. 아가야, 얼른 엄마 젖 먹으렴.
1: 네, 엄마.
0: 고마워, 얘들아. 덕분에 살았어.
2: 폐기물에 걸리다니 정말로 위험했어.
0: 바다 생물들은 이런 일을 종종 겪어.
1: 렉스, 바다 속 생물들도 돌봐주는 건 어때?
2: 좋은 생각이야. 좋아. 얘들아, 새 친구를 소개할게.
3: 안녕, 난 고고 가디언. 모사사우루스지.
2: 가디언은 우리가 바닷속에서 지낼 수 있게 도와주는 해양기지야. 자, 다들 앞으로 잘해보자.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고고! 고고!
1: 내 친구 빨판 상어.
4: 자,
2: 우와.
4: 됐다!
1: 바다 생물들이 다치면 여기에서 치료하면 되겠어.
4: 오,
2: 그러게. 어? 힘이 없네. 힘, 어디야?
5: 정찰 중이지. 뭔가 발견되면 내가 바로 알려줄 테니까 나만 믿으라고.
2: 응, 그럼 수고해.
0: 얘들아, 안녕.
2: 어? 아, 향유고래구나. 비키, 고래들이 건강한지 살펴봐 줄래?
1: 응, 알았어. 안녕, 다들 건강하지?
0: 응,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어.
1: 나는 몸이 더 커졌어요.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2: 뭐야? 무슨 소리야?
6: 숨을 쉴 수가 없어.
1: 어쩌지?
4: 이제 편한가 봐.
2: 근데 넌 누구야?
4: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어서 깜짝 놀랐네. 안녕, 안녕. 나는 빨판 상어라고 해. 근데 진짜 상어는 아니고 이름만 상어야.
7: 상어가 아닌데 상어라고?
1: 응, 맞아. 빨판 상어는 머리에 있는 빨판으로 큰 친구들한테 붙어 지내는데 주로 상어한테 붙어 지내다 보니 빨판 상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지.
4: 맞아, 맞아!
7: 목소리가 너무 커.
2: 빨판 상어야, 조금만 작게 얘기해 줄래?
4: 아, 내가 또 크게 얘기했구나. 알았어. 고래한테 들었어. 너희 구조대는 뭐든 다 해결해 준다며? 난 세계를 여행하는 게 꿈이야. 근데 혼자서는 오래 헤엄을 칠 수 없어서 말이야. 나랑 같이 여행해줄 친구로 엘리를 찾고 있어.
2: 그게 누군데?
4: 여행왕 엘리 말이야. 전 세계를 여행한다는 가장 크고 멋진 바다 생물.
2: 어? 매너티는 여행을 다니진 않는 것 같아.
4: 쟨 아니야.
2: 어?
4: 엘리는 엄청 크댔어. 고래만큼.
2: 고래만큼?
4: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부른댔어. 어?
2: 노래를 부른다고? 대체 누구지? 빨판 상어야!
7: 내가 잡을게.
4: 아유, 정말 깜짝 놀랐네.
1: 빨리 엘리를 찾아야 할 것 같아. 또 어떤 사고를 칠지 알 수 없잖아.
5: 렉스, 얘들아.
2: 무슨 일이야, 핑?
5: 노래를 부르는 공룡을 만났는데 해파리에 쏘였대.
4: 노래를 부른다고? 여행왕 엘리 맞지?
5: 네가 여행왕이야?
4: 맞아.
1: 찾았다! 렉스, 내가 빨리 가서 치료도 하고 빨판 상어도 만나게 해줄게.
2: 그래, 부탁할게.

0: 잘했다.
1: 고마워.
0: 나는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비키고, 얘는 빨판 상어야. 빨판 상어가 전 세계를 함께 여행할 친구를 찾는데.
2: 아, 안녕. 난 너처럼 세상을 여행하는 게 꿈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랑 같이 다니면 안 될까?
1: 뭐? 와, 나도 같이 여행 다닐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2: 정말? 우와! 정말 잘 됐다! 비키야, 고마워! 아, 내 목소리가 너무 컸지?
1: 어? 방금 뭐라고 했어? 잘 안 들려. 조금만 크게 말해줄래?
2: 어? 나 크게 얘기해도 돼?
1: 이제야 잘 들리네. 나한테는 그 정도가 듣기 딱 좋아.
2: 엘리, 우린 운명인가 봐.
0: 빨판 상어야, 멋진 여행하고 와.
2: 응, 또 보자. 안녕.
3: 산호초마을과 모사사우루스.
4: 얘들아, 이게 무슨 소리야?
5: 소행성과 충돌한 유선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어.
4: 뭐?
0: 큰일이야. 추락 예상 지점이 산호초 마을이야.
5: 마을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민들을 대피시켜야겠어. 출동하자. 어?
4: 어? 안녕, 넌 누구야? 나는 모사사우루스야.
6: 나는 고고 가디언. 나도 모사사우루스야.
4: 우와, 정말 반가워.
7: 모사야, 안녕. 우린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야.
4: 아, 너희가 고고다이노구나.
0: 모사야, 혹시 근처에 살아?
4: 응, 난 산호초 마을에 살아.
7: 잘됐다. 그럼 우릴 마을 촌장님께 데려다 줄래? 급한 일이 있거든.
4: 알았어, 날 따라와. 이쪽으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지. 왜 이러지?
8: 기둥 사이에 끼었는데?
4: 그럴 리가 없어.
7: 모사야, 위험해.
0: 기둥이 부러지겠어.
4: 아니야, 어릴 때부터 여길 잘 다녔다고. 봤지? 나올 수 있잖아. 어?
9: 모사, 너!
4: 블루탱 할아버지. 우리 마을 촌장님이셔.
7: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예요.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는...
9: 해양구조대라고요? 잘 됐군. 쟤를 좀 데려가 주시구려.
4: 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요, 할아버지?
9: 모사는 너무 커요.
10: 너무 커! 너무 커!
9: 움직일 때마다 산호를 부수지. 마을을 다 부수기 전에 데려가줘요.
10: 데려가, 데려가!
4: 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다고요. 안 가요.
9: 가라고!
4: 싫어요! 어쩌면 좋지?
8: 서로 조심하면 될 텐데. 모사가 불쌍해.
0: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4: 맞아. 주민들을 대피시켜야지.
7: 응, 촌장님. 지금 유성이...
6: 궤도를 벗어난 유성이 30초 후 산호초 마을로 떨어진다. 마을 주민들을 빨리 대피시키도록 해라.
7: 지금 마을로 떨어진다고?
0: 여러분, 걱정 마세요.
7: 유성은 저희가 막을게요.
8: 엄청 크고 떨어지는 속도도 빠른데.
7: 응, 고고 가디언이 큰 유성을 부수면 우리가 파편을 막아내자.
0: 알았어.
7: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맥스, 레드파워 변신!
0: 비키, 핑크파워 변신!
4: 도모, 블루파워 변신!
8: 핑, 그린파워 변신!

0: 우리 차례야. 넥슨 슈퍼 갈고리 발사.
1: 비키 물대포 발사. 오모 파워 불도저.
2: 핑 그물 발사.
1: 다 막은 건가?
3: 또 한 조각이 나갔어.
4: 조심해요. 다들 괜찮아?
5: 와, 모사 대단해.
6: 모사야 정말 고맙구나.
5: 고마워 고마워.
4: 아이 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 내가 치료해줄게.
7: 다 됐다. 그렇지만 완전히 나을 때까지 조심해야 해.
6: 걱정 마시구려. 우리 마을 지킴이를 우리가 잘 보살펴 줄 테니까.
5: 맞아 맞아
4: 여러분.
2: 그럼 이제 화해하시는 거죠?
6: 그럼 당연하지.
1: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다듬어 줄게.
4: 정말? 응. 고마워
5: 고마워 고마워.
7: 돌목 상어가 무서워.
2: 비키, 도모,
5: 렉스,
2: 바다 체험학습 잘 부탁해.
1: 응, 아이들도 무척 기대하고 있어.
7: 잘 갔다 올게.
1: 오늘은 물고기들을 가까이 볼 수 있겠지?
7: 그럼, 이것 봐. 내가 돋보기도 가지고 왔어.
3: 우와, 나도 한번 볼래.
1: 아, 쟤는 돌목상어야.
3: 돌목상어?
7: 돌목상어는 온순하거든.
3: 그럼 안 위험해?
7: 응, 괜찮아.
3: 상어인데 이빨이 하나도 없어.
1: 그건 작아서 잘 안 보이거든.
8: 이빨이 작으면 밥 먹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
7: 이빨이 작아도 괜찮아. 돌목상어는 바닷물에 있는 플랑크톤을 아가미로 걸러내서 먹거든.
1: 우와, 정말 신기하다. 우리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안 돼?
3: 우와, 우와, 나도 가까이서 보고 싶어.
8: 나도, 나도.
7: 뭐? 어떡하지?
1: 뭐, 우리가 잘 챙기면 괜찮지 않을까?
5: 제발, 비키!
7: 그래, 가까이 가보자.
1: 와, 정말?
7: 대신 우리의 지시를 잘 따르고 다녀야 해.
5: 와, 신난다!
7: 고고다이너 해양구조대 출동!

0: 유목상어가 밥 먹고 있으니까 방해되지 않게 조심하자.
1: 우와! 돌목상어야, 안녕.
2: 아, 안녕.
1: 어? 이빨이 없는데?
3: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 봐.
4: 그래? 그럼 이 돋보기로 찾아.

0: 아팠구나.
1: 나는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비키야. 내가 치료해줄게. 됐다.
2: 그럼 가시가 잘 빠졌나? 내가 봐줄게.
1: 돋보기가 상어복에 걸렸어. 어떡하지, 비바부? 일단 애들을 데리고 멀리 피해줘. 눈목상어야, 도와줄게. 상어야, 진정해. 너 도와주라는 거야. 상어야, 움직이면 안 돼. 클레오, 도와줘. 상어가 많이 아픈가 봐. 괜찮아, 우리가 낫게 해줄게. 입을 크게 벌려볼래? 토모, 입을 갑자기 닫지 못하게 고정시켜줘.
2: 응? 자, 됐다.
1: 찾았다. 빅티, 발굴이 발사.
2: 저기, 돌목상어야, 아프게 해서 미안해.
0: 이제 괜찮아.
1: 자, 앤디, 항상 조심해야 해. 우리한텐 편리한 물건이 바다 생물들에겐 위험할 수 있으니까.
2: 응, 이제는 꼭 조심할 거야.
3: 야, 아깐 정말 놀랐어. 그래도 돌목상어가 괜찮아져서 다행이야.
1: 그럼 체험학습을 마저 해볼까?
4: 와, 좋아!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답답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클릭소! 클릭소! 뭘 만들까?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5: 클릭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7: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클릭소!
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질병.
12: 얼굴엔
13: 순한 길길.
12: 순물엔
13: 덥덥한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데이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 핑과 함께.
2: 숙소기 가자.
3: 뽀로로 숙소 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장소.
2: 2층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숙소 놀이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순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8: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0: 이야기의 수호요정.
1: 둘 다 무척이나 실망스럽도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2: 억울합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몰래 심혜송이 갈 거라고는.
0: 네가 보자질만 안 했어도 안 들킬 수 있었는데.
2: 애초에 몰래 나간 게 잘못이지.
3: 화이트 골드님의 전달이요.
1: 화이트 골드가 명하노니 공주들의 수호요정들을 화이트 골드 성으로 소환한다.
2: 우리를 혼내려고 부르시는 게 틀림없어.

0: 다 별담 때문이야.
1: 자, 오늘 현장 학습은 관찰하고 싶은 해양 생물을 이 병에 채집하는 겁니다.
2: 네.
3: 왕궁 도서관 자료 중에는 심해에서 우리를 구한 그 힘에 대한 단서가 없었어.
4: 그럼 그 힘은 대체? 내 마법은 아니었어.
3: 아, 소요정들한테 화이트 골드님께 불려간 김에 물어봐달라고 하자.
4: 오늘 핑크스타랑 싸웠는데.
5: 저 철딱선이 없는 공주들 때문에 항상 우리만 혼나.
6: 에휴, 그게 수호요정들의 임무니까요.
5: 이건 수호요정이 아니라 보모랑 뭐가 달라.
7: 누가 와요?
1: 이상하다.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세상에! 이런 희귀종들이 여기에! 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질 거야!
8: 하츠콘! 얜 왜 필요할 때마다 없는 거야?
3: 벌써 화이트 골드님 성으로 출발한 거 아닐까?
4: 에? 작별 인사도 없이? 핑크스타 아직도 삐졌나.
7: 채집 시간 끝이래.
4: 일단 교실로 가자.
1: 미어, 성게, 소라, 엄청 흔한 조개? 이게 다인가요? 여러분은 이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될 겁니다. 뚜두두두두두. 이런 희귀종들을 볼 기회는 흔치 않으니 줄 서서 구경하세요. 난 곧 유명해지겠지.
4: 하트콘! 핑크스타, 내 저 어떻게 될 거야?
5: 몸이 안 움직여.
1: 나의 위대한 발견이 역사를 바꿀. 만지면 안 되지. 자, 관찰은 끝났어. 각자 자리로 돌아가.
9: 수호요정들이 잡혀서 시간을 멈출 수 없게 됐구나.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순 없지. 그래, 빠르게 돌진해 모든 걸 부숴버리는 고블린 상어. 자, 가서 공주들의 버블잼 조각을 빼앗아오너라.
1: 이 발견으로 난 과학계 대스타가 될 거야. 어휴, 이 귀염둥이.
4: 빨리 구하는 게 좋겠어. 블루랑 옐로우는 야외 수업 중이야.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야 해.
7: 타임스탑만 쓸 수 있으면 훨씬 쉬울 텐데.
3: 작전 체크. 내가 뒷문에서 끝없는 질문으로 선생님을 붙잡아둘게. 너희 재빨리 들어가서 요정들을 데려와. 알겠지?
4: 앞문으로?
1: 우리 귀염둥이는 어떤 구조로 돼 있을까나? 누구야?
4: 선생님이 위험해. 변신하자.
8: 그러다 다 들키려고?
4: 하지만.
3: 시간이 멈췄어.

0: ピンクルポップ変身ファイヤー、はい、
1: 조금만 기다려.
2: 이제 어떡하지?
0: 내가 유니크

아!

0: 버블잼을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1: 아니야. 나야말로 항상 핑크스타 도움만 받고 말썽만 부리고 미안해.
2: 알면 됐어.
3: 얘들아,
4: 블루블
1: 해치웠어. 오,
5: 좋아. 타임스탑이 끝나기 전에 요정들을 구하자.
6: 공주님, 오네.
5: 잠깐. 어? 근데 타임스탑은 누가 쓴 거지? 어?
1: 글쎄.
7: 수고했어, 프리클. 흩어진 버블잼을 대신해 블랙다이아를 막아내느라 마법의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저는 힘을 회복하기 위해 잠시 잠에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0: 내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1: 수호 요정들이여, 제 남은 힘을 드릴 테니 공주들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하지만 이 힘은 단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명심하세요. 단 한 번.
0: 이제 돌아가자. 근데 마법의 힘이 7개가 나온 것 같은데?
2: 어? 응? 인어공주는 모두 6이잖아요.
0: 응? 저건 누구지?
2: 심해 공주의 등장!
3: 요즘 화이트 골드님께서 통 소식이 없으시네. 자네, 거기서 뭘 하는 겐가?
0: 긴히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3: 말해보라.
0: 제가 화이트 골드님 성에서 또 다른 공주를 본 것 같아서요.
3: 뭐? 또 다른 공주를? 그럴 리가. 혹시 심의 성 공주? 하지만 분명 그때 우리가 심해성에 도착했을 때는 블랙다이아의 공격으로 이미 모두 당해버린 뒤였어. 생존자가 없는 것을 보신 화이트 골드님께서 그곳에 블랙다이아를 가둬버리셨지. 자네가 잘못 본 게지.
0: 역시 그렇겠지요.
3: 그럴 거야.
2: 심의 성이면 블랙다이아가 갇혀있는 곳이잖아. 둘이 무슨 대화를 한 거지? 심의 성 공주는 또 뭘까? 뭐지?
4: 조심해! 위험하게.
2: 고마워.
4: 그럼.
2: 잠깐! 기다려! 난 빚지고는 못 산다고! 내가 보답으로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이쪽이야!
4: 됐어.
2: 어? 에이, 사양하지 마! 핫도그라는 건데, 얼마나 맛있다고!
4: 있다니까.
2: 가자!
4: 이거 봐! 미안, 괜찮아?
2: 괜찮아. 그럼 나랑 핫도그 먹으러 가는 거지?
4: 그냥 저리 가라니까. 뭐지?
3: 이걸로 어쩌나? 접착불에 붙어버렸네. 잠깐 기다리거라. 가게에 가서 떼어내는 미끈액을 가져올 테니.
2: 늦었다! 아저씨, 저희 수업 끝나고 다시 올게요!
5: 자, 우리 블루다섬의 마스코트가 뭐라고 했죠?
2: 저야! 불가사리야! 아닌 해삼, 넙치.
4: 인어야, 인어.
2: 인어야!
5: 정답이에요! 그런데 인디고, 네가 왜 입 안에 있는 거니?
2: 네 이름 인디고였구나. 반가워.
6: 퍼플, 포즈 좀 제대로 할 수 없어?
2: 이 포즈 어렵네.
7: 자, 이건 또 무슨 장난이야, 퍼플? 얜 누구고?
2: 인사해. 여기는 오늘부터 우리 친구 인디고. 이 친구는 레드.
8: 뭐, 안녕.
2: 이 친구는 오렌지.
8: 안녕.
2: 인디고는 머리도 똑똑하고 포즈도 엄청 잘 취해.

0: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 너희도 봤어야 하는데.
1: 그래, 정말 잘 어울린다.
0: 에이, 칠칠맞게 왜 흘리고 그래.
2: 잠깐, 왜 개처의 반응이 한 개 더 뜨는 거지? 좋아이는 감히 나를 두고 화이트 골드에게 버블잼을 갖다 바쳤겠다. 그때 요람이 비워져 있었어. 아들을 탈출시킨 건가? 알아봐야겠군. 심의 성의 백성이여, 가서 너의 주인인지 확인해보거라.
3: 자, 이제 미끄럼을 발랐으니까 조금 있으면 떨어질 거야. 손이 많이 미끄러울 테니 꼭 닦고.
0: 감사합니다. 우리 떨어져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
4: 됐어.
0: 어? 왜? 난 너랑 무지 잘 맞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
4: 아무나 쉽게 믿지 마. 이러다 정체를 들키겠어.
0: 핑크스타. 좋아, 우선 인디고를 안전하게
4: 내려줄래?
0: 너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4: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0: 빨라? 저게 뭐지?
4: 심해 사는 공벌레야.
0: 저, 인디고!
4: 나중에 얘기해. 버블버블 루나 체인지!

0: 루나틱 인디고 변신 완료.
1: 인디고, 너도 인어공주였구나.
0: 어?
1: 어? 손이 거의 다 떨어지고 있어. 손이 떨어질 때까지만 버티자. 버블 스트라이크.
0: 제법인데.
1: 버블 스트라이크. 아! 공격이 안 통해.
0: 쉐도우 버블.
1: 버블 버블 버블 스트라이크.

0: 봐. 이러다 둘 다 당한다고.
1: 절대도 잘할 거야.
0: 노라니까.
1: 날 믿어.
0: 난 아무도 안 믿어.

0: 그거 봐. 나만 믿으라니까.
1: 헉! 섀도우 버블!

0: 그림자는? 고마워래요. 어? 그동안 우릴 도와준 게 인디고였어.
1: 쉐도 핑! 쉐도!
0: 공주님!
1: 너는? 블록! 거기 서! 비켜! 너 뭐 하는 거야? 블록을 보내주다니! 넌 뭐야?
2: 블랙 다이아의 부하 아냐?
0: 얘들아, 오해야! 그림 속에 갇혔을 때 밖에서 캐처를 되찾아준 게 인디고였어. 인디고도 우리와 같은 인어공주라고.
3: 그 말이 사실이라면 수호여정 끼리는 서로 알고 있지 않겠어?
4: 난 분명 신의 성에 살아남은 자는 없다고 듣기는 했는데 저 수호여정도 오늘 처음 보고.
3: 가자, 프리클.
1: 야! 어디 가는데?
2: 거봐, 수상화 됐지? 버플, 넌 너무 순진해.
3: 그래, 사정이 어쨌든 블록을 놔준 건 사실이야.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고.
2: 그만 가자.
0: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지. 인디고.
5: 역시 심의 성의 공주가 살아있었구나. 블럽이 자신의 백성인 걸 알고 해치지 못한 거야. 어쩌면 저 심의 성의 공주가 나의 비장의 무기가 될 것 같군.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중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4: 또 졌네.
5: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5: 얼굴엔
10: 순한 킹킹.
5: 중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취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일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우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엄마.

0: 아이고. 이 바다가 보이느냐?
1: 보이긴 하는데요.
0: 경치가 아주 멋지지 않느냐?
1: 네? 지금 날씨 엄청 흐린데요.
0: 이 탁 트인 곳에 손 좀 쉬고 가자꾸나.
1: 지금 여기서요? 안 돼요.
0: 안 되게 뭘 안 된다는 말이야? 어? 내가 맨날 너를 이렇게 이고 가고 있는데. 어 그래. 저기 마침 딱 쉬고 가라고 잘 마련됐구나. 저기서 좀 쉬고 가자꾸나, 타방아.
1: 안 되는데.
0: 조용히 하거라, 어? 이거 좀 보너라, 어? 얼마나 쉬기 좋게 잘 되어 있느냐.
1: 여기 엄청 위험해 보이는데요.
0: 자, 여기서 아주 조심히, 어? 자,
1: 너무
0: 자.
1: 위험해요.
0: 아이고! 위험하긴 뭘 위험하더냐, 어? 이렇게 편하고 좋은 곳에서 단잠을 또 한번 청해 보자꾸나.
1: 죽으신다고요, 여기서?
0: 아니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 어? 알겠도다. 그러면 난 여기

0: 저주 거야, 아니라.
1: 큰일 나죠. 박희님이 아니라 바로 저라고요. 박희님 때문에 저까지 이게 뭐예요?
0: 아, 근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더냐?
1: 박희님이 죽으시는 동안 바닷물이 밀려와서 가득 찼어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구명조끼부터 입으시고 저 좀 구하러 와주세요.
0: 아, 그렇지. 구명조끼, 구명조끼. 아, 그래. 그럼, 그럼. 구명조끼 입어야 하지. 자.
1: 이제 박희님이 타고 계신 작은 배 카약을 타고 저를 데리러 와주세요.
0: 어? 작은 배 카약?
2: 카약은 노를 저어서 가는 작고 가벼운 배예요. 여름에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만들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경기를 하기도 하고요. 쉬는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카약을 탄대요. 작고 가벼운 배 카약, 함께 알아볼까요?
0: 아하! 작은 배 카약!
1: 바닷물 처리가 조리카라고! 박희님! 빨리 좀 구해달라니까요!
0: 잠깐만! 거기 있으면 이 박희님께서 반드시 구해주겠노라! 어? 어? 지금 당장! 앞으로 전진! 자! 가고 있다, 사방아! 앞으로 전진!
1: 박희님, 오실 수 있는 거 맞죠?
0: 아이고, 이렇게 느려! 아니, 이래가지고 대체! 대체 어떻게 이거 움직이냐 말이야, 이거! 분명히 이렇게 타는 탱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 어? 아니, 저 뭐 있어요, 저게? 어? 아니, 저 기다란 막대기로 저렇게 앞으로 갈 수 있다니! 아니, 나도 저 기다란 막대기가 있으면 앞으로 갈 수 있겠구나! 저 이보시오! 저희, 이보시오! 제 이보시오! 아니, 저도 그 기다란 막대기를 좀 주시오!
3: 어쩌다 누도 없이 카약 타셨어요?
0: 그거는 이유가 있고, 어쨌든, 나도 앞으로 가게 기다란 막대기를 좀 주시오!
4: 여기 노요.
0: 어? 노? 어? 고맙소! 아이고, 이것만 있으면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오!
3: 네, 맞습니다. 여기 빨간 색깔 부분만 물속 깊숙이 넣어서 길게 당겨서 저으시면 돼요.
0: 고맙소!
1: 박희님!
0: 내 노에게 얼른 가도록 하겠다! 쟤는 뭐, 오른쪽 그로 그렇지, 어? 가고 싶은 대로, 양쪽 중에, 이렇게. 오른손 잡으니까 힘이 더 센 곳으로. 으차, 그렇지. 아유, 뭐 또 뵙습니다. 아이고, 참. 으차! 가는 거야, 흑!
5: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0: 아이, 뭐야! 아이, 뭐 이렇게 계속 뭐 똑같은 데만 두고 있어. 왜 전 자꾸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 것이오?
3: 자, 이게 양쪽에 노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저어야 되는 탈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양쪽으로 한 번씩 번갈아서 저을게요.
0: 양쪽으로?
3: 네.
0: 그러니까 그렇죠. 한 번.
3: 그렇죠. 왼쪽.
0: 한 번.
3: 오른쪽.
0: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노를 오른쪽으로 저으면 배는 왼쪽으로. 노를 왼쪽으로 저으면 배는 오른쪽. 좌우를 가르면서 앞으로 가는 카약. 그렇지. 아이고, 잠깐만. 이게 뭐가

0: 자느냐? 어?
1: 바퀴님 앞에 조심하세요.
2: 오! 자, 왼쪽.
0: 오. 오호. 오.
1: 에휴, 바퀴님. 저 구하러 오실 수 있는 거 맞죠?
0: 처음 타보는 탈 것이라. 아, 물론 구해줄 건데. 에, 그, 처음 타보는 거 탈 것이라 가지고 조금, 좀.
2: 자, 가려고 하는 방향 보시면 돼요.
0: 가려고 하는 방향. 어! 저기요!
2: 네, 맞습니다.
0: 저길 보고, 이렇게. 이렇게. 우자. 타마, 괜찮느냐? 타마!
1: 바퀴님!
0: 아유, 타마가! 그래! 내가 다 왔다! 어? 타마, 괜찮느냐?
1: 빨리! 어, 바퀴님!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파도도 엄청 많이 쳤다고요.
0: 잠깐만 기다리거라. 어? 내가 안다, 다방아. 자,
1: 바퀴님.
0: 다방아, 내가 거의 다 왔다. 다방아, 내가 너를 구하러 왔단다, 다방아. 어서 나가자꾸라. 이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이 카약을 타고 잘 왔다, 어?
3: 저, 뭐, 처음에 조금 실례 되지만 혹시 저 다방이 좀 구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2: 네, 알겠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다방아, 잠깐만 기다리거라. 어?

0: 찾았구나.
1: 네, 얼른 육지로 가요.
0: 자, 다가.
1: 왼쪽, 오른쪽.
0: 왼쪽,
1: 오른쪽.
0: 오른쪽,
1: 왼쪽,
0: 오른쪽. 그래, 그래. 빨리 가자꾸나. 어? 이야, 근데 거참 정말 경치가 좋구나. 아니, 이렇게 굳이 급하지 않아도 멋진 경치 보면서 천천히 타도 좋을 것 같은데.
2: 아까는 당황해서 못 봤는데 카약 위에서 보니까 경치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0: 그러게 말이다. 정말 아름답지 않더냐? 원래 이 카약기 조금은 느리게 가도 이렇게 경치를 보는 거 그런 탈 것입니까?
3: 네, 맞습니다. 여기 경치 보면서 이제 즐기시면 돼요.
0: 우리를 구해주신 우리 탈것 선생님이다, 타바가.
2: 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탈것 선생님.
0: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럼 저희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예. 조심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가세요.
0: 다신 카약에서 안 자겠습니다. 자, 이제 가보자꾸나, 타바가.
2: 육지로 가요.
0: 이야, 출발! 아이, 타방아, 카약 정말 대단하지 않더냐? 어?
2: 네,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카약이 좋아도 누워서 주무시면 안 돼요.
0: 아, 그래도 뭐 내 덕에 카약도 타고 좋지 않았느냐?
2: 아유, 저 바다에 빠질 뻔했다고요. 지치셨어요.
0: 아, 뭐 어쨌든 뭐 멋진 탈 것을 알아서 기분이 아주 좋구나. 야! 시상이! 시상이! 시상이 떠오른다! 저거! 카약! 카약으로 이행시를 해볼 테니 운 좀 띄워보거라! 카약! 노래를 지어서 앞으로 가는 멋진 탈 것! 여러분들도 언젠가 꼭 타보기로!
2: 야!
0: 약속!
2: 아유. 이행시 실력은 늘지가 않네요.
0: 어허! 지금 그럼 뭐 내가 이행시를 못한다는 말이더냐?
2: 아니에요. 늘지 못할 만큼 전부터 완벽하시다는 거죠.
0: 아이, 그치? 그러면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한 탈 것을 찾으러 가보자꾸나!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7: 옳지.
6: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7: 옳지.
6: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7: 옳지.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얼리면 더 맛있어.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놀이터에서 놀아요.
2: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1: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2: 멋있겠는데?
1: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2: 거기서!
1: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2: 안 돼, 토끼야!
1: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왔니? 좋아! 찾는다!

깜짝놀이를 해봐요. 이야이야오. 누가 살고 있나? 사자! 아, 나도 같이 놀아도 돼?

0: 뽀로로 동아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아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아나라 키스.
2: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5: 악당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6: 몰라 알 수가 없어. 나 하나 놀자.
5: 어린이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요정들 또한 그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딩동댕 삼총사 덕분에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된 어린이들을 이곳에 또 한 번 초대했지. 이름하여
7: 딩동댕 삼총사 덕분에
8: 와우 우리 아이들이
9: 달라졌어요.
8: 빠밤.
5: 자 그럼 첫 번째 친구부터 만나볼까?
7: 네, 이화숙 어린이 나와주세요. 우와!
10: 이름 이화숙. 공포의 앵그리 괴물 편 출연.
7: 우와! 화숙아! 오랜만이야!
5: 화숙아! 그동안

0: 잘 지냈어? 화수기 전에 화나면 막 으아 하고 머리에 불 나면서 괴물로 변했잖아. 내가 그 얘기 참 재미나게 봤는데 우와.
1: 박사님.
2: 그러다 화숙이 또 화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0: 미안.
3: 아이, 괜찮아요. 저 이제 이런 일로 화 안 내요.
4: 우와, 화숙이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3: 아이, 그럼. 그때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겪었는데, 아이, 그럼 변해야지.
5: 그렇다면 화숙이가 어떤 일을 겪었던 건지 영상으로 함께
6: 화이팅!
7: 지금 대상 조사!
8: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전.
3: 어? 왕지렁이 어디 갔지?
9: 몰라? 내가 먹었나?
3: 뭐?
8: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괴물처럼 화를 내던 이화숙 어린이. 그런 화숙이를 보고 악당 크크가 나타나는데.
10: 자, 이건 마법의 목걸이란다. 이 목걸이를 하면 넌 아주 강력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럼 아무도 널 화나게 하는 사람이 없겠지.
8: 수상한 목걸이를 받은 화숙이는
3: 엄마!
8: 엄마에게 목걸이를 자랑합니다.
3: 이것 좀 봐요. 나 선물 받았어요.
11: 화수가,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함부로 받으면 안 돼. 그 목걸이 빼서 줘봐.
3: 이 목걸이 내 건데 왜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 거야. 내 거. 내 거라고.
11: 화수가, 너 머리에?
3: 목걸이 내 거라고요.
8: 머리에 뿔이 난 채 친구를 만나는 화수.
12: 어? 근데 너 머리에 그거 뭐야?
3: 이게 뭐지?
12: 야, 너 그 뿔 달린 괴물 같다.
3: 괴물이란 말 취소해! 취소해! 취소해!
13: 화수!
3: 우와!
13: 뭐야? 화숙이가 아니잖아.
3: 나 화숙이 맞아. 나 괴물 아니야.
14: 우재야, 이게 화숙이 괴물로 변했어.
3: 얘들아, 가지 마. 나 좀 도와줘. 이 목걸이 좀 빼줘.
8: 그게 다 크크가 준 목걸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10: 내라고.
8: 하지만 이를 그냥 두고 볼 딩동댕 삼총사가 아니었으니.
3: 악당 크크! 너 이 녀석 어린이를 괴물로 만들었다.

0: 와!
1: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어. 화가 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2: 맞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면 안 되겠죠?
3: 화수가, 우리 친구들 중에도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거든? 그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줄래?
4: 알았어. 친구들아, 화가 날 땐 이렇게 해봐. 첫째, 마음속으로 멈춰! 라고 외쳐.
5: 멈춰!
4: 둘째, 숨을 크게 세 번. 셋째, 화가 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거지. 할 수 있지?
5: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6: 앵그리 괴물, 이젠 안녕.
1: 딩동댕 삼총사 덕분에 나쁜 습관을 고친 두 번째 친구
3: 홍나은 어린이 나와주세요.
6: 홍나은 엄마의 땡큐봇 출연. 김서희, 나은이 엄마.
7: 엄마의 땡큐봇 이야기. 그때 참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해 주셨는데요. 나은 어머니, 그 후에 우리 나은이 정말 바뀌었나요?
8: 네, 정말 달라졌어요. 땡큐봇이 다시 올까봐 그러는지 엄마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9: 땡큐봇 다시 올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한테 고마워서 그러는 건데.
8: 아유, 우리 딸.
1: 그렇다면 나은이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다 같이 영상으로
5: 화이팅! 딩동댕 삼총사
10: 생일 축하합니다.
6: 그 일은 축하합니다. 엄마의 생일날 벌어졌죠.
10: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9: 엄마, 촛불 불기 전에 소원 빌어요.
8: 소원? 나은아, 티셔츠 마음에 들어?
9: 색깔이 좀... 됐어요.
8: 내 소원은 우리 나은이가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져주는 거야.
6: 바로 그때 도착한 수상한 선물.
8: 누구세요?
11: 배달 왔습니다. 들어갈게요. 설거지도 로봇이 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6: 상자 속에서 나온 건 바로 땡큐봇이었죠.
11: 요즘은 효도도 로봇이 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자, 파워 버튼.
12: 엄마, 엄마, 항상 감사해요. 땡큐봇이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땡큐. 땡큐. 땡큐.
8: 이러면 왜 이래?
6: 그때부터 엄마의 귀염둥이가 된 땡큐봇.
12: 땡큐, 땡큐.
8: 아유, 엄마 해주니 내가 고맙지. 오, 오, 오. 엄마가 한글 공부 책 사왔어.
9: 아, 나 한글 공부하기 싫은데.
12: 나 한글 좋아하는데. 엄마,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9: 아, 내놔, 이거 내 거야.
8: 땡큐봇, 다음에 엄마가 네 것도 사줄게.
12: 엄마 최고. 땡큐 땡큐.
9: 땡큐 땡큐. 엄마 사과 왜 쟤만 줘? 나는
0: 아니 나니 넌 과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9: 나 더는 못 참.

0: 전원을 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땡큐.
1: 그걸 보며 좋아하던 크크에게 딩동댕 삼총사가 나타납니다.
2: 이젠 로봇까지 동원해 어린이를 괴롭히는 거냐? 딩동!
1: 요정들이 크크를 물리치자 땡큐봇도 사라져버렸죠.
3: 이제 땡큐봇 잊어요. 앞으로 엄마 섭섭하지 않게 내가 고마운 마음 더 많이 표현할게요.
4: 아유, 우리 딸. 아유.
5: 지금 내 삼총사.
6: 어머니, 지금도 혹시 땡큐봇 보고 싶으세요?
4: 잘 지내나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땡큐봇보다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해주는 나은이가 있는걸요.
3: 엄마 사랑해요.
4: 엄마도 나은이 사랑해요.
1: 땡큐봇 이젠 잊기로 해요.
7: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 우리 요정들 활약이 대단하구먼. 최고예요.
6: 하지만 박사님, 저희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2: 맞아요. 크크의 동생 민우 왕자가 나타났을 때요.
8: 왕자님.
5: 지금 내 삼총사.
1: 그날 시은시우 남매는 아파트에서 쿵쿵 뛰어다니고 있었죠.
9: 그러면 이번엔
1: 바로 내가 그때.
3: 어? 뭐야?
1: 그리하여 시은시우는 위층에 올라가 보게 되는데
10: 우리는 쿵쿵 밴드다.
11: 여기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쿵쿵거리자.
1: 바로 그때 나타난 딩동댕 삼총사.
12: 크크!
3: 크크! 너야말로 또!

0: 정신 차려, 동동!
1: 저 녀석은 악당 크크의 동생이야!
2: 쿵쿵 밴드 공격!
0: 얘들아, 정신 차리고 반격해! 빙동대! 빙동대!
2: 조금 더 강렬하게!
3: 왕자는 머리카락이 생명이야.
2: 미루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0: 지금이야. 딩딩. 동동.
1: 딩딩.
0: 딩동.
4: 그렇게 크크와 미누 왕자를 물리친 딩동댕 삼총사.
5: 누나, 우리
4: 그날 이후.
5: 우리 밖에 나가서 하자.
4: 시윤시윤은 절대 엄마! 집에서 쿵쿵. 우리, 우리...

0: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 지금 인상 좋다! 와!
2: 그때 민우 왕자한테 반해서 하마터면 우주 평화를 지키지 못할 뻔했어. 나 앞으론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3: 어, 민우 왕자다.
2: 아!

0: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1: 요정들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2: 우리가 누구?
3: 김누구 사촌사!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술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0: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하게
3: 술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기 일발 미스틱 마을.
1: 작은 것들의 마을에서 온 기물들이여, 알 수 없는 곳에 흩어진 사라진 자의 흔적을 찾아 나를 위해 문을 열어라!

0: 처음엔 쓸모없어 보였는데
1: 이제 시작이야. 끝날 때까지 어떤 것도 방해해선 안 돼.
2: 걱정 마, 제니. 로미는 그곳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거야.
3: 출구를 이곳으로 바꿔놨을 줄이야.
4: 어떻게 빠져나가지, 쭈?
5: 괜찮아. 어떻게든 탈출해서 열쇠 티니핑들을 구하고 반드시 제니를 되돌려놓을 거야.
4: 응! 나 이 땅 속에 한 번 와본 적 있어. 내가 나가는 길을 알아, 나야!
3: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
5: 다들 걱정 마. 꼭 출구에서 만나.
4: 꼭 빠져 나와야 해, 로미.
5: 어서 가자.
4: 로미 왜 그래?
5: 아무것도 아니야.

0: 저 열쇠를 얻어야 하나 맞죠?
1: 여기 뭔가 수상한데.

0: 드디어 빠져나왔어, 나이가!
1: 요리는 잘 오고 있을까, 솔지?

지킬 대로 알려.

한 놈.

0: 제대로 하나 꺼든 술지.
1: 저 녀석은 우리가 맡을게. 그러니까 너 어서 제니한테 가라, 오미.
0: 고마워 얘들아. 그럼 부탁해. 조심하고.
1: 로미가 탈출했어. 다해.
2: 끝까지 서둘러야 해. 얼마 안 남았어.
0: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넌 그 힘을 쓸 자격이 없어.
2: 우습군. 난 힘을 얻기 위해,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준비하고 노력했어. 하지만 로미와 너희는 그동안 대체 뭘 했지? 어차피 모든 게 곧 끝나! 시작됐어.
1: 제발 그만둬, 제니!
2: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는데. 뭐 좋아? 관객이 한 명 늘었군.
0: 네가 여기서 뭘 하려는지 다 알아. 제니, 너한테 다 말해줄게. 너희 부모님도 이런 걸 바라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서 죄 없는 테니 탱크를 풀어줘.
2: 아니, 이미 늦었어. 난 꼭 부모님을 만날 거야. 설령 이 마을과 티니핑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해도.
1: 어디?
0: 여우미,
1: 안
0: 잡아!
1: 끈질기게 됐지!

0: 됐는데? 이번에도 내 행복을 빼앗아 가려는 거야? 도대체 왜?
1: 난 너와 티니팀들 모두 평화롭게 살길 원해. 이건 잘못된 방법이야. 모르겠어? 내 얘기를 좀 들어줘.
0: 그깟 티니팀들이 뭐라고?
1: 좋아, 마음대로 해. 나도 이젠 물러서지 않겠어. 너에게 맞서서라도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티니팀들을 꼭 구해낼 거야.
0: 왜? 대체 넌 왜 그렇게 끈질기게 그런 거야?
2: 괜찮아. 외로움이 나를 다쳐도 괜찮아. 나 힘들 때 빛을
0: 잃어버린

우연히 해눈의 프린세스 트와일라이트. 이럴 수가. 프린세스 트와일라이트.

0: 아슬아슬했어 꿀에.
1: 잘했어 생치. 마을 쪽에 뭔가 심상치 않은데 솔지.
2: 빨리 루미한테 가져달라.
1: 급급 변신 좀 했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방향아. 주니 네 마음 알아. 하지만 이대로 가면 미스틱 마을이 무너질 거야. 모두가 위험에 빠지게 그냥 둘 순 없어. 상관없어. 엄마 아빠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난 반드시 저 게이트를 닫을 거야. 도와주지 못해.
3: 열기가 너무 강해. 친구들을 구하려면 프린세스의 힘이 필요해.
2: 이게 나 뭐야 나야.
3: 제니가 실종된 부모님을 소환하려고 금수대 게이트를 열었어.
1: 게이트에서 떨어지지 못해. 다해
2: 다이핑 저리 비켜지.
1: 너나 비켜. 다해.
2: 제니
1: 너희가 먼 곳으로 보내지만 않았어도 부모님은 내가 불쌍하지 않으셨을 거야.
3: 넌 어렸을 때 기억을 잃을 만큼 큰 병에 걸렸었고 두 분은 마지막 힘을 써서 약초를 왕국으로 보낸 뒤에 돌아가셨어. 이제 돌아오지 못하신다고.
1: 아니야 거짓말.
2: 거짓말이야. 내가 이렇게 다 이루어놨는데!
4: 제니! 제니야!
2: 바다야! 거기 있니?
3: 엄마?
2: 제니!
3: 넌 여기로 오면 안 돼, 아가! 어서 가!
2: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제가 엄마 아빠 있는 곳으로 갈게요!
1: 멈춰 제니! 거기로 가면 안 돼!
2: 엄마! 엄마 아빠가 저기 계신다고! 미워! 나 네가 미워!
3: 미안해. 내 소중한 친구를 잃을 순 없어. 날 용서해줘.
5: 서두르자! 시간이 없어!

제니,

0: 난 괜찮아. 그보다는 제니 이제 다 끝나. 제니?
1: 아니. 아직 미스틱 마을에 통장

주도권은 나한테 있어. 열쇠 티니핑들을 구하려면 네 진심을 보여봐. 진짜 마스터키를 찾아보라고. 마스터키가... 이런... 어떤 게 진짜 마스터키인지 모르겠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분명 저쪽 어딘가야. 제니, 네가 나한테 네 마음을 열 마지막 기회를 준 거야. 내 마음이 진짜 열쇠를 찾아낼 거야. 고마워, 제니.

0: 미안해, 제니.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단 1분의 시간뿐이야.
1: 제니야!
0: 괜찮아, 아가. 그동안 널 혼자 봐서 정말 미안해.
2: 이제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나랑 같이 가는 거죠? 네?
1: 우린 그쪽 세상으로 갈 수 없어. 넌 그곳의 세상을 살아가야지.
2: 안 돼요. 가지 마요, 엄마, 아빠. 날 두고 가지 마요. 제발. 1초라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었어. 매일 밤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잠든 거고요.
1: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네 맘 속에 있어.
0: 우리 딸 잘 자라는지 늘 지켜볼게. 알았지? 사랑한다, 지니야. 언제까지?
2: 저도 엄마 아빠 정말 정말 사랑해요. 정말 미안해. 부디 날 용서해줘.
3: 난 널 한 번도 원망해 본 적 없어. 네가 돌아와서 정말 기뻐.
4: 다 잘 될 사쥬.
5: 제니.
6: 자, 이제 마을을 원래대로 되돌려볼까?

0: 멋진 곳이었구나. 미스틱 마을에 드디어 평화가 돌아왔었구래. 좋구나, 손지.
1: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로써 왕국의 큰일 하나는 마무리가 됐구나.
2: 정말 죄송합니다. 왕족으로서 지난 일들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1: 아니, 어쨌든 덕분에 너희들이 더 많이 성장하지 않았느냐. 티니핑들도 모두 무사히 지켜냈고 모든 오해를 풀고 상처난 두 사람의 마음도 함께 치유하게 돼서 참 다행이야.
0: 그럼 그동안의 일들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3: 원래 나이 들면 인내심이 커지는 법이거든. 가만히 지켜보는 게 때론 도움이 될 때도 있단다. 자, 오랜만에 요 녀석들 이 할미가 안아보자꾸나.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제니야. 어서 이리 오렴.
4: 가해핑? 왕족을 보필해야 하는 티니핑으로서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겠느냐? 너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0: 그렇게 된 거야.
1: 둘이 뭐가 그렇게 즐거워?
0: 혼자 있지 말고 우리와 함께 놀자, 쭈.
1: 건강하게 잘 지내.
2: 같이 모험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 솔지.
0: 그동안의 추억들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할게.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뿌리.
3: 또 놀러와서 안녕.
1: 모두에게 더욱더 행운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미스틱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고 우린 다시 하트로즈의 일상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친구가 우리 곁으로 돌아왔지. 핑들과 함께할 새로운 모험도 기다려줘.
0: 그럼 또 만나겠죠.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술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6: 순한 킹킹.
3: 줄무랑
7: 순하게
6: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8: 넘버블럭스 친구들
9: 고해라.
8: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9: 20까지 합해.
10: 우리 같이 놀자.
8: 5와 3이 만나면
10: 8이야.
8: 당신
10: 우리 모두 8.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0: 함께 놀아요.
8: 넘버블럭스 가베가족.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좋아. 뮤직 박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얼굴엔
8: 순한균.
6: 줄무랑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팍! 자, 오늘의 박스는 뭘까? 아, 네, 궁금한데 진짜 오늘. 어?
1: 왔다!
0: 오, 박스 왔다! 안녕, 안녕, 박스맨!
2: 왜 이렇게 조심조심, 살금살금, 되게 소중한 건가 보다. 조심조심. 박스맨 잘까요? 박스맨 빠이빠이.
0: 근데 박스맨이 지금 아주 살금살금 들어왔어. 이거 살금살금 들어와서 아주 조심조심 나한테 부탁을 했거든?
1: 이거 뭐야? 혹시 악기인 것 같아요?
0: 그냥 느낌의 악기 같다는 거지?
1: 네.
0: 자, 궁금할 땐 흔들어 봐야 되겠지? 뮤직 박스.
3: 만난 여시야 만난 엿.
1: 이거 말한 것 같은데?
0: 이거는 바로 만난 여시야 만난 엿. 호니아찌는 엿이 뭔지 알지?
1: 뭐예요?
0: 너희들은 잘 모르는데 호니아찌는 아주 잘 알아. 한번 슬쩍 열어볼 거야. 자,
1: 악기일 수도 있고.
0: 힌트? 힌트 얘기야.
1: 꿀떡.
0: 꿀떡?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 자, 꿀떡일까 아니면 악기일까? 도대체 이것은 엿이란 건 무엇일까? 짜잔!
1: 이게 뭐예요?
0: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 어린이들이 먹던 초콜릿 사탕 같은 거지. 자, 일단 한번 먹어볼까, 우리?
1: 네.
0: 근데 잠깐만. 먹기 전엔 어떻게 해야 돼?
1: 손씻!
0: 손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후니아찌가 준비했어요. 자, 한 장씩. 물티슈. 자, 한 장씩. 손도 닦아보니까 각자 먹고 싶은 엿을 하나씩. 와, 이거 길쭉한 게, 막대기 같기도 하고, 나뭇가지 같기도 하고, 참 신기하다.
1: 딱딱하다. 그렇지? 응? 먹어요?
0: 먹어봐.
1: 웬, 딱딱해.
0: 딱딱해?
1: 네. 붓기만 해요, 자꾸.
0: 엿은 말이야. 쌀로도 만들어. 쌀. 우리 밥 먹는 쌀 알죠?
1: 네.
0: 밥 먹는 쌀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만드는데, 이거는 호박으로 만든 엿이야. 호박. 그럼 이 엿의 이름은 뭐라고 부를까?
1: 호박엿?
0: 딩동댕동! 진짜 어려운 문제 같은 거야. 자, 요거 있지, 요거. 생강으로 만든 엿인데, 생강은 되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잖아.
1: 네.
0: 생강을 먹으면은, 쌉스름하고, 쓰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막 그런데, 과연 이 생강 엿은 어떤 맛이 날까? 한번 먹어볼까?
1: 매워?
0: 매워?
1: 내 생각에 매운 거 같아.
0: 후니아찌도 한번 먹어봐야지. 얼마나 맵나? 맛있는데? 옛날에는 엿으로 놀이도 했대.
1: 응?
0: 옛날에는 이 맛있는 엿으로 놀이도 했어. 바로 엿치기란 놀이야. 엿치기? 옛날 친구들이 하는 민속놀이인데 엿을 쳐서 땅 치면 부러져. 부러지는데 이 안에 구멍이 나 있거든. 누구 구멍이 가장 큰가 하는 엿치기 놀이야.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
1: 네. 응?
0: 좋아. 자, 이거는 지우엿. 이거는 맛있는 시우엿. 잠깐, 엿치기 놀이를 더 신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 바로! 짜잔! 신나는 리듬과 함께! 만난 엿이야, 만난 엿! 만난 엿이야 만난 엿. 어때 신나지?
1: 네.
0: 그리고 나서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부러뜨려라 와자작 하면은 탁 하고 부러뜨리는 거야. 아 지금 말고 와자작 하면 탁 부러뜨린 거야. 알았지? 그리고 그 안에 구멍이 제일 큰 사람이 이기는 거지. 노래 부른다. 만난 엿이야 만난 엿.
1: 만난 엿이야 만난 엿.
0: 만난 엿이야 만난 엿.
1: 만난 엿이야 만난 엿.
0: 부러뜨려라 와자작. 오우 부러뜨려서. 자 그럼 누구 구멍이 더 큰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바로바로 시우 세! 한번 더.
1: 네, 한번 해볼까?
0: 한번 해볼까? 다시. 자, 노래 한번 해볼까? 자. 만난 여시야, 만난 년.
1: 만난 여시야, 만난
0: 년. 좋다. 아, 만난 여시야, 만난 년.
1: 만난 여시야, 만난 년.
0: 만난 여시야, 만난 년.
1: 만난 여시야, 만난 년.
0: 이번에는 나도 해볼랜다. 부러뜨려, 부러뜨려, 부러뜨려. 하나, 둘, 셋. 와자자! 와호! 자기 구멍 가지고 자기 구멍이 누가 제일 클지 중간으로 오세요. 가운데로 이건 시우 거 들고. 와 시우
1: 내가 이겼다.
0: 아 잠깐만 지우도 봐야지 지우. 오, 자 마지막으로 훈이 삼촌 구멍 여기 있습니다. 훈이 야! 내가 이겼다.
1: 그거보다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다. 그 놀이보다 먹는 거.
0: 아이고 이거 되게 재밌네. 달달하고 달달한 엿도 먹고 이기니까 진짜 기분 좋다. 재밌는 놀이도 하고. 이게 바로 좋은 엿이야 좋은 엿.
1: 좋은 엿이야 좋은 엿.
0: 아 좋은 엿이야 좋은 엿.
1: 아 좋은 엿이야.

0: 뭐야?
1: 뭐지?
0: 나 아닌데 나 가위 여기 있었는데 누가 가위를 친 거지? 어?
1: 몰라 나 몰라.
0: 누가 치는 거야?
1: 누구예요?
2: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렸을 때 마을 풍경 속으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엿장수가 오는 날이에요.
3: 아구려 꿀꿀 엿이란다 정말 싸다 파는 엿 만난 엿이야 만난 엿.
2: 동네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4: 이거 하나 얼마예요?
3: 돈은 안 받아요. 안 쓰는 물건과 바꿔줄게요.
2: 아이들은 여기저기 안 쓰는 물건을 가지러 갔어요.
3: 만난 엿이야 만난 엿.
4: 걸레와 바꿔주세요.
3: 낡은 걸레 좋아요. 만난 엿 여기 있다. 만난 엿이야 만난 엿.
5: 부러진 숟갈도 되나요?
3: 부러진 숟가락 좋아요. 자, 만난 엿 여기 있다. 만난 엿이야 만난 엿.
4: 비녀랑 바꿔주세요.
3: 머리에 꽂는 비녀. 이젠 부러져서 못 쓰겠구나. 자, 만난 엿 여기 있다. 허허, 만난 엿 덕분에 오늘 또 손수레가 가득하구나.
4: 이제 못 쓰는 물건, 안 쓰는 물건은
5: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잘 모아두었다가
6: 만난 엿이랑 바꿔먹을래요.
3: 그래, 그래, 또 오마. 만난 엿이야, 만난 엿.

0: 여시야 만난 엿
1: 만난 여시야 만난 엿
0: 만주봉천의 좁쌀엿
1: 만주봉천의 좁쌀엿
0: 동네 부산의 사탕 엿인데 기름이 찍찍 흐른다
1: 기름이 찍찍 흐른다
0: 기름이 잘잘 흐르네
1: 기름이 잘잘 흐르네
0: 기름이 번뜩 더구나
1: 기름이 번뜩 더구나
0: 만난 엿이야 만난 엿
1: 만난 엿이야 만난 엿
0: 강원도 금관상 생천엿
1: 강원도 금관상 생천엿
0: 울릉도라 호박엿
1: 울릉도라 호박엿
0: 전라도 진도 땅 구기자 엿인데 기름이 번뜩 더구나
1: 기름이 번뜩 더구나
0: 길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박스
1: 뭐지?
0: 어? 벨소리 박스맨!
1: 박스맨
0: 빠이빠이 고마워 박스맨 빠이빠이 오 박스맨이 뭘 놔두고 왔는데 이게 뭘까?
1: 깡통이다 깡통
2: 갑자기 깡통이 나와
1: 깡통이다 깡통
0: 어, 깡통 같기도
1: 뭐지?
0: 자 뭐가 들어있나 궁금할 때는
1: 흔들어봐
0: 뮤직 박 뮤직 박

0: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 같아?
1: 이때 딱딱한 건 맞아. 깡통 같고 음악이 쭉.
2: 그렇게.
0: 그 소리는 깡통 같은데 음악이 쭉 나와? 자, 오늘은 바로 자 두구두구 해야지.
1: 두구두구두구두구.
0: 오늘은 바로 짜잔. 자, 그럼 한번 열어볼게. 하나, 둘, 셋 하면 되는 거야. 하나,
1: 둘, 셋!
0: 하!
1: 에?
0: 오! 이건!
2: 뭐야? 뭐야?
0: 하모니카다.
3: 좀만 웃어줘.
2: 네.
0: 어, 이거는 어떻게 소리가 내는 거야? 어떻게 소리 낼까? 이거 뭐야?
2: 이렇게인가?
0: 와, 와. 야, 이게, 어? 후, 후, 그러니까 소리가 난다. 그치? 네.
2: 잘한다. 우와.
4: 안녕하세요. 저는 하모니카 요정이에요. 안녕.
5: 안녕하세요.
6: 자, 우리 자리 앉자. 자리 앉자, 자리 앉자.
0: 요정님 분명히 하모니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
4: 하모니카 다 불어봤나요?
2: 네.
4: 하모니카 어때요? 되게 작죠?
2: 네.
4: 다 가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있는 악기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악기지만 멋지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랍니다.
0: 꼭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4: 그렇진 않죠.
0: 아, 그렇진 네. 않죠?
4: 자, 하모니카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죠?
0: 네.
4: 그래서
0: 네.
4: 이 구멍에다가 바람을 후, 집어 넣을 때도 소리가 나고 또 들이 마실 때도 소리가 나거든요. 자, 한번 그러면은 부는 호흡 먼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하모니카에다가 바람을 시작. 자, 이번에는 국수를 하고 먹듯이 하모니카를 하고 들이어 마셔 한번 마셔볼게요.
0: 오, 꼭 그렇게 해야 돼?
4: 이번에는 하모니카를 빠르게 흔들어서 연주하는 트릴 주법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0: 트릴 주법?
4: 네.
0: 우와!
1: 대박!
0: 이건 어려운 거야. 한번 해봐. 이건 어려워. 아니야, 아니야. 좀 더!
4: 더 빠르게! 맞았어요.
0: 네.
4: 자, 그리고 마지막은 글리산도 주법이라는 걸 해볼 건데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0: 글리산도 주법이요?
4: 하모니카 제일 왼쪽부터 네. 오른쪽까지 한 번에
1: 뭔지 수박 한 입에 팍 먹는 거 아니야?
4: 맞아요.
0: 냠냠냠냠 수박을 한번 먹어보자.
4: 너무 잘했어요. 벌써 하모니카 주법 몇 개를 순식간에 지금 배운 거예요. 그러면 하모니카로 동물 소리 내는 것도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0: 와! 정말 그러면은 하모니카로 뭐 동물 소리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신 거예요?
4: 그럼요. 이 하모니카로 여러 가지 동물 소리를 흉내낼 수 있어요. 짠!
0: 우와!
4: 자,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것도 바로 하모니카인데요.
0: 아니, 그렇게 조그맣게 생긴 하모니카가

0: 있어요?
1: 네, 바로 미니 하모니카라는 하모니카입니다. 자, 제가 소리를 내볼 테니까 어떤 동물 같은지 한번 맞춰보세요.
0: 네? 뭘까?
2: 개미? 작은 동물이면 쥐 같기도 하긴 한데 쥐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1: 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0: 쥐라고 생각할... 우와, 진짜 작은 동물들이 부르는 것 같은 그런 귀여운 소리네요. 네? 다른 것도 좀 보여주세요.
1: 네, 이번에는 더 큰 하모니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엄청 큰 하모니카죠?
2: 네.
1: 우와. 이 하모니카는 베이스 하모니카라는 하모니카인데요.
2: 베이스 하모니카?
1: 네, 이 하모니카는 어떤 동물이 부는 하모니카인지 한번 또 상상해보세요.
0: 상상해보자, 우리.
2: 뭐? 코끼리.
0: 코끼리.
1: 코끼리 같죠, 코끼리, 진짜.
0: 코끼리. 진짜 코끼리 같죠.
1: 코끼리 같죠.
3: 뽐, 뽐, 뽐, 뽐.
2: 그리고 뽐. 또 생각났다.
1: 또 뭐요?
2: 곰이요.
1: 곰 아저씨 같이, 곰 아저씨 같이.
0: 곰, 곰, 곰, 곰. 오, 그런 것 같아요.
1: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0: 네.
2: 네.
1: 짠. 엄청 긴 하모니카죠?
2: 우와.
1: 이것도 하모니카예요. 이거는 코드 하모니카라고 하는 하모니카인데, 이것도 어떤 동물이 부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2: 네. 정답! 정답!
0: 우와!
2: 서커스 노래요? 내 생각에는 타조인 것 같기도 하고.
1: 타조?
2: 정답! 정답, 정답. 말소리요.
1: 말소리하고도 정말 닮은 것 같아요. 마치 뚜그닥 뚜그닥 뚜그닥 타는 것처럼.
0: 하모니카 소리가 너무 다양하네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동물 소리 다 가능하시다고 그러시니까 자, 암탉 소리. 암탉이 어떻게 울지?
2: 꼬꼬댁꼬꼬. 대박.
1: 암탉 소리 같죠?
0: 그러면 거위 소리, 거위.
2: 거위.
1: 거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거위 소리 원래 어떻게 울죠, 거위가?
4: 꽉, 꽉, 꽉, 꽉, 꽉, 꽉.
0: 선생님 표정이 더 거위 같은데요?
1: 네, 그렇게 해주면 더 거위 같은 소리가 나니까.
0: 네. 자, 그러면 이걸 못 낼 것 같아, 이거는. 염소 소리.
1: 염소가 원래 어떻게 울지? 염소가 원래 어떻게 울죠? 매, 이렇게 울네. 매.
0: 마지막엔 송아지 소리. 송아지 소리. 와, 그러면 요정님, 우리 이거 어때요? 요정님 그 하모니카 소리에 맞춰서 우리 동물농장이란 노래를 같이 불러보는 거.
1: 좋아요.
0: 시작! 닭장 속에는 암탉이. 문간 옆에는 거위가. 오, 거위야.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굿소
1: 클릭소 얼마 될까?
2: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굿소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굿소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벼 가족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주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10: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9: 출발.
10: 돼버리가 도망 간다.
9: 3위 쫓아가야지.
10: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9: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벨 가족.

0: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국내 등록된 전기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엄마 모기의 사냥법.
9: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8: 어? 호떡아! 너 바지 젖었어! 너 혹시 오줌 쌌어?
9: 아니 아니! 오줌 싼 게 아니고! 야호 야호 야호! 밖에서 첨벙첨벙 물놀이 좀 했지!
8: 뭐야? 엄마 호떡이 밖에서 물놀이
9: 하고... 쉬쉬쉬쉬!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8: 알았어! 감기 걸릴지 모르니까 옷부터 갈아입어.
9: 알았어 누나.
10: 모기
8: 어? 모기딱지다. 모기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 있는 거지? 혹시 호떡이도 모기 물렸어?
9: 응? 아니
8: 어, 그럼 모기가 들어왔나? 없는데.
9: 그러게 이상하네. 왜 갑자기 모기딱지가 깜빡이는 거지? 왜 갑자기 모기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11: 어지러워. 아니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거야?

0: 어디가 어디지?
1: 어디긴 어디야?
2: 우리 엄마 목이 뱃속이지.
0: 뭐? 내가 엄마 목이 뱃속에 들어왔다?

0: 나도 얘도 너도 쟤들도 다 모기 알이니까.
1: 우린 곧 엄마 모기 뱃속에서 나가서 엄마처럼 날쌘 모기가 될 거야.
2: 헛! 내가 모기가 된다고!
3: 어? 이상하다. 분명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호떡이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2: 야호! 신난다!
3: 아까 호떡이가 정원에서 놀 때, 저기가 좋겠군. 안전한 줄 알고 호떡이 머리에 숨었는데 안 되겠어. 여기 숨어 있다간 호빵이한테 들키겠어. 난 무사히 알을 낳아야 해. 숨어야 해. 저기가 좋겠군.
4: 무슨 소리지?
3: 꼬르륵 소리 때문에 들킬 뻔했네. 알들아, 많이 배고프지?
5: 엄마, 배고파요,
0: 엄마가 빨리 밥 먹었으면 좋겠다.
2: 밥? 엄마 모기는 뭘 좋아하는데?
0: 그거야.
1: 당연히
0: 신선하고
1: 영양분이
0: 풍부한
5: 피지.
2: 뭐? 피!
0: 뭘 그렇게 놀라냐? 엄마 모기가 피를 먹는 건 우리를 쑥쑥 키우려고 먹는 거잖아.
2: 그렇구나. 그럼 아빠 모기도 피를?
1: 아니, 아빠 모기는 피안 먹어.
6: 맛있어. 쭉.
1: 집이나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좋아해.
0: 엄마 모기처럼 알을 키우지 않아도 되거든.
2: 아, 그럼 그동안 호떡이를 물었던 모기들은 전부 엄마 모기였던 거야?
5: 엄마, 배고파요,
3: 그래, 아이들아, 엄마가 얼른 밥 줄게. 얼른 피 먹자. 좋아. 호빵이한테 간다?
4: 모기다! 아야야야야!
3: 휴! 죽을 뻔했지만 알들을 위해 피를 포기할 순 없지. 좋아, 다시 간다.
7: 야호! 피다!
1: 엄마가 피 사냥에 성공했나 봐.
2: 누나가 엄마 모기한테 당했나 봐.
0: 그게 다 우리 엄마의 피 사냥 기술 때문이잖아.
1: 맞아. 지난번에 우리 엄마가 피 사냥하는 걸 봤는데 말이야.
3: 지금부터 내 아이들을 위해 호빵이 몸에서 피를 사냥할 것이다. 나와라, 히로딘!
2: 히로딘! 부르셨습니까, 모기 여왕님?
3: 그래, 히로딘. 내가 호빵이 볼에 침을 꽂으면
2: 피를 굳게 만들어 가져가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혈소판을 막겠습니다.
3: 좋다, 히로딘. 너만 믿는다.
2: 예, 히로딘.
3: 작전 개시!

0: 총사 안녕. 오늘도 피부 마을은 이상 없으니 안심해도 좋네.
1: 네, 비바의 세포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
0: 비상 비상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2: 침입자라뇨.
3: 오늘은 이상 없으니
2: 안심하라면서요.
4: 어떻게 돼?

0: 침입자가 미리 말하고 나타나는 거 봤어? 피사 조사! 위험할지 모르니까 이 기둥에서 당장 떨어져!
1: 네? 네! 떨어져!
0: 피부 마을을 뚫고 핏줄까지 들어오다니. 아, 대체 이게 뭐지? 아.
2: 히로! 딩! 무기 여왕님의 침이시다! 히로! 딩!
1: 우와! 살려드려야겠다!
0: 하! 이게 모기 침이라고? 피사총사를 데려가려고 왔구나! 혈소판!
3: 네!
0: 피사총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지를 만들어서 입구를 막아!
3: 네! 비발세포님! 이야!
2: 혈소판! 처리되네!
4: 혈소판! 괜찮아! 안 다쳤어!
2: 누구냐, 넌? 난 모기 여왕님의 충직한 신하 히루팅이다. 피사총사, 너희들은 모기 여왕님의 뱃속으로 들어가 모기 알들의 영양분이 될 것이 있다.
1: 어? 뭐라고?
2: 모기 여왕님, 혈소판은 제가 받을 테니까 어서 피를 쭉쭉 빨아들이십시오.
1: 우와! 이런 세포는 어떻게 해보세요?
2: 비만세포. 뚱뚱해서 비만세포인가?
0: 뭐라고? 뚱뚱해서 비만세포가 아니라 뭐든지 많아서 비만세포다!
2: 오, 뭐든 많아? 아니 뭐 침입자를 한 방에 쓸어버릴 뭐 비밀병기라도 갖고 있다면 모를까?
0: 비밀병기! 있지.
2: 있다고?
3: 어?
5: 설마 그분을
1: 출동시키는 건가?
0: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나가라! 으아!
5: 부르셨습니까? 전쟁의 신 히스타민입니다. 싹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핏줄을 넓혀라!
3: 핏줄이 돌아버렸어!
1: 넌 이제 큰일 났다!
5: 침입자를 쓸어버린다. 폭탄을 퍼둬라!
2: 모기 여왕님, 어서 침을 빼세요!
6: 모기 여왕님! 저는요, 그냥 두고 가면 어떡해요?
5: 어떡하긴 내가 처리해주마. 폭탄을 퍼둬라! 여긴 끝장날 거야.
4: 폐허가 될 거라고.
3: 비만세포님, 어쩌자고 히스타민님은.
0: 히로딜이 날 무시했잖아. 침입자는 응징해야 한다고. 히스타민 계속해. 그럼 비만세포는 이만.
5: 계속 거라. 폭탄 받아라.
4: 빛줄이 부풀고 있어. 호빵이 뺨도 빨갛게 부을 거야!
6: 그만! 나 이렇게 과하게 폭탄을 퍼부어낼 정도로 대단한 악당 아니라고요! 그만!
5: 멈추지 않는다! 폭탄을 받아라!
3: 간지럽다! 아, 간지럽도다!
7: 네네, 참지 마시고 지금 당장 긁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도파민이 쾌감을 선사하겠습니다.
3: 아, 쾌감? 시원한 느낌 버리며. 어이, 그럼 당장 긁어라!
8: 네님, 긁다가 상처라도 나면.
3: 어이, 그럼 안 되지!
7: 아, 쾌감을 선사한다니까요.
8: 상처나고 피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 옵니다.
3: 모르겠다! 난 쾌감이 좋다! 마구마구 긁어라!
9: 아우, 가려워! 긁을까? 긁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10: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긴?
9: 큰일이 벌어지지.
11: 뭐? 큰일이 벌어진다고? 오만모기가 피를 빨아먹을 때 피가 굳는 걸 막기 위해 히루딘을 내보내고 히루딘을 잡기 위해 히스타민이 출동해서 핏줄이 붓고 가려운 것도 큰일인데 그것보다 더 큰일이 벌어진다고?
12: 그래!
11: 내가 더 이상 큰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을 거야! 어? 모기 최고 딱지다!
12: 오! 이거 뭐야?
11: 모기 박사 호떡이!
9: 모기 물린데 가려워!
13: 배 아파!
9: 가려운데 긁을까?
11: 아니야, 아니야! 긁을까? 안 돼!
13: 배가 너무 아파. 알들이 나오려고 일어나와.
11: 이게 다 모기 때문이야. 모기, 너?
13: 어? 모기? 나? 혹시 나 숨고 들켰나?
11: 잡히면 가만 안 될 거야.
9: 가려워. 참아야 돼.
13: 호빵이한테 들켰다간 큰일 나겠는데? 아직 알을 낳을 때가 아닌데 왜 이러지?
11: 그러니까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냐고. 왜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웽웽웽웽웽웽웽웽. 오!
14: 아이고, 배가 요란하게 흔들리는 걸 보니 알을 낳을 때가 된 모양이구만.
12: 어? 할머니, 그게 아니라요.
14: 아니, 많이 답답하다고. 그래,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갈 때가 되면 답답할 만하지. 그럼 이 할미가 시원하게 내보내주마.
12: 벌써요? 아직 나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10: 너 때문이잖아. 네가 요란하게 흔드는 바람에 엄마가 우리를 낳으려고 하잖아.
11: 그러니까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냐고.
14: 아유, 그건 엄마 모기가 너희들을 무사히 낳으면 그때 엄마 모기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렴. 자, 그럼 민다.

0: 무슨 소리지? 잘못 들었나?
1: 알들이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아. 어서 알 낳을 곳을 찾아야 해. 알을 키우려면 물이 필요해. 어디가 좋으려나? 마침 비가 와서 물웅덩이가 많잖아. 좋아, 여기서 골라보자.
2: 삼파먹이
0: 2절.
1: 임조!
3: 순풍!
1: 아이들아, 무사히 나왔구나.
4: 엄마!
3: 어? 여긴 또 어디지?
4: 야호! 물이다! 엄마, 우리가 물 좋아하는 거 딱 알고 딱 좋은 물웅덩이에 넣어주셨나요?
5: 아, 저는 저기 물웅덩이가 더 좋은데.
1: 알아. 여긴 화분 받침대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5: 그럼 여기 있으면 들킬 일도 없겠네요?
1: 그럼 당연하지. 알에서 나올 때까지 여기 숨어있자.
4: 네, 엄마!
6: 넌 대답 안 해?
3: 응? 네! 엄마 모기는 물 웅덩이에 알을 낳는구나. 돌아가면 화분 받침대 물부터 없애야겠어. 반드시!
1: 반드시 뭐라고 했니, 알아?
3: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돼요?
1: 긁으면 저렇게 되겠지?
0: 가려워! 긁을까?
3: 아니야.
0: 안 돼.
1: 아, 긁을까? 말까? 아, 긁을까? 말까?
7: 네네. 어서 시원하게 긁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도파민이 최고의 쾌감을 선사드리겠습니다.
8: 아니, 되옵니다. 긁었다간 큰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7: 쾌감을 놓치는 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요? 어서 시원하게 팍팍 긁으라고 하십시오.
8: 아니, 되옵니다.
1: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긁어라, 시원하게 긁어라.
7: 결정 잘하셨습니다요, 내님.
8: 네? 네, 모기 물려 가려운데 긁으라고 하십니다.

0: 어떠십니까?
1: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구나! 그래, 이 맛이야!
0: 자, 그럼 더 팍팍 긁으라고 하십시오!
1: 그래, 더 팍팍 긁어라!
2: 네! 자, 더 팍팍 긁으라고 하십니다.
1: 가려워! 더 시원하게 팍팍 긁을 거야!
3: 오! 상처다! 호빵이 손톱밑에 숨어있기 답답했는데 잘됐다. 상처 속으로 들어가볼까?
4: 히루딘! 전쟁의 신! 히스타민의 폭탄을 받아라!
3: 그만! 그만! 나 그렇게 대단한 악당 아니라고요? 모기 여왕님이 피를 쭉쭉 빨아먹는 동안 피를 굳지 않게 하려고 왔을 뿐이라고요.
5: 저렇게 구구절절 말이 많으면 꼭 죽던데.
6: 그러게.
7: 설마.
4: 말이 너무 많아. 히스타민의 폭탄을 받아라.
6: 히루딘이 죽었어.
8: 이 전쟁의 신 히스타민님도 좀 잠잠해지시려나?
7: 아마 아닐걸. 히스타민님은 전쟁의 신이시잖아.
4: 난 멈추지 않는다. 싹 다 쓸어버려라.
7: 따갑고 간지럽고 너무 아프아.
5: 핏줄도 더 부풀어 오르고 있어.
3: 오! 모기가 뚫어놓은 곳으로 침투하니까 쉽네.
9: 염증 발생! 염증 발생!
10: 염증!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히스타민!
4: 침입자가 또 나타났다고? 폭탄을 덮어부어라!
5: 히스타민님이 폭탄을 더 터뜨리고 있어!
11: 히스타민님! 이러다 우리도 다 죽어요!
4: 전쟁의 신 히스타민, 나의 임무는 침입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침입자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
7: 아, 제발 그만하세요. 저를 더 이상 자극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더 가렵고, 그럼 호빵이 또 가렵고,
3: 그럼 세균도 쉽게 들어오지롱.
4: 세균, 이 녀석, 널 제거할 때까지 폭탄을 받아라!
7: 렌이 괴로워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12: 괴로워요.
2: 라고 피부신경세포가 전해왔습니다.
1: 레이야? 괴로워? 도파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긁으면 시원할 거라면서! 쾌감을 느낄 거라면서!
13: 이 도파민의 쾌감은 아주 짧습니다. 그럼

0: 봤는데 잠시만.
1: 저 결국 너 봤어?
2: 어, 난 못 봤는데. 나도 못 봤는데.
3: 나도 못 봤는데. 너도 못 봤지? 말라리아.
4: 말라리아. 나 말이야.
5: 말라리아 원충이다.
4: 말라리아 원충은 적혈구 영양분이 좋아. 뺏어 먹을 거야. 적혈구야, 이리 와.
6: 어, 아유, 싫어 싫어 싫어.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7: 말라리아 원충, 적혈구 괴롭히지 마.
8: 뭐야? 침입자가 또 있었어? 아, 세균이냐, 말라리아 원충이냐? 누굴 먼저 잡는다? 뭘 망설이는가? 전쟁의 신 히스타민은 둘 다 잡는다! 폭탄을 퍼져라!
9: 지금쯤 내 침에 들어있던 말라리아 원충까지 들어가서 호빵이의 피부 마을은 난리도 아닐걸?
10: 안 돼! 누나한테 빨리 가서 알려줘야 해!
9: 아이들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 호빵이 호떡이도 모를 테니까 안심하고 어서 놀아, 놀아!
11: 네, 엄마! 우리 놀자, 놀아!
10: 아니! 내가 돌아가면 엄마 모기가 알을 낳을지 모르니까 물 웅덩이는 찾아서 다 없앨 거야!
11: 뭐?
10: 그리고 호빵이 누나한테도 모기 물린데 절대 긁지 말라고 알려줄 거라고!
11: 어! 누구죠? 모기박사? 모기박사가 여기인걸? 어? 사라졌다!
9: 설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들키는 건 아니겠지?
3: 모기 물린 데 너무 가려워!
10: 어? 누나 긁지 마!
3: 어?
10: 엄마 모기가 누나 피를 쪽 빨아먹으려고 피를 굳지 않게 히로딘을 내보낸 거야. 그래서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나타난 거지.
3: 뭐라고? 그럼 지금 내 뺨에서 히스타민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간지러웠던 거야?
10: 그런데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누나, 손 씻었어?
3: 손 안 씻었다.
10: 이렇게 더러운 손으로 모기 물린 데를 긁으면
3: 설마 세균이?
10: 어!
3: 아! 어떡해! 얼른 손부터 씻어야겠다. 근데 그러고 보니 호떡이도 모기 박사네.
10: 어? 모기 박사? 이제부터 나를 모기 박사 호떡이로 불러주세요. 누나 얼른 손 씻어.
3: 오!
10: 나는 물 웅덩이를 찾아 없애겠어.
1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3: 매일매일 락토핏.
1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진동.
14: 얼굴엔
15: 순한 긴긴.
14: 주물엔
15: 덥덥한
16: 순하게
15: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산골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0: 바로 신고하세요 119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펜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red, yellow, green. Oh, I see. A traffic light.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그림책 뽕뽕뽕.
1: 호랑이와 곶감. 옛날 깊은 산 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이 호랑이 어흥 하고 한번 울면 산이 동물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산 아래 사람들은 문을 꼭꼭 잠갔지요. 어느 깊은 밤 호랑이가 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어요. 슬슬 배가 고파왔거든요. 어슬렁 어슬렁 외딴 초가집 앞을 지나는데 먹음직스런 송아지가 눈에 띄었어요. 호랑이는 얼씨구나 하고 앞마당으로 들어섰지요. 그때였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가야, 똑해야지. 엄마가 엿줄게, 응?
2: 엿이라니, 그게 뭘까?
1: 궁금해진 호랑이는 방문에 귀를 바싹 대었지요. 엄마가 달래도 아기는 막무가내였어요.
3: 뚝 그쳐, 뚝! 자꾸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아이고, 무서워라. 밖에 벌써 호랑이가 와있네.
1: 호랑이는 화들짝 놀랐어요.
2: 이크,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1: 그런데 아기는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더 크게 울어댔지요.
2: 거참 이상하네. 내가 무섭지도 않은 모양이지.
3: 그래 그래 우리 아기, 엄마가 곶감 줄게, 응? 곶감.
1: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친 거예요.
2: 도대체 곶감이라는 게 뭐지? 나보다 더 힘세고 무서운 놈인가 보다.
1: 호랑이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털썩 무언가가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몰래 담을 넘어오던 소도둑이었지요.
2: 아이고, 야단났네. 곶감이다, 곶감. 곶감이 날 잡으러 왔구나.
1: 호랑이는 너무 무서워 오들오들 떨었어요. 소도둑은 또 어떻고요?
4: 소등에 제대로 올라탔구나.
1: 호랑이 등에 올라탄 줄도 모르고 호랑이 털을 한 움큼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2: 이놈의 곶감아, 제발 떨어져라.
1: 호랑이는 있는 힘을 다해 온몸을 흔들었어요.
4: 이놈의 소, 왜 이리 힘이 센가?
1: 도둑이 있는 힘을 다해 매달렸지요.
2: 곶감이 아무리 힘이 세도 빨리 달리면 떨어져 나가겠지.
1: 호랑이는 소도둑을 등에 태우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4: 내가 떨어질 줄 알고 어림도 없지.
1: 호랑이가 어찌나 빨리 달리는

0: 없지 소도둑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마을을 이리저리 휙휙, 산속을 이리저리 쌩쌩, 호랑이는 밤새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렸어요. 어느새 날이 훤히 밝아왔어요. 소도둑은 그제야 호랑이 등에 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1: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냐? 소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네.
0: 소도둑은 그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지요. 어떻게든 호랑이 등에서 내려야 하는데 이놈의 호랑이가 멈추질 않으니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마침 저 앞에 커다란 나무가 보였어요.
1: 얼카니!
0: 소도둑은 호랑이가 나무 밑을 지날 때 재빠르게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소도둑은 가까스로 날뛰는 호랑이 등에서 벗어났지요.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1: 걸음아 호랑이 살려라!
0: 소도둑은 소도둑대로
2: 걸음아 도둑님 살려라!
0: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어요. 호랑이가 겨우겨우 한숨을 돌리는데 숲속의 동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3: 호랑이님, 호랑이님, 밤새 무슨 일 있었어요?
1: 에헴, 낸 너희들을 위해 지난밤 곶감을 붙잡아 혼쭐을 내주었다. 그러느라 힘을 좀 썼더니.
0: 동물들은 웃음을 참았어요. 간밤에 겁에 질린 호랑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동물들은 기다렸다는 듯 냅다 소리쳤어요.
4: 곶감이다, 곶감! 곶감이 나타났다!
0: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호랑이가 도망을 치는데 바람보다도 번개보다도 더 빨랐다나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웠던지 동물들은 배꼽을 쥐고 웃었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아이.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5: 흥애! 흥애!
0: 그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온 동네 사람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지.
6: 여보, 수고했어. 튼튼한 사내 아이라오. 아가야, 이제 네 이름은 길산이다. 장길산.
0: 마을 사람들도 찾아와 갓 태어난 아기의 건강을 빌어주었단다. 그런데 길산이 좀 봐. 보통 아기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랐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열흘이 지나자 돌진한 아이만 하고 한 달이 지나자 다섯 살 난 아이만 하고 1년이 지나자 제 부모보다 크지 뭐야? 길산이는 먹기도 엄청나게 먹었어. 한 끼에 밥 10공기, 고깃국 10사발, 그것도 모자라 떡 10접시까지 뚝딱 먹어치웠지. 어느덧 길산이 나이 10살이 되었어. 길산이는 자라고 자라서 마을 앞산보다 더 커졌어. 그러니 어디 집에서 살 수가 있어야지. 하는 수 없이 비바람을 맞으며 밖에서 지내야 했어. 몸에 맞는 옷도 없고 옷감이 모자라서 대충 가릴 곳만 가리고 벌거벗은 채로 말이야. 어쩌나, 우리 길산이 옷을 해입혀야 하는데. 겨울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
6: 그러게 말이오, 그 많은 옷감을 어디서 구한다?
7: 여보, 임금님께 청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우리 길산이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잖아요.
0: 생각 끝에 부모님은 임금님께 글을 올리기로 했단다.
6: 허허, 덩치가 산만큼 큰 나이라니.
0: 글을 읽은 임금님은 그저 놀랄 따름이었어.
6: 이는 분명 하늘이 내린 나이로다. 여봐라, 배 500필을 서둘러 이 아이의 집에 보내거라.
0: 배 500필이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옷을 해입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양이란다. 부모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 어머니는 부랴부랴 한 달 동안 옷감을 자르고 석 달 동안 바느질을 했어. 가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야 겨우 바지 저고리 한 벌이 만들어졌지.
8: 어머니, 이게 정말 제 옷이에요?
0: 길산이는 너무 기뻐 입이 쩍 벌어졌는데 집을 통째로 삼킬만 했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신나라. 내 옷이 생겼네, 새 옷이 생겼네, 배 옷이 생겼네. 길산이는 바지 저고리를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그러자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휘몰아쳐 마을을 온통 뒤흔들었어. 길산이는 밤이면 바지저고리를 벗어서

0: 잘 개켜놓았어. 날이 밝으면 옷을 입고 펄쩍펄쩍 뛰어다녔지. 마을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갔어. 길산이가 해를 가리니 곡식들이 볕을 못 쬐고 바람을 일으키는 통에 벼들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거야. 결국 길산이 때문에 그해 농사를 망치고 말았어.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궁궐로 몰려갔어. 임금님 앞에 무릎 꿇고 길산이를 벌주라고 간절히 청했어.
1: 그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지르긴 한 모양인데 덩치만 컸지 아직 어린애 아닌가?
0: 임금님은 참으로 난처했지.
1: 그래, 벌을 줄 때 주더라도 어디 사정 이야기나 들어보자.
0: 임금님은 길산이를 데려오라며 병사들을 보냈어. 소식을 들은 길산이는 성큼성큼 걸어서 눈 깜짝할 새에 대궐에 다다랐어. 길산이 대궐 문 앞에서 넙죽 엎드리는데 머리가 임금님이 계신 앞마당에 닿은 거야.
1: 네가 이름만 듣던 길산이라는 아이로구나. 너는 무슨 까닭에 마을의 농사를 망쳐놓았느냐?
2: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임금님의 은혜로 옷을 입게 된 게 너무 신이 나서 그만.
0: 얼마나 어린애 같은 대답이야. 엄한 얼굴로 서있던 임금님은 그만 껄껄 웃었단다.
1: 나쁜 마음을 품고 한 짓이 아니라니 이번만은 그 죄를 크게 묻지 않겠다. 곤장 다섯 대만 맞고 앞으로 마을 농사 일을 열심히 돕거라.
0: 병사들이 간신히 길산이의 등에 올라가 힘껏 엉덩이를 내리치는데 한 대요, 두 대요, 세 대요.
2: 간지러워요.
0: 웃음소리가 대궐 안을 들썩들썩 뒤흔들었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길산이는 그 뒤로 논일이든 밭일이든 마을의 힘든 일을 도맡아 했어. 마을 사람들은 너무 고마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었지. 세상에서 제일 큰 아이 장길산은 마을 사람들과 울고 웃으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말이야. 구렁덩덩 새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 하루는 할머니가 밭을 매러 갔는데 이상한 알이 있는 거야. 마침 배가 고팠던 할머니는 알을 이로 톡톡 깨서 후루룩 먹었지. 그 일이 있은 뒤로 할머니 배가 점점 불러오지 뭐야. 열 달이 지나 아기를 낳았는데 글쎄 사람이 아니라 구렁이었어. 이 소식을 들은 정승댁 세 딸이 아기 구경을 왔지. 큰딸과 둘째 딸은
3: 아이고 징그러워,
4: 어머 끔찍해라
0: 이러면서 문 밖으로 달아났어. 막내딸만
5: 어머나 구렁덩덩 새선비님이시네
0: 인사를 하고는 돌아갔단다. 구렁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어.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를 앉혀놓고
2: 정승댁 딸에게 장가 보내주세요
0: 이러는 거야. 할머니는 눈앞이 다 캄캄했지. 정승댁에서 뭐가 답답해 구렁이에게 딸을 시집 보내겠어? 구렁이가 하도 떼를 쓰자 할머니는 정승댁을 찾아가 사정을 말했어. 그래도 딸들에게 물어나 봐달라고 할머니가 매달리는 바람에 정승은 세 딸을 불러 앉혔어.
1: 너희들 중에 누가 구렁이와 혼인을 하겠느냐?
0: 큰딸과 둘째 딸은 꿈에도 그런 소리 마시라며 펄쩍펄쩍 뛰었지. 그런데 막내딸이 대뜸 이러는 거야.
5: 저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0: 이렇게 해서 막내딸과 구렁이는 혼인날을 잡게 되었어. 드디어 혼례를 올리는 날이 되었어. 구렁이 신랑을 보려고 앞동네 뒷동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몰려들었지. 장터처럼 시끌벅적하던 정승댁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 구렁이 신랑이 담장에 걸쳐놓은 장대를 타고 스르르륵 담을 넘어오지 뭐야. 두 언니랑 동네 사람들은 서로서로 얼굴을 맞대고 수군댔어.
3: 아유 저렇게 징그러운 신랑은 처음 봐.
0: 이윽고 밤이 되었지. 구렁이 신랑이 막내딸에게 물었어.
2: 여보 색시, 이 집에 3년 묵은 꿀단지, 3년 묵은 기름떡, 3년 묵은 밀가루 떡이 있어?
5: 네, 서방님. 이리 따라오세요.

0: 해요.
1: 구렁이 신랑은 막내딸을 따라 곶간으로 갔어. 3년 묵은 꿀 던지며 기름 독이며 밀가루 독에 차례차례 들어갔지. 그러더니 구렁이 허물을 훌러덩 벗고는 멋진 새 신랑이 된 거야. 막내딸이 얼마나 놀랐게?
2: 여보 색시, 너무 놀라지 마오. 내가 하늘에 죄를 지어 구렁이로 태어났으나 이제 허물을 벗었으니 아무 걱정 마시오. 그리고 이 허물은 아무도 모르게 잘 간직해 주시오. 혹시라도 허물이 없어지면 우리는 영영 못 만나게 된다오.
1: 막내딸은 구렁이 허물을 작은 주머니에 담아서 허리춤에 고이 간직했어. 다음날 아침, 구렁이는 온데간데 없고 잘생긴 새신랑이 나타나자 모두들 깜짝 놀랐지. 언니들이 부러워 땅을 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얼마 뒤, 구렁덩덩 새선비는 과거를 보러 서울로 떠났어. 언니들이 새색씨를 찾아왔지.
3: 동생아, 동생아, 네 남편 허물 좀 보여주련?
0: 아니돼요, 아니돼요, 그건 아니돼요. 동생아, 동생아, 허리춤에 그 주머니는 뭐니? 묻지 마오, 묻지 마오, 그건 몰라도 돼요.
1: 하지만 고약한 언니들은 주머니를 휙 낚아채 화롯불에 휙 던져놓고 말았어. 그러자 구렁이 허물타는 냄새가 온 집안으로, 마을로, 서울까지 퍼졌지. 구렁덩덩 새선비도 허물타는 냄새를 맡고 말았어. 새선비는 막내딸이 있는 고향 하늘을 안타깝게 바라보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단다. 막내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구렁덩덩 새선비를 기다렸어.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도 구렁덩덩 새선비는 돌아오지 않았지.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자 막내딸은 구렁덩덩 새선비를 찾아 나섰어. 치렁치렁 검은 머리 싹둑 자르고 치마 저고리 벗고 바지 저고리 입고 가락지 낀 손에는 막대 하나 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돌기를 몇 년. 그 고생이야 어찌 말로 다 하겠어. 막내딸이 어느 산골 마을에 다다랐을 때였어. 한 아이가 새를 쫓으며 노래를 하는 거야.
4: 후여, 후여, 새야, 새야, 오늘 일랑 까먹어도 내일 일랑 까먹지 마라. 내일은 구렁덩덩 새선비 장가 구경 가야 한다.
1: 깜짝 놀란 막내딸은 물어물어서 구렁덩덩 새선비가 장가 간다는 집을 찾아갔어. 그리고 그 집 문간방에서 하룻밤 재워달라 부탁했지. 그날 밤, 구렁덩덩 새선비가 마당으로 나왔어.
2: 달도 참말 밝구나. 저 달을 우리 색시도 보고 있겠지.
1: 그러자 툇마루에 나와있던 막내딸도 말했지.
0: 달도 참말 밝구나. 저 달을 우리 구렁덩덩 새선비님도 보고 계시겠지?
1: 구렁덩덩 새선비가 놀라 돌아보니 막내딸이 서있는 거야. 둘은 기뻐하며 서로 얼싸 안았단다. 하지만 구렁덩덩 새선비는 내일이면 장가를 가야 하니 큰일이지 뭐야? 날이 밝자마자 구렁덩덩 새선비는 혼인할 아가씨에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어. 막내딸과 아가씨에게 내기를 시켜 이기는 사람을 색시로 정하겠다는 말도 했지. 첫 번째 내기는 굽 높은 나막신을 신고 물을 길어오는 거야. 막내딸은 구렁덩덩 새선비를 생각하면서 물동이에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했어. 하지만 아가씨는 급한 마음에 허둥지둥 달려서 물을 반이나 흘리고 말았지. 두 번째 내기는 호랑이 눈썹 세 개를 뽑아오는 거였지. 막내딸은 무서움을 꾹 참고 산으로 올라갔어. 마침 잠을 자고 있는 호랑이가 눈에 띄었어. 겨우겨우 호랑이 눈썹 세 개를 뽑아왔지. 하지만 아가씨는 무서워서 아예 산에 오르지도 못했어. 동네를 돌아다니는 개의 눈썹 세 개를 뽑아왔지. 구렁덩덩 새선비는 아가씨보다 막내딸이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온갖 고생을 다하며 자신을 찾아온 거며 위험을 무릅쓰고 호랑이 눈썹까지 뽑아왔으니까. 구렁덩덩 새선비는 막내딸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였어. 그래서 둘은 검은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구나.
5: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개미랑 메뚜기랑 물새를 본 적이 있을 거야. 개미는 허리가 잘록하고 물새는 주둥이가 길쭉하고 메뚜기는 이마가 훌러덩 벗겨졌지.

0: 그런데 아주아주 아주 오랜 옛날에는 개미의 허리는 굵직했고 물새의 주둥이는 뭉뚝했고 메뚜기의 머리털은 수북했대.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개미가 메뚜기랑 물새를 초대했어.
1: 얘들아,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여줄게.
0: 메뚜기는 폴짝폴짝, 물새는 경중경중 신이 나서 개미네 집으로 갔지.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둘러봐도 음식이 보이지 않는 거야. 메뚜기와 물새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어.
2: 개미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니?
1: 걱정 말고 나만 따라와.
0: 개미는 뽈뽈뽈 기어서 오솔길 옆 풀숲에 숨었어. 메뚜기도 물새도 개미를 따라 숨었지. 한참을 기다리니까 한 아낙네가 머리에 커다란 바구니를 이고 오는 거야. 바구니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따끈따끈한 국, 노릇노릇한 빈대떡과 매콤한 김치까지 맛있는 음식들이 하나가득 들어있었어. 그런데 이 개미 좀 봐. 살금살금 아낙네의 발등을 타고 올라가더니 다리를 꽉 깨무는 거야.
3: 아이고, 따가워라!
0: 아낙네는 깜짝 놀라 그만 바구니를 떨어뜨렸지. 그 바람에 쌀밥이랑 반찬들이 몽땅 쏟아졌어. 개미랑 메뚜기랑 물새가 어떻게 했겠어? 땅바닥에 널린 밥이랑 반찬을 배부르게 실컷 먹었지. 다음 날은 물새가 개미랑 메뚜기를 초대했어.
4: 오늘은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여줄게.
0: 개미는 뽈뽈뽈, 메뚜기는 폴짝폴짝 신이 나서 물새네 집으로 갔지. 하지만 그릇이 텅 비어있네.
1: 물새야, 맛있는 음식을 먹여준댔잖아.
4: 걱정 말고 나만 따라와.
0: 물새는 경중경중 뛰어서 개울가 넓적한 바위 뒤에 숨었어. 개미도 메뚜기도 물새를 따라 숨었지. 얼마나 기다렸을까? 개울 안에서 뽀글뽀글 작은 물방울들이 올라오는 거야. 가만히 들여다보니 물고기들이 몰려와 헤엄을 치고 있었어. 물새는 살금살금 개울물로 다가갔어. 푸르르 날아오르는가 싶더니 어느 틈에 물고기를 덥석 물고 나왔지. 몇 번을 그렇게 했더니 바위 위에 물고기들이 수북이 쌓였어. 물새랑 개미랑 메뚜기는 물고기를 원없이 실컷 먹었지. 다음 날이 되었어. 개미랑 물새랑 메뚜기가 또 만났지.
1: 얘들아, 오늘은 내가 아주아주 아주 맛있는 걸 먹여줄게.
0: 메뚜기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큰 소리를 쳤어. 그런데 메뚜기가 하는 말 좀 봐.
1: 내가 얼른 가서 잉어를 잡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너처럼 조그만 게 어떻게 잉어를 잡아.
0: 개미랑 물새는 배꼽을 쥐며 웃었어.
1: 죽어봐, 내가 너희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
0: 메뚜기는 연잎 위에 숨어서 잉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 드디어 커다란 잉어가 꼬리를 휘휘 저으며 헤엄쳐 오는 거야. 메뚜기는 잉어의 등에 뛰어내려 폴짝폴짝 마구 밟아댔지. 그런다고 잉어가 눈 하나 깜짝하겠어? 오히려 미끄러져서 그만 잉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지. 개미랑 물새는 메뚜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 하지만 다 저녁이 되어도 메뚜기는 오지 않는 거야.
4: 아무래도 내가 가봐야겠다.
0: 물새는 경중경중 뛰어서 연못으로 갔어. 그런데 메뚜기는 간데없고 잉어 한 마리만 헤엄을 치고 있었어.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다 싶었지. 물새는 잉어를 잽싸게 물고는 개미가 기다리는 곳으로 날아갔어.
1: 우와, 역시 넌 세상에서 제일 가는 낚시꾼이야.
0: 개미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물새를 칭찬했어. 개미와 물새가 잉어를 맛있게 먹으려는데 이게 뭐야? 잉어의 뱃속에서 메뚜기가 톡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니? 창피한 메뚜기는 얼른 이마를 닦으며 너스레를 떨었어.
2: 어이, 더워. 잉어를 잡으려고 뱃속에 들어갔더니 너무 덥네.
0: 메뚜기가 연신 이마를 닦아대는 바람에 머리가 훌러덩 벗겨져 버렸지 뭐야.
2: 자, 어서 먹어. 내가 잡은 잉어라서 아주 맛있을걸.
0: 물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잉어는 자기가 잡았는데 메뚜기가 능청을 떠니 안 그렇겠어?
4: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이 주둥이로 잉어를 잡았으니.
0: 하면서 주둥이를 잡아당겼는데 주둥이가 그대로 쭉 늘어나 버렸지 뭐야. 개미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허리를 잡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웃었어.

0: 그림책 뽕뽕뽕.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진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또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고양이가 꿈꾸는 삶이란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찬바람 스며들 틈 없는 포근한 집과 넉넉한 먹거리. 그리고 언제나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집사의 손길.
1: 애기가 너무 귀엽잖아요.
2: 꾸꾸게 하는 모습이.
0: 꿈꾸던 삶이 현실로 펼쳐진 고양이들의 보금자리. 놀랍게도 이 멋진 꿈의 집은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3: 어린아이들이 고양이에게도 빵을 주고 싶다고 했대요. 그걸 아파트에서 듣고 그 아파트에 집이 생긴다고 하면 어떤 모양일까 했는데 그게 이글루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이글루가 돔 모양이잖아요. 합쳐서 빵돔 하우스.
0: 고양이와 더불어 사는 특별한 아파트. 주민들과 이웃이 되어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고양이가 무려 18마리나 된다고 하는데요.
4: 진짜 사랑스럽고 진짜 너무 귀엽고 진짜 너무 특별하고요. 진짜 너무 까마귀 귀엽고요. 진짜 너무...
5: 무슨 일이야?
0: 매일 깜짝 선물로 모두를 놀라게 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바람처럼 사라져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하는 고양이도 있죠.
6: 어디 있어?
0: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빵도마우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코끝에 스치는 찬바람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아침. 대충 고양이 세수를 하고 집을 나선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양이들의 아침밥을 챙겨주기 위해서인데요.
7: 너네가 한 마리씩 주면 돼. 이모는 캔 닦게.
8: 고양이도 닭갈비살이지만.
0: 그런데 밥그릇이 도대체 몇 개인 거죠?
8: 대장같아요.
0: 밥그릇만 봐도 배가 부른 느낌입니다.
9: 코코는 이 체리스를 좋아하고 금고는 닭가슴살이 좋아하고 건강이는 다 아무거나 다 잘해요.
0: 맞춤형 식단은 기본. 나이 들거나 아픈 고양이들에겐 직접 배달까지 한다고 하네요.
10: 아니 잡을 수 있다고 얘는. 먹어.
0: 늙어. 빵도마우스의 막내라는 이 녀석.
11: 맛있게 먹어. 엄마.
0: 두 달 전 구조돼 새 식구가 된 솔라인데요.
12: 네, 이 친구는 이름은 솔라고 성별은 남자고 되게 깨발랄하고 호기심이 많은 친구예요.
13: 몇 살인데요?
12: 대략 한 3...
14: 3개월은
12: 정도? 2개월? 1개월 정도?
14: 1개월은...
12: 어머, 애기야.
14: 바보야.
0: 그런가 하면 빵도마우스의 터줏대감 터보.
12: 이 친구는 이름은 터보고 나이는 한 80살 정도 되고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고양이에요. 얘는 털이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많이 없어서 추워서 항상 히터라이트 옆에 있어요.

0: 얘가 좋아. 따뜻해.
1: 한편 어린이 집사들은 엉덩이 붙일 틈이 없습니다.
2: 유주야, 물 좀 꺼줘.
1: 고양이들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챙겨야 할 일이 산더미이기 때문이죠.
3: 여기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2: 네. 저는 고양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갈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4: 저는 고양이들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사료를 담당하고 있고,
5: 저는 고양이들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라지오이터를
6: 아니, 에이사라고 에이사!
1: 발음이 대수인가요? 중요한 건 고양이들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어여쁜 마음. 이런 아이들을 아파트에선 식빵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매일 먹는 식빵처럼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란 뜻이라고 하네요. 청소를 마치자마자 분주히 발길을 옮기는 식빵이들. 빵도마우스에서 나와 사는 고양이들에게도 밥을 챙겨주기 위해서인데요.
7: 예뻐, 세마.
8: 얘들아, 뭔 일이냐? 너희들 놀랄까봐 이모가 얘기 안 했는데 사실은 매일 금고가 쥐를 하나씩 잡아다줘.
9: 어, 진짜요?
8: 고맙다고 매일 그 쥐를 보내는 거야. 놀라긴 하겠지만 고맙기도 해서 이모는 항상 고마워, 잘 먹을게 이렇게 얘기해. 먹진 않겠지, 그치?
1: 이 녀석이 바로 매일 깜짝 선물을 물어오는 주인공, 금고.
8: 저희 금고가 작년 겨울에 급식량이로 들어왔는데 상태가 구내염도 있고 막 다른 고양이한테 다쳐가지고 여기저기 막 피도 흘리고 막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정말 들어올 때는 약간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말 거지꼴이었어요 정말.
1: 성치하는 녀석을 그저 두고 볼 수 없었죠. 그렇게 겨우내 정성껏 치료를 해주자
8: 봄쯤 되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매일 쥐를 한 마리씩 잡아다줘요. 저희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일 쥐를 받고 있습니다. 선물로.
1: 이런 걸 두고 고양이의 보은이라고 하나요? 녀석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10: 잠시만.
11: 금고 많이 먹어. 내일은 굳이 안 갖고 와도 된다, 선물은.
1: 이렇게 온몸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10: 일로 와, 일로.
1: 아직 집사들에게 마음을 터놓는 법이 서툰 녀석도 있습니다.
10: 잡아서 넣을까? 그건
12: 민아, 민아나?
10: 도망갔어.
12: 쉽지 않은데?
1: 고양이들 사이 가장 인기 좋다는 낚싯대로 유혹해봐도 점점 멀어지기만 하는 레미.
12: 안 오지.
1: 어린이 집사들이 레미와 빨리 가까워지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13: 지금 뭐하고 있는 건데요?
12: 새로운 고양이들 두 마리가 있는데 걔네들 여기 새로운 지 펫도어 사용하게 하려고 교육하고 있어요.
1: 그 속사정을 알 턱이 없는 레미. 요리조리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아우, 이러다가 오늘 훈련 시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12: 이거 먹게. 응? 봐봐. 자, 일로 와봐. 그렇지, 머리로 밀어. 이렇게 밀어봐.
1: 아우, 머리로 살짝만 밀면 되는데 영 머리를 못 쓰는 쏠라네요. 결국 간식까지 동원해 보는데요. 아이고,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가 봅니다.
13: 이 훈련을 시킬 때
12: 네.
13: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2: 오래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익숙해져야 하니까.

0: 한다. 어머. 했다. 오, 이렇게 했어?
1: 성공한 거예요?
0: 네, 맞아요. 제가 아까 후추로 그 유인을 해서 잘 된 것 같아요.
2: 고양이가 없는 아파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금이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고 합니다.
3: 지저분하다 생각해서 쫓아내는 분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 생각, 자기 아이들 생각하다 보니까 더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2: 밥을 챙겨주는 일조차 눈치를 봐야 했던 시절.
3: 어떤 분이 자기 집 밑에 고양이 밥을 준다고 내려오셔서 새끼 고양이를 제 앞에서 죽였거든요. 제 앞에 죽이는 걸 보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데 그때는 동물보호법도 없고 그런 충격을 받고 나니까 조금 인식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 조립식 주택을 지어 길고양이들을 불러모아 관리하기 시작했고 결과는 대성공! 자연스럽게 아파트의 고양이 관련 민원도 줄어들었죠.
3: 그거에 큰 일조를 한 게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저를 보고 따라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을 설득시키고 또 엄마 아빠를 데리고 오기도 하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2: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의 사랑방이 된 빵도마우스. 그런 이곳에 최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비명이 들려온 곳은 아파트 단지 한편의 화단.

0: 잔뜩 얻어터진 건강이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1: 이때 가해인양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한 마리가 포착됐습니다. 조용히 녀석의 뒤를 밟아보는데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녀석. 헛다리를 짚은 건가 싶던 그 순간. 이유라도 알고 당하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느닷없이 급발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 녀석. 대체 누군가요?
2: 고양이 중에서도 아이돌이라고 하나요? 좀 잘생겼거든요.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한테 너무나 친화적인데 고양이한테는 일단 한 대 때리고 들어갑니다.
1: 일명 빵도마우스의 폭군이라 불리는 오레오. 빵도마우스에서 태어나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온 오레오. 순했던 녀석이 돌변한 건 지난 여름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랍니다.
2: 피리하고 한 30분 동안을 미친 듯이 싸워가지고 제가 물을 뿌려도 놓지를 않고 아무리 뛰어내도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0분간 싸우더니 한 명의 턱이 탁 부러진 거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하여튼
1: 결국 턱뼈에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게 된 오레오.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녀석은 더 이상 예전의 오레오가 아니었습니다. 아팠던 만큼 강해지기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스스로를 단련하고 또 단련했죠. 그리하여 화려한 서력전이 펼쳐지는 줄 알았는데.
3: 그럼 그 말이 이제 안 싸워요, 눈길이하고.
2: 눈길이가 피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뒤로.
4: 눈길이 오네요, 지금. 경계 섰어요. 눈길아.
1: 오레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4: 일로 와, 눈길아. 눈길이 보자.
5: 아이고.
4: 자, 오레오.

0: 그렇게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왕좌에 오른 오레오. 문제는 폭군이 되어 고양이들을 마구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1: 스프레이를 너무 해가지고 철로 된 집이었는데 사갔어요, 밑에가. 결국 뜯을 수밖에 없었고 오레오가 스프레이 해놓으니까 냄새도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지었거든요. 오레오가 다른 친구들 많이 싸우잖아.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2: 비치디킹이나 혼자만의 공간 철창이나 일단 가둬놓고 며칠 동안 그러면 살짝 외로움을 느껴가지고 친구가 애들한테 잘해주지 않을까요?
3: 저요. 그 오레오 발에 스펀지를 씌워서 맞아도 안 아프게 해요. 그럼 오레오가 싸울 의욕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4: 너희들은 오레오 입양은 어떻게 생각해?
5: 아, 저는 오레오가 입양이 되면 또 혼자 외로워가지고 쓸쓸해가지고 그 사람 집에 있는 벽지를 뜯을 수도 있어요.
1: 아, 입양 가서? 아, 그 생각까지 하는구나. 아,
6: 오레오가 없으면 많이 허무할 것 같은데 뭔가.
7: 거정하고.
0: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도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한숨만 깊어집니다. 빵도마우스의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기 위해 나응식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8: 안녕. 고양이 부탁해 나응식 수의사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어디 오셨죠?
8: 아, 아닙니다. 여기가 빵도마우스.
1: 네네.
8: 라는 건가요?
1: 네.
8: 어, 빵동?
1: 네.
8: 왜 어떤 의미의 빵동?
1: 빵을 나눠준이란 뜻이에요.
8: 그런데 여기에 고양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고양이들한테 빵을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아, 다료를. 고양이 부탁해 이렇게 어린 친구들 나온 거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거든요.
1: 아, 진짜요?
8: 네. 네. 빵도마우스 좀 구경 좀 시켜주시겠어요?
1: 네, 네. 들어가시죠. 네. 먼저 들어가세요.
8: 아, 네. 성비장판도 네. 있고.
1: 네네.
8: 겨울 나기 너무 힘든데.
1: 아, 네. 따뜻한 걸 좋아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순순주도 저희가 인테리어에서 하얀 걸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8: 제가 봤던 진짜 뭐라 그럴까 길에서 생활하는 아니면 동네 고양이란 말도 쓰는데 네네. 동네 고양이들을 위한 곳 중에 거의 제일 좋은 펜트하우스 같은 느낌입니다.
0: 아직 놀라기는 이르죠. 두 번째 공간도 살펴볼까요?
8: 우와 이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아이들 왔다 갔다 네, 할 수 있는 문도 펫도어도 네. 달아주고 네. 항상 중요한 게 겨울 되면 길에서 생활하거나 이게 뭐 아파트이긴 하지만 동네 고양이들이 힘든 게 물 마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이 얼고 네.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데가 없는 게 힘든 데인데 이곳은 되게 그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의견 일치가 되게 잘 되시고 네. 합심이 되게 잘 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좋은 곳에 어떤 도대체 문제가 있길래?
9: 그러니까요. 오레오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8: 네. 턱뼈까지 네. 부러질 정도로 싸우는 건 쉽지가 않은데요. 보통 그렇죠. 막 털이 날리는 정도지.
9: 아, 털은 뭐 무지하게 빠졌고.
8: 이 친구가 누구예요?
9: 오레오.
8: 아, 얘가 오레오예요? 네.
0: 마치 폭군 마냥 주변 고양이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오레오. 장난이라기엔 도가 지나친 상황.
8: 얘는 이렇게 옆구리를 보이잖아요. 옆구리를 보이고 이게 T자형이라고 하는데
9: 네.
8: T형 자세, T형 그 위치는 뭐냐면 얘가 가해고 얘가 피해고야.
9: 아, 그렇구나.
8: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옆구리를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제가 봤을 때는 오레오가 좀 욕심쟁이 같아요.
9: 네, 욕심쟁이 있어요.
8: 네. 노는 것도 좋아하고.
9: 맞아요.
8: 그 다음에 공간도 너무 좋아.
9: 네, 사람들도 너무 좋아요. 개념이거든요.
8: 그러니까 사람도 내가 다 사람도 독차지해야 돼. 공간도 독차지해야 네. 돼. 먹는 것도 독차지해야 돼.
9: 맞아요. 먹는 걸 다 때려요. 자기도 안 먹으면서.
8: 네. 이게 그게 소유성. 소유성이, 소유성 약간 문제 행동이 있는 거예요.

0: 집에 스프레이를 했던 것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소유욕 때문.
1: 만약에 뭐 보호자님 물건인데 누가 가져갈까 봐 어떻게 해요? 옛날에
2: 못 가져가겠죠.
1: 이름표 적어놓잖아요. 네, 붙여놓은 네임택 같은 거. 그러니까 마킹은 자기 이름 적어놓는 거예요.
2: 다른 거에 지나가 스프레이한 자리는 더 하고요.
1: 덮는 거죠. 이름 쓴 거 또 지우고 또 쓰는 거죠.
2: 아, 정말.
0: 눈길이와의 혈투 역시 영역을 두고 벌인 서열 다툼이었던 거죠.
1: 얘가 되게 고려를 무서워하네요.
2: 눈길이가요?
1: 네.
2: 그건 얘가 물었는데.
1: 그거는 싸우다가.
2: 아, 싸우다가.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약자, 티격태격하다가 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눈 감고 막 휘두를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펀치가 맞은 거예요.
2: 그런 건가요?
1: 네.
2: 저는 얘가 더 센 줄 알았어요.
1: 아니에요.
2: 다치기도 오래오가 다쳤기 때문에.
1: 아니요. 센 사람은, 센 아이는 여기 떠나지 않습니다.
2: 아, 그렇구나.
1: 기본적으로. 공간에 대한 내 거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공간을 버리지 않아요.
0: 실제로 오레오와 눈길이를 한 공간에 두자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떠는 눈길이. 여유로운 오레오와 정반대로 자리를 박차고 줄행랑을 치는 모습까지 포착됐죠.
2: 오레오가 턱을 다치고 나서부터 이렇게 공격하는 게 더 심해졌거든요. 그런 거는 어떤 또 연관성이
1: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도 감기 걸리고 몸 아프면 더 예민해지잖아요.
2: 네.
1: 고양이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내가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자기는 밀리거든요.
2: 아, 그렇구나.
1: 그럴수록 이빨이 더 보이거나 더 자기가 힘 있는 척, 센 척을 할 수밖에 없어요.
2: 그래서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랬구나.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레오는 오레오만의 어떻게 보면은 궁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도 뭐 궁전 같은 거지만 오레오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주는 게 오레오가 정서적으로 훨씬 편안하고 다른 친구들이 요 빵도마우스나 비치 비키니 새로운 신축 이 공간을 이용하는 데 서로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2: 아, 그렇군요. 네.
1: 저 이제 오레오는 어디 있나요?
2: 아, 지금 주인공께서 지금 나가셨는데 제가 세 번을 놓쳐가지고
1: 세 번이나요?
2: 네.
0: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 야옹신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던 그때 오레오가 도주해버리고 만 것.
3: 어디 있어?
0: 극적으로 발견했으나 또다시 도망쳐버린 녀석.
1: 저는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고양이들이 한번 어떤 특정 공간이나 특정 상황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뭐 약간 내가 위협받았다고 인식이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잊혀지는데 아니면 좀 마음이 가라앉는 데는 최소 이틀에서 3일 더 길게 걸릴 수도 있기는 해요.
0: 솔루션을 앞두고 문제냥이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모두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사이 어느새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녀석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솔루션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1: 이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오레오만의 이제 궁전 공간을 여기 3층으로 해서 여기다가 좀 배치를 할게요.
2: 네.
0: 심리적인 안정 회복은 물론 고양이들과의 불필요한 마찰까지 예방할 수 있는 3층 궁전.
1: 이걸 오래 쓰던 거예요? 네, 오, 좋네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0: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채취가 묻은 물건을 넣어주고요.
1: 그리고 밥그릇, 물그릇 오래 쓰던 거. 네. 그러면 편하게 먹을 수 있겠고 여기다.
0: 이렇게 꾸며주면 소유욕이 강한 오레오가 경쟁 스트레스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겠네요.
1: 이거를 좀 넓게 해서 넓으니까 되게 넓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그러니까 눈이 마주친다는 게 고양이들끼리에서는 긴장감을 되게 많이 입어요. 네, 좋습니다.
2: 그러면 저 친구하고 시선도 안 마주치고
1: 다른 애들이 편할 거예요. 확실히.
2: 아...
1: 다른 애들이. 아... 오레오는 여기서 쉬고 있고.
2: 네네네.
1: 다른 애들은 뭐 오레오 없네? 안 보이니까. 잘 지내다가 이제 애들 나가면 오레오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보여주고.
2: 아...
1: 이거를 조금씩 이제 한 10%씩 이렇게 오픈해 주는 거거든요. 익숙해지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좀 열려서 여기 좀 보고.
2: 네.
0: 여기에

0: 집사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이 곁들여진다면 오레오도 금세 안정을 되찾을 거라고 하네요.
1: 저는 항상 고양이들끼리 격리를 하기도 한 분리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분리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서서히 익숙해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오레오가 공격하지 않고 마킹하지 않는 상황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주는 거를 추천드리죠.
0: 다음 날 오레오가 무사히 귀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집에서 잘 적응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레오야, 앞으로 여기서 마음 편히 쉬면 돼. 빵도마우스에도 오래오래 웃을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집트 고고학자이자 한국이집트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광민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친절한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고대 이집트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면면을 들여다봤죠. 자, 오늘은 우리가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사실들이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파악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집트학은 고대 이집트라는 시공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학문은 고고학, 문헌학, 미술사학, 생물학 등 연구 등 다양한 분과로 구분이 되죠. 자, 그렇지만 현대의 이집트학은 더 광범위한 분과의 학문들과 언제나 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문은 서구권에서는 대학의 학과로 실제하는 학문이죠. 또 실제로 아주 치열하게 연구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학문의 한 분과이기도 합니다. 사실 고대 이집트에 대한 진지한 관심은 과거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고대 이집트 당시에도 고대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요. 고대 이집트 문명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문명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를테면 신왕국 시대 이집트인들에게는 고왕국 시대,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시대는 1000년도 더 전에 과거였습니다. 현대의 한국인들이 저기 경주에 가시면 만나실 수 있는 통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경주의 석굴암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싶은 사례는 투트모스 4세의 이야기입니다. 투트모스 4세는 기원전 1400년부터 한 1390년까지 왕위에 있었던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예요. 자, 이 투트모스 4세가 아직 파라오가 되기 전 왕자 시절에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그 기자에 있는 대스핑크스가 등장을 하죠.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 몸이 지금 바람과 모래에 파묻혀 있어. 너가 나를 이 모래 속에서 꺼내주면 내가 너를 이집트의 왕좌에 앉혀줄게. 즉, 너를 파라오가 되게끔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자, 꿈에서 깨어난 투트모스 4세는 이걸 이제 신의 계시로 받아들이고서 실행에 실제로 옮겼습니다. 여러 이제 그 일꾼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기자에 가서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던 대스핑크스를 발굴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투트모스 4세는 기념하기 위해서 스핑크스의 두 앞발 사이에다가 비석을 세우는데, 오늘날에도 그 비석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비석을 투트모스 4세의 꿈 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비석을 통해서 이 데스핑크스의 정체가 어느 정도는 확인됩니다. 사실 데스핑크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어떤 구조물이거든요. 자, 이 투트모스 4세의 꿈 속에서 스핑크스가 이제 나와가지고 스스로를 이제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 나는 호르엠 아케트다. 나는 케프리다. 라다. 아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이름들은 모두 다 태양신이에요. 이러한 스핑크스의 설명을 토대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고대 이집트인들은, 적어도 신왕국 시대의 고대 이집트인들은 대스핑크스를 태양신과 연결지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실제로 이 스핑크스는 정동을,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투트모스 4세와 이 대스핑크스가 실제로 만들어지던 시대 사이에는 약 1100년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트모스 4세가 대스핑크스를 이제 어떤 그 신의 계시를 주는 어떤 그 존재로 여겼다는 사실은, 이게 고대 유물 발굴과 어떤 해석과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카임 와세트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카임 와세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람세스 2세의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에요. 자, 카임 와세트는 고왕국 시기의 무덤과 피라미드를 조사하고 또 복원하는 작업에 열중했습니다. 신왕국 시대 당시 이미 많은 피라미드들은 풍화 침식으로 인해서 훼손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00년도 더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훼손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피라미드가 도대체 누구의 피라미드인지도 잊혀진 경우가 많았죠. 여기에 대해서 카이마세트는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카이마세트는 굉장히 많은 피라미드를 조사하고 그 피라미드의 주인을 밝히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나스 피라미드입니다. 이 우나스는 오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예요. 카이마세트는 우나스 피라미드의 붕괴된 부분을 정비하고 또 무덤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시한 비문을 이 피라미드 몸체에다가 새깁니다. 오늘날에 이 피라미드에 가시면 피라미드의 남쪽 면에서 그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자, 남쪽 면에 가시면 돌 색깔이 안쪽에 있는 돌과 바깥쪽에 있는 돌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안쪽에 있는 돌은 우나스 당시에, 그러니까 기원전 2300년경 당시에 실제로 피라미드가 세워질 때에 사용되었었던 돌이고, 그 바깥쪽에 훨씬 더 밝고 판판하게 남겨져 있는 석재들은 그러니까 대략 한 기원전 1250년경에 피라미드가 복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복원된 표면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죠. 나는 우나스 왕의 피라미드를 발견했으나 그 이름은 지워져 있었고 석재는 무너져 있었다. 나는 위대한 람세스와 프타신의 사랑을 받는 자, 나의 이름으로 그것을 다시 세웠노라. 우나스의 이름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그리고 신들이 그를 기억할 수 있도록. 자, 카이마세트는 고대 왕의 이름을 복원하는 일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은 이름과 존재가 지속되는 것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여기는 고대 이집트의 사상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카이마세트의 업적들은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재 복원 기록 중 일부로 간주됩니다. 뭐, 그가 최초의 이집트 학자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19왕조 시대, 세트 1세의 아비도스 왕명표도 고대 이집트인들이 과거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룩소르 북쪽에 위치한 아비도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세트 1세가 세운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내부에는 아주 정교하게 역대 파라오들의 이름이 쭉 새겨져 있습니다. 세트 1세와 그의 아들, 뭐 당시에는 이제 왕자였었죠. 람세스 2세가 신들에게 봉헌을 하는 성스러운 의식을 묘사한 장면과 함께 이 왕명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명표에는 초기 왕조 시대부터 세트 1세 본인에 이르기까지 총 76명의 파라오의 이름이 시대 순으로 질서정연하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세트 1세가 인정한 선조들의 명단이죠. 물론 생략된 파라오들도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아마르나 시대의 파라오들, 아케나텐, 투탕카멘, 아이 등은 이 왕명표에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왕명표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자신들의 왕권과 전통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계승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기념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현재 속의 자기 자신과 과거를 지속적으로 연결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아비도스 왕명표는 오늘날 이집트 학자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사료로 사용이 되는데 특히 고대 이집트의 이제 파라오들의 연대기 복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자, 우리들이 자주 이야기했었던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 기원전 5세기경의 인물이죠. 자, 이 헤로도토스는 나일강을 따라서 펼쳐진 이집트 문명의 심장부를 직접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이제 저작입니다. 자, 그는 이 역사 속에서 이집트인들의 풍습과 장례의식, 미라 제작 방법, 뭐 피라미드 건축 방법, 뭐 파라오들의 위협들, 이런 것들을 아주 생생하고 또 경외심이 막 이렇게 어려있는 필치로 서술을 했습니다. 그의 서술은 고대 이집트를 향한 서양 세계 최초의 체계적인 관찰이자 또 한편으로는 인문학적 탐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집트를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기록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뭐 역사상 최초의 민족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록 그가 전한 이야기들 중에는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뭐 내용들도 있지만 그가 그 남긴 기록은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사료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자, 중세시대 동안에는 성지순례가 서구 사회에서 유행합니다. 대체로 예루살렘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유럽의 순례자들이 종종 이집트의 유적지로 우회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 여행은 대체로 카이로와 또 카이로 인근에 있었던 피라미드 지역으로의 여행이었는데 카이로 지역은 성가족, 그러니까 예수와 성모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셉, 이 피라는 장소로 생각이 되었고 뭐 피라미드의 경우에는 그들 자신이 갖고 있었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적용해서 뭐 이를테면 요셉의 곡식창고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유럽인들의 고대 이집트에 대한 관심, 그리고 관심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집트에 대한 탐험과 여행은 중세시대 동안에 계속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도 시작이 되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17세기 예수회의 사제였던 아타나시우스 키르허입니다. 자, 그는 17세기 당시까지 이집트의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계속해서 사용되던 콥트어가 고대 이집트어의 후신이라는 추측을 처음 합니다. 비록 그가 시도한 번역은 오늘날에는 대부분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뭐 그는 굉장히 진취적인 시도를 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종종 이집트학의 창시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이집트학 탄생과 관련해서는 이 인물을 소개해야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인물일 거예요.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죠. 자, 이 나폴레옹은 1798년 프랑스군을 이끌고 이집트로 원정을 떠납니다. 당시 복잡한 유럽의 어떤 정치 상황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원정대에는 병사가 약 한 4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선원들이 약 1만 명, 합해서 한 5만 명 가까이에 되는 인원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 뭐 상당히 큰 대부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대에는 병사들 말고 아주 특이하게도 한 160여 명 정도가 되는 민간인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정지 이집트에서 학술 조사를 수행하게 될 공학자나 뭐 천문학자, 건축가, 화학자, 박물학자, 지리학자, 뭐 화가 뭐 이런 아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어요. 나폴레옹은 뭐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상당히 인문학적인 감수성이 뛰어났던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집트로 향하는 항해 중에 발표된 그의 포고문에서 이 그의 인문학적인 감수성이 좀 느껴집니다. 그 포고문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제군들이여, 우리는 이집트로 향하고 있다. 그대들은 문명과 세계 무역에 대한 효과가 산술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탐험을 시작할 것입니다.

것이다.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이다. 코랑이 규정한 의식, 모스크들에 대해서 그대들이 수도원, 그리고 시나고그, 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관용을 가져라. 로마 군단은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보호했었다. 감동적이죠. 로마 군단을 언급하고 또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 나폴레옹의 어떤 이 포고문을 보면 그는 정말 인문학적으로 어떤 감각이 매우 뛰어났었던 이제 사람이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학자들은 이렇게 인문학적인 감수성이 뛰어났던 나폴레옹의 배려 덕분에 이집트에서 아주 성실하게,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프랑스의 이집트 원정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큰 성과 없이 뭐 완전히 실패로 끝이 납니다. 프랑스군은 1801년 3분의 1로 줄어든 병력으로 이집트를 떠나게 되죠. 자, 그렇지만 학술적으로 이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은 엄청난 성취를 거두게 됩니다. 이 민간인 전문가들, 160여 명의 민간인 전문가들은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조사한 내용을 책으로 출간을 합니다. 그 책이 바로 데스크랍티옹 델 레집트, 뭐 이집트에 관한 기록, 뭐 이집트 지라고 할 수 있는 문헌인데 일종의 이집트에 관한 백과사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백과사전 속에는 뭐 내용도 풍부했지만 아주 아름다운 삽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백과사전은 출간되자마자 유럽 지식인 사회에 이집트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열기는 후대에 이집트학이 하나의 학문 분과로 자리 잡게 되는 든든한 배경이 되었죠. 자, 뿐만 아니라 프랑스군이 원정 과정 중에 1799년에 발견한 로제타 스톤은 비록 발견 직후에 영국군에게 빼앗기기는 했지만 1822년 장프랑스와 샹폴리옹이 최초로 고대 이집트 문자 해독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자, 이집트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이 샹폴리옹의 고대 이집트 문자 해독을 통해서 탄생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샹폴리옹이 로제타 스톤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고대 이집트 문자, 고대 이집트어를 해독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로제타 스톤은 3단으로 쓰여져 있어요. 가장 윗단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고대 이집트의 문자, 뭐 신성문자나 상형문자라고 불리는 그 문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단에는 데모틱이라고 하는 일종의 고대 이집트어 필기체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아랫단에는 고대 그리스어가 쓰여져 있죠. 자, 왜냐하면 이 로제타 스톤은 기원전 196년에 당시 이집트를 통치하던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내린 칙령을 기록한 이제 기록인데, 이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모두 다 그리스 출신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죠. 그리고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 동안에는 고대 그리스어와 고대 이집트어가 공용어로 쓰였어요. 이 로제타 스톤이 발견되었었던 당시, 그러니까 1799년에 그 당시에는 이 지구상의 그 누구도 이 윗단의 두 문자는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어는 그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는 그런 언어였죠. 같은 내용이 서로 다른 언어로 쓰여져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고대 그리스어를 통해서 이 비문의 내용은 파악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고대 이집트 문자의 해독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샹폴리옹은 한 가지 가정을 합니다. 고대 이집트 문자, 그러니까 신성 문자가 쓰여진 단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어떤 타원형 틀이 왕의 이름일 것이다, 이런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단에 고대 그리스어 그 부분을 살펴보니까 그곳에는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타원형 틀, 카르투시라고 하는데, 이 카르투시 안에 쓰여져 있는 문자가 프톨레마이오스를 음차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스라고 하는 응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왕의 이름을 찾았어요. 여기에서 이미 우리는 프톨레미스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을 통해서 몇

글자들의 음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LEOP라는 글자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LEOP라고 연관지어서 떠오르는 파라오의 이름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클레오파트라였어요. 자, 그래서 더 많은 글자들의 음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한 번 더 이 캉폴리 형은 실험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로제타 스톤이 아니라 다른 이집트 문헌의 자료를 갖고 와서 비슷하게 쓰여져 있는 카르투시를 찾아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미 샹폴리 형은 두 개의 글자의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SS였어요. 그리고 그 가장 앞쪽에, 가장 왼쪽에 쓰여져 있는 원형에 점이 박혀 있는 문자를 가지고 샹폴리 형은 한 가지 추론을 해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태양을 부르던 이름, 바로 라라는 것을 이 문자에다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라, 모르는 글자, SS가 쓰여져 있죠. 고대 이집트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파라오의 이름, 바로 람세스의 이름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샹폴리 형은 가운데 있는 저렇게 이렇게 그, 원래는 이게 이제요, 그 동물 가죽 세 개를 같이 이렇게 얽혀놓은 그런 모양의 글자인데, 이 글자가 M 혹은 MS 발음이 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1822년에는 상당한 양의 고대 이집트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그 1822년의 시점을 최초로 고대 이집트의 문자가 해독된 시점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1822년 고대 이집트 문자가 해독된 이후로 고대 이집트에 대한 연구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58년에는 드디어 이집트 정부에 고고학과 관련된 기관이 설립되게 되죠. 그 기관의 장을 프랑스의 이집트 학자 마리에트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어떤 고고학적인 조사를 하고 이제 발굴을 하는 그 어떤 이 실천들을 이집트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설립된 정부 기관이 바로 오늘날 이집트 정부에서 이제 고고학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고학 최고위원회입니다. 자, 이집트 고고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퀸더스 패츄리는 반드시 소개를 해드려야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영국의 이집트 고고학자이고 또 고대 이집트의 유물에 대한 연구와 어떤 이제 발굴에 있어서 체계적인 방법론을 확립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패츄리는 고고학 발굴을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발굴자들은 유물 수집에만 몰두를 했어요. 하지만 패츄리의 경우에는 유물이 출토되는 맥락, 그러니까 층위,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인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유물의 출토되는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자, 패트리는 또한 그동안은 대체로 이 발굴자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토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가 갖고 있는 각각의 형태와 장식, 기법의 변화를 통해서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는 어떤 상대적 연대 측정법을 고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상대적 연대 측정법은 오늘날에도 몇 번의 업데이트를 거쳐서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패트리가 이제 시도한 방법 덕분에 고대 이집트 문명이 시간적인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패트리의 연구와 발굴은 고고학이 단순한 유물을 수집하는 활동이 아니라 과학 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집트 학에 도입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1922년에 있었던 후타카메 무덤 발굴은 이집트 학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아주 크게 증폭을 시켰죠. 당시 발전하고 있었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발굴 소식이 거의 실시간으로 사진과 함께 전 세계 시민사회로 전해졌습니다. 이때 해리버튼이라고 하는 사진가가 활약을 하게 돼요. 해리버튼은 영국 출신이지만 이탈리아의 사진을 배웠고 미국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속으로 활동을 했었던 아주 국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 1939년에는 타니스 지역에서 프랑스의 고고학자 피에르 몽테에 의해서 도굴되지 않은 21왕조, 22왕조 시대의 왕묘가 발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발굴은 2차 대전의 여파로 널리 알려지지 못했죠. 자, 그렇지만 이 타니스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오늘날 이집트 박물관의 주요한 컬렉션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 이후에도 중요한 발굴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발굴은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되었던 도시 스포니스 헤라클레이온을 발견합니다. 2021년에는 이집트 발굴단이 룩소르 서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굴 성과를 거두는데 신왕국 18왕조 시대, 그러니까 대략 기원전 1400년경에 도시 유적을 발굴한 것이에요. 이집트에는 엄청난 유적들이 많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는 피라미드도 있고 뭐 왕들의 계곡의 왕묘들도 있고 룩소르 신전, 카르나크 신전, 뭐 또 여러 파라오들의 장례 신전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유적들은 거의 대부분 무덤이나 신전 유적입니다. 사람들의 실제 생활과는 다소 분리된 영역에 속하는 유적들이죠. 자, 그런데 반해서 2021년에 이 발굴된 도시 유적은 일상적인 주거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2022년 8월에는 폴란드 팀에 의해서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이죠. 태양신 라를 위한 신전이 발굴됩니다. 이 발굴된 신전은 5왕조, 6왕조 시대의 신전이었어요. 아부그로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이 신전은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길이가 60m, 너비 한 20m 정도 되는 규모였어요. 5왕조, 6왕조 시대 동안에 강화된 태양신앙을 위해서 만들어진 태양신만을 위한 신전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그리고 정말 최근이죠. 2025년 2월에도 굉장한 발굴 소식이 있었습니다. 룩소르 서안 계곡지대에서 지난 2012년부터 조사를 해오던 이집트와 영국의 합동 발굴단이 투트모스 2세의 무덤을 발굴한 것이었습니다. 이 무덤이 발굴된 장소는 신왕국 시대의 왕실 공동묘지 구역이죠. 왕들의 계곡의 서쪽 계곡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묘는 무덤 내부에 그 왕의 이름이 잔뜩 쓰여지기 때문에 무덤 주인을 판단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무덤에서는 그런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무덤에서 출토된 설화석과 단지의 구현부가 이 무덤의 주인을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의 구조도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무덤이었는데 18왕조 초반의 무덤 형식으로 이제 확인되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 무덤을 투트모스 2세의 무덤으로 판단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이 무덤은 왕묘였었기 때문에 1922년 투탕카멘 무덤 발굴 이후 룩소르의 왕들의 계곡에서 발견된 첫 번째 왕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집트학과 관련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이집트 박물관 그랜드 이집션 뮤지엄의 개관 소식입니다. 이 박물관은 역사상 최고 또 최대의 고대 이집트 관련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집트학 연구에 있어서도 아주 큰 자산이 될 전망이에요. 그리고 이 박물관 개관과 더불어서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된 이집트의 약탈문화재들에 대한 반환운동도 더 활발해질 예정입니다. 소위 말하는 3대 약탈문화재가 있는데 영국에 있는 로제타스톤, 그다음에 독일 베를린에 있는 네페르티티 두상,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덴데라 황도대가 그 유물들입니다. 서구권과들은 이 유물들을 돌려주면 이집트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서구권에 있는 박물관들보다 더 좋은 박물관이 이집트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이집트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서 가장 노력하고 있는 인물이 자이 하와스입니다. 이 자이 하와스는 현대 이집트학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이집트 고고학자이기도 하죠. 이집트 정부 내에 있는 고고학 최고위원회의 전 위원장이기도 했었고 또 이집트 고고부의 전 장관이기도 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자이 하와스는 TV 다큐멘터리나 뭐 대중 강연을 통해서도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죠. 이집트 고고학의 얼굴이라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는 이집트 유산 보호에 있어서 뭐 가장 헌신한 또 그 보호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죠. 하와스는 이집트 국외로 반출된 주요 유물들의 반환을 그 해당 국가들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제국주의 시대의 관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노력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이하와스 선생님을 2020년에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제게 이분은 굉장히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 이분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집트학 공부를 하는 것을 계속 꿈꿔왔고, 뭐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는 뭐 학문적인 아버지 같은 그런 인물이었는데, 2022년에 직접 만나 뵙게 돼서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자, 이집트학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고대 이집트 문명의 뭐 언어, 역사, 예술, 종교, 뭐 사회 구조 등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이 학문은 단순한 유물 수집이나 고대 유적에 대한 뭐 이제 막연하는 흥미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는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이집트학이라는 학문은 우리의 뿌리가 되는 인류 문명이 태동하던 그 순간을 읽어내고 또 그 순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지적 여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지적 노력은 현재 우리들의 문명사적인 위치를 성찰해 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죠. 이집트학은 분명히 과거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렇지만 고리타분한 학문은 아니죠. 현대 이집트학은 단지 고고학이나 언어학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와 협력을 하죠. 이집트학자들은 CT 스캔을 통해서 미래를 분석하기도 하고 또 AI를 사용해서 더 나은 방식의 고대 문자 해독 방법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또한 위성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탐사를 하기도 하고요. DNA 분석을 통해서 왕가의 혈통을 밝혀내기도 합니다. 또 그 당시에 기후변화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도 하는 것처럼 첨단 기술과 결합해서 아주 정밀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과거를 해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과거를 기억하는 자만이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분명히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는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과거를 잘 알고 있는 자는 미래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현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과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집트학은 단지 과거만을 탐구하는 학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 이집트에 대한 탐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또 누구이며 지금은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를 성찰하게 해주는 거울이자 나침판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은 아마 조금 더 정확하게 고대 이집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의 관심이 학자들, 연구자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순간이네요. 지난 10회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언제가 여러분들을 고대 이집트가 실제로 숨쉬고 있는 이집트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 박문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시즌 2 심리 과목을 맡은 김경일입니다. 학교 다닐 때 국영수는 다들 배우셨지만 심리학은 따로 안 배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고등학교에서 심리학이 선택 과목 중 하나입니다. 배우고 싶은 학생은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심리학은 살면서 굉장히 유용한 학문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이 심란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또 심리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무언가를 선택할 때 혼란스러울 때 있으시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할까 자책감 가지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의 마음과 관련된 문제들을 겪고 또 궁금해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강연에서는 나 자신과 잘 지내는 법,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에 대해서 10편에 나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시간은 나를 아는 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성격이 많이 변했어. 저 친구 성격이 좀 특이한 것 같아. 성격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성격보다 많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런 이야기도 하죠. 성품. 성격과 성품은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구분하는 아주 다른 차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격은 기질이라고 합니다. 타고났기 때문에 잘안 변하는 것들을 기질이라고 하죠. 그 개체가 태어날 때 혹은 출생 직후 초반기에 형성되는 요인으로 인해서 잘안 변하는 안정적인 성향을 말할 때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격과 그리고 IQ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기억력, 연산력, 생각의 스피드 같은 IQ적 요소나 아니면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같은 이런 성격적 요인이 잘안 변하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거쳐서 크게 바꾸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바꾼다고 한들 크게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이 얘기를 제가 드릴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세요. 거 봐. 김경일 교수가 얘기했어. 사람 안 변한대. 인간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저는 기질이 안 변한다고 말씀드렸지, 인간이 안 변한다고 말씀드린 건 결코 아니거든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성격은 잘안 변하지만, 정말 좀처럼 잘안 변하지만, 성품은 계속해서 변화해 나간다. 자, 그렇다면 성격과 성품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들이 최소한 성격에는 5가지의 큰축 혹은 큰 요인이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 5가지를 5요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빅5라고 부르기도 하죠. 가장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일단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개방적이다, 보수적이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경증적이다. 즉 예민하다, 예민하다.

고민하지 않다 차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호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실성의 차원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다섯 가지가 최종 결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다섯 가지에 더해서 특히 한국인에게는 하나가 더 있다. 이것까지 들어가야 그 사람의 성격적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연구자들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이기범 교수님 같은 연구자들은요. 정직 겸손성이라는 것까지 들어가야 이게 여섯 가지 차원으로 그 사람의 성격적 차원을 설명하는 게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심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섯 가지 혹은 여섯 가지의 성격적 차원에 기반한 것들은 이제 한번 잘 형성이 되면 이후에 크게 변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격을 우리가 알아본다는 건요, 의외로 다양한 방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격 검사라고 하면 일종의 설문조사 형태를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요, 기질적이라고 하면 태어날 때 이미 우리의 신체적인 부분에 상당한 모양새가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fMRI와 같은 장비로 뇌를 촬영해도 성격적인 부분의 상당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손가락의 길이가 태아 시절에 각기 다른 호르몬,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같은 각기 다른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길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2번 손가락, 4번 손가락, 손가락의 길이의 비율을 보면서 추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성격을 볼 수 있는 인디케이터, 지표들은 의외로 우리 신체에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격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의외로 성격 검사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걸 보면서 또 성격 검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바로 대표적인 것이 MBTI예요. 사실 MBTI는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성격 검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쁜 검사, 잘못 만들어진 검사여서 그럴까요? 아니죠. 굉장히 많은 경우에 보면 MBTI는 잘 만들어진 검사인데 오남용되고 있는 검사라고 봐야 됩니다. MBTI 정말 많이 해보시죠? 그런데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와, 작년이랑 달라. 야, 나는 지난주랑도 다른데? 왜 성격 검사라고 생각하시면서 MBTI의 검사 결과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시는지요? 즉, MBTI는 무엇을 측정하기는 측정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즉, 잘 변하는 측면을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MBTI는 무엇을 보는 검사이냐? 당신의 지난 2년 혹은 3년 동안의 사회적인 얼굴 혹은 어떤 사회적 가면으로 살아가셨는지를 보는 검사, 이렇게 말씀드리곤 하죠. 실제로 홈스쿨링을 하면서 엄마가 자기의 딸에게, 딸아,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단다,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검사이자 일종의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MBTI에서 만약에 ISTJ가 나왔다, 그러면 나의 성격은 ISTJ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아, 내가 지난 2, 3년 동안은 주로 ISTJ적인 모습으로 사회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또 나는 일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1993년에 처음으로 MBTI 검사를 해봤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ISTJ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3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저는 거의 40번 가까운 MBTI 검사를 해봤죠. MBTI 검사 종류 16가지죠. 저는 그중에 3개 빼고 다 나왔습니다. 아직 ENFJ가 안 나왔어요. 즉, 무슨 얘기냐? 저는 ENFJ에 해당하는 모습을 아직 안 보인 거예요.
최초 공개합니다.

정말 재밌는 건제 아내가 대부분 ENFP로 나옵니다. 저는 그런데 거의 대부분 ISTJ로 나오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상보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바로 이 검사를 처음 만든 의도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ISTJ니까 ENFP라는 성격과는 안 맞아. 이렇게 낙인 찍고 배타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머, 내가 ISTJ의 역할을 하는데 이 친구는 ENFP의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네. 오, 그럼 우리가 다 만나면 훨씬 더 합심해서 일을 잘할 수 있겠네. 우리 인간 사회를 이루고 있는 정말 다양한 사회적 얼굴을 가진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그들과 서로 협동 혹은 보완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해내기 위한 그런 출발점으로 MBTI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MBTI로 사람 뽑는 회사는 절대로 입사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낙인 찍고 사람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회사는 거죠. 성격과는 일부 상관이 있을 뿐 성격을 정확히 보여주는 검사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해보면 좋을까요? 정확한 검사 중에 하나인 핵사코 검사를 추천해드립니다. 인간의 다섯 가지의 요인에 정직 겸손성까지 붙인 이 검사를 해보시면 여섯 가지 차원에서 내 성격, 특히 기질적인 차원들을 잘 알아보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핵사코 같은 검사를 해보신다면 균형 잡힌 나에 대한 접근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사람들은 자기의 성격을 정말 잘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심리학이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해오면서 계속해서 밝혀낸 사실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얘기인데요. 사람의 성격에서요. 자기가 잘 보는 자기의 성격 차원이 있고요. 오히려 타인이 잘 보는 나의 성격 차원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실성 같은 차원은 타인이 더 잘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실한가를 볼 때는 자기가 볼 때보다 타인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고백드리는데 저는 성격 검사를 해보면 성실성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의 많은 담임선생님들과 지도교수님은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잘 기억하고 들여다보시더라고요. 여기서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저를 비웃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성실성은요, 잘 들여다보면 재미없는 일도 결국은 꾸준히 해내는 그런 능력과 관련이 있고요. 자기한테 잘 맞는 것을 찾아서 몰입할 수 있는 건 성실성의 측면에서 잘 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심지어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의 수준을 넘어서 마스터 혹은 대가의 수준에 오른 사람들도 실제로 성격 검사를 해보면 성실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낮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타고난 기질에 너무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성실성 같은 측면은 타인이 더 잘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표현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예민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함과 관련된 신경증적인 측면들은 내가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뛰어나거나 유명한 대가급의 예술가들이 이런 신경증적인 경향이 높죠.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웬만하면 다 허허허 하는 둔한 사람이 예술에 적합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예술과는 무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이 좋다 나쁘다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성격이든 자기한테 중요한 탤런트 혹은 기질에 적합한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우호성을 가질 필요는 있겠죠. 그것 없이 인생을 너무 고독한 예술가로 산다는 건 그것도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고난 기질인 성격은 잘안 변합니다.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말씀드렸죠. 거 봐. 김경일 교수도 얘기하잖아. 인간 안 변해.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성격은 바꾸기 어렵지만 성품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성품은 뭘까요? 내 성격의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야, 그분 참 성품이 좋아. 혹은, 그 사람 참 성품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내 성격의 단점만 계속해서 보여주는 삶을 산다. 그럼 우리는 성품이란 단어도 아니고 승질머리. 뭐 이런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야, 그 사람 참 미성숙한 사람이야. 성숙하지 못한 인간이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격이 좋다, 성격이 나쁘다. 이런 표현을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노력하니까 이젠 아예 안 쓰게 되더라고요. 다만, 아우, 그분 참 성품이 좋으시지. 혹은 그 사람 성숙하지를 못해. 이런 표현만 씁니다. 자, 그렇다면 내 성격의 장점을 잘 드러낸다는 게 뭘까요?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나서 아우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능력을 잘 발휘하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좋은 성품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저 역시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인데요.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은 집중력이 좋은데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집중력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원한다면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들을 잘 해내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잘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회나 진행을 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보고 난 다음에, 아, 요런 게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겠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반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성격의 단점을 드러낸다는 건 뭘까요? 외향적인 사람이 계속해서 여기저기 들쑤시는 거죠.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이 사람들한테 집중하지 않고 무언가 하나의 아이템이나 사안에만 계속 골몰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을 보완하는 게 쉬울까요? 장점을 잘 갈고 닦는 게 쉬울까요? 저희들이 연구해 보면 단점을 보완한다기보단 내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 거의 모든 심리학 연구에 나오는 결과죠. 그렇다면 내 단점은 그냥 놔두라는 거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성격적인 차원에서 정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단점을 보완하는 게 낫죠. 이제 남는 질문은 뭘까요? 내 장점을 잘 드러내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느냐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굉장히 재밌게도 사람들은 나의 컨디션이 좋을 때내 성격의 장점을 잘 드러내고요. 그리고 같은 성격이라 하더라도 내가 컨디션이 좋지 못하면 내 성격의 단점을 보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컨디션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나의 본질과는 좀 다른 정황적 요건들이 많이 반영된 거겠죠.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상당 부분 수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면은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수면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외면받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돼야 된다는 거죠. 나의 성격적 장점 혹은 단점, 어느 것을 주로 보여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바로 내가 어제

얼마나 잘 잤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 많았죠.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허비하지 마라. 잠은 죽어서 자라. 그런데요, 잠안 자면 죽죠. 그리고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죽을 만큼 속상한 내 단점을 보여주기가 너무 쉽습니다. 최근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간에게 수면이란 무엇인가를 보는 수많은 연구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그 결과물들을 축적하고 있죠. 수면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인생의 3분의 1입니다. 일단 수면을 하는 동안 우리는 엄청난 재정비를 하게 되죠. 카센터 한 번도 제대로 안 간 자동차가 오래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 대한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CPU의 역할을 다양한 재정비, 신체 재정비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한 리프레쉬, 리셋 이런 기능들도 다 추구하죠. 심지어 잠자는 동안 뇌의 연결성이 깨어서 일할 때와는 다른 방향의 연결까지 만들어내서 충분히 수면하고 혹은 잘 자고 난 다음에 다음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잘 자는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요. 잘 자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잘 자는 사람이 발명도 잘하고, 잘 자는 사람이 대인관계도 좋습니다. 오늘 한번 기록해 보세요.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의 점수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전날 몇 시에 자서 몇 시간 잤나 한번 기록해 보세요. 6개월이든 1년이든 해보시면 거기서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모월 모시, 날씨 맑음. 그게 아니라 모월 모시, 그 전날 11시에 자서 8시간 잤음. 왜냐하면 내 성격의 장점을 보여 더 성숙하고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죠. 자, 그렇다면 내 성격에 기반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야.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은 이미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좋은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친구가 나의 안방에 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는 거에 의외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은 얼마나 서로 잘해주냐와는 별개로 좋은 거리, 적정한 거리를 서로 유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리를 잘 판단하고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영해서 얘기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이 정도의 거리면 이 정도의 얘기는 서로 할수 있고 이 정도 얘기는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과 지혜의 상관관계는 그리 높지 않은 겁니다. 성격보다 나와의 거리, 그 사람과의 거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그 사람에게 잘 투영하고 반영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성격은 타고나니 바꾸기 어렵다. 내 성격에 잘 맞는 장점을 보여주는 것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니 내 성격에 맞는 사회적 공존의 기술을 가지자. 이게 우리가 결국 지향해야 되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렵다라고요? 하지만 어렵더라도 이 내 성격에 맞는 사회적 공존의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제 우리 삶의 과업이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졌기 때문이에요. 20세기 초반에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40세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50대 중반이죠. 과거에는요, 50대 중반이면 그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에 해당됐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중년이란 취급도 안 하고 노인이라고 취급됐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두 배, 세 배, 심지어 네 배를 살아가야 되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늘 같은 사람들만 보고 살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수많은 주위 사람들과 만남과 이별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계속해서 가족처럼 지낸다, 이런 아니란 생각만으로는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이 들수록 성격이 좋아지는 사람 혹은 나빠지는 사람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실제로 60, 70, 80이 넘어가면서 점점 더 성격이 이상해지고 까탈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고집스러워지고 마이동풍이 된다, 이런 얘기 듣는 분들 계시죠?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 성격의 단점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70대보다 80대, 심지어 80대보다 90대에 더 어떤 일 있을 때 가서 여쭤보고 싶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고 심지어 고민 있으면 상의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이 들어가면서 개인차가 더 커지죠. 이렇게 나이 들수록 무언가 더 좋아지는 분들과 아, 참 별로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뭘까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보면 의외로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도 아니고요, 성실하다 그렇지 않다도 아니고요, 바로 개방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결정하는 걸로 나옵니다. 재밌게도 다른 성격 요인들에 비해서 영어로 오픈니스, 이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 의외로 후천적인 변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는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개방성이라는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 내가 틀렸다라는 걸 심지어 깨닫게 해주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포용하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개방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방성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유지되거나 심지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지혜로운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같은 사람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내가 몰랐던 사실, 심지어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바로잡을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다양한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바로 가깝고 깊은 관계가 아니라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강한 구속력은 없지만 느슨한 구속력에 다양한 사람들, 그렇다면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만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늘 무언가를 새로 배우셔야죠. 저도 붓글씨를 새로 배우면서 이제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요가를 배우면서, 또 어떤 분들은 분재를 배우면서, 우리 인간은 꽤 긴 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새로 배우는 걸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왜 괜찮았을까요? 일찍 죽으니까. 하지만 오랜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간은 이제 과거에는 없던 양상을 만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끊임없이 무언가 새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개방성을 높이실 수 있게 되고, 그 개방성을 유지하고 심지어 계속 높일 수 있는 과정에서 정직 겸손성까지 갖추게 되면 이제 사람은요, 아, 저분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은 분,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장하실 분, 그러면서 나보다 어린 후속 세대들과 훨씬 더 다양한 대화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오늘은 나의 성격을 아는 법,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내가 가진 장점을 잘 살리고 변할 수 있는 것을 바꿔나가자는 거죠. 인간이 가장 불행해지는 게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할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허망하게 사는 것이 바꿀 수 있는 걸 그대로 방치하고 지나가는 거죠. 바로 이걸 적재적소에 제대로 실행해 나가면 우리 인생은 보다 더 지혜롭고 그 다음에 좋은 성품을 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우리 내면의 괴로움, 우울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시즌 2. 두 번째 심리학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겪는 대표적인 마음의 병, 우울과 불안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둘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우울과 불안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우울과 불안은 에너지의 측면에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은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그런데 불안은 에너지가 떨어졌다기보단 존재하는 에너지가 갈피를 못 잡고 요동치는 그런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이 가뭄이라면요, 불안은 풍랑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접근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불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사실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심리학은 불안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학문이다. 그리고 이 불안은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죠.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불안할 때 맞으면 진짜 아프고요. 불안할 때 외로우면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요. 그리고 불안할 때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불안은 그 이후에 어떤 안 좋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그 감정으로부터 느껴지는 고통을 극대화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뭐 학교에서 체벌이라는 게 사라졌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에 체벌이 있었죠. 만약에 잘못한 학생이 손바닥을 10대씩 맞습니다. 그럼 때리는 선생님은 무려 100번이나 때리셔야 되죠. 자, 그러면 언제 맞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 당연히 맨 마지막에 맞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100번 하시면요, 선생님 팔에 힘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맞아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맞는다는 건 심리적으로는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되죠. 왜? 마지막에 맞는 학생이 제일 아파합니다. 왜일까요? 앞에서 무려 9명의 학생들이 10번씩 맞아서 90번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맞는 학생은 심리적으로 이제 거의 패닉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회에 이미 자지러질 정도로 쓰러지거나 아파하죠. 불안이 지금 오는 물리적 고통을 더 세게 느끼도록 극대화시켰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을 참으로 싫어합니다. 그 불안을 극대화시키는 상황 너무 싫겠죠. 그게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걸 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확실한 걸 선호하죠. 구체적인 걸 선호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안하다는 것이

내일이 시험입니다. 내일 있을 시험에 대비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건 합리적인 행동이죠. 이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뭘까요? 내일이 시험이니까 내가 불안해야죠. 그런데 내가 내일 시험인데 내가 지금 마음이 평온해요. 아니야, 심지어 평상시보다 더 행복해요. 그러면 내가 시험 공부를 할 리가 없겠죠. 물론 내일이 시험인데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불안하면 그건 문제겠죠. 하지만 적정 수준의 불안은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적정한 수준의 긴장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무언가를 여러 번 하는 겁니다. 크게 한 번 하는 건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위안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는 걸 우리 뇌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계시다고요? 아니면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간단한 면접 준비 혹은 실제로 그 시험에 포함될 내용들을 하루에도 구간을 여러 번 잘라서 조금씩 여러 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저희 심리학자들은 100점짜리 행동 한 번보다 10점짜리 행동 10번이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아, 이건 계속해서 해야 되는 행동이다 라고 하면서 단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루틴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준비 상태는 유지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이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루틴이 잘 발달된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위대한 스포츠맨서부터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룬 기업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그 대단한 결과, 그 엄청난 업적들은 대부분 루틴에서 나왔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니 불안하시면 루틴을 만들고 무언가 작은 준비들을 여러 번 하시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불안을 경험할 때마다 하는 마중물이 되는 작은 행동들이 있죠. 둘 중에 하나를 동전 던지기 합니다. 앞면이 나오면 컴퓨터 폴더, 뒷면이 나오면 드라이브 하나를 정하든 책상 서랍 하나를 정하든 저는 그걸 정리합니다. 내가 이렇게 well organized person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저를 진정시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불안할 때 대자 들어간 거 하면 큰일 나죠. 폴더 대청소, 책상 서랍 대정리. 아니죠. 작게 범위를 설정해서 그걸 확실하게 해치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도 좋은 준비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작은 축구 미니게임이나 작은 구장에서 족구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불안이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라고 참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 전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HSP예요. 이른바 Highly Sensitive Person. 요즘은 심리학자인 저희들보다 사람에 관련된 용어를 일반 대중들께서 더 잘 만들어내시고 더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불안도가 높은 거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제가요, 오늘 이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도 불안하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걸 잘 해낼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 강의 듣고 최소한 사람들이 불안이란 단어 정도만 알아들으면 되지. 정말 낮은 기준이죠. 그런데 오늘 내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불안을 잘 이해하고 불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그리고 심지어 불안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측면에 대해서도 통찰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높은 기준이죠. 그러면 내가 기준이 낮을수록 불안하지 않겠죠. 그리고 내가 기준이 높을수록 불안할 겁니다. 일의 난이도나

내가 대적해야 되는 상대방의 강인함과의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내가 불안한 정도가 높은 사람이에요라고 하는 건 내가 기준치가 높은 사람이에요라고 바꿔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기준이 높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그 분야에 적성이 있는 사람,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 혹은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죠. 음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만족을 웬만해서 잘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요, 악기를 만질 때 조금만 이상해도 더 많이 불안해합니다. 어떤 사람도 모든 순간에 매번 모든 영역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유난히 내가 불안한 영역과 시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무언가 노력을 발휘한다면 그걸 해낼 수 있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강점이 약점이고 역량이 외로움을 만들며,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곳에 그 사람의 잠재력이 숨어 있다. 이런 동전의 양면성 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 결코 잊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안을 잘 이용하면 이렇게 무언가를 더 해내고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 불안과 관련된 그 주위에 있는 무언가를 지나치게 혹은 잘못 관리하면 약간 비뚤어진 혹은 왜곡된 형태의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쉽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완벽주의는 뭘까요?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완벽주의는 이걸 해낸 건 오로지 나만의 힘을 통해서만 다한 거야. 그러니까 협업, 누군가가 주는 조언, 혹은 누가 살짝 도와줘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수많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문제 해결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어찌 보면 참 서글프며 외로운 생각이죠. 이건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독립성과 자율성과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이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안에 이 방송과 강연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혼자의 힘으로 할수 있는 건 의외로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런 독립적인 책임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건 오로지 나 혼자만 할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거죠. 그게 완벽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내가 무언가를 잘 못하게 될때 그것에 대한 처벌을 과도하게 받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질책을 혹은 비난을 지나치게 많이 받은 경우예요. 사람이 잘못하면 질책받고 처벌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했을 때 어린이든 성인이든 그 잘못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처벌과 항의를 받지 않고 지나친 수준의 아니면 감당이 안될 정도의 큰 항의나 처벌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최소한 나에 대해선 심리적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와는 어떻게 하면 그 실수를 줄일 수 있을지를 상의하지 않죠. 그런데 이미 나는 내가 뭘 잘못하거나 틀렸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도 물어보지 못하고 조언을 못 구하는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완벽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요. 기브 앤 테이크. 주면 받고 받으면 주는 묘한 습성이 있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묻지 못하는, 도움받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와줘 보십시오.

나한테 도움받는 분들에겐 마음이 잘 열려서 내가 의외의 질문들을 그분들에게 하는, 그리고 그 질문들이 또 마중물이 돼서 다양한 질문들과 그 다음에 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할수 있는 작은 습관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완벽주의라고 하는 극단적인 길, 혹은 정반대의 길인 심리적 자포자기의 길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릇된 길, 이두길 어느 것도 아닌 그 가운데의 중용의 길을 우리가 잘 균형 잡으면서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를 불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안과는 좀 다른 측면에 해당하는, 그러면서도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우울에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의 시대가 왔다라는 이런 류의 기사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진단받은 분들이 이 정도니 훨씬 더 많겠죠. 제 주위에도요, 실제로 우울감, 이걸 넘어서 우울증으로 발전을 해서 진단을 받아서 약물 처방을 받으셔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심리학자들도 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아주 심각한 우울을 최소 몇번 이상씩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너무 내가 무언가 모자라기 때문에 겪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울하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이 풍랑 같은 것이라면 이제 우울은 가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반드시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언가 할 의욕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욕이 없는 건저 역시도 일주일에도 몇 번, 한 달에도 몇 번, 1년에도 수십 번 경험합니다. 그걸 우울감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울증이란 표현을 쓰죠. 우울증은 뭘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부적응적인 증세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적응적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경제활동을 해야 이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우울감이 너무 심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돼서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직장에 출근도 못하고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내 집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도 안 된다. 이런 다양한 부적응적인 증세가 나타나는 것. 이런 부적응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러면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표현하죠. 자, 일단 우리는 왜 우울해질까요? 이걸 위해서는 우울에 취약한 상태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불안, 우울,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를 내가 못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모든 심리적인 문제들은 내가 거기에 취약해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몇년 전에 참으로 힘들었던 코로나를 한번 떠올리면 너무 쉽게 비유가 됩니다. 누가 코로나에 잘 걸렸나요? 못난 사람인가요? 바보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있던 분이죠. 그래서 저희는 우울증 환자라는 표현보다 우울에 취약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분들이라는 표현을 더 먼저 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우울에 취약한 상태에 놓인 분들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외로운 분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신체 능력이 떨어진 분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내가 하는 일이 잘안 풀리고 있다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그런 관찰까지 이루어지면 나쁜 의미이지만 삼위일체, 퍼펙트,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이제 감이 아니라 증으로 끝나는 이제 무언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준까지 가게 되겠죠. 현실과 생각의 괴리가 있을수록 우울감이 오고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현실과 생각의 괴리를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야, 일어난 현실은 A인데 내 생각은 B란 말이야. 그 괴리를 어떻게 좁혀? 좁혔다고 착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행복하니까 웃는다. 하지만 이런 얘기도 하죠. 웃으니까 행복하다. 양쪽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으셔야 돼요. 실제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행복하니까 웃게 되는 것이 100이라면 웃기 때문에 오는 기쁨과 행복은 실제로 거의 80 내외가 된다. 심지어 90%에 육박한다는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밌는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지능이 더 높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나요? 어느 정도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우울감을 겪는다와 지능 때문에 우울감을 겪는다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능이 더 높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많이 경험하는지 사실은 좋은 원인들이 그걸 만들고 있죠. 더 많은 도전, 더 많은 시도. 그러니 더 많은 좌절을 겪습니다. 경기에 10번 나간 타자보다는 경기에 100번 나간 타자가 더 많이 아웃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능이 좋은 사람, 더 중요하게는 지적 수준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도전하고 우울감도 더 많이 경험하지만 반면에 성취감도 더 잘 경험하는 것이다. 우울감, 성취감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 우울감도 잘 없고 성취감도 잘 없다. 그것보다는 우울감도 잘 경험하고 성취감도 자주 경험하는 것이 더 좋은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늘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인생이 정말로 길어졌기 때문에 우울감도 성취감도 거의 경험하지 않는 그런 지루한 인생을 사시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되기 때문이겠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 혹은 친구 등 주변에 우울한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분들은 에너지가 있어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방전된 자동차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전원과 연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시동 걸 때 우리가 횃불 들고 오나요? 시동 걸 때 우리가 엄청난 전원을 공급하나요? 살짝 스파크가 필요하죠. 그 정도의 스파크가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파크가 되는 그 전원이 바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떡볶이를 좋아하는 우울증이 심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 아, 이 친구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의도로 떡볶이 좋아하니까 떡볶이 한 판을 사다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 앞에 이제 떡 200개가 담긴 거대한 떡볶이 한 판이 놓이게 됩니다. 그분 더 우울해집니다. 왜? 저처럼 엄청나게 잘 먹는 사람도 떡볶이 한 판을 앞에 두면 감당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질리게 되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물러나게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울증이 심한 분들이 그런 상황을 내보면 이제 떡볶이마저 내가 싫어하게 되는구나. 내가 그 좋아하던 떡볶이마저 감당이 안 되는구나.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울증에 들어간 분네 떡볶이를 사다 드릴 때 편의점에서 일반적인 컵도 아니고 소주 담아 먹는 아주 작은 컵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떡볶이를 3개를 꽂아줍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떡볶이 사왔어요 하면서 일부러 귀엽게 장난치죠. 그런데 그분은 그러면 어이없어 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절대 보이지 않는 행동이죠. 왜? 어이없다는 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이미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겨우 이거 사온 거야? 그럼 제가 일부러 장난스럽게 대답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양 아니겠어? 먹어봐, 맛있다니까. 그분은요, 떡볶이를 말 그대로 호로록 원샷합니다. 이것도 우울증 환자에게서 절대 볼 수 없는 행동이죠. 우울증 환자는 진짜 식판에 있는 밥, 밥그릇에 있는 밥을 간신히 떠먹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심지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없어? 뇌는 이 순간 순간적으로 어? 나 이제 우울한 거 아닌가 보다. 오히려 탐욕스러운 사람인가 보다. 욕심꾸러기인가 보다. 아주 묘하고 재미있는 착각을 하죠. 이렇게 물꼬를 트면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싶다면 타인을 도울 때와 마찬가지로 강도보단 빈도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를 살짝 만족시킬 수 있는 작은 이벤트나 경험들을 할 때마다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 기록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부자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할 때 무엇을 해야 살짝 빠져나와서 물꼬를 틀어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를 아시는 걸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걸 많이 아시는 사람들이 같은 우울감에서도 잘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 씨. 이것도 최초로 공개합니다. 저의 중학교 후배입니다. 아이유 씨는 그래서 우울감이 느껴질 때마다 작은 물꼬를 트기 위한 만만한 행동을 하죠. 그게 바로 설거지래요. 저는 스쿼트를 합니다. 어떤 분은 호두를 돌려요. 손 안에서. 어떤 분은 두더지 잡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청소를 하죠. 각자 자기 뇌에서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울감이 왔다면 의욕이 없다라기보단 의욕을 만들어야 되는 상태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거창할 필요 없이 작은 마사지, 동작, 심지어 팔을 잡고 묵직파하는 것처럼 살짝 근육에 긴장감과 신선함을 주는 행동 다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울감을 만들어내는 최악의 말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하면 운명론이나 아니면 필패론 혹은 미신적 사고가 우리의 뇌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몰랐어. 아 진짜 몰랐지. 진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라고 흔쾌히 놀라주십시오. 그럼 우리의 뇌는요. 몰랐구나 우리 주인이. 그러면 그 이유를 이제 공부해놓고 기억해놓고 다음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교훈을 어딘가에 새겨놔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뇌가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걸 학습하는 뇌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왔던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이 그 전에 우울감이던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될 이유죠. 자, 오늘은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떤 어려움은 상당 부분이 여러분의 그 어떤 장점 때문에 만들어지거나 생긴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창의적인 사람은요, 세상에 나 혼자 있다라고 하는 단절감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남들과 다른 의견을 낼 때 그때마다 환호하기 때문이죠. 외향적인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당연하죠. 왜? 이 외향적인 사람의 장점이 늘 사람들을 만나 아우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우울하고 불안하시다고요? 이건 결코
우리가

못나거나 아니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꽤 많은 경우 내가 이런 역량과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난 왜 이렇게 우울할까? 왜 이렇게 난 불안해할까? 좌절하시기보다는 아, 이 기회에 나한테 이런 역량과 장점이 있구나. 그러니 그걸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해보시는 건 그 무엇보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울과 불안 못지않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고혈압, 당뇨, 고지혈, 협심증, 녹내장, 또 전립선, 우울증, 불면증.
1: 아이고, 너무 무겠어.
2: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소아과가 있듯이 노인과도 있어야죠.
3: 부모님이 치매로 돌아가시고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4: 정말 봐봐요. 물만 말아먹을 때도 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5: 노인들이 부양한 나라 대한민국. 우리에겐 새로운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2: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는 치료를 해서는 안 되는 게 노인입니다. 질환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되는 겁니다. 다양한 과들과 함께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5: 귀하신 몸에서 제안하는 노년기 맞춤 솔루션.
2: 어떻게 몸 관리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65세 이후의 노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6: 귀하신 몸이 되고 보니까 내려가기 싫어요.
3: 조용히 노화로 갈 수 있겠다.
5: 당신도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아침, 익숙한 이 음악은 우리도 같이 따라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와, 동작 하나하나 정석 그 자체인데요. 와, 진짜 열심이십니다. 아하, 그럼 그렇지. 70세 유병희님, 평생 교편을 잡다 퇴직하셨답니다. 아침 7시.
3: 에브리데이.
7: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
5: 여전히 이런 시간인데요.
3: 보다.
7: 컴플리트리.
3: 와우.
5: EBS 왕초보 영어 열혈 시청자라니. 반갑네요.
3: This new sports car.
5: 해외여행이라도 준비하시나요?
3: 매일 아침 루틴으로 7시만 되면 EBS 왕초보 영어를 봐요. 치매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근데도 아직 왕초보는 왕초보야.
5: 왕초보 탈출 응원합니다.
3: 밥솥을 안 눌렀는데. 밥솥. 저거.
7: 너는 줄 알아?
1: 아이고, 너무 됐어.
3: 됐어요. 반찬 꺼내 와요.
5: 퇴직 후 어선도선 가정이 지내고 있다는 부부. 플레임 가득한 반찬과 잡곡밥. 귀하신 몸에서 자주 본 듯한 식단인데요.
3: 육류는 아예 잘 안 먹어요. 집 하나 장만하려고 그냥 애쓰다 보니까 가성비만 맨날 찾다 보니까 그냥 고기는 먹어본 놈이 먹는 내가 안 먹는 거 먹어본 적이
7: 좋아하진 않았어요.
3: 내가 골다공증 그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검은콩을 청국장식으로 발효를 시킨 거야. 이거 먹어봐. 간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 혈당 관리를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당뇨 전 단계로 나오고 당뇨로 수치로도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주 그런데 걱정하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어.
7: 본인이 그렇게 걱정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같이 호응을 해주고 뭐 내 몸에도 좋을 거고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3: 골밀도가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살이 빠졌니? 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당이 조금씩 오르고 있을까?
2: 피곤하다, 기력이 없다, 우울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노인분들에게서 나타날 때 그 증상을 유발하는 증후군을 노인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어떠한 특정한 질환이랑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노인분들의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3: 빨래를 올려놓고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또 화재가 날 뻔도 한 그럴 땐 진짜 남편을 하고 저하고 뭐 엄청 놀래기도 하고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5: 치매 걱정에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0: 명하는 치매 EBS 기대한다.
1: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왼손 글씨 쓰기군요.
0: 어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셔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 너무나 똑똑하신 분이었는데 화투를 못 치는 거야. 걸음을 못 걷기 시작하시더니 이제 누워서 잠만 주무시는데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중얼중얼 하셔. 뭐 아저씨 그러면 안 돼요. 아저씨가 뭐 아유 그러셨구나 뭐 저셨구나 이런 말로. 그게 치매인지 몰랐어요. 나중에는 이제 입을 억지로 벌려야 뭐를 잡숫게 되고 그러다가 참 저렇게 깔끔하시고 자기 진짜 과질환하시고 그랬던 분이 그렇게 꼼짝없이 그냥 오로지 남의 손에 의해서만 어떻게 그냥 갱신이 그냥 누워 계시는 거 생각하면 진짜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1: 유독 어머니를 닮았던 맏딸. 돌아가신 어머니와 각별한 사이였던 병인님은 치매 발병 후 변해가는 엄마의 모습에 혼란스러웠습니다.
0: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 가잖아요. 문을 열고 딱 열으면 엄마가 보여요. 그 엄마의 모습이 딱 내 모습이야.
1: 어느새 병인님은 엄마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귀하신 몸을 찾아온 곳. 요가 매트와 폼롤러는 그저 방석과 베개로 쓰고 계시네요.
2: 아이고 귀찮아.
1: 수시로 화장실을 찾는 귀하신 몸. 잦은 화장실 출입 때문에 야외 활동이 조금 불편하다는데요. 출판업에 몸담았던 독서광이지만 지금은 10분 이상 책을 보는 것이 힘들다는 귀하신 몸.
3: 서울 마포에서는 박상윤이라고 합니다. 64세 된 허랍입니다. 몸이 많이 이렇게 괴로운데요. 눈이 많이 좀 침침하고 이렇게 콕콕 쏘기도 하고 소변을 아주 자주 갑니다. 잠도 잘 못 자죠. 자꾸 깨고. 대사 증후군은 다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 협심증, 뭐 녹내장. 또 전립선, 뭐 우울증, 불면증 이렇게 인지도가 자꾸 떨어져요. 길을 가다가도 내가 여기 있지. 전철 잘못하는 거는 뭐 그다음에 뭐 두고 내리는 거는 그래서 가까운 신경과를 갔죠. 결과는 경도지상대다.
2: 이렇게 이제 몸에다 묶으면 어디 가도 안 떨어지고요. 핸드폰 주시면.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것도 써서 몇 번 돌려받고 그랬어요. 안경도 이렇게 매면 이렇게 뒤로 탁 붙여치면 그렇죠? 끈, 둘, 셋. 이렇게 제 몸을 세 번이나 묶고 다니는 수밖에 없는 게 자주 잃어버리고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요.
1: 당뇨 진단을 받은 지도 벌써 15년째.
2: 153. 아파요.
1: 약과 인슐린까지 처방받았습니다.
3: 혈압, 고지혈, 당뇨, 항고제, 뭐 정장제, 수면장애약, 우울증약을 아침, 저녁. 이거 여섯, 이거 여덟. 열여섯,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지금 저 구석에 있어서 많이 먹죠?
1: 아이고, 약만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4: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복합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질환이 동시에 이제 발생을 하거나 하나의 질환을 갖고 있는 상태에 비해서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양한 과들과 함께 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1: 두 아들이 독립한 후 식사는 어떨까요?
3: 아, 오늘 계란 좀 부쳤어요.
1: 차게 식은 반찬 몇 가지로 끼니를 때우시네요.
3: 정말 밥에 물만 말아 먹을 때도 있어요. 혼자 있으니까 혼밥 먹는 게 좀 처량하기도 하고 어머니 재작년 돌아가시고는 뭐 완전히 지금 뭐 이렇게 혼밥을 먹게 됐습니다.
1: 이제는 모든 일과가 혼자입니다.

0: 있습니다.
1: 설거지가 제일 귀찮아요. 몇 개 안 돼도. 다 많이 정리하고요. 남겨두고 싶은 사진들을 남아놨는데 애들 엄마 애기 이제 100일 됐을 때 4살 때 유방암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사원애가 유치원 검사하고 바로 그냥 말기다 그러면서 그냥 암이 좀 귀할 때라 그런지 굉장히 좀 고통을 많이 받고 갔었어요. 더 바빠진 거예요. 더 바빠져. 일찍 퇴근해야 되고 막 학부모 뭐 소집 있다, 뭐 녹색 어머니 회 있다, 뭐 그때는 다 그런 거 시켰거든요. 이거 어머니 돌아가시기 1년 전인가 그랬어요. 아직도 실감은 안 나요. 저기서 그냥 상유라 그냥 부를 것 같아요.
2: 아내가 떠난 후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상율님.
1: 참 미인이셨죠. 그래서 아버님이 그냥 첫눈에 반해갖고 군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아유 나 아주 아버지 때문에 무서워서 이 훈장 보세요 이거. 교통사고로 70 안 되고 69세 때 그냥 9시 뉴스에 나와서 알았어요. 그래도 아유, 신원이 파악이 안 돼갖고
2: 많은 이들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1: 집사람은 죽고 이제 어머니하고 합쳐서 애들을 봐주셨죠. 그래서 어머니하고는 평생 같이 살았거든요. 한시도 떨어져 보지 않고 뭘 할 거리가 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진지 준비하고 병원 모시고 가고 늘 그런 어머니로만 일이 있으니까 나는 없고 이제 다 직장, 가정, 아이들, 어머니 이렇게 살다가 이제 아이들도 잘하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저만 덩그러니가 갑자기 남으니까 막 달려오던 사람이 딱 섰을 때 같은 느낌. 번아웃된 것 같은. 네.
2: 반복된 상실감, 상율님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3: 사별을 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든지 이러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노쇠를 가속화시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이능 이상을 유발을 하고 그 신체적 이상이 다시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생겨있기 때문에 이걸 끊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1: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말을 안 하잖아요. 점점 이렇게 좀 동굴 속에 숨어 있는서 좀 자꾸 축소되는 것 같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게 조금. 그래서 정리를 그렇게 잠안올 때 다 정리해서 앨범, 책, 옷. 더 할 게 없어서 이제 이렇게 더 할 게 없어 이제.
2: 상율님의 가장 큰 걱정은 따로 있다는데요.
1: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경제적인 거. 일을 해보려고 좀 알아봤는데요. 안 돼요. 그 다 3시간짜리도 다 서서 하거나 눈 때문에 이제 운전은 못 하겠더라고요. 친구들도 산악회 있고 이제 여행으로 다니는 모임이 있는데요. 못 가요. 기저귀 차고는 못 가겠더라고요. 친구들 앞에서. 한 서너 시간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되는 그 조건이 되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3: 우리의 의료는 매우 매우 효율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업화되어 있고 질환 중심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장기 중심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거든요. 노인은 그런 치료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진료하는 거지 질환이나 장기를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질환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 직종에 있는 분들이 함께 개입을 해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는 치료를 해서는 안 되는 게 노인입니다.
2: 노년 내과 진료 전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먼저 혈액 검사와 방사선을 이용한 골밀도 검사. 근력, 근지구력 테스트도 필요합니다. 근육의 양과 질 모두를 측정해야 근감소증 여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4: 올리고 내리고 세게 쳐야 됩니다. 유니컷 위로.
2: 운동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심폐기능도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데요. 개인의 능력치에 맞게 운동을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노인 포괄평가도 받아야 하는데요.
5: 100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될까요?

0: 93.
1: 거기서 또 7을 빼면 얼마가 될까요?
0: 머리가 하얘지는데.
1: 아, 어려우세요?
2: 인지기능 검사에서 애를 먹고 있는 상율님. 끝내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3: 네, 어르신, 이거 우울 검사할 건데 네.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고요. 좀 애매하신 거는 가까운 쪽에 말씀해 주세요. 네, 지난 일주일에 3일 이상 모든 일에
4: 대해요.
3: 안 했는데 모든 일에 대해서 힘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4: 아니에요.
3: 도무지 해나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4: 아니에요.
3: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느끼십니까?
4: 좀 그런 것 같아요.
3: 네. 비행기, 연필, 소나무.
4: 비행기, 연필, 소나무.
3: 네, 이거 외우고 계세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볼 거예요. 지금 계절이 어떻게 될까요?
4: 겨울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시 비행기, 연필, 소나무.
2: 병인님은 우울 검사와 인지기능 검사 모두 가볍게 클리어.
5: 박상률님, 제일 힘든 게 어떤 건가요?
0: 피로감입니다.
5: 피로한 거요?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판단력 같은 것들도 본인이 느끼실 때 좀 떨어지는 걸 느끼세요?
0: 예, 굉장히 많다.
5: 그건 언제부터인가요?
0: 그것도 그 2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예.
5: 따라해보세요.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2: 아, 교수님의 손동작을 바로 따라하지 못하시네요.
5: 뭐가 다를까요?
0: 아,
5: 네.
2: 인지검사 결과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5: 실질적으로 우울감 및 무기력이 되게 심한 편이세요. 그게 그냥 무기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지기능의 저하를 유발하는 상황인지라 활동을 안 하시잖아요. 활동량이 주니까 힘이 더 빠지고 사회적인 위축이 생기면서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게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노쇠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약 드시는 게 거의 20개가 넘거든요.
0: 22가지.
5: 네. 약이 갖고 있는 상호작용이라는 게 저희가 예측 못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줄여볼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같이 좀 줄여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은 질환이 많다 보니까 그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약제 사용도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개 이상을 6개월간 복용했을 때 다약제 복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나 약재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했던 병들이 생길 수 있어요. 최대한 필요한 약재만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약재를 복용하는 기간도 어떻게든 줄여갈 수 있으면 줄여가야 됩니다. 사실 박상률님은 나이로 친다 그러면 아직 노인이 아니신데 이 질환들 및 여러 가지 상태에 의해서 노쇠가 이미 온 거예요. 우려했었던 것보다는 그래도 생각보다 근육량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 근육이라는 게 많아봐야 근력이 떨어져 있으면은 사실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질적인 부분을 높이기 위한 그런 운동이나 활동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될 거고요. 박상률님 연세, 나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6.5%를 보거든요. 근데 지금 8.8이니까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게 일단 걱정이 좀 되는 거고요.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 게 있는 거죠. 이 질환이 환자분의 전체적인 수명을 확 갉아먹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후 혈당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운동이 최고거든요.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 속에서 하는 운동이라든지.
2: 상율님의 노쇠의 원인이자 결과들 너무 많네요.
5: 당기세요.
2: 이번엔 유독 걱정이 많았던 네. 유병희님.
5: 잡으시고.
2: 교수님의 진단이 한창인데요.
5: 구부리세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네.
4: 왜 웃으세요?
5: 아니 너무 좋아서. 운동을 평상시에 어느 정도 하세요?
4: 열심히 해요. 근력 운동과 요가하고요.
5: 요가요?
4: 복지관 가서 뭐 춤도 추고 체조도 하고.
5: 이 방송에 나온 취지는 뭔가요?
4: 어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셔가지고 네. 그것이 많이 걱정되고 왜 이렇게 젊었을 때하고 달리 몸이 이렇게 찰까? FM으로 하는데도 혈당이 계속 오를까?
5: 네. 어쨌든 연세가 드시면서 여성분들에게 제일 많이 생기는 변화는 사실 완경이죠. 50대에 한 번, 그다음 70대에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정도를 겪게 되거든요. 근데 뭐 2차 완경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지금 느껴지시는 그런 체온에 대한 불편한 정도는 많이 없어질 겁니다. 물론입니다. 여성에게 있어서의 이제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호르몬도 있거든요. 그 여성 호르몬은 굉장히 연관이 많고요. 호르몬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우리 몸속의 체성분이라는 게 변해요. 혈당 조절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0: 걱정과는 달리 유병인님의 현재 상태는 모두 양호했습니다.
1: 정말 유병인님은 건강하신 분이어서 그냥 신체가 정상적으로 노화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엄청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유병인님은 수치가 자꾸 올라가는 것 같다. 네. 그럼 이제 그때는 운동 강도를 올리거나 운동의 시간을 더 늘리거나 해야죠.
2: 기억력이 남보다 좀 현찮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드라마에 그 탤런트를 재밌게 보고도 하나 탤런트 이름도 모르고.
1: 생활 습관과 연관된 치매 안 좋은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절은 다 하고 계신 겁니다.
2: 감사합니다. 네. 걱정이 많았는데.
1: 이 두 분은 숫자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노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인 분이 질환으로 인해서 노화가 가속화되고 노년내과적인 관리가 필요했었던 분이 첫 번째 사례자분인 겁니다. 이분은 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복합적 질환에 더해서 다양한 부분의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여서 노쇠한 노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실제 나이가 더 많았던 유병인님의 경우에는 건강상의 나이로 본다면 50대 중후반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두 분은 숫자 나이와 건강 나이가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고 저희 노년내과는 이처럼 노쇠하냐 노쇠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환자분의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0: 상율님의 노쇠의 가장 큰 원인인 당 조절을 위해 운동은 필수인데요. 그러려면 우울감부터 극복해야 하는 상태. 모범생 병인님은 조금 부족한 근력을 높여보기로 했습니다. 두 귀하신 몸에게 똑같이 처방된 이것. 일명 스마트 깔창인데요.
3: 센서는 이 안쪽 밑에 쪽에 있어요. 딱 맞는 신발로 크거나 작지 않은 신발 신고 뒤꿈치부터 다꿈치까지 딱 닿게 만져보세요. 이게 연결이 됐다는 거 지금 왼쪽이.
0: 깔창에 탑재된 인공지능 센서가 보행 패턴을 분석한 뒤 맞춤 보행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4: 고정 시선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왼발에 들어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3, 2, 1을 나올 때까지.
0: 휴대전화 앱과 연동되어 양쪽 발의 체중 부하를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4: 다시 운동 시작.
5: 보행 운동을 시작합니다.
0: 상율님과 병인님은 한 달간 이 스마트 깔창을 사용하며 보행 패턴의 교정은 물론 운동량과 체력의 변화를 측정하게 됩니다.
6: 보행 속도, 보행 길이, 오른발, 왼발의 밸런스가 좀 균등한지 아니면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패턴으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속도를 계속 조율을 하면서 조금 빨리 걷게 유도한다든지 너무 빠르실 때는 조금 늦게 걷게끔 유도한다든지 하는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0: 걸을수록 보행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양발의 불균형이 심했던 상율님. 한 달 후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1: 식사도 영양적으로 당뇨병 환자한테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단을 저희가 짜서 그분이 그런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 거고 영양적으로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것들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0: 그야말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던 상일님의 식단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염분은 줄이고 채소는 다양하게. 병인님의 식단은요? 동물성 단백질과 우유 섭취를 늘려야겠네요. 여기는 어딘가요?
7: 고령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눈도 많이 오고 빙판길이 많이 생기는데 균형 운동 같은 것들이 많이 요구가 돼요. 우리가 혹시나 운동을 하다가 넘어지더라도 그렇죠. 심하게 다칠 위험이 없거든요.
8: 아, 네.
7: 몸을 가볍게 움직여주는 그런 동작부터 해보실 거거든요. 팔을요 가볍게 그냥 앞뒤로 그냥 자유롭게 앞뒤로 한번 움직여보세요.
0: 첫 번째 동작은 양팔을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7: 네, 앞뒤로 움직여보실게요. 조금 더 속도 있게 빠르게 한번 움직여보실까요?
8: 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7: 네, 어머님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들었다가 내려보실게요. 무릎을 90도까지 올려서.
0: 두 번째 동작은 다리를 들었다 내리면서 균형 감각을 키우는 건데요.
7: 원을 그려주실 건데
0: 한 발로 원을 그리며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중 재활 운동도 배워볼 건데요.
7: 손을 수면

0: 운동입니다.
1: 아버님 잠수하시면
0: 단 안전 수칙을 잘 따라야겠죠.
2: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게 좋은데 관절이라든지 발바닥 같은 데 가해지는 압력 등이 나도 모르게 당뇨병 환자의 위해가 될 수도 있는데 수중에서 하는 운동들, 특히 수영이나 수중 재활, 혈당 조절을 위한 유산소 근력 운동도 할 수 있으면서 이 운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한테서는 수중에서 하는 운동들을 권하게 됩니다.
0: 솔루션 6일차. 먼저 박상윤님을 찾아가 봤는데요. 오늘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생신.
3: 잘했었어. 네. 아이고, 얼굴 빨아졌네.
4: 있는 반찬하고.
3: 아이고, 한 번도 안 해봤을 텐데.
4: 김치찌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3: 아유, 기대가 되네.
0: 난생 처음 요리에 도전한다는 상율님.
5: 김치를 씻는다.
0: 레시피대로 시작해보는데요.
5: 김치가 씻어.
0: 김치를, 아하, 김치를 세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5: 두세 번은 씻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0: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상윤님. 아, 김치 살려. 혹시 염분을 줄이는 솔루션 중이신 건 아니죠?
5: 쓴물에 끓인다.
3: 어머나, 사진도 다 꺼내놨네. 어머나, 이거 어디 있던 걸 이렇게 다 꺼내놨어. 아이고, 동희 엄마랑 어머니 사진이랑 아버지 사진이랑, 야.
6: 많이 생각나시죠? 아버지는 오래전에 가셨지만 어머니는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3: 네. 아이고. 자, 참. 어머니가 아들 혼자 두고 가셔서 아마 걱정 많으실 거예요.
0: 투박한 칼질이지만 최선을 다해봅니다.
5: 쉽지 않네. 또 한꺼번에 끓이는 건가? 하여튼 뭐 어때? 레시피대로.
3: 아내 여의고 나서 20년을 어머니하고만 살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이자 아내이자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0: 조금은 달라진 식탁을 보여주실까요? 서툴지만 왠지 기운차 보이는 상율님.
5: 끓어넘친다. 벌써 끓었나? 맛이 그래도 좀 드네.
3: 이렇게 많이 했어?
6: 기침을 넣다 보니까 3분의 1만.
3: 3분의 1만.
6: 대접이 소홀하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 하는 거니까.
0: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던 누님. 슬쩍 한 입 맛을 보시는데요. 지금 필요한 건 뭐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렇죠. 팍팍.
6: 괜찮아요?
3: 응, 괜찮아. 나 잘 끓였어 아주.
0: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으니까요.
3: 자, 먹자. 이야. 자, 너 어떻게 먹는다고? 너는?
5: 아, 근데 이제 기본 세 가지 군이 있어요. 야채, 채소군. 이렇게 당근, 오이, 토마토, 뭐 명배추, 고추, 이 정도로 크게 해놓고 단백질. 고기도 먹고, 가슴살도 먹고, 이제 밥은 이제 현미.
3: 탄수화물.
5: 탄수화물.
3: 나도 너를 따라서 한번 그렇게 먹어보지.
5: 그럼 여러 가지.
3: 그럼 이렇게 먹어서. 얼굴빛이 좋아졌구나.
5: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한 일주일 정도 먹었는데 이렇게 먹으면 배불러.
3: 그래.
5: 몸무게 뱃살만 좀 빠진 좋은데 요거는 아직.
3: 아, 배는 그냥 놔둬.
5: 나도.
3: 걔는 그냥 같이 살아.
6: 날살이야.
3: 그럼.
5: 뱃살 안 빼도 당뇨 수치만 정상되면 오케이.
3: 오케이. 그럼. 그럼. 그나마 하던 노력도 안 하게 되잖아.
0: 어머니의 빈자리도 이렇게 채워지는 것

0: 됐죠?
1: 짠!
2: 맛있어.
1: 맛있다.
2: 근데 브랜드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1: 그래도 너는 이거 먹으면 안 돼.
2: 그래도 그 믹스커피가 참.
1: 난 향기만 맡아. 냄새만 맡아.
0: 오랜만에 만난 누나 앞에서 제잘제잘 상윤님. 꼭 어린아이가 된 것 같네요. 이번엔 걱정왕 모범생 병인님. 진단 결과 부족했던 근력을 높이기 위해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 중인데요.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수업도 빠짐없이 참석 중이시랍니다. 채소뿐이던 병인님의 식탁에는 생선 등 다양한 단백질 식단이 올라왔네요. 역시 모범생이시네요.
2: 정장제,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고요. 신경성 그랬고, 그다음에 수면제를 제가 먹었었는데 약 반으로 줄였습니다. 예.
0: 노년 내과 진료 후 약도 줄였는데요. 다만 약은 임의로 줄일 수 없고 전문의와의 면밀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흡배가 많이 풀려서 방구도 많이 나왔었는데 수림 방구, 흡배 방구는 정말 많이 줄였을 것 같아요.
0: 스마트 깔창을 활용한 걷기는 어떨까요? 깔창은 매일 충전을 해줘야 하는데요. 보행 정도가 매일 기록되어 병원으로 전송되는 덕에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을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출 전 챙겨야 할 것이 많은 상윤님. 깔창과 앱이 연동되면 걷기 시작.
3: 저 운동량을 딱 정해놔갖고 거기보다 조금 빨리 걸으면 빨리 걷는다 그러고 천천히 걸으면 천천히 걸어간다고 그러고 걷는 시간 왼쪽 오른쪽 발의 압력 퍼센트로 나와요. 저는 오른쪽으로 지금 54, 46 오른쪽으로 치우쳐 걸어요. 이게 신기해요. 50% 내가 이렇게 몸을 기울이면 이곳에 막대기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앞꿈치, 뒤꿈치
0: 상윤님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3: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 또 연인들 많이 오고, 그것도 강아지도 보고, 그게 한번 이렇게 자빠지니까요, 혼자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오늘의 운동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운동은 다 끝났습니다. 좀 더 걸을게요.
0: 몸의 건강을 찾아가는 상윤님은 이제 마음의 건강을 찾기 위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로 했는데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5: 네,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네.
5: 상담에서 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으실까요?
2: 제가 어머니하고 어렸을 때 애착관계가 좀 심했어요. 속으로 어머니를 많이 미워했던 사람이라 평소에도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가 막상 돌아가시니까 죄의식도 좀 들고.
5: 아, 죄의식도 드시고.
0: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던 걸까요?
5: 지금 어머니와의 문제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2: 저에 대한 집착.
5: 상윤님에 대한 집착.
2: 내가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러니까 그렇죠. 나를 택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머니가 과외 못하고 제가 봐도 연인 같을 정도로 예.
5: 뭔가 강하게 좀 결속이 되어 있는 네. 듯한 느낌이 드네요.
2: 아버님 네. 군인이셨는데 무뚝뚝하고 이제 뭐 가끔 들어오시고 집에 너는 잘해야 돼, 너는 나한테 잘해야 돼 막 그런 경험이고 그때 제 마음은 아버지가 나쁜 놈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미워하게 되고 네. 어머니는 불쌍하고 네. 그런 감정으로 쭉 이제 그다음 병날 때까지 결혼하고는 이제 싹 그게 없어졌죠. 그리고 갑자기 떠나고 다시 어머니하고 이제 합쳐지면서 그렇게 원했던 어머니하고 독립이 또 무산된 거라 네. 악연이다. 그래서 내가 아주 제일 말이 효자. 성률이 정말 효자. 성률이 효자 아닌데 속으로.
0: 어머니 회한을 받아내기엔 너무 어렸던 상윤님. 노인이 된 지금도 그 안에는 여전히 불안에 떠는 작은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0: 한마디가 변했거든. 아, 미안하다. 그랬었구나.
1: 그러게. 조금은 나를 좀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죄책감이 아니라. 참 고생했다라고.
0: 그런 마음이 이제 최근에 들긴 했어요. 나 잘했어. 이만하면 열심히 한 거야. 네.
1: 최종 목표는 융합된 관계였다면 이제는 관점을 좀 바꿔서 어머니도 한 인간으로서 한계점도 있으셨던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제는 좀 분리된 관계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를 살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지지, 예를 들면 친구나 또는 뭐 자식이나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2: 이제 상윤님만의 온전한 행복을 응원합니다.
3: 심리 상태에 대한 확인 및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을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본인은 환기가 됩니다. 스트레스의 정도도 줄어들게 되면 활력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 있는 심리적인 저희가 에너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0: 상담받고 돕니다. 너무 많이 상쾌해졌어요.
4: 네, 운동 시작했습니다. 모두 파이팅! 자, 밝은 얼굴입니다. 하나, 둘, 셋.
2: 재취업에도 도전한 상윤님. 당뇨 환자에게 특히 좋다는 수중 운동도 일주일에 두 번씩 꾸준히 실천했는데요. 물에 뛰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 새로운 동작도 문제없습니다. 상윤님의 인생 속도 이제 조금 천천히 흘러갈 수 있을까요? 4주간의 솔루션 기간을 마치고 여러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과 동일한 검사들을 실시했습니다.
5: 뭐 세게 차야 됩니다. 있는니까 위로 뻥, 뻥, 세게, 뻥, 위로, 위로, 세게 더.
6: 여기는 지금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일까요?
0: 대한민국의 서울입니다.
6: 100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될까요?
0: 93. 네,
6: 거기서 또 7을 빼면 얼마가 될까요?
0: 86, 69, 62, 55.
2: 눈에 띄게 달라진 상윤님의 인지기능 검사. 겹쳐있는 오각형도 단숨에 그려냅니다.
7: 네, 유병희님 들어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걱정되세요?
1: 네.
7: 전혀 걱정하실 게 없는데 누구는 여기까지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데 누구는 이게 이렇게 빨리 떨어지고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1: 그럼 그게 노쇠인가요?
7: 그렇죠.
1: 저는 그러면 노쇠하지... 노화로 잘 가고 있는
7: 그렇죠.
1: 건가요?
7: 그냥 건강한 정상적인 노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고 100점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한 90점 정도 되면 10점 정도는 부족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얘예요. 근력. 등척성 최대 근력이라고 하는 게 200대가 나왔어요. 근파워라고 하는 것도 80대 정도가 나와서 불과 한 달 만에 보시는 것처럼 600대로 올라갔습니다.
1: 어머나.
7: 183으로 2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여기 보시는.
1: 어머나.
7: 이거는 30, 40대 정도의 수준의 운동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만 유지가 될 수 있다면
1: 신체 기능이 좋아지니까
7: 네. 여기 내 기능도 좋아지죠.
1: 좋아지는 거예요?
7: 그거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떠한 약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치매 예방이나 치매를 관리할 수 있는 약은 운동입니다. 유병희님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저희가 숫자 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비해서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다만 이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몸 상태, 건강 상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도 빠지게 되고요. 그게 반복되면 팔랑귀가 되죠. 너무 안타깝게도 요즘에 방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부정확한 건강 정보가 너무 범람을 하고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의료진도 반성을 해야 되고요. 언론도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혹하는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분들도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거는 절대 노력 없이 되는 게 없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이박천금 절대 없습니다. 건강은. 지금 노력하면 5년이나 10년 뒤에 그게 나에게 매년 내가 들었었던 보험, 내가 매년 들었던 적금처럼 나중에 그걸 가지고 사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불과 한 달이라는 시간이었지만

0: 당화혈색소 수치가 3개월이 지나야 보통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 수치가 8.8이었어요. 8.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0.6이라는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약을 하나를 추가했을 때 저희 의사들이 기대하는 당화혈색소 감소 정도가 0.6이에요.
1: 아,
0: 약 하나를 썼을 때의 효과를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꾼 걸로 얻어내신 겁니다. 한달 동안의 혈당을 보는 검사도 있습니다. 당화 알부민이라고 하는데 요 수치는 지금 17밖에 안 됩니다. 일반인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혈당 조절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당화혈색소가 다음 달엔 더 떨어집니다. 그 다음 달엔 더 떨어져서 3개월 평균을 내면 아마 7점대 초반 정도까지 떨어질 겁니다. 31로 조절이 됐죠.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지금 31. 이것도 정상 범위로 떨어진 겁니다.
1: 믹스커피를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생각이 잘안 나요. 신기해, 정말. 매일매일 재던 당이 한 시간이면요, 보통 제가 300 올라가요, 300. 140? 2시간인데 150. 그리고 쭉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 반원 이상으로 떨어지니까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래요. 머리가 좀 맑아지고 몸이 좀 가벼워졌어. 몸이 확실히 짓눌린 것 같은 좀 소매 젖은 옷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좀 없었어요. 다시 좀 새살이 됐는 것 같아요.
0: 박상률님은 나이에 비해서 조금 노쇠했었습니다. 노쇠 전 단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 검사한 거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네, 0점으로 떨어졌죠.
2: 우울 지수가 감소하면서 인지 기능은 좋아졌습니다.
0: 몸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 내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분도 좋아지게 되고 활동량도 늘게 되니까 뇌 기능도 좋아집니다. 내가 스스로 약 없이도 자기 시작하고 우울감과 관련된 약제도 끊고 그러면 더 좋아집니다. 이거 혈당 좋아지죠? 콜레스테롤 좋아지죠? 간 수치 좋아지죠? 기분 좋아지죠? 수면 좋아지죠? 뇌 기능에는 다 좋은 쪽으로 몸 상태가 바뀌게 될 거라서 이것도 현저히 호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더 제가 놀라웠던 건 사실은 요거였어요. 이게 진짜 충격적인 건데, 예, 이건 왜 그러냐면 12월 달에 분속수가 84였어요. 근데 1월 달에 되니까 127이 되잖아요. 50%가 증가한 겁니다. 걸음수도 보세요. 그때 2분이면 쭉 떨어졌던 게 지금 오히려 늘어나죠. 이게 뭘까요? 체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2: 부상의 위험을 높였던 불균형까지도 교정됐습니다.
0: 진짜 제가 봐도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1: 손 한번
0: 네,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1: 고맙습니다. 앞으로
0: 네.
1: 계속 많이 아프지 마시고요. 저를 위해서도 꼭
0: 네.
1: 건강하세요.
0: 알겠습니다. 네.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
1: 정말
0: 특히
1: 고맙습니다. 네.
0: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2: 빰빠밤, 빠바바밤. 와.
3: 삭은 고개가, 응? 어느 순간에 고개로 느껴진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구나. 많이 후련하고, 여보 권혁 다시. 내가 노력해서 자기 폐안 끼치게 한번 잘 살아볼게요. 걱정 마세요.
1: 제가 노력해서 뭐 해본 적이 사실은 제 인생에서 잘 없는데, 저도 제 자신이 웃겨지지가 않아요. 일도 해볼 생각이에요. 동네 가까운 데서. 지금 귀하지 않았어요. 정말 귀하신 몸이 되고 보니까, 아, 내려가기 싫어요. 껍질을 벗고 나오는 저에게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0: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4개 병원 이외에는 노년외과가 없어요. 이 4개 병원은 그냥 사회적인 책무와 교육적인 측면에서 노년외과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훨씬 더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과인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나 의료진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못하고 있죠. 시간을 들여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왜 이게 필요하고 이분들에게 제공돼야 되는 의료 서비스의 최선의 형태는 뭐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향은 뭘까를 여러 사람들 같이 고민해야죠.
2: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모아진다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예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미술 작품은 두 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한 번은 화가의 손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컬렉터의 품 안에서 말이죠. 요즘 그 MZ세대들이 아트 재테크에 나서면서 미술품 구입에 대한 관심이 더 넓어졌다고 하는데요. 미술품을 사는 것, 뭐 화랑이나 아트페어에서 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곳이 바로 경매죠. 오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술품 경매사 초대해서 경매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손희천 수석 경매사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16년 차시라고요?
1: 네, 16년 차 일을 하고 있고 제가 경매사로 데뷔한 지는 올해가 15년 차 되었습니다. 네.
0: 그러면 지금까지 경매를 몇 번 주도하신 거예요?
1: 경매를 제가 한번 세본 적이 있었는데요. 한 110번가량 진행을 했더라고요. 매 경매별 평균치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점 정도.
0: 한 번 경매할 때 미술품이 100번 거래가, 100점. 100점이
1: 네.
0: 거래가 돼요?
1: 네, 저희가 시장이 좋을 때는요. 260점 이상 출품되기도 하고요.
0: 하루에?
1: 한 경매예요. 요즘은 좀 불황인지라 100여 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좀 많을 때는 150점 가까이 제가 경매를 진행하기도 하고.
0: 네네.
1: 좀 불황일 때는 뭐 50점에서 60점 정도. 그래서 평균치를 내보니까 그래도 최소 만 점 이상은 제가 경매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0: 네. 혹시 한 번 경매로 네. 그 거래가 됐던 미술품이
1: 네.
0: 몇 년 후에 또다시 또 등장을 해서
1: 네.
0: 이런 경우도 있겠어요?
1: 네, 있습니다.
0: 있죠?
1: 네, 있습니다. 그 제가 뭐 K옥션에서만 해도 16년 차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작품들이 뭐 꽤
0: 있죠.
1: 있고요.
0: 네.
1: 뭐 좀 큰 작품일 경우에는 또 기억이 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네.
0: 그런 경우는 몇 년 지나면 이제 값이 뛰어 있는 거죠?
1: 뛰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0: 아, 그래요?
1: 네.
0: 오히려 내려간 경우도 있어요?
1: 네, 안타깝게 그 당시 구입하셨던 그 시기보다는 네. 가격이 조금 내려갔을 경우도 생깁니다.
0: 그렇게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1: 네.
0: 팔 수밖에 없을 때는 이제 파는 거군요.
1: 그렇죠. 네.
0: 지금까지 만 점이 넘는 작품들이면 총액으로 따지면 뭐 수천억 되겠습니다.
1: 네, 한 4천억에서 4,5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최고가는 어떤 거였습니까? 본인이 경매한 것 중에서.
1: 네, 제가 진행한 경매 중에 최고가 작품은 지금 여기도 이렇게 네,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고요라는 작품입니다.
0: 김환기 화백 작품이죠?
1: 네, 김환기 화백. 우리나라 추상미술의 효시라고
0: 그렇죠.
1: 할 수 있는 김환기 화백이 그린, 뉴욕에서 그린 우주 고요라는 작품이고요. 이게 65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0: 65억 5천.
1: 네.
0: 지금까지 국내 경매 사상 최고가가 이거예요?
1: 그 당시에는 최고가를 경신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국내 경매에서 거래된 작품 중에 최고가는 83억 정도에 낙찰이 된 또 다른 김환기 화백의 무제라는 작품이고요. 뭐 해외 경매사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김환기 화백의 우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크리스티가 홍콩에서 연 경매 출품이 됐었는데요.
0: 예.
1: 그 당시 환율로 한 132억 원 정도 낙찰이 됐고요. 거기 수수료까지 포함을 해서 구입자가 총 지불한 금액은 150억 원 가까운 금액에 이제 작품을 구입한. 네, 그게 가장 최고가 작품.
0: 국내 작가 작품 가운데 경매가 최고부터 한 10여 점을 따준다면
1: 네.
0: 김환기 화백이 독보적이죠?
1: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린 우주까지 포함을 한다면요. 1위부터 10위는 모두 김환기의 작품이고요. 국내 경매사에서 진행한 경매만 좀 산정을 해볼 때는 1위부터 10위 중에서 9점이 김환기 화백의 작품입니다.
0: 나머지 한 점은?
1: 나머지 한 점은 이중섭 화백의 작품이
0: 소.
1: 네, 소가 올라가 있습니다.
0: 아, 김환기 화백이 정말 독보적이군요.
1: 네, 뭐 김환기 화백은 우리나라 추상미술의 효시, 그러니까 추상미술의 어떤 문을 연 너무나 중요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0: 예.
1: 또 그의 작품은 그 당시 뉴욕에서 세계 미술 사조의 흐름을 같이 하면서 그의 이제 작업 세계를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0: 예, 예.
1: 40년, 50년이 지난 현재에서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 예술성에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김환기가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0: 한마디로
1: 네.
0: 그 이중섭이나 박수근 화백은 한국 사람들 위주라면
1: 그렇죠.
0: 김환규 화백은 전 세계
1: 네.
0: 컬렉터가
1: 네.
0: 호응하니까
1: 네.
0: 그만큼 이 수요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저쪽에 있는 건 우리 고미술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0: 이건 누구 작품이죠?
1: 요거는 이제 겸재 정선의
0: 예, 예.
1: 작품인데요. 계상정거도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상정거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0: 예, 예.
1: 네. 요거는 작품 한 점이 경매에 출품된 게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퇴우 이 선생 진적이라는 서화첩에 실려 있는 작품 중에 한 점이었습니다.
0: 아, 책자 안에?
1: 네. 퇴우 이선생 진적이라는 퇴계 이황과 우암송시열 두 선생의 뭐 글을 담은 책
0: 예, 예.
1: 그런 작품이 경매에 출품이 됐는데요. 그 책 안에 겸재정선의 작품이 네 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었고요. 이 작품이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이 작품의 도안이 1,000원짜리 지폐 뒤에 실려 있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 작품이 출품됐을 때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또 이 작품 역시 경합 끝에 뭐 34억 원에 낙찰이 되는
0: 34억?
1: 네, 책 한 권인데 34억 원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0: 네, 네. 최고가 기록 아까 65억 5천이라고 했는데 네. 바로 이 작품 말이죠?
1: 네.
0: 이때 처음 시작은 얼마였습니까?
1: 그때 시작가는 55억 원에 시작을 했고요.
0: 55억에서 65억 5천까지?
1: 네. 경매를 진행할 때 이제 한 번씩 응찰을 할 때마다 올라가는 금액의 단위가 있거든요.
0: 호가라고 그러죠?
1: 네, 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55억 원의 경매를 시작해서 한 2, 3억 정도 제가 그 기억은 조금 지금 흐려졌는데 1억씩 호가를 하다가요.
0: 55억에서 56억, 6억, 57억, 이렇게.
1: 58억 이렇게 가다가 이제 워낙 고가로 가다 보니까 제가 호가를 좀 낮췄습니다. 오히려 5천만 원으로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경합을 하다가 그 당시 전화로 응찰한 분께 65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죠.
0: 전화로 응찰하면 그거는... 네. 그 K옥션의 직원이 대신해줘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응찰하시는 분은 전화기 너머에서 이제 현장을 보시면서 라이브 그 화면을 송출을 하거든요.
0: 해야 되겠죠.
1: 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이제 저희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저희 직원이 그 지금 옆에 보시는 그 패드를 가지고
0: 이거 말이죠.
1: 네, 전화를 하면서 대리 응찰을
0: 전화하면서
1: 네,
0: 딱
1: 네,
0: 딱 이렇게
1: 네, 맞습니다.
0: 그 방금 전화로 참여한다고 했고
1: 네.
0: 현장에 오시는 분이 있을 거고
1: 네.
0: 또 어떤 참여가 가능합니까?
1: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실 온라인 응찰이라는 게 새롭게 도입이 됐고요.
0: 예.
1: 그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서면 응찰, 현장 응찰, 전화 응찰이 있습니다. 먼저 좀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현장 응찰은 말 그대로 응찰자가 현장에서 직접 응찰을 하시는 게 현장 응찰이고요.
0: 네. 와서 앉아 있다가
1: 네.
0: 이렇게 드는 거죠.
1: 그다음에 이제 서면이라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간혹 어렵다는 고객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경매를 진행하기 전에 작품을 전시해서 보여드리는 프리뷰라는 기간을 갖습니다.
0: 해야 되겠죠.
1: 네.
0: 그죠?
1: 네. 작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0: 당연하죠.
1: 작품이 길게는 100년, 200년 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직접 확인을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0: 그 프리뷰를 한 일주일 합니까? 어느 정도?
1: 저희가 보통은 메이저 경매 같은 경우는 주말을 두 번 거쳐서.
0: 2주 정도?
1: 네. 12일 정도 진행을 합니다.
0: 12일?
1: 네.
0: 네네.
1: 그래서 그때 이제 손님들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작품도 보고, 이제 담당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나는 이 작품을 예를 들면 추정가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출품이 된 작품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일단 이 작품을 시작가에는 내가 구입할게 라고 예약을 해두시는 시스템이에요.
0: 시작가에는 구입할게?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1: 그러니까 저희 경매에서는 가격이 소비자가로 나오지가 않잖아요. 저희는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 이렇게 가격의 범위를 제시를 합니다.
0: 예, 예.
1: 그게 뭐냐면 그 낮은 시작가라는 거는 저희가 그 작품을 위탁한 위탁자와 팔기로 한 최저 금액이에요.
0: 나는 이 그림을 꼭 3천만 원 이상에는 팔아야
1: 네,
0: 되겠어요?
1: 팔아야겠다.
0: 그게 최저?
1: 네. 구입가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저희는 이제 낮은 추정가라고.
0: 낮은 추정가.
1: 그럼 요거는 내가 낮은 추정가에는 일단 살게요. 라고 예약을 하시는 거를 네, 네. 서면 응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뭐 낮은 추정가 시작가에 쓰실 수도 있고요. 나는 그거보다는 이 작품은 조금 더 높게 살 의향이 있어 라고 하실 때는 서면을 더 높게 쓰시는 경우도
0: 그럴
1: 발생을
0: 수도 있겠죠.
1: 해요. 네. 그럼 4천만 원에 쓰실 수도 있고
0: 네, 네.
1: 5천만 원에 쓰실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서면들을 저희가 모아서 이제 또 응찰을 현장에서 저희 직원이 대리로 응찰을 합니다. 그게 서면 응찰이라는 시스템이고요.
0: 서면 응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작품에 대해서 나는 4,500만 원까지는 살게.
1: 그렇죠.
0: 라고 내가 계약, 예약서 비슷한 네, 걸 썼다 이거죠.
1: 맞습니다.
0: 그럼 그걸 손에 들고 있는 직원이 앉아가지고 네, 4,500 될 때까지는 계속 드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아. 네.
1: 그래서 다른 응찰자가 있을 때는 그 응찰자 다음 호가로 이제 그 서면 응찰자가 신청한 금액까지 대신 응찰을 하는
0: 그러니까,
1: 겁니다.
0: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뭐 4,300 들고 네, 4,400 아무도 안 들었다.
1: 네.
0: 그럼 내가 들면 끝이잖아요.
1: 그렇죠. 거기서 끝이니까.
0: 4,500 이하니까.
1: 네.
0: 아.
1: 그렇게 진행되는 게 네, 서면 응찰입니다.
0: 네.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할까요? 전화나 이렇게 참여하면 되지?
1: 그게 이제 서면이 가지는 어떤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0: 뭐죠?
1: 경매에서는 한 작품에 여러 명이 같은 가격에 서면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A, B, C가 똑같은 3천만 원에 서면을 넣었어요.
0: 예.
1: 그럴 때는 누가 우선권을 가질까요? 가장 먼저 서면을 제출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져요.
0: 아, 그런 것도 있어요.
1: 네, 그래서 만약에 3,000이 3개이고 현장이나 다른 응찰이 없을 경우에는 예, 가장 먼저 3,000을 쓰신 분이
0: 복잡하네요.
1: 그 작품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0: 그래서 3,000에 예약한 3명은 네, 직원들 3명이서 3,000까지는 들을 거 아니에요.
1: 네, 그렇죠.
0: 3,100은 아무도 안 들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럼 3명한테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1: 네,
0: 먼저 쓴 사람한테
1: 네, 시간차가 그런... 가장 먼저 응찰하신 알겠어요, 분께 우선권이 가게 됩니다.
0: 아, 그래서 서면이라는 방법을 쓰는군요.
1: 네.
0: 근데 굉장히 좀 특별한 경우죠. 그런 식으로까지 가는 경우는.
1: 네,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이제 서면 응찰이 꽤 많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작품은 현장이나 전화, 온라인 응찰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0: 그렇죠,
1: 때문에 서면이 받으시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0: 자, 현장, 전화, 서면,
1: 네,
0: 마지막 온라인.
1: 온라인 라이브 응찰입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현장에 모일 수 있는 인원수 제한이 심해졌잖아요.
0: 네네.
1: 저희는 매달 경매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타겟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던 중에 해외 경매사에서 그 라이브 응찰 시스템을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경매지만 글로벌 경매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파리, 도쿄, 뭐 서울, 그 전 세계 큰 도시들에서 다 응찰을 하는데
0: 그렇죠,
1: 그게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저희도 발빠르게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요. 온라인 응찰하는 손님도 현장이나 전화로 응찰하는 손님에 비해서 시간차가 생기지 않도록 되게 탄탄한 IT 기반을 좀 구축을 해서.
0: 시간차가 중요하죠.
1: 네, 그렇죠. 예. 내가 눌렀는데 늦게 반영이 되면 그러니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IT 쪽에도 많은 투자를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안착을 시켰습니다.
0: 네.
1: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고민했던 거는 아무래도 고가의 작품인데 라이브로 응찰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억대 작품들도 온라인으로 응찰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0: 그것도 역시 이제 그 라이브 중계를 보면서 집에서 네, 컴퓨터로 하면
1: 그렇죠,
0: 누군가 직원이 손 들어줘야 되겠군요.
1: 아니요, 그런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그 제가 볼 수 있는 스크린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스크린에 온라인 응찰 금액이 뜨게 되죠.
0: 네, 네.
1: 처음에는 그것도 되게 헷갈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이제 거기는 온라인 응찰은 또 약간의 묘미가 어떤 거냐 하면
0: 뭐죠?
1: 현장이나 전화 응찰하시는 분들은 제가 현장에 계시면 손님들의 눈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의 표정 변화를 읽을 수도 있고 전화 응찰하는 경우는 저희 직원들의 표정이나 뭐 말투를 보면 아 조금 더 시간을 드려도 되겠다 또는 아, 저분은 그냥 여기서 안 하실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은 제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스크린을 보면서 이제 온라인 손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0: 아.
1: 그래서 그런 면들이 처음엔 되게 낯설었는데요.
0: 스크린에 그 사람의 표정은 안 나오죠?
1: 안 나오죠. 그냥 번호만 나오죠.
0: 액수만 나오죠.
1: 네.
0: 그렇죠.
1: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되게 낯설었는데요.
0: 네, 네.
1: 이제는 그 온라인 응찰하시는 분과도 조금 제 내면적으로는 감정 소통도 일어난다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0: 뭐 많을 때는 한번 경매에 뭐200 몇십 점,
1: 네.
0: 뭐 적을 때는 뭐 50점, 60점, 평균 한 100여 점이라고 그랬는데,
1: 네.
0: 그한번 경매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 한번 전체 이제 작품 수로 따지자면 저희가 한참 호황일 때는요, 작품 수도 많지만 경합이 많다 보니까
0: 그렇죠.
1: 경매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저희가 한 3시간 반 정도 한 적도 있었고요. 어제 경매가 있었는데, 어제 경매는 130여 점이 출품이 됐었는데, 저희가 한 1시간 40분 정도 시간 소요가 됐습니다.
0: 1시간 40분이면
1: 네.
0: 100분이잖아요.
1: 네.
0: 130점을 100분에 한다고요?
1: 네.
0: 1분이 안 걸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게
1: 왜냐하면
0: 금방 해요?
1: 되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0: 예.
1: 하시는데, 이제 해외 경매에서 수백억 대, 뭐 수천억 대 작품은 뭐 6분, 7분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사실 2시간 반, 뭐 3시간 이렇게 경매가 되면 고객들은 좀 지겨우실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작품에 대한 정보는 미리 그 프리뷰 기간 중에 다 파악을 하시거든요.
0: 결심들 다 끝내고 오는
1: 네,
0: 거고,
1: 그래서
0: 자기가 관심 있는 건 작품 한두 개인데,
1: 네, 그렇죠.
0: 두 시간을 지켜본다?
1: 네.
0: 아,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경매 진행하는 그 당일에는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요. 유찰되는 작품도 있거든요.
0: 그렇겠죠,
1: 네, 그런
0: 그렇겠죠.
1: 것들은 뭐한뭐 10초, 15초 내에 끝나기 때문에.
0: 아무도 안 들면 끝나는 거니까.
1: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제가 유찰입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0: 예.
1: 그냥 이렇게 망치를 때리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최근에 내가 어떤 영화에서 그 미술품 경매사가 주인공인 영화를 보니까
1: 네.
0: 작품 하나하나 올라올 때마다
1: 네.
0: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앞에서.
1: 네.
0: 작품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꽤 가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럼 진짜로는 그렇게 안 해요?
1: 실제로는 뭐 저렇게 고요 같은 작품이 나올 경우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하죠. 너무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또 고객들도 이제 응찰을 결정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고민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할수 있는 멘트들을 좀 준비를 합니다. 그런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 작품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0: 아까 이제 의뢰한 분의
1: 네.
0: 최저
1: 금액.
0: 금액이 있다고
1: 네,
0: 그랬잖아요.
1: 그거를 저희가 내정가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내부 용어긴 한데요. 내정가가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낮은 추정가가 돼요.
0: 그러니까.
1: 네.
0: 그 내정가 내지는 뭐 낮은 추정가가
1: 네.
0: 최초 호가가 됩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매를 할때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워밍업 호가라는 걸 경매사가 합니다.
0: 그건 또 뭐예요?
1: 뭐냐면 이 작품이 예를 들면 3천만 원의 시작이면 제가 3천만 원에 시작해서 200만 원씩 고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2600만 원 시작해서 200만 원씩 고가합니다. 2600, 2800, 3000 이렇게 올라가요.
0: 왜요?
1: 그게 조금 응찰할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조금 경매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0: 그러면 그 워밍업 호가로 시작을 할지,
1: 네.
0: 아니면 그 내정가로 시작을 할지,
1: 네.
0: 그럼 누가 정해요?
1: 그거는 모든 작품은 다 이제 워밍업 호가를 합니다.
0: 거의 전부
1: 네.
0: 워밍업
1: 호가.
0: 호가로 시작을 한다?
1: 네,
0: 그걸
1: 맞습니다.
0: 얼마로 시작할지는 누가 정해요?
1: 호가는 이제 경매사가 정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제가
0: 그냥
1: 정하고요.
0: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죠?
1: 네. 그게 이제 사실 경매사가 경매 단상에 오르면 좀 많은 어떤 권한이 주어지고,

0: 주어지기도 합니다. 최초의 호가는 이제 시작가, 그러니까 내정가의 10% 정도.
1: 10% 정도?
0: 네, 그러면 3천만 원이라면,
1: 2,700.
0: 네, 3천만 원이라면 이제 10%면 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홀수 호가가 사실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짝수 호가로 가고요. 그래서 3천만 원의 경우는 호가는 이제 200만 원. 그리고 억대로 가면 이제 호가 폭이 좀 줄어듭니다. 5%. 그리고 막 5억대 이상이 가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호가 폭을 점점 낮추죠.
1: 워밍업 시작하는 거를
0: 네.
1: 네.
0: 그리고 이제 경매를 진행하다가 경합이 되게 치열한 작품들이 있거든요. 간혹 1천만 원대에서 시작했는데 억대가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00만 원씩 호가를 하기에는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1: 그렇죠.
0: 조금 저는 이제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호가를 500만 원 정도로 높일
1: 올리기도
0: 때가
1: 하고,
0: 있거든요. 그럴 때는 경매사가 따로 고지를 하지 않고 경매사 재량으로
1: 그냥 막,
0: 호가를 변경할 수 있다고 또 약관에 되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0: 네.
1: 자, 그럼 8,400, 뭐 8,600, 그러다가,
0: 네.
1: 이제 이번에는 9,300, 이런 식으로 그냥 갑자기 부른다 이거죠?
0: 그런데 막 호가를 막 그렇게 갑자기 높인다기보다는 이제 고객들이 예상할 수 있는 호가폭 정도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두 호가 정도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네.
1: 근데 그게 굉장히 순발력 있게 현장에서 바로바로 반영이 돼야 되겠어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경매를 하다 보면요,
1: 하하.
0: 호가를 낮게 유지를 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계속해서 응찰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분이 계속해서 응찰을 하겠다 싶으면 호가를 좀 올려서
1: 그러니까요.
0: 가격을 높이기도 하고, 그
1: 그러니까요.
0: 순간에 선택을 하는 거는 사실 어떤 본능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1: 그 바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0: 네.
1: 현장 고객의 표정을 보는 게 중요하다. 뭐
0: 네,
1: 그게 그런
0: 맞습니다.
1: 얘기로군요.
0: 네. 표정을 보면 내가 이거 꼭 작품을 딱잘
1: 사겠다.
0: 받겠다는
1: 그렇지.
0: 결연한 눈빛을 보이시는
1: 딱
0: 분들도 계시고요.
1: 보이면 이게 200이 아니라 400씩 부르고
0: 그렇죠.
1: 막 이렇게 하는
0: 네,
1: 거군요.
0: 그렇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고객님들께서 어제 경매에도 몇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본인이 꼭 이거를 사겠다. 그러면 현재 금액은 뭐 6,200, 400 이런데 7,000을 부르세요.
1: 이거만 드는 게 아니라
0: 네.
1: 액수를 부를 수도 있어요?
0: 들면서 7,000 이렇게 합니다.
1: 아, 말을 할 수도
0: 네.
1: 있군요.
0: 그러면 경매사가 듣고, 아, 현장에서 호가를 넘어서 응찰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호가로 다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그 낙찰 의사를 굉장히 강경하게
1: 그렇죠.
0: 표시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1: 경매사에
0: 네.
1: 가장 그 필요로 되는 그 기술이랄까,
0: 네.
1: 재능이라는 건 바로 그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의 열기를 보면서
0: 네.
1: 이걸 얼만큼 높이고 낮추고 요걸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군요.
0: 네, 현장 분위기를 잘 파악을
1: 그렇죠?
0: 해서 이제 의사가 없는 분께 계속 여쭤보는 것도 실례고요.
1: 실례죠.
0: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직관적으로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1: 뭐 지금 15년 차인데 그게
0: 네.
1: 생기기 시작한 지몇 년쯤 됐습니까?
0: 저는요, 제가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한 5년 차, 6년 차 됐을 때, 이제 내가 경매 좀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돌이켜보면, 10년이 넘어서야 제가 조금 정말 현장을
1: 그렇죠,
0: 볼
1: 그렇죠.
0: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또 뭐 숙련도, 경륜이 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랬을 것 같아요.
0: 네.
1: 그게 뭐 한두 해 한다고 생길 것 같진 않군요.
0: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매를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 경매사로 이제 그 데뷔했을 때는 저희가 1년에 경매를 4번밖에 안 했습니다.
1: 그랬어요.
0: 네.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해서 경매를 한번 하면,
1: 계절에 한번 하는군요.
0: 네, 3개월 후에 또 해야 되니까,
1: 잊어버리죠.
0: 네, 이게 처음에 저도 초보일 때는 그 연습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저희가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 격월로 경매를 진행하고, 요즘은 매달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조금 속도가 더 늘어나는 것 같긴 합니다.
1: 지금까지 쭉 말로 설명하신 걸
0: 네.
1: 조금 겸연쩍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0: 네.
1: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마치 지금 여기서 직접 경매를 진행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한 1억에 시작해서 뭐한 1억 한 4천에 끝났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0: 네, 보여드려야죠.
1: 제가 이걸 이렇게 막 들을까요? 계속?
0: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서서 하는 게 조금 더, 네.
1: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0: 이게 제가 사용하는 경매 판

0: 보통 1억 원에 이제 시작하는 작품이면 제가 워밍업 호가를 1억 정도 되면 호가가 500만 원으로 제가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워밍업 호가까지 포함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김한기 화백의 작품입니다. 9천만 원 시작해서 500만 원씩 호가입니다. 9천, 9,500, 1억. 1억 현장 받았습니다. 1억 현장, 현재 최고 응찰이시고요. 1억 500 전화하셨습니다. 1억 1000 하시겠어요? 1억 1000 다시 현장 받았고요. 아, 온라인 1억 1500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1억 2000 현장과 전화 손님 다시 1억 2000 받았습니다. 1억 2500 온라인 응찰 들어왔고요. 1억 3000 그러면 1억 3000 현장 손님 최고 응찰. 자, 그럼 1억 3000 최고 응찰이고요. 1억 3500 전화와 현장 온라인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1억 3천만 원 최고 응찰, 501번 손님 최고 응찰, 1억 3,500 전화 들어왔습니다. 전화 들어왔고요. 1억 4천 한번더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억 4천 천장 손님 최고가. 1억 4,500 더 이상 없으시면 세번 호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억 4천, 1억 4천, 1억 4천만 원.
1: 네.
0: 501번 손님께 1억 4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낮이 마무리가 됩니다.
1: 마지막에는 몇번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군요. 그러니까
0: 네, 맞습니다.
1: 당연히 그래야
0: 이게
1: 되겠죠?
0: 저희가 온라인 응찰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 타이밍을 제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낙찰봉을 치고도 조금 포즈를 가집니다. 저희가 이제 또 경매 전에 안내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경매사가 낙찰봉을 쳤더라도 낙찰 선언을 마무리하기 전에 응찰이 들어오면 해당 응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낙찰 선언을 마무리한다는 거는
0: 네.
1: 조금 아까 말씀하신
0: 501번 손님에게 1억 4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1: 까지.
0: 네, 까지.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들어오는 응찰은
1: 알겠어요.
0: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응찰이 제가 낙찰봉을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도 그거를 다 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매장 분위기를 위해서 제가 한 50만 원 정도 응찰이 더 추가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낙찰을 이제 예상했던 분은 굉장히 실망하실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50만 원 정도는 제가 좀 늦게 들어온 응찰은 그냥 안 받기도 합니다. 조금 다음번에는 빠르게 응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응찰자에게 드리고요. 근데 이게 뭐 억대 작품인데,
1: 액수 차이가 클 때,
0: 네, 막 2천만 원이 더 추가로 들어왔다. 그럼 저도 경매사인지라
1: 받아야죠.
0: 그 응찰은 또 받습니다. 네.
1: 그걸 봐도 또 물어봐야죠, 그럼
0: 네,
1: 현장에.
0: 그렇죠. 또
1: 그렇죠.
0: 여쭤봐야죠.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결국 경매사의 목표는
0: 네.
1: 가급적 고가에
0: 네.
1: 낙찰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까?
0: 네, 1차적인 목표는 그게 맞습니다. 경합을 유도해서 높은 가격에 팔수 있도록.
1: 네.
0: 그런데 이제 경매회사는 쉽게 말하면 중개하는 회사잖아요,
1: 그렇죠.
0: 미술품을. 그러니까 저희가 좀 너무 과하게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는 경우는 그 작품이 다시 위탁이 들어왔을 때뭐 고객의 원망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나 그때 시장가보다 너무 비싸게 샀는데 좀 말려주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들도 고객과 그런 지점들을 잘 이제 좀 조율을 하는 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1: 네.
0: 네.
1: 자, 그러면
0: 네.
1: 위탁한 분이 4천만 원까지 내가 팔겠어라고
0: 네.
1: 했어요.
0: 네.
1: 근데 최종적으로 5천만 원에 팔렸어요.
0: 네.
1: 그럼 뭐 갭이 1천만 원이잖아요.
0: 네.
1: 그럼 경매 회사는 그 1천만 원 중에 몇 퍼센트를
0: 아닙니다.
1: 그럼요?
0: 4천만 원에 계약을 했더라도 5천만 원에 팔리면 위탁 고객은 5천만 원에 대한 그 금액을 가지고 가시는 거고요.
1: 그렇죠.
0: 위탁 수수료가 있습니다.
1: 예.
0: 위탁 수수료는 보통 낙찰된 금액에 부가세 포함해서 11%예요.
1: 5천만 원에 11%.
0: 네. 그래서 저희한테 위탁 수수료로 그거를 지급을 하시고
1: 예.
0: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가시게 되는 거죠.
1: 그럼 65억짜리는
0: 네.
1: 6억 5천이 넘는 수수료가 오는군요.
0: 그렇죠. 그 원리적으로 따지면
1: 그렇죠.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좋은 경매를 위해서는 작품을 잘 파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저희가 위탁 전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국내에는 10개 정도 경매 회사가 있긴 한데요.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와 또 다른 뭐 S 경매사가 있는데 두 회사가 국내 이제

0: 2차 시장의 한8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1: 거의
0: 있어요.
1: 독점이죠.
0: 네, 그래서 이두 회사가 굉장히 위탁의 경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1: 수수료를 깎아줘요?
0: 네,
1: 아하하하.
0: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1: 예,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탁자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이 위탁 수수료가 가장 크다 보니까
1: 알겠어요.
0: 그런 지점들이 있기도 합니다.
1: 그건 개별 계약을 하겠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
0: 네.
1: 어쨌든 뭐11% 상한
0: 네.
1: 조금 낮추면은 뭐몇 퍼센트의
0: 네.
1: 수수료가 들어오잖아요.
0: 네.
1: 그럼 경매사가 그중에 몇 퍼센트를 가져갑니까?
0: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1: 그럼요.
0: 그거는 회사 전체의 어떤 매출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경매 낙찰 수수료는 실제 이제 저희의 어떤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회사를 보면 막 수백억 원씩 낙찰을 시키니까 그게 다 수익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 아니, 그
0: 계신데
1: 수수료가 수익이죠.
0: 수수료가
1: 아, 제
0: 수익이거든요.
1: 말은 경매사한테
0: 그렇죠.
1: 인센티브가 있냐고요.
0: 저는 회사에 그냥 직원이기 때문에 연봉제로 일단은 이게 있고요. 그렇지만 회사 실적이 좋을 때는 저도 이제 인센티브를 받기도 합니다.
1: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또 별도로.
0: 네, 별도로.
1: 그러나 낙찰가에 몇 프로 이런 건
0: 네,
1: 아니고.
0: 그런 거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글로벌 경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우리나라에 이런 그 전문 경매사가 모두 몇 명이나 있습니까?
0: 저희 회사에 지금 3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경쟁사가 4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기타 이제 다른 경매 회사들은 이렇게 정기 경매를 진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뭐한명 정도 있다고 뭐 가늠해 볼때한 1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1: 전국에 10명?
0: 네.
1: 딱 10명?
0: 네, 미술품 경매사로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사람은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 우리 손희천 수석 경매사는
0: 네.
1: 15년 전에 어떻게 경매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0: 저도 참 얼떨결에 사실 데뷔를 했는데요. 입사를 했을 때그 당시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대표이시자 수석 경매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캐옵션에 입사는 사실 홍보 담당으로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1: 혹시
0: 대표님
1: 미술을 전공하셨어요?
0: 아니요, 저는 학부와 이제 석사는 신문방송학을 했고요.
1: 그러니까 홍보랑 연결이 되는군요.
0: 네, 그래서 이제 홍보 담당으로 입사를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대표님께서, 경매사셨던 대표님께서 경매사 한번 트레이닝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보니까 목소리도 우렁차고, 별로 부끄러움도 타는 것 같지 않은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지만 또 주어진 기회여서 연습을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 따로 미술 공부 안 해도 되는군요.
0: 그런데 제가 이제 미술 쪽에 일을 하고 싶어서 홍익대 대학원 과정을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1: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0: 캐옵션 들어가기 전에
1: 직전에?
0: 네, 직전에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학교 다니면서는 뭐 소소한 전시 기획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제 좀 미술계 활동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 트레이닝을 받고,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같이 연습을 해서 이제 최종 선발이 돼서 제가 2010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1: 그럼 지금은 그 홍보 일도 하시면서 경매사 일도 하시는 거예요?
0: 네, 저의 이제 이게 아무래도 앞에 보여지는 역할이다 보니까 경매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제 업무의 80% 정도는 이제 홍보 마케팅 업무에 이제 좀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1: 뭐, 근데 경매가 꼭한 회사에서 많아야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지금 그 회사에도 한세분 계시다고 했지만 그분들도 다 다른 일을 하면서 하겠군요.
0: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0: 회사 내에서 포지션이 바뀌기도 하고요.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후배 2명은 모두 고미술을 전공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고미술 담당으로 들어왔다가 또뭐 고객 담당도 하고,
1: 알겠어요.
0: 네, 그런 상황입니다.
1: 우리나라 경매 역사는 몇 년쯤 됩니까?
0: 경매 역사는 이제 현대 미술품이 주로 거래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서울옥션이라는 회사가 1998년에 설립이 되면서 시작이 됐고요. 이제 계속 독점 체제였다가 2005년에 저희 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이제 양대 옥션 체제로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이제 한 25년 정도, 26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1: 전 세계적인 경매의 시작은 언제라고 봐야 됩니까?
0: 전 세계적으로 소더비와 크리스티라는 회사가 이제 가장 글로벌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더비가 17

0: 1744년에 설립이 됐고요.
1: 와.
0: 네. 그리고 크리스티가 176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둘다 영국 런던에서 시작이 됐고요. 지금 뭐전 세계 대도시에는 다 이제 지사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죠.
2: 사실 우리나라 미술품 거래의 경매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봐야 되겠군요.
0: 네, 그렇습니다. 거의
2: 그죠?
0: 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2: 예.
0: 글로벌 경매 역사에 비하면 저희는 이제 갓 걸음마를 뗀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2: 그만큼 이른바 아트테크라고도 말할 수 있는
0: 네.
2: 그런데 참여하는 그 대중적 저변이 좀
0: 네.
2: 넓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2: 요즘
0: 맞습니다.
2: MZ세대들이 좀 상당히들 관심 간다는데 현장에서 느껴집니까?
0: 네, 현장에서 이제 확연하게 좀 느끼는 거는 프리뷰에 오는 손님들의 연령대라든지 경매 현장에 참여하는 고객들을 보면 많이 젊어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젊은 컬렉터들이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게 미술계가 호황으로
2: 그렇죠,
0: 접어들면
2: 그렇죠.
0: 아무래도 관심들이 늘어날 수밖에
2: 그렇죠.
0: 없잖아요. 그때 젊은 컬렉터 들이 많이 유입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MZ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유입된 계기는 코로나 시기에 많은 문화예술 분야의 뭐 공연이나 활동들이 다 중단이 됐는데 미술관은 인원 제한을 해서 관람을 할수 있는
2: 그렇죠. 계속
0: 시스템이었잖아요.
2: 열었죠.
0: 네. 그래서 그때 MZ세대들이 그거를 문화를 향유하는
2: 알겠습니다.
0: 어떤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면서 미술 시장으로까지 이제 유입이 됐죠.
2: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은
0: 네.
2: 화랑에 가서 사는 법,
0: 네.
2: 아트페어에서 사는 법,
0: 네.
2: 경매를 통해 사는 법이 있잖아요.
0: 네.
2: 경매를 통해 사는 게 장점은 뭐예요? 또 단점이 있다는 거.
0: 일단 경매를 통한 가장 장점은 투명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품이지만 1차 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갤러리와 아트페어에서 구입하는 작품들은 이제 갤러리가 가격을 정해서 가지고 나오죠.
2: 그렇죠.
0: 근데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작품들은 저희는 추정가를 제시하지만 마지막 구입하는 가격은 낙찰자가
2: 결국
0: 정하잖아요.
2: 소비자들이 정하는 거니까.
0: 네, 그렇죠.
2: 아.
0: 그래서 조금 그리고 경매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공개된 현장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이제 미술 시장이 좀 민주화되는데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제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뭔가 투명한 정보,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같은 정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매가 좀 수월할 수도 있고요. 그 1차 시장과 경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매에 거래되는 작가는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넉넉하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제 수많은 그 수십만 명의 작가들 작품 중에서 경매에서 거래되는 작가들은 1,000명이야.
2: 아무래도 관심이 좀 집중되는
0: 네.
2: 사람들 위주겠죠.
0: 네, 이분들의 어떤 사실 작가들의 예술성이나 작품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지만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작가들은 거기에
2: 대중적으로 관심이 있어요.
0: 그렇죠. 그리고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된
2: 맞아요, 맞아요.
0: 작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미술품을 구입하실 때 어떤 심미적인, 미학적인 측면과 자산으로서 미술품을 보는 측면으로 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조금 그래도 나는 자산으로서 그래도 가치 있는 작품을 가지고 싶다 하실 때는 먼저 경매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2: 그렇죠,
0: 수 있다.
2: 그렇죠.
0: 네, 요런
2: 아무래도
0: 게.
2: 좀 넓은 시장이 있으니까.
0: 네.
2: 자, 내가 이제 경매를 통해서 한번 이른바 아트테크에 도전해 보고 싶다.
0: 네.
2: 그런 분들한테 유의사항을 말씀해 주신다면.
0: 유의사항 아트테크 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미술 시장의 중심에서 일을 하지만 단지 아트테크만을 위해서 작품을 사야 한다는 분은 작품 사시면 안 됩니다. 미술품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는 미학적 즐거움이에요. 내가 이 작품을 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예술적인 감동과 어떤 힐링과 미학적인 어떤 향유인데요. 그거를 무시하고 단지 나는 돈만을 위해서 자산만을 위해서 본다면 사실 다른 거 하시는 게 훨씬 수익률이 좋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미학적 측면과 자산의 측면을 잘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사시는지 판단을 하셔야 하고요. 아트테크가 100% 목적이다 하시면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 결국은 그 작품이 내 마음에 들었을 때 사라.
0: 네,
2: 쉽게
0: 그렇죠.
2: 말하면 그거죠?
0: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사신 작품이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되팔 수 없는 작품이 됐다 하더라도 그 작품은 작품으로서 나에게

0: 줄 수 있는 그렇죠. 즐거움은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제 경매에서 사실 때 좀 유의하실 점은 이제 낙찰가에 플러스 또 구매 수수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까지 조금 예산에
1: 구매 수수료는 몇 퍼센트?
0: 구매 수수료는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서 진행되는 경매는 낙찰 금액에 플러스 부가세 포함해서 16.5%입니다. 아,
1: 굉장히 높네요.
0: 네, 그 낙찰 수수료가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한데 글로벌 경매 회사에 비해서는 아직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소더비는요, 뭐 구간대별로 조금 차등이 있긴 하지만 평균 25% 정도라고.
1: 경매 회사는 그 그림을 위탁하는 분한테는 네. 낙찰 수수료를 받고
0: 네.
1: 그림을 사는 분한테는
0: 위탁 수수료를 받고요.
1: 위탁 수수료.
0: 네.
1: 어쨌든 낙찰가의 몇 퍼센트.
0: 그렇죠. 네.
1: 구매한 분한테는 또 구매 수수료를 받고
0: 네,
1: 양쪽에서 맞습니다. 수수료를 받아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장이 조금 아무래도 불황일 때는 저희도 수수료를 이제 지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로 발생을 합니다.
1: 그 정도 수수료를 받아도 회사 운영이 녹록치는 않다?
0: 녹록치는 않습니다. 저희가 요즘 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미술품 경매란 무엇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신다.
0: 네, 제가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뭔가 좀 진지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냥 경매는 제 생활의 일부더라고요. 출근하는 회사에서 저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하나 막중한 임무인데요.
1: 예.
0: 그걸 잘 해내기 위해서 그냥 평소에 노력하고 하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그냥 저에게는 생활의 일부분이다.
1: 생활의 일부인데 매우 중요한 일부분이겠죠.
0: 네, 맞습니다. 네.
1: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술품 경매사로서 앞으로 우리 미술 시장이 좀 크게 번창하는데
0: 네.
1: 일익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1: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그렇죠. 미술품을 돈으로만 생각해서 구입하면 낭패 볼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미술품을 사시고 뭐 덕분에 또 나중에 혹시 돈도 벌면 더 좋지, 이런 마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계속.

0: 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맛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또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냐.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Okay.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0: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1: Happy New Year!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4: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0: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드라마를 볼 때도 2배속으로 빨리 감기로 볼 만큼 성격이 급하다. 또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나이가 몇이에요? 결혼했어요? 이런 걸 막 물어본다. 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말하는 한국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자, 한국인의 마음, 한국인의 심리적 특징. 과연 이건 어떤 것일까요? 이걸 연구해서 강연을 통해 더 널리 전파하고 계신 분 오늘 초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허태균 교수님 함께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0: 교수님도 드라마 2배속으로 보세요?
1: 아니요, 저는 2배속으로 다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보통 속도로 봅니다.
0: 저도 그렇거든요.
1: 예.
0: 근데 2배속 보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1: 제 강의는 학생들은 전부 다 2배속으로 본다 그래요. 지루해서 1배속으로 보면 아마 지루해서 못 보는 모양입니다.
0: 아무튼 외국 사람들 눈에는 자기들과 좀 다른 모습이 금방금방 포착이 되는 모양인데 예,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것들 예, 예. 이제 그런 걸 연구하시잖아요.
1: 네.
0: 심리학 중에서도 사회심리학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1: 사회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 인간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맥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그 사회적 맥락 안에서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걸 왜 하는지 그 심리적인 과정을 연구하는 게 사회심리학이고요.
0: 예.
1: 특히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사회심리학 안에서도 사회인지라는 분야가 제 주요 연구 분야입니다.
0: 사회인지?
1: 예. 사회인지라는 건 뭔가 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저 사람 화난 것 같다. 아, 저 사람 뭐 좋아하는 것 같다. 뭐 싫어하는 것 같다. 또는 저 사람 성격이 어떤 것 같아. 뭐 심지어 인성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0: 예.
1: 뭐 이런 생각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그냥 떠오르는 걸 느끼는 거지. 이런 생각이 어떻게 떠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0: 그 메커니즘.
1: 예. 그 심리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가 사회인지라는 분야입니다.
0: 그거 어떻게 연구해요? 무슨 뭐 통계 기법을 써요?
1: 아, 당연히 통계 기법도 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0: 그러니까.
1: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보통 실험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리 과정이 일어났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거고 저런 심리 과정이 일어났다면 다른 행동을 할 거다라는 일종의 실험 상황을 만들어 놓고요.
0: 예, 예.
1: 사람들을 그 안에 넣어 놓고 어떤 쪽으로 행동을 했느냐를 관찰하고 거기서는 이제 행동이라는 게 반드시 뭐 걸어가든지 뭘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설문지에 답을 하는 것도 사람 입장, 그 사람 입장에서 행동을 하는 거.
0: 그렇죠, 그렇죠.
1: 말을 하는 것도 행동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얻어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이제 통계적인 기법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아 사람 머릿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0: 예,
1: 이런
0: 예.
1: 식으로 이제 확인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0: 그럼 사회적 맥락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에게 보이는 반응 패턴 이런 게 나라마다 달라요?
1: 뭐 인간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은 반드시 있는데
0: 예.
1: 나라마다 성향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성향, 심리적인 특성, 행동적인 경향성이 있다라고 볼 때 그거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나한테 그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그 사람한테는 나를 포함한 사회적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태어날 때부터 다른 게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나라와 하여금 어떤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이상하게 여기게끔 예, 만드는 예. 어떤 사회적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요. 역사적으로 좀 길게 가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생태 환경적인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어떻게 생겼냐.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뭐 언제부터 개인주의라는 문화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 예, 생겼고 예. 집단주의가 생겼을까? 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약간 밀농사 지역하고 관련이 있고
0: 밀농사?
1: 예. 집단주의는 쌀농사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0: 밀하고 쌀이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1: 쌀이 훨씬 더 노동집약적이고요. 그다음에 품이 많이 들어가고
0: 하나하나 모내기 해야 되고
1: 예.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협동을 하지 않으면 하기 되게 힘들고
0: 예, 예.
1: 뭐 세상에 이모작 삼모작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봄에 씨 뿌려서
0: 가을에 수확하고
1: 가을에 수확. 이거 한번 망하면 안 그래도 가을에 수확 잘 해도 춘공기가
0: 예, 예.
1: 쌀이 떨어지게 되는데 봄에 만약 이 농사 망쳤다 그러면 내년 가을까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을 크게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들 협동해서 잘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는 거죠.
0: 거기서 집단주의가 나왔다.
1: 집단주의가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뭐 중국 같은 데가 그래서 양쯔강 이북이 밀농사 지역이고 이남이 쌀농사 지역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북

0: 양쯔강 이북쪽이 더 북쪽이 개인주의적이고 남쪽이 집단주의적이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추론에 더 가깝기는 한데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1: 자, 그런 이제 오랜 연구를 통해서 교수님이 책을 통해 예. 한국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여섯 개의 키워드로 정리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0: 예, 예.
1: 하나하나 뭐 풀어보죠.
0: 예.
1: 첫 번째가 뭡니까?
0: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제 관계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관계주의?
0: 예.
1: 이건 앞에 개인주의, 집단주의랑 다른 겁니까?
0: 예, 다른 겁니다. 이제 개인주의, 보통 서구 사회에서 개인주의, 집단주의를 심리학자들이 제안했습니다. 그게 한 1970년대, 80년대.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는 이제 세계 경제의 축, 모든 유통, 뭐 물류, 뭐 모든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연결의 축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와 이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됐죠.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너무너무 다른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가 궁금했고
1: 예.
0: 그걸 설명하는데 가장 유용한 축이었기 때문에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오랫동안 사랑받고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반화시키기에는 전 세계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시아에도 인구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미국의 학자들 자체도 이걸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1: 집단주의 하나로는 안 된다?
0: 안 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인주의란 개념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거니까. 그런데 예, 예. 우리가 다른 지역의 사람이나 다른 문화의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주의란 개념 자체도 약간 모호하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 심리학자들도 집단주의만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뭐 관계적 집단주의니 집단적 집단주의니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뭐 저희가 저처럼 이제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회에서 커서
1: 예.
0: 한국 사람들을 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집단주의 안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현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1: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0: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집단주의의 특성이다 그러면은 뭐 집단,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죠.
1: 그렇죠.
0: 굉장히 뭐 회사를 예를 들어서 회사를 위해서 뭐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1: 멸사본공하고
0: 예, 예. 회사의 목적이 우선이고
1: 그러니까요.
0: 개인의 목적이 뭐 나중에 오고 뭐 이런 내용들.
1: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뭐 이런 거.
0: 근데 가족 이제 거기서부터 서양 사람들이 조금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같은 부분은 되게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직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의미가 뭔가 뭐 자기가 맡은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거보다는 그러려면 이게 매뉴얼대로 규칙대로 규범대로 돌아가는 사회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회가 일본 같은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뭐 정해진 시간에 뭐 똑같은 옷 입고
1: 맞아요.
0: 뭐
1: 매뉴얼대로. 일본이 가장 전형적이죠. 예, 그런 면에서.
0: 우리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지 않아요.
1: 일본에 비해서는 약하죠.
0: 예. 물론 개인주의는 아닌 건 확실하지만 그러면 우린 뭐냐? 그러면 우리는 조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1대1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1: 조직 내에 함께 있는 사람과의 관계.
0: 꼭 조직 내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1: 안팎을 떠나서.
0: 예, 안팎을 떠나서 나랑 친밀한 관계, 나랑 네, 관계가 네. 형성된 거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1: 아, 그러네요.
0: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굳이 매뉴얼대로 규정대로 하는 것보다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 뭐 관계주의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집단주의를 요즘 나쁘게 보는 성향은 좀 있는데 저는 어떤 하는 문화의 특징이 절대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그래서 중립적인 겁니다.
1: 예, 예.
0: 좋은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관계주의를 예를 들어서 나쁜 쪽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그게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서 뭐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부패를 맞아요. 저지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1: 각종 청탁문화.
0: 청탁문화가 있죠. 학연 예. 지연도 그런 거라고
1: 그렇죠,
0: 볼 수
1: 그렇죠.
0: 있죠. 좋은 쪽으로 보자면 배려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배려한다. 그럼 어떨 때 배려냐. 원칙이 깨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을 서 있잖아요. 줄을 순서대로 들어가는 건데.
1: 끼워주고.
0: 예. 앞으로. 내 앞에 어떤 할머니가 서 있다.
1: 예, 예.
0: 그럼 그 할머니한테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앞에 갈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할머니 먼저 가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원래 먼저 가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건 배려가 아니거든요. 할머니가 뒤에 서 계셔야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이 할머니 보고 어 할머니 먼저 가세요. 그러면 이건 배려거든요. 여기에 기본 원칙이 뭐냐. 원래 순서대로 가는 원칙을 깨야 돼요. 또 하나. 뒤에 할머니가 서 있으면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요. 건장한 청년이 서 있으면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안 돼요. 만약 건장한 청년한테도 앞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배려가 아니에요. 저 사람 바보지. 그러니까 배려라는 게 가만히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네, 네. 원칙을 지켰다 깼다 지켰다 깼다 해야지 배려처럼 보입니다.
1: 그거 정말 이해하기 어렵겠네요. 다른 나라 사람들
0: 그러니까
1: 보면.
0: 다른 나라 전 세계에서 노약자 속이 제일 잘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먼저 온 사람이 앉아도 되는 건데 네, 네. 그게 누구냐에 따라 저기는 앉을 수 있고 안 앉을 수 있고가 다르다는 거를 만들어놔도 그게 돌아가는 사회라는 거예요.
1: 노약자 배려석이 요즘은 임산부 배려석.
0: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중립적인 겁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1: 근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배려를 없애자면 어떻게 보면은 뭐 비리나 부패도 줄어들 거고요. 근데 비리나 부패를 없애자면 배려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예, 이게 예. 양날의 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왜 집단주의하고 관계주의가 요즘 와서 저 같은 사람이 자꾸 주장을 하게 되냐. 그전에는 집단이 곧 관계였고 관계가 곧 집단이었던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조직이 작을 때입니다. 사실 조직이 작으면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직원이 한 다섯 명이다. 다섯 명이 아침에 8시부터 밥 10시까지 같이 세 끼 밥 먹고 서로 모르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옛날에는 왜 그렇게 되면 시간을 오래 지내다 보면 가족 같은 사회가 된다 그러잖아요.
1: 예, 예.
0: 그렇게 되면 이게 집단인 건지
1: 관계인 건지
0: 그 안에 다 관계가 맺어지니까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집단주의하고 관계주의가 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 그런데 조직이 커지면?
0: 조직이. 대한민국 조직이 지금 커졌죠.
1: 나타나는 양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0: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관계주의였다는 게 더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1: 예, 예.
0: 시대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일본과도 분명히 다르고
0: 예.
1: 중국과도 또 다르고
0: 예.
1: 서구와는 물론 다르고
0: 당연히 다르고요. 네, 그렇다고.
1: 첫 번째가 관계주의.
0: 예.
1: 그다음 두 번째는 뭘 꼽으실래요?
0: 관계주의에서부터 비롯, 저는 관계주의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계주의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가족 확장성.
1: 가족 확장성?
0: 네. 서구에서도 가족주의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서구의 개인주의 사람들이 이 남미의 어떤 굉장히 끈끈한 가족의 관계를 보면서 아 쟤네는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 그래서 패밀리즘이라 그래서 가족주의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가족 간에 끈끈하잖아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아 그럼 가족주의인가 보다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혈연으로 된 가족만 가족처럼 보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도 가족으로 봐야 된다는 약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1: 뭐 회사 조직원도 가족처럼 네. 이렇게
0: 어떻게 보면 나라도 가족처럼.
1: 예, 예.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라의 대통령을 옛날에 나라님이라고 부르고 뭐 아버지처럼 약간 이런 약간 그런 성향성
1: 네,
0: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연구 중에 재미있는 연구가 우리나라 사회가 저신뢰 사회라는 조사 결과들이 되게 많아요.
1: 저신뢰?
0: 예, 신뢰도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니네 일반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냐. 뭐 물론 모르는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신뢰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1: 왜 그럴까요?
0: 저는 우리나라가 저신뢰 사회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신뢰 사회라면 나타나면 안 되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도 인테리어 공사, 집에 인테리어 공사한다.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꼼꼼히 다 쓰세요. 보통 그렇지 않고 뭐 대강 씁니다. 그냥 돈 얼마. 여기 이 방 고치는 거.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사인하면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1: 계약서 안 쓰는 경우도
0: 안 쓰더라도 쓰더라도 뭐 잘해 주실 거죠?
1: 그죠,
0: 그러면
1: 그죠.
0: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믿으세요. 이러면 가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저신뢰 사회일까?
1: 네, 네.
0: 계약서도 안 쓰고 이렇게 사는데. 근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뢰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고신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의 기준이 어디서 바탕이 되냐?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의

0: 가족처럼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신뢰의 기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신뢰의 기준,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하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떤 정도면 부모를 신뢰하겠냐. 그러면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겠냐. 사법부를 얼마나 신뢰하겠냐. 이런 거를 물어본 겁니다. 근데 정부에 대한 신뢰의 기준이 부모보다 더 높아요. 근데 원래는 낮아야 되거든요. 왜냐? 부모는 나만 챙기면 되는 사람이잖아요. 자식이 두세 명뿐이한데도. 그러니까 모든 걸날 위해서 해줄 수 있지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정부는 5천만 명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럼 때로는 나한테 잘못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의 수준은 더 낮아야 됩니다.
1: 그런데 우리는 가족
0: 우리는
1: 확장성 때문에
0: 더 높아요. 이걸 하나의 가족처럼 나를 돌봐줘야
1: 보니까
0: 된다. 서로 믿어야 된다.
1: 그참 우리나라 정치하기 힘든 나라예요.
0: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서로 관계의 베이스로 굉장히 친밀감과 신뢰에 의해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관계주의에서 비롯된
1: 그리고
0: 부분이다.
1: 신뢰의 어떤 가치척도 기준이 대단히 높을 수밖에
0: 대단히
1: 없는
0: 높습니다.
1: 가족 확장성.

0: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태균입니다. 반갑습니다.
1: 세 번째 특징은 뭘 꼽으셨어요?
2: 또 하나의 특징을 보자면 이제 심정중심주의.
1: 심정중심주의.
2: 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심정이라고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지 대강 합니다. 뭐 너 내 심정 알아? 뭐 이럴 때 쓰잖아요. 근데 사실 심정을 번역할 만한 마땅한 영어 단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서로 공유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2: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알아주길 기대하고. 근데 마음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기 힘든 겁니다.
1: 그런 이성과 감성을 대비시켰을 때 감성 쪽?
2: 뭐 감성 쪽이 관련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으니까요.
1: 맞죠.
2: 그리고 저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늘 하는 말이 아니 꼭 말을 해야지 내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척범은 몰라.
2: 네, 부부 사이에도 뭐 사랑한다는 얘기 왜 안 하냐. 아니 그걸 말을 해야지 알아 뭐 이런 식의. 뭐 서양은 표현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아빠가 뭐 자식한테도 사랑한다 많이 하고 자식도 아빠한테 사랑한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한다. 어떻게 보면 걔네들은 말 안 하면 모를 거라는 걸 알아서 그렇거든요. 우리는 말 안 해도 당연한 거 아니야. 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사실은 관계주의에서부터 오는 거다라고 저는
1: 그것의 보거든요. 출발도 관계주의다.
2: 예, 관계주의에서부터 옵니다.
1: 예,
2: 그러니까
1: 예.
2: 서로 친밀한 관계여야지만 그 정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말과 행동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1: 맞아요.
2: 뭐 밥을 먹으러 가도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아 된장찌개 시켜 먹는구나. 그러면 서양에서는 자기 거 자기 혼자 시켜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된장찌개 시켜 먹는다 그러면 아 저 사람 된장찌개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우리는 네 명이서 같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된장찌개를 저 사람이 안 좋아해도 먹고 있을 수 있어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의 행동이 뭘 의미할까를 해석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저 사람의 진심이 뭘까를 더 궁금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따지게 되죠. 진심이 뭔데? 심정이 뭔데? 이러고 따지게 되니까 저는 심정중심주의가 거기서부터 비롯된다고.
1: 그런 심정중심주의는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심성을 서로 헤아린다고들 믿고 싶어 하지만 정작 안 그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더 커지기도 하죠.
2: 그렇죠.
1: 그렇죠.
2: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좀 모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

0: 가면
1: 네.
0: 자기가 더 열심히 표현하게 되거든요. 더 정확히 표현하려고 노력하는데 알 거다라고 생각하면 덜 표현하겠죠.
1: 알 거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게 행동 안 해주면 서운해하고.
0: 그렇지요.
1: 이렇게 되는 거죠.
0: 예. 그러니까 심정중심주의 사회가 조금 피곤합니다.
1: 피곤하죠.
0: 예.
1: 살기 어렵죠.
0: 예. 어렵습니다. 상대방한테 진심을 표현할 정도까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약간 오버하면서 산다 그러거든요. 뭐 경조사도 사실
1: 맞아요, 맞아요.
0: 연락 오면은 아,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근데 우리가 늘 약간 선물은 과하게 저축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해야 된다.
1: 더,
0: 약간
1: 예.
0: 이런 식의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지만 자기 마음이 표현된다라고 생각하는.
1: 이렇게 설명이 한 단어 한 단어 갈수록 그게 전부 뿌리가 관계주의라고 하는 게 드러나네요.
0: 뭐, 예, 뭐,
1: 관계주의,
0: 그러니까.
1: 가족 확장성, 심정중심주의.
0: 예.
1: 이렇게 연결이 또 되는 거죠.
0: 예.
1: 또, 그다음 이제 뭘 볼까요?
0: 그 다음에 얘기한다면 아마 복합유연성을.
1: 복합유연성?
0: 예. 뭐, 심리학에서 비슷한 개념을 연구해오긴 했었는데, 저는 한국인의 심리를 설명하기에는 이 복합유연성으로 따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뭔가 반대되는 걸 반대되는 걸로 잘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왕이면 다홍치마란 말이 가질 수만 있다면, 뭐 선택할 수 있다면, 같은 갑이면 다홍치마를 가지겠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이고 그런 생각이야 다 있죠. 아마 다홍치마가 좋은 거였나 봐요.
1: 그렇죠.
0: 예. 네. 파란 치마가 좋은 거였으면 이왕이면 파란 치마 그랬을 텐데.
1: 예.
0: 근데 이 이왕이면 다홍치마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다홍치마가 좋은 거였으면 만들기 힘들든지 재료값이 비싸든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였으면 같은 값이면 안 되죠. 선택의
1: 그렇죠.
0: 여지에 들어오면 안 되죠.
1: 당연하죠.
0: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1: 더 비싸야죠,
0: 더
1: 그게.
0: 비싸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좋은 거를 싼 값에 가질 수 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할까? 성질이 급해서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무리 성질이 급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이 날아간다 그러면 급하게 안 합니다.
1: 안 하죠.
0: 예. 이 얘기는 뭐냐? 쟤는 왜 빨리빨리 할수 있냐? 빨리빨리 하면서도 잃어버리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1: 예.
0: 우리가 흔히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좀 빨리빨리 해. 꼼꼼하게.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니, 꼼꼼하게 하든지.
1: 뜨거운 아이스
0: 예,
1: 아메리카노.
0: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딱 그런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저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지 이거는 두 개가 반대되는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택할 때 이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잘안 드는 거죠.
1: 다 해낼 수 있다.
0: 다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 또안 놓치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보면 뭐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도 뭔가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바꾼다 그러면 무조건 바꾸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도 생깁니다. 모든
1: 당연하죠.
0: 선택은 다 그렇습니다.
1: 그렇죠.
0: 근데 우리는 안 잃어버리고 싶으니까 그냥 특별법을 만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원래 거 그대로 두고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 대신 요것만 싹 잡는 거.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싹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그걸 하면 그거대로 잃어버리는 게
1: 부작용이
0: 생기죠. 예.
1: 있죠.
0: 근데 그걸 잘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있다 그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뭐딱 보면 뭐 아이들 교육도 그렇죠. 뭘 공부를 더 시켜야 된다는 얘기만 하지. 그걸 더 시키기 위해서 뭘 빼야 된다는 생각은 잘안 하죠. 들어가는 만큼 빼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만큼 뺄 생각은 안 하고 늘 생각만 하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잠못 자고, 사교육 가장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공부도 제일 많이 하는데, 사회에 나올 때 보면은 좀 애들이 뜨뜻미지근한 애들이 나오는, 약간 뭘 하나 특별히 잘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1: 없죠.
0: 말은 날마다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뭐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가는 세상을 만들겠다. 한 번도 못 만들었거든요. 왜 만드냐? 아무도 국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잘한다? 그러면은, 아, 그거 하나만 잘하면 되겠지. 그런데 또 다른 거, 저거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와서 금상 받아왔다. 그러면, 야, 넌 수학 잘하는구나. 아, 넌 수학을 타고났구나. 그러면 수학을 더 해라. 그래야 되는데, 수학은 그만하면 됐다.
1: 영어도
0: 영어다.
1: 해야지.
0: 이러고 하는. 근데 이게, 우리

0: 선수나 육상 선수를 보면요. 주머니 있는 옷을 안 입습니다. 그게 공기 저항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머니에다 뭘 넣고 있으면요. 전력 질주가 안 됩니다. 떨어질까 봐.
1: 뭐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주머니 없는 옷을 입는 거죠.
1: 예.
0: 그 얘기는 뭐냐? 전력 질주를 하려면요.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지는 걸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 가족이 병원에 무슨 일이 생겼다. 위급하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 전력 질주를 할 때거든요. 병원에 빨리 달려가려고.
1: 예.
0: 그럴 때는 주머니에서 동전이 떨어지는지 돈이 떨어지는지 열쇠가 떨어지는지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1: 그렇죠.
0: 가서 가족 일다 돌보고 나면 그때 가서야
1: 뭐가 떨어졌네?
0: 주머니에 있던 거다 어디 갔냐? 그때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왜 사람들이 전력 질주를 못 하나 하면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못 하는 겁니다.
1: 네.
0: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가 전 세계에서 열 손가락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가 됐다.
1: 고도 압축 성장.
0: 왜 압축 성장을 할 때는 왜 압축 성장을 할수 있나 하면 떨어지는 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압축 성장.
1: 맞아요, 맞아요.
0: 전 국민이 전력 질주를 해버렸던 거예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뭐 잃어버리는 게 많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1: 알죠.
0: 그러니까 전력 질주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하는 게전 세계 선진국들은 전부 다, 뭐 전부 다라 그러면 뭐 너무 일반화되죠.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습니다.
1: 네. 복합유연성. 참 재밌는 표현이네요.
0: 예.
1: 자, 이제 네 가지 공부했고, 한두 가지만 더.
0: 그러면 불확실성 회피요.
1: 불확실성 회피.
0: 예.
1: 그건 누구나 그런 거 아닌가요?
0: 아니요. 뭐 모든 인간이 불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통제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뭐 신호등 같은 것도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건널목에 파란불이면 건너가고요. 왜 건너갈 수 있냐? 자동차에 빨간불이 차를 세울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 당연하죠.
0: 근데 만약 빨간불인데도 차가 휙 지나가는 걸 봤다. 그다음부터는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1: 없죠, 없죠.
0: 없습니다. 근데 그게 유달리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죠. 우리 사회는 불확실성 회피가 좀 강한 사회에 해당합니다. 이건 뭐 제가 처음에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이미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얘기했던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불확실한 거를 좀 싫어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평가할 때 수치로 된거 되게 좋아한다.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고요. 사실 우리가 뭐 굉장히 우리나라 문화를 사랑한다, 아낀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나 쉽게 우리가 갖고 있던 걸 잃어버린 것도 되게 많습니다.
1: 그렇죠.
0: 지금 뭐 대한민국에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 아주 특별한 날 아니면 없잖아요. 결혼식도 웨딩드레스 입는 건 그대로 가는데 패백은 안 하는 집도 많고요. 뭐 우리가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사실은 너무 쉽게 없어졌거든요.
1: 예.
0: 뭐 여러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한국 사람들 한때는 전 세계에 제일 좋은 데 많이 다니다가 요즘 여행 가는 데 보면은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오래된 데 보러 갑니다. 유럽에서도 오래된 도시 전체가
1: 예.
0: 막 옛날 여긴 도시 전체가 박물관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1: 유네스코 문화유산 이런 거 된대.
0: 우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거 누가 훔쳐갔을까? 훔쳐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편안한 걸 누리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버린 거죠.
1: 가시적인 거, 손에 잡히는 거 위주로.
0: 예.
1: 불확실성 회피, 그 지금 설명은 물질주의하고도 닿는 것 같네요.
0: 물질주의가 불확실성 회피의 하나의 결과물일 수
1: 그러니까요.
0: 있습니다. 눈에 잡히는 거,
1: 알겠습니다.
0: 보이는 거, 이런 거 훨씬 좋아요.
1: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의 심리적 특질은 주체성이라고 부르셨는데.
0: 사실은 주체성이, 도 관계주의에서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체성이 관계주의에서 나오는 가장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주체성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걸 강하게 느끼고 싶어 하니까 내가 있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 되고요.
1: 알아줘야죠.
0: 그거에 영향을 받아야 되고요. 이런 거죠. 늘 하는 게너 내가 누군지 몰라. 아니면 더큰 사람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존재감이 큰 사람이라고 느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좋은 점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낙관적입니다.
1: 낙관적이다.
0: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심리학적으로는 비현실적 낙관성 이렇게 부릅니다. 사회인지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낙관성이 뭔가 하면 잘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까?

0: 나는 할수 있어. 뭐 이렇게
1: 예.
0: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현실적이 붙었으니까 택도 없다는 얘기지. 근데 자식 자신을 크게 느끼고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작게 볼수 없기 때문에 낙관성이 더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죠. 저는
1: 그래야
0: 대한민국
1: 자기를 버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뭐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전쟁 겪고 나서 전 세계에 유례 없는 경제 발전이 이룩될 수 있었던 것도
1: 여기에
0: 저는
1: 있네요.
0: 이 낙관성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주체성에서. 내가 할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나라면 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될 때까지 한다. 이런 정신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1: 반대로 이제 부정적으로는 좀 상처를 많이 받겠는데요.
0: 저는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자살률이 굉장히
1: 제일
0: 높습니다.
1: 1등이잖아요,
0: 예.
1: OECD.
0: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이상 전
1: 1등이에요.
0: 세계에서, OECD에서 1등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는 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양극화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률이 높다면, 아니, 70년 전에는 대한민국 사람이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1: 그때보다는 우리가 풍요로운데.
0: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이제 더 이상 낙관성, 그러니까 꿈을 꿀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50년 전, 60년 전에만 해도 온 국민이 너무너무
1: 다
0: 어려웠지만,
1: 가난한데,
0: 그때는 하면 돼. 할수 있어.
1: 잘살수 있어.
0: 잘살수 있어.
1: 될 거야.
0: 어떻게
1: 이게 좀.
0: 보면 잘 사는 기준도 굉장히 소박했어요.
1: 물론이죠.
0: 가가지고 공무원 되는 거.
1: 먹고
0: 뭐,
1: 살면 되는
0: 예,
1: 거죠, 뭐.
0: 먹고 살면 되는 거. 뭐, 한 50대 집한채 마련했다 그러면 잔치했죠, 전부 다. 와, 이러고 난리가 났죠. 뭐, 그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퍼레이드도 많았습니다. 뭐, 교수님도 기억하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광화문 같은 데서 퍼레이드 많이 했거든요.
1: 그 탁구 대회에서 메달 따면 퍼레이드 했어요.
0: 기능올림픽 메달 따오면 퍼레이드
1: 맞아요.
0: 했고요. 그것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주인공이 된것 같은 느낌이죠. 존재감이 확 느껴졌죠. 마을에서 막답 잡고, 뭐, 꽹과리 치고, 뭐, 난리가 났었죠. 지금은 그런 거 해왔다고 답 잡는다 그러면 사람들 다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가 성취한 거를 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간 겁니다.
1: 또 성취의 기준은 너무
0: 너무
1: 높아졌고.
0: 높아졌고, 이제 웬만큼 뭐, 누가 집 샀다 그래서, 50대에 집 샀다 그래가지고 누가 잔치하냐. 넌 저기 운동선수나 연예인은냐, 뭐 20대인데 어디 200억짜리 빌라 샀대더라. 뭐 이런 뉴스만 보고 있으니까. 이건 뭐 사람들이 꿈을 꾸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됐다.
1: 알겠습니다.
0: 예.
1: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 6가지를 쭉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다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때그 6가지와 함께 궁금해지는 건 세대 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0: 예.
1: 그렇죠. 특히 우리처럼 짧은 시간에 고도 압축 성장을 한, 또 역사적 경험도 뭐 이조 전통 사회, 일제 식민 사회, 군사 독재 정권, 뭐 이런 뭐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 이런 급변 속에서 세대 간에 큰 차이가 있지 않나요? 이 6가지 특질은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까? 편차가 심합니까?
0: 편차가 전혀 없을 순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안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 시절을 지금 한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은 다 거치신 거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이런 성향성이 무슨 한 50대 가지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쉽게 바뀌는 게
1: 아니, 제 말은 그런 7, 80대 분들과
0: 아니에요.
1: 요즘 말하는 소위 MZ 세대, 내지는 10대,
0: 예.
1: 너무 다르지 않나요?
0: 근데 그 50대가 이 MZ 세대를 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날마다 그런 걸로 보고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성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제도 안에서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해도 과학도 해도 그거를 잘 따라가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1: 그러니까 비슷한 특질을 가지고 있을 거다.
0: 저는
1: 근데
0: 그게
1: 왜 서로 지금 이렇게 서로 모르겠다 그러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러죠? 정말 조직 내에서는 서로 불통이라 그러고 서로 건드리기만 어렵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0: 그거는
1: 어떻게 하면 소통이 잘 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숙제예요.
0: 우선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르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는 저 사람을 낙인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개인주의다 이러고 낙인 찍는 거.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를 보면서 집단주의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둘다 집단주의, 개인주의도 아니거든요. 이분들 다 관계주의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데 들어가면은 그 전부 다 비슷한 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표현되는 방식이 다르고 그걸 느껴보거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다른 것처럼 느끼죠.
1: 그런데
0: 기본적으로 그게 같건 다르건 간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똑같이 관계주의라서 그래요. 그게 뭐냐? 저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도 세대 갈등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왜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냐? 그 이유는 다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어서 그래요. 우리는 다양성이라는 게 좋은 개념이니까
1: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0: 네.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그게 관계주의군요.
0: 또. 네. 그리고 복합유연성도 됩니다.
1: 예,
0: 왜냐하면
1: 예.
0: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사회에서 뭐라 그러나 하면 아, 너는 장점이 외향적인 거야. 너무너무 외향적이어서 좋아. 너는 그 외향성이 네 장점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꼭 뒤에다 살짝 내향적이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중간이 있을 때 외향적인 데 있는 사람들은 내향적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향적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끌고 올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외향적이면서 내향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 복합유연성.
0: 네.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영향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죠.
1: 오지랖이죠, 오지랖.
0: 예, 이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의 특성만 이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거를 없애는 방법은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1: 같아질 수 없다는 걸
0: 없다는
1: 인정하는 거죠.
0: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하나 중에 뭔가 한 마음, 뭐 한 뜻으로 우리 그런 거죠. 그러니까
1: 예.
0: 갈등이 있다. 없애는 방법이 뭐냐? 서로를 이해시키자 이러는 거예요.
1: 이해 못하죠.
0: 아니 근데 이해를 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쪽으로 끌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1: 서로 자기 쪽으로.
0: 예, 네. 서로 자기 쪽으로. 그리고 안 끌려온다고 욕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게 아니라 사실은 갈등을 없애는 방법은요.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이 무시한다는 게 우리가 내려본다는 무시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포기하는 겁니다.
1: 포기하는 거죠.
0: 저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구나. 아, 그러면 내향적일 수 없구나. 이러고 넘어가주면요. 세상에는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약간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약간 내향적인 사람도 있어서
1: 예, 예.
0: 그 다양성이 유지되는 겁니다.
1: 참 뭐, 말씀 들어보니 정말 역설적이네요.
0: 예.
1: 포기해야 소통할 수 있다.
0: 예.
1: 이거잖아요.
0: 예.
1: 포기 안 하는 순간 소통이 더 어려워진다.
0: 더 어려워지죠. 왜? 그 소통이라는 게 결국 내 쪽으로 끌어오는 거거든요.
1: 아, 그러니까.
0: 아무리 자기가 마음이 널린 사람이라도 대화하면서 자기가 그쪽으로 끌려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 그걸 믿고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믿음, 가치는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1: 알겠어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 뭐 부모 자식 간의 갈등, 회사 내의 젊은 직원과의 갈등 네. 등등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네. 딱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빨리 포기하세요. 이겁니까?
0: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요.
1: 그렇죠.
0: 하나만 비슷한 걸 봐도 너무너무 기뻐요.
1: 근데
0: 이게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만 다른 것만 발견해도 너무너무 짜증나요.
1: 네, 네.
0: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예뻐하는 거거든요. 왜냐? 자기 자식은 자기랑 굉장히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손주는 약간 포기해요. 왜냐? 사돈피가 절반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손주는 약간 다를 거라고 생각을
1: 예,
0: 하는데
1: 예.
0: 손주가 만약 내가 콩자반 좋아하는데 손주가 콩자반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아 너도 콩자반 좋아하는구나. 이 헤레비도 콩자반 좋아하는데 전국에 콩자반 좋아하는 인간이 4,5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처럼
1: 네.
0: 얘랑 나랑 조금이라도 비슷한 걸 발견하면 너무 기쁘다.
1: 그러니까 깊은 뿌리에서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은 7, 80대건 10대건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데
0: 네.
1: 그러나 드러나는 양태가 다른 걸 자꾸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0: 네.
1: 다름을 인정하고 포기하라.
0: 예.
1: 그래야 진짜 즐거울 수 있다.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1: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0: 뭐 저는 사실 사회심리학자고요. 제가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하니까 이 한국인의 심리를 좀 잘 정리하고 싶습니다.
1: 지금 이미 정리가 잘 되고 있네요.
0: 아니요. 좀 더 해야지 되고
1: 예.
0: 세계에 좀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서구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의 시스템을 기술을 지식을 갖고 들어와서
1: 배워왔죠, 우리가.
0: 발전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1: 이미 왔어요.
0: 예, 그래서 지금은 외국 거 웬만한 거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0: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거. 저는 그거를 찾는 데좀 도움이 되고 싶고요. 또 그걸 찾고 나면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옛날에 서구에서 뭘 배워왔듯이
1: 우리가 수출해야죠.
0: 전 세계에서 우리한테 배우러 올때 가르쳐 줄 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0: 뭐, 저야 뭐, 제 능력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조금 시작점은 한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오늘 재밌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네, 서로가 내 마음 알지? 이러면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 하다 보니 오히려 갈등이 심해진다는 이 말씀 우리 꼭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1: 여러분 사랑합니다.
2: 내가 다닌 중학교는
3: 군남중학교.
2: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3: 강숙현 과학선생님.
2: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3: 음악 70점.
2: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악기를 배워라.

0: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0: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0: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그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이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계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에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면 4차 산업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건강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K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이런 곳까지 길이 뚫렸나 싶을 만큼 첩첩산중 깊은 산길에 비까지 주룩주룩.
1: 우와, 이 맞고 밖에 가는 거겠죠 이게? 완전 진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0: 그렇게 얼마를 달렸을까요? 산 꼭대기 바로 아래 거짓말처럼 놓인 집 한 채.
1: 버티고 올라오시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0: 거기서 아귀가 착착 맞물려 돌아가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라질 뻔했던 토종 술을 복원했다는데요.
1: 600년 동안 빚어먹는 술이 있어요.
2: 여기 이제 그 삼척에서 만들어지는 삼척부술이라고. 이 술은 삼척밖에 없어요.
0: 화전민들이 빚어 마셨다는 불술. 이토록 맑은 빛깔과 오묘한 향을 얻기까지 숱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는데 부부를 홀린 불술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삼척은 남편의 고향. 학교 졸업 후 객지로 떠돌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게 2008년이니 벌써 20년이 다 돼갑니다. 오지 중에 오지로 알려진 이 산꼭대기에 터를 잡은

0: 이유가 따로 있다는군요.
1: 자,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안 챙겨주면 잘 안 입으면 못 입으셔요. 잘했어. 멋있다.
0: 술 빚는 부부는 물맛 좋은 곳을 으뜸으로 여겼습니다.
2: 이게 어때요? 한강가서 오지천 샘선론 삼수령이라고 이 물이 바로 동해안을 흘러가는 이 물의 첫 시작점이에요. 이 지역에서 그 계속 그 한 600년 동안 빚어먹는 술이 있어요. 삼척포 술이라고. 이제 그 술을 빚기 위해서 제가 이 물을 떠가는 겁니다.
0: 좋은 술, 그 시작은 물맛이죠.
1: 단맛에 좀 가벼운 맛이 나요. 그러니까 물이 부드럽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0: 삼수령 물이 있었기에 부부는 800m 고지 산골을 굳이 택했습니다. 술 빚기에 이만한 장소가 없다는 그 판단은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졌고요.
1: 밀어 쭈룩 밀어봤던 걸 따단다 됐어요.
0: 불술의 시작은 식혜 만들기. 여느 술과는 좀 다르죠?
3: 요거 이제 엿기름을 갖다가 물을 섞고 이제 거르는 역할을 할 거래요. 효모가 당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알코올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엿기름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엿기름이 있어야지만 또 술이 달게 나와요.
0: 한 가지 특이한 건 술 빚기 전까지 부부는 술과 별다른 인연이 없었다네요. 심지어 즐겨 마시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3: 그 삼척에 큰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제사가 있는데 외국에서 문화가 흘러온 술을 갖다 쓰고 있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다. 이 전통 문화가 없으면은 젊은 세대가 나중에 뭐 어디가 뿌리고 어디가 그 중심인지 모릅니다. 이걸 누군가 지켜야 되는데 그럼 다 힘들고 안 한다 하면은 이 자체를 사라지거든요. 그건 안 된다. 우리 지역 특산주는 알아야 된다. 술을 빚는 나로서는 특산주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김씨 할머니라고 있었어요. 이제 그분도 고인이 되셨지만은 이제 그분인데 한 5년간에 걸쳐가지고 복원하게 됐습니다.
0: 오랜 세월 전래되어온 토종술. 하지만 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던 거죠. 불술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재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재료를 구하러 태백산맥 줄기 따라 경북 봉화군에 온 참입니다. 한두 번 와본 게 아닌 듯 익숙한 모습인데요.
4: 아, 고양이. 형님요.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 나 왕계정원에 들어왔어요.
5: 비에 이어나는
4: 거예요? 예, 불술 만들려고.
5: 비에가 싫어야 되는데.
4: 예.
0: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동서지간입니다. 여긴 손익동서가 운영하는 정미소고요.
5: 요거 쳐들어.
4: 야, 요거 한 개 싫고 가지.
6: 한번 볼 수 있을까요?
5: 불술을 한다.
4: 왕계야, 보여드릴게.
5: 개껍질이에요. 왕기를 이거는 옷에 기계로 말라요. 또 온도가 적응하게 말라버리기 때문에 불 질러 놓으면 불이 잘 타지.
0: 왕겨를 구하러 오셨네요.
7: 이거는 불을 피하면 서서히 피니까 갑작스레 확 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24시간 뭐 38시간 이래 갈 수 있다고.
4: 요즘 왕겨가 이게 정미소 아이콘이 없어요. 우리 소규모 하는 건 얻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네. 형님 빽 있어야지 이렇게.
7: 나는 고지직하다 그지. 뭐 그래 힘들게 하나 그랬지. 그걸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불술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
0: 올 때마다 많이 가져다 놓으면 좋으련만 보관과 관리 문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다 쓴답니다.
7: 조심해 가지.
4: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손윗동서에게 고지식하다는 얘기 들을 만도 하죠. 하지만 원리원칙을 지켜온 그 고집이 오늘을 만들어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인 술 빚기는 지금부터니까요. 아까 불술의 남다른 점은 식혜라고 말씀드렸죠. 가마솥밥으로 먼저 식혜를 만듭니다.
1: 불술에는 이 밥이 많이 들어가야지 단맛이 나, 삭으니까.
0: 옛날엔 쌀보다 잡곡이 더 많았을 겁니다. 흙으로 빚은 전통 옹기에 미리 걸러놓았던 엿기름물을 담는데요. 거기에 한 김 식힌 밥도 넣어줍니다.
1: 이 쌀이 이렇게 알이 붙으면 이 밑에서 삭으면서도 야가 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쌀을 풀어줘야 돼. 붙지 않게 낱낱이 다 떨어지게.
0: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남편 손에 들린 저 자루, 손윗동선의 정미소에서 챙긴 왕겨입니다. 대체 이 많은 왕겨를 항아리 위에 쏟아붓는 이유가 뭘까요?
1: 여보, 불 붙여봐.
0: 왕겨는 연료였습니다. 식혜 만들 때 당화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왕겨를 태워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죠. 가정에서 보온용 전기밥솥으로 식혜를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2: 근데 이거 술 만들어서 뭐 하세요?
3: 남 다 줬어요.
4: 남 주면 맛있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줬을 때 그 사람이 아 맛있다 좋다 이것이 최고예요.
3: 본벌이가 술을 할 때 다 나가고 없어요. 이제는 거지가 됐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0: 술 만들어 돈 벌 생각은 애초 없었답니다.
4: 한 55도에서 한 65도로 잡아요. 그러니까 발효되기 제일 좋은 온도다. 이 기간 한 3일 정도 이렇게 그 왕겨에 불 붙여가지고 열을 가하는 것은 이 강원도에서 이 온도 차이가 심한 지역에서 이 꾸준한 온도를 갖고 가게 하는 것도 좀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좀 독특하다.
0: 남편이 불 붙이는데 여념이 없는 동안 아내는 다른 볼일로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
5: 뭐 준비하시는?
1: 감자 부침 해가 먹으려고요. 비가 올 때는 감자 부침 해 먹고 싶잖아요, 그 집에가. 그래서 감자랑 불술 해가지고 한 잔 먹을까 하고요.
5: 식사까지 준비하시다가 힘드시겠어요?
1: 아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 남편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니나? 자기는 왕자고 나는 무술인가 봐. 자기는 맨날 앉아있고 나만 하라 그래.
0: 강원도 산골에서 흔하기도 하지만 이맘때 제일 맛있는 게 바로 감자. 부재료 하나 없이 100% 감자만 넣었습니다.
1: 여보, 감자 부침 먹자.
4: 감자 부침 다 해가지고, 야, 내 생일날이네. 아이고, 야. 자. 아이고, 야.
0: 봄에 담가둔 불술과 감자전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부부.
1: 자, 그거 좀 봐봐.
4: 진짜 멋있네.
1: 이럴 때 무지개 뜨면 참 이쁜데, 아래게 무지개 뜨는 식으로.
0: 얼굴 맞대고 단둘이 술상 받아보는 건 참 오랜만입니다.
4: 근데
1: 나 봐봐. 그치. 맛있겠지.
0: 아내 애교 공습에 남편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4: 불술이 똘배 냄새가 난다.
1: 맛있다.
4: 불술은 아무리 먹어봐도 감미롭고 진짜 맛이 좀 특이해.
1: 오늘 우리 고생했다. 대 봐봐. 아이 찬날. 아주 분위기는 아주 왕창 없어 못생기 진짜. 내가 아까 하트 보내시면 당신도 보내줘야 되는 게 아니네 원래. 거면서 봐봐. 알았어. 자, 건배. 맛있다.

0: 내가 해주면 맛있다 해야 된다, 안 그래?
1: 감자전은 강원도 사람들은 비교적으로 맛있어요. 맛있는데 표현 안 하지.
0: 그래도 표현해야지. 야, 니 진짜 맛있게 잘했다, 고맙다, 이런 거 좀 해봐.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그런 얘기도 안 하나? 내가 아까 이거 좀 해줬는데 자기 안 해줘.
1: 감자전 가지고, 표현 가지고, 감자 같은 거 했다, 그래.
0: 신랑이 날 너무 좋아했어요. 사실 나도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꽃미남이래가 좋아했고, 두 번째는 살아보니 마음이 너무 좋아서 좋아했고, 세 번째는 살다 보니까 그냥 많이 마누라로 생각해 준다는 그것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좋아요. 항상 좋아요. 작년에 신장 판막 이식 수술 했어요.
1: 그러니까 그때 이따 살랐지 뭐.
0: 그럴 때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지. 죽을까봐. 죽으면 못 같이 오잖아.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못 내려올까봐 많이 걱정했어.
2: 아내 마음고생을 많이도 시켰습니다.
0: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서 괜찮아요. 이제는.
1: 자, 부스로 한 잔.
0: 야야.
2: 이럴 때 불술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고비를 함께 넘긴 부부의 정이 한층 깊어갑니다.

0: 꼬박 사흘 은은하게 타오르던 왕곁불이 꼬리를 내릴 무렵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시 부부가 나섰습니다.
1: 아이고, 잘 됐다.
2: 아이고, 잘 됐네.
0: 사흘간의 담금질로 단맛의 불향까지 얻었습니다.
3: 아, 색깔 달랐네. 이 엄마 봐.
2: 감수 잘 됐지.
4: 향도 괜찮다. 네. 한 번 더 먹을래?
3: 다 먹어치워 하라고만.
0: 제 몸속 당분을 온전히 내어준 밥알들은 이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맑게 걸은 식혜 물만 받아냅니다.
1: 하나, 둘, 이자.
0: 들고 온 항아리는 술독. 일반 곡주와 달리 불술은 맹물 대신 이렇게 식혜물로 민물을 삶습니다.
3: 항상 이 술을 이렇게 술 항아리에 할 때는 마음이 차분해져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어떤 맛을 내고 어떻게 날 것인가.
0: 여기에 식혀놓은 지혜밥을 잘 풀어주고 알코올 대사를 일으키는 누룩 그리고 향 담당 솔잎을 함께 버무려줍니다. 이때 배주머니를 사용하는데요. 찌꺼기 없이 맑은 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4: 이거는 내가 잘합니다.
0: 마지막으로 잡균을 막고 잡내를 잡아주는 숯과 고추를 더하고 나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4: 맛있게 잘 때라.
3: 네, 잘 될 겁니다.
4: 더 때려줘야 돼.
3: 자.
4: 됐어. 잘.
5: 저온 꼬로 들어가가지고 100일 동안 숙성을 시키면 이제 술이 되는 거예요.
3: 이제 맛있는 삼체포 술이 만들어지는 거죠.
0: 100일 동안 굴술은 맛과 향 그리고 색을 지어냅니다. 따스한 왕교의 불기운으로 다시 지펴낸 우리 토종술. 이 술이 사라질 뻔했다니 아찔하네요.
3: 이 술도 인생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술은 인내의 그 기다림에서 피해진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 삼척술은 좀 기다림이 중요하다.
0: 익어가는 것은 술만이 아닐 겁니다. 부부의 정도 술과 함께 무르익어갑니다.

이곳이 일명 도깨비 폭포라고 합니다.

0: 저 푸른 논밭 위에 그림 같은 집 한 채.
1: 사랑하는 우린 인과
0: 이런 집에 누구랑 살아야 제일 행복하려나요?
2: 아, 미혼 가족 뭐 아니
3: 미연이 누구야? 최진이야 나야.
2: 아니 살면서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
0: 아무녀 내 좋은 사람만 가족은 아니거든.
4: 우리 삶은 사실 집과 같이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비례해서 가지는 않아요. 가끔은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모이기도 하고 근처에 살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하죠. 하지만 거기서 집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오늘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내 마음속 그 집을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누구실까? 요즘 같은 날씨에 정원 일하면 쓰러져요. 아유, 어쩌시려고 그래요? 어? 그런데 입이 귀에 걸리셨네. 뭐 금똥이라도 묻어두셨나?
3: 아빠 더워. 나중에 해 지면에 이런 날 이런 거 하면 죽어. 여기 아무도 없어 밖에.
5: 안 죽었잖아 지금.
3: 세상에.
6: 진짜. 근데 이게 아버지가 네. 딸 말 잘 안 들어요?
3: 아 듣는 날이 어딨어요. 진짜 말 안 듣기로.
5: 너도 나는 내 말 안 듣잖아.
0: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오, 호민 사장님 늦으셨네요. 오늘 집은 저 논밭 한가운데 아버지랑 딸이 사는 집이래요.
4: 아, 혹시 이 집인가? 오, 건축 탐구집. 아, 이 집 맞네. 저기 그녀가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3: 뵙겠습니다. 와,
4: 정원이 너무 예뻐요.
3: 아, 난리 나가지고.
4: 와, 꽃이 정말 형형색색이네요.
0: 아우, 곱다, 고와. 아니, 달맞이 꽃도 분홍색이 있구나. 보아하니 이 정원은 말 안 듣는 아버지 작품 같은데, 땡볕에 땀 흘리신 보람 있네요.
4: 전 서울에서 온 딸바보, 유노 아빠입니다.
3: 아. 아빠는? 아빠는 누구 아빠야?
4: 누구 아빠세요?
5: 나는 이 집 주인 최별 아빠예요.
4: 아, 최별님 아빠?
5: 예.
3: 그러면? 제가 바로 최별입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115년 된 태가를 사서 고친 딸 최별입니다.
8: 115년 된 태가를 어떻게 고쳤는지 궁금해서 찾아온 아빠 최찬석입니다. 얘는 뭐 사고를 꼭 친다.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어디 그러니까 김제 뭐 줘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했어.
3: 그때는 진짜 폐가였어요. 진짜 철거할 때 초가 지붕이 나왔어요.
0: 세상에 초가 많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볕이 번진 초가가 나온대요. 그야말로 놀랄 노자의 문화재급 폐가. 근데 이런 집을 돈 주고 샀다고요? 어우, 댕기머리 귀신 나오게 생겼는데 용감하기도 하셔.
3: 그 썸네일에 그 4,500만 원에 299평이라고 써져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클릭을 한 거예요. 여기가 논 사이에 섬처럼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바닷가에 온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집이 좋았다기보다는 집에서 보이는 풍경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9: 이게 그때 그 계약서랑 건축물대장이에요.
4: 아, 계약서랑 건축물대장? 네. 1905? 뭐 2월인가요?
9: 맞아요.
5: 아, 싸긴 뭘 싸.
9: 아, 싸게 산 거지. 300평을 4,400만 원에. 이제 사고 나니까 직장인으로서 집을 고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회사에 기획안을 쓰게 됐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사실.
4: PD님이셨으니까.
9: 맞아요. 네. 네, 방송국 PD였으니까 네. 이 집으로 컨텐츠를 해보자 해서. 근데 사실 인기가 많을 줄 몰랐고, 집 꽂힐 시간만 있으면 됐는데, 네. 그게 그 집 꽂힌 3개월 동안 너무 좀 떡상해버린 거예요.
0: 원래 별 씨는 공중파 방송국 PD였대요. 자기 돈으로 산 촌집 고치는 이야기를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왜 코로나 때 너도 나도 촌집 고쳐 리틀 포레스트 하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시대 흐름을 잘 산 거지.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집은 그때 다 고쳤던 거죠? 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우선 들어가서 구경하면서 차근차근 이야기 들어보자고요.
4: 아, 이거 뭐 고치도 양이 어마어마했겠는데요? 오, 야, 여기가 현관이구나.
9: 네, 여기가 이번에 새로 만든 현관. 원래 여기가 현관이 아니었는데.
4: 이야. 오, 여기 거실 너무 예쁜데요?
9: 네, 여기가 저희 바깥 거실.
0: 석가래 감춘 낮은 천장의 아늑함을 더해주는지, 저건 나무창인가요? 낭만이란 감성은 한도 초과네. 아우, 생각보다 잘 고쳤다.
4: 가정집 거실 치고는 책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되게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9: 제가 네. 처음에는 집을 고쳐서 사에다가 이제 서울에 다시 직장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4: 그래요?
9: 네, 그래서 집을 또 비우면 집이 금방 망가지니까 네. 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0: 그러니까 약간 시골 그 빈집 고쳐서 살아보는 게 아빠는 재밌다고 느끼는 거네?
1: 한번 넣어서 사보라 그러면 살지 차라리 거기서.
0: 아빠가? 아빠 그래서 내가 집을 하나 샀어.
1: 아유 참또 차고 쳤구만. 아니 아빠는
2: 나는 왜 찬석 씨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걸까요?
3: 왜 황당하잖아. 뭐 한번 당해보세요. 딸내미가 그 서른 갓 넘은 애가 강원도만 해도 다니기가 편해요.
4: 강원도가 집값이 엄청 비싸.
3: 아니 그러니까 그보다 그날 아빠는 거리가 문제야 이게.
2: 연고도 없는 곳에 그것도 딸인데 걱정되죠. 그래서 바로 쫓아내려왔는데 집 고쳐놓은 걸 보고 또한번 뒤로 넘어갔대요.
3: 혼나겠던 게 지금 이 상황, 요 태로 이렇게 이게 뭐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다. 그게 물이 왜 없냐.
5: 문이, 오.
4: 아니,
5: 왜요?
4: 그때는 저 혼자 이 넓은 집을 독차지하면서 살 생각이었으니까 굳이 문을 달아놓을 필요가.
2: 사방이 막힌 벽에 문도 멀쩡히 달린 방이었는데 창은 생기고 문은 사라지고. 이게 무슨 조화 속이래요. 분명 고치기 전보다 백만 배는 좋아졌는데, 잔석 씨말 맞다나 온 집안이 뻥뻥 뚫렸네. 아무리 혼자 살 집을 하지만, 왜 이렇게 고쳤는지, 어디, 이야기 좀 한번 해봐요.
4: 저는 사실 20살 때부터 나가 살았거든요. 독립해가지고. 이제 근데 처음에 20살 때는 돈이 없잖아요. 그때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갖고 그래서 표정도 부러워. 그래서 그때 막 학교 앞에, 대학교 앞에 고시원에 살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서 가장 싼 방. 조금 더 돈을 한 달에 3만 원 추가했더니 반지하로 옮길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더 1층, 뭐 옥탑방, 그리고 뭐 창문이 큰 방, 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20대를 보내고 나서 30대에 만난 집이 이 집이니까, 여기는 뭐 사실은 채광은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2: 조금씩 사정이 나아질 때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승격하던 집. 갓 스물이 된 청춘에게 고시원 문은 닫힌 벽이었고, 창 크기는 나아지는 살림살이의 상징 같더랍니다. 아, 그래서 문은 없고 창은 많은 집이 탄생한 거구만요. 네, 이제 이해가 되네.
5: 이쪽은 뭐죠?
4: 네, 약간 안거실 같은 공간인데, 네, 옛날에는 여기서 밥도 먹고 그랬었어요.
5: 옛날에는
4: 네.
5: 여기가 방이었을 것 같긴 한데.
4: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맨 처음에는 아예 안방이었던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식탁 있고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저희의 가장 메인 코너가 됐죠. 여기가 원래 문이 달려있는 벽장이었는데,
5: 네.
4: 이제 막 실제로 이불을 넣고 그러기엔 조금 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쓰임이 좀 애매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 책이, 옛날 책이 많이
5: 어머님
4: 있어가지고,
5: 책이었구나.
4: 네.
5: 근데 이건 뭐예요? 이 뭐지?
4: 아, 이거는
5: 되게 오래된
4: 사실,
5: 책인가?
4: 네. 저희 엄마 대본이에요. 저희 엄마가 이제,
5: 대본이요?
4: 네. 라디오 드라마
5: 아,
4: 작가셨어가지고, 네.
5: 작가님이셨구나.
2: 난 이런 대본 본 기억 있어요. 이 벽장은 그니까 엄마를 기억하는 공간이구나.
4: 이가 저고
5: 동생,
4: 언니.
5: 아, 언니.
4: 아빠 어딨지?
5: 아, 그러니까 여기 왜 아버님이 안 계세요?
1: 아빠가 찍은 거지. 그래.
5: 아, 확실하세요?
1: 그, 요, 이 집인데, 이 집이 참 이쁜 집이 있었어요,
5: 지금 집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4: 그렇죠. 맞아요. 여기 집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이
5: 감성이 너무
4: 집이랑.
5: 비슷한데?
4: 이제 4살 때부터 6살이어서 사실 기억이 많이는 안날 텐데, 그때 되게 좋았나 보다. 그래서 이 집을 산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막 기억이 나요. 아빠, 엄마 저쪽에서 고추밭에서 뭐 하고 있고, 저 혼자 소꿉장난하고 저 혼자 놀았어요, 맨날. 근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막제 기억에 혼자 무슨 그 망초코, 흰색 망초코 따다가 혼자 결혼식 하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제가 생각했을 때에 저희 가족이 약간 리즈 시절이에요. 아빠도, 엄마도, 언니도 막 이렇게 넷이 되게 행복했던 때.
2: 100살 넘은 촌집이 왜 좋지 했는데 넷이나 행복했던 그 집과 꼭 닮아 있었던 거죠.

0: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1: 엄마가 고등학생 때 진짜 좀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때는 고등학생 때는 하여튼 암흑기였어요, 저희 가족에. 막 언니랑 그런 얘기 했던 적 있어요. 그냥 그 의자가 원래 다리가 네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해도 계속 넘어진다. 아빠랑 이제 치고받고 엄청 싸웠고, 예, 네, 그랬던 기억이 있죠.
0: 이 집은 그렇게 10년 넘게 떨어져 살았던 부녀가 다시 함께 살게 된 집이었답니다.
2: 야, 이 방 엄청 특이하네요. 아니, 어떻게 벽에 타일이 마감이 돼 있죠? 야, 근데 이 공간 좀 독특하네요. 벽은 타일이고 바닥은 이거 우레탄 페인트 같은데.
1: 아빠 말씀하실래요?
3: 아니, 네가. 이거 요번에 곧 수리한 거예요?
2: 아, 이번에.
1: 네. 원래는 여기가 저만 쓰던 조적 욕조. 한 번도 물을 못 채워봤어요.
2: 아, 그니까. 아니, 1톤 들겠다, 1톤.
3: 아니, 평균적으로만 이해를 해도.
1: 평균적으로 상관이 안 간다고 이렇게.
3: 나는 얘가 그, 딴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뭐, 특이하다. 얘를 특히 내가 키운 딸이 맞나?
1: 안 가는 거예요.
3: 아니, 그 얘는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1: 왜?
3: 아니, 여기 이제 네 노른 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아, 그걸 어떻게 보고, 이게 내가 참네.
1: 혼자서 살아본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돼요. 일주일 이후에는 계속 아빠 와 있고, 뭐, 예. 그래서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여기에서.
0: 아버지가 이 집에 눌러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것으로 가봅시다. 와, 근데 이 여름에도 찬석 씨 정원은 정말 곱다.
2: 야, 정원이 진짜 예뻐요. 근데 이거 설마 아버님께서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3: 아니, 하늘에서 떨어져서요.
2: 하늘에서 떨어졌다고요?
3: 뚝 떨어졌어요.
1: 아빠가, 아빠가 다 가꾸시고, 네, 그것에 대한 좀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시는 거예요. 정원 가꾸면서 행복하셨죠, 아버지? 아,
2: 지금 팔을 너무 꽉 주무르시는 거 아니에요?
1: 행복했다고 말해. 행복하다고 말해.
3: 내가 상상하는 그 꽃밭 이상, 딴 데서 보는 것, 그것 이상으로 내가 이게, 그 뭐, 말하자면 뭐 꽃을 보고 살게 해주겠다, 이를테면은, 뭐 그런 거는 있었어요.
1: 아빠!
3: 어?
1: 왔슈.
3: 아이고, 아이고.
1: 잘 지냈어요?
3: 잘 지냈어?
1: 네. 살이 좀 붙었다. 좋아 보이네.
3: 자.
4: 아버지 누구예요?
3: 큰딸.
5: 안녕하세요. 이 집 큰딸 최진입니다.
4: 언니분은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바로 이렇게 나가서 사신 건가요?
5: 네.
4: 갑자기.
5: 근데 아버지가 딱 그 제 방 창문을 다 열어놓고 제가 나간 곳을 향해서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걸 보고서 아, 아빠가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았고 나가는 것도 알았구나 싶어서 또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1: 아빠가 그때는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예, 지금 이제 말할 수 있지만 막 술 진짜 많이 드셨고 그리고 이제 술 먹고 그 아픈 이야기를 하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막 서로 공격하고 막 과격해지고 그래서
4: 미안함을 가져서 안 가시고 날 도와주기나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1: 저는 200%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거의 그 업보를 씻어내리는 활동이다. 이 가드닝은 그때 제가 너튜브 하면서 다 찍었잖아요. 영상을 제가 편집하거든요. 보면 이거는 진짜 돛 닦는 행동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로 제 마음이 실제로 많이 풀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0: 오랜만에 세 부녀의 김제집 회동. 찬석 씨 신이 나신 것 같은데요.
6: 맨으로 고른 거 아니야?
0: 사실 큰딸까지 출동한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찬석 씨가 한 달 전에 머리를 여는 큰 수술을 했거든요. 6년 전 암 수술에 이어 두 번째 수술. 딸들은 걱정이 되죠.
3: 그 손님 중에 머리 따고 있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
1: 그건 아빠 놀린 것 같은데?
3: 아니야.
7: 많이 받으셨다.
4: 세 분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신데?
7: 아예 불행하진 않아요. 세 사람이 다 나오게. 그
8: 하얀색 해야 돼? 버튼.
7: 아니, 그러니까 알아.
8: 세 사람이 다 나오게. 니가 땡겨. 아빠가 나와야지.
0: 불행할 것도 없단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상처 없는 가족이 어디 있을까만은 한 지붕 아래 머무는 일도 상처가 되던 시절. 한때는 행복했기에 더 쉽지 않았죠.
5: 어느 날 한 친구 집에 가서 맛있는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너무 좋은데 우리 집도 이렇게 같이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게 언젠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렇게 술상을 딱 차려드렸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간의 외로웠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시는데 아, 아빠도 우리들한테 하지 못했던 그런 속 얘기가 있었구나.
1: 근데 아빠 인생이 좀 뭐랄까 외로워요. 아빠 형제분들도 꽤 많으셨는데 다 먼저 보내시고 엄마도 어쨌든 그렇게 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짠하죠. 여기는 300평 마당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출출되면서도 되게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생각해요.
0: 30년 전 네 식구 행복했던 남양주 촌집 정원에 꽃을 심었듯 잔석 씨는 이 집 정원에도 쉼없이 꽃을 심었답니다. 아무도 못 말렸대요. 그게 딸 곁에 머물 유일한 핑계였을 테니까요.
1: 이 집이 아니었으면 화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빠랑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기도. 왜냐면 그 같이 뭘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이제 뭐 아빠는 뭐 나름대로 오늘 누가 왔다 갔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저는 나는 밖에 나가도 책방 손님이 또 그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훨씬 가깝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 근데 제 오른쪽에 있는 이 문 하나는 그래도 좀 똑바른 것 같은데.
1: 네.
2: 아니, 너무 예쁘다. 혹시 우리 따님이 있는 방인가요?
7: 제 방이죠.
2: 어?
0: 엄마야, 남자 혼자 사는 방이 정갈하다 못해 곱다. 역시 꽃을 심는 남자인 건가요?
2: 와, 이런 감성이셨구나. 이야. 아니 근데 그러면은 우리 따님은 어디에서 지금 기거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아버님 방이요?
7: 저 건너쪽에.
2: 네. 건너쪽에 집이 또 있어요?
8: 네, 별채가 하나 있는.
2: 부잣집이네.
0: 이번에는 별채 탐구하러 갑니다. 원래 이 별채는 농업용 창구였다가 손님방이 됐었는데요. 본채가 책방이 되고 나서는 책방지기 찬석 씨가 머물던 집이었죠. 별 씨가 다시 들어오기로 결정을 하면서 세 번째 공사를 했답니다. 현관이 대골이네요. 경사천장이라 그런가 더 넓어 보여.
2: 현관에서 바로 부엌이구나. 아, 특이하다. 와.
1: 아빠랑 저희랑 공간을 좀 공유해야 되다 보니까 고맙고요. 식사를 같이 하니까 그래서 앞쪽으로 뺐어요.
9: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아, 혹시
8: 저희 남편이에요.
2: 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9: 안녕하세요. 폐가 고친 채별 PD와 결혼한 채별의 남편 이상원입니다.
4: 아니, 이렇게 김재희가 사실 줄 아셨어요?
9: 아, 사실 몰랐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그냥 뭐 와닿진 않았는데 이제 실제로 결혼하고 내려와서 사니까 예, 좀 놀라긴 했는데 지금은 뭐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0: 아우, 신부가 너무 예쁘다. 아버지 눈물 좀 빼셨겠는데요. 혼자 살겠다 찾아온 폐가가 부녀의 집이 되고 이제 남편의 아이까지 다시 네 식구, 네 다리가 받쳐주니 너무.

0: 어지럽겠네요.
1: 아니 어쨌든 이 부엌이 보니까 사통팔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창도 많고.
2: 맞아요. 네. 여기가 원래 가장 큰 창이 애초에 있었던 곳이어가지고.
1: 아, 이곳이?
2: 네네. 그래서 여기에 넓은 창을 좀 갖고 싶었고, 그래서 여기가 부엌일 수밖에 없었어요. 평야가 보이는 주방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0: 100살 넘은 폐가가 무조건 좋았던 이유는 사실 끝도 없이 펼쳐진 저 지평선 부분 풍경이었잖아요. 그러니 창은 절대 포기가 안 되죠. 별씨 밥하는 부엌에 논전망 창을 갖게 된 소감 그 얘기 좀 해줘봐요.
2: 그냥 되게 이렇게 뭐랄까 진짜 그림 같잖아요. 되게 평화롭고 이렇게 저 멀리까지 보인다는 게 저는 좋은가 봐요. 그냥 저 멀리까지 되게 멀리 풍경이 보이고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좋던데 저는 그냥
0: 창 참 많이 봤는데 이렇게 멀리 뵈는 창은 처음이네요. 정원이 바라다 보이는 침실창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평선 논밭 뷰래요.
1: 참 재밌는 게 십자형이에요. 네,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십자형으로 돼 있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각각 창문들이 다 있어서 보안이 저 뒤쪽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체 쪽으로는 아버님이 또 가꾸시는 정원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보이고.
2: 맞아요.
1: 그리고 또 요 부엌에 보이는 창은 이 김제평이 굉장히 넓잖아요. 나 오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 이제 오른편에 보이는 곳은 또 논도 잘 보이고.
2: 맞아요.
1: 또 중요한 게 저는 길이 같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이렇게 혼자 밥 먹고 일했던 테이블인데 이제 가족들끼리 잘 둘러앉아요. 그냥 모이면 자연스럽게 여기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0: 한 솥밥 먹는 사이가 가족이니까요.
3: 자, 이누 밥 온다요.
4: 우와.
3: 오늘 누구 생일 축하하는 거야? 이모 생일 축하하는 거지. 이누 노래 불러줄 거야? 노래 불러줄 거야?
5: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3: 이모랑 엄마랑
5: 이모의 생일 축하합니다.
3: 불어. 보세요. 같이 불어. 우와.
6: 그럼 아버지한테 집이랑 한 단어 표현하면 뭘까요?
7: 가족이 뭐 모일 수 있는 곳, 뭐 싫으나 좋으나 굳으나 보고 싶으나 뭐 어떤 상황이든 기뻐서 찾아갈 수도 있고 외로워서도 갈 수 있고 뭐 하소연하서도 갈 수 있고 그런 데 같아요.
0: 가족이 모이는 곳이 집이다. 아, 그 말 참 명언이네요. 아버지에게 집은 가족이 있는 곳, 딸에게 가족은 한 솥밥 먹는 사람들. 가족이라는 한자에 왜 집가자가 들어가는지 오늘 제대로 배우고 갑니다. 이제 부디 행복만 하십시오. 설마 두 번째 집도 김제평화가 보이는 마을에 있어요? 오늘 김제 특집인가요? 할머니 부로 손주가 놀러 왔구나. 에이? 저 집 손자가 아니라 이 집 손자인 건가요? 아, 이 녀석 소속은 대체 어느 집인 걸까요?
8: 금성아 집이 더 좋지.
9: 엄청 귀여운 애기 단계예요.
1: 저기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아, 혹시 여기에 17년 만에 애기 울음소리가 났다는 네, 집을 찾는데.
10: 예, 애기가 17년 만에 태어난 애기예요.
1: 어이, 옥동자. 야. 운호야, 니네 집 가자. 아저씨랑.
10: 우리네 집 가자. 할머니 손잡고 갈까?
1: 갑자기 노래 부르다 노래를 그치네?
10: 할머니 손잡고 갈까?
11: 나 자꾸 가자.
10: 갈까?
1: 할머니랑 같이 갈까?
0: 아, 17년 만에 애기 울음.

0: 소리가 나는 어느 집이 오늘 담그할 집이고만요.
1: 은우 엄마, 손님 왔네.
2: 아, 여기구나. 아, 권춘 향부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야, 네.
1: 은우 엄마 잘 있어. 나 갈란게.
2: 아이고, 감사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은우 어머님. 아버님이신 거죠?
3: 네, 맞아요.
2: 아,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2: 애기가 너무 예뻐요.
3: 아, 감사합니다.
2: 아니 근데 어쨌든 이 동네 지금 17년 만에 애기 울음소리가 나서 다들 너무 좋아하시던데 네. 아, 네. 큰일 하신 것 같아요.
4: 아니에요.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이 받아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죠.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석가래 시골집에 반해 전북 김제까지 내려와 짚고 치고 사는 은우 아빠 최수연입니다.
4: 은우 엄마 이지은입니다.
3: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었는데 아내는 조금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0: 자그마치 3년 넘게 비어있던 집이었대요. 그러니 폐가가 따로 없는 형상. 서울 토박이 은우 엄마 눈에는 안 차지. 엄마야, 저거는 아궁이는 진짜 이 옛날 부엌 아닌가요? 대체 은우 아빠는 뭐가 좋았던 거래요?
3: 대문 열고 딱 들어오면 그때 겨울이었는데 빛이 쫙 들어와 있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이 그 마당 자체가. 그래가지고 첫 느낌부터 저는 이 집이 좀 잘 지은 것 같은데?
0: 글쎄다. 어쨌든 은우 아빠가 봤다는 그 매력 찾아서 집 구경 시작해봅시다.
2: 아니 근데 어쨌든 참 특이한 게 있는데 저쪽 그 사칸집이네 심지어. 어쨌든 여기 툇마루는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 툇마루가 참 특이하네. 밑이 다 막아져 있어서 보통 우리가 툇마루 하면 이 지면에서 떠 있거든요.
4: 아무래도 조금 어르신분들은 넓게 쓰고 싶으셔서 네.
2: 그러니까 그리고 온도를 아마 깔면서 뭔가 이게 사연이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하나씩 좀 파헤쳐 볼까요?
4: 네.
2: 네, 들어가시죠.
0: 그러고 보니 이 집 맞배 지붕 아니고 팔짝 지붕인데요. 평야가 넓으니 혹시 만석군 집이었으려나? 갑자기 탐구 욕구가 생기네.
2: 실내 툇마루가 높이가 좀 있는 편이네. 오, 천장은 또 7, 80년대 이 목재 천장인데요. 네. 쪽모이 천장. 야.
0: 왜? 한옥은 석가래가 맛인데 80년대 쪽모이 목 천장을 살린 이유가 대체 뭐래요?
4: 제가 어릴 때 이제 단독주택에 살았었는데 그때 집이 이제 한 70년대, 80년대에 지어졌던 집이었어가지고 벽도 다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집에 살았었어서 좀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아 이거는 좀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0: 쪽모이 목선장뿐만이 아니래요. 지은 씨 마음 사로잡은 7, 80년대 추억템은 안방에도 있답니다. 근데 뭐가 추억의 아이템이죠? 혹시 저 목창호 이야기인가? 나도 잘 알죠. 근데 어째 뭔가 빠진 것 같다.
2: 이 특히 창문이 너무 특이해요. 아니 뭐 일단 장식도 좀 특이하고 예. 네. 분명히 우리가 7, 80년대 이렇게 목재 창호를 많이 쓰기는 했는데 이게 나누면 네 칸, 뭐 두 칸이지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눈 그 창문은 저도 거의 처음 갔거든요.
4: 또 이게 세 쪽이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열면 네.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매력적이다.
0: 세쪽 목창호가 지은 씨가 꼭 살리고 싶었던 추억템이라면은 이 팔짝 지붕 석가래는 수연 씨 추억 아이템이래요.
3: 처음에는 이제 그 천장이 막혀 있었어요.
2: 막혀 있었구나. 네,
3: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이런 시골집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집을 계약을 하고 그 빠루를 가지고 이 석가래가 살아있나와 안 살아있나부터 뜯어봤어요.
2: 와, 그거부터 체크를 하셨어요?
3: 아, 네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하고, 그렇게 천장을 조그맣게 이렇게 좀 따가지고, 그거부터 이제 핸드폰 라이트로 해가지고, 딱 봤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 그래가지고 신이 나서 막 다 뜯었죠.
2: 야, 그래서 이렇게 텐마루 복도를 지나서 여기가, 아, 거실이구나. 오, 거실 높다. 와. 어? 야, 저기 삼형이 있네요?
0: 철거에 손 떨리는 샌딩 작업까지 수현 씨가 직접 했대요. 1938년생이라고 적힌 이 영롱한 자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2: 저 활짝 웃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은데, 소위 그때 이제 천장 한번 뚫어서 확인했던 게 바로 또 상량이었던 거죠?
5: 네, 바로 그 상량이에요.
3: 제 친구들도 뭐 이제 소위 뭐 아파트 뭐 몇 억 올랐다, 뭐 얼마 한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나는 한 90년 된 집 살아, 뭐.
5: 약간 역사 있는 집 살아, 약간.
6: 저희 집도 약간 이런 한옥집은 아니었는데, 제 기억도 어렴풋이 나고, 사진으로 보면은 약간은 아궁이가 있는 집에 그런 데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
0: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했던가요? 수현 씨가 이 집에 끌렸던 이유가 이거였네.
6: 태어나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장남이 이제 빨리 세상을 떠난 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중에 얘기만 들었는데.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제 절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셨어요. 이제 집이 없이 그냥 절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죠. 아침에 마당도 쓸고 6시에 종도 치고.
0: 할머니 따라 어린 나를 절집 수행자처럼 산 셈. 친구들이 집에 갈 때 절로 돌아가던 소녀는 간절한 꿈이 하나 생겼답니다.
6: 집부터 사고 싶다, 집부터 마련하고 싶다, 이런 집에 대한 애착이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좀 갈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유독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좀, 그러니까 마음속 깊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 선생님 같기도 하고.
3: 저희 아버지 사진입니다.
2: 아버지. 네.
0: 수현 씨랑 꼭 닮았네. 얼마나 보고 싶어 그래.
3: 결혼하고 이제 아내가 아버지 제사를 지내겠다고 해가지고.
2: 그럼 지금 제사를 계속 지내오고 계신 거예요?
4: 네. 아기가 계속 안 생겼었어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도 많았었고 많이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또 제가 아버님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제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예,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0: 어렵게 얻었으니 얼마나 귀했을까요?
3: 당연히 뭐 그건 말로 할 수 없죠. 엄청 기뻤고, 이제 저도 아버지처럼 빨리 가지 말고 은우 곁에서 오래 살아야겠다.
0: 그렇게 수현 씨는 감히 꿈꾸기도 조심스러웠던 아빠가 됐답니다. 아우, 이뻐라. 이 집이 진짜 큰일을 했네.
7: 이쁘다, 우리 은우.
6: 근데 이제 은우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제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빠, 아빠야, 그러면 아빠, 아빠? 이렇게 할 때 좀 뭉클했죠.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7: 왜 그래?
6: 아, 잠깐만.
0: 그 나이가 되어보면 비로소 이해가 되는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4: 이번 기일에 제사 지낼 때 은우랑 같이 절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좀 뭔가 본인만의 뭐가 조금 있었나 봐요.
6: 아, 갑자기.
4: 괜찮으십니까?
6: 이렇게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그 자식을 이렇게 보는 그 행복 행복함을

0: 우리 아빠는 그런 걸 못 느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좀 확 울컥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삶을 살아가는 그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일 텐데.
1: 어쨌든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오빠가 없었을 테니까 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챙겨서 지내다 보니 아버님이 또 우리 은우를 보내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제사를 지내고 싶어요.
0: 둘째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2: 아, 두 분 정말 집을 고치면서 이렇게 훌륭한 집도 얻었지만 정말 가족도 또 얻으셨잖아요. 네. 태어나고 너무 신기한데요.
0: 네 맞아요. 저희 은우도 얻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또 존재도 또 이 집을 통해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3: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를 얻었다? 그게 뭔 말일까요? 부엌을 탐구해보면 알 수 있나요?
2: 특히나 옛날 집이라서 그런지 부엌이 보통 아일랜드 주방도 좀 특이했을 것 같은데 이 D자라
1: 네.
2: 굉장히 드물게 보거든요.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아버님이 한 분 생기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2: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깜짝이야.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거기서 긴장을 하세요 어떻게?
0: 제가 말씀드린 저희 아버님입니다.
2: 아~ 네.
4: 딸 사이. 예. 그리고 저는 이민배라고 합니다.
2: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사이 분이시구나.
4: 네.
2: 아, 장인어른. 네.
1: 저희 아버지가 원래 젊으셨을 때 이제 이런 인테리어 쪽 일을 하셨어가지고 저희가 이 집으로 결정한 후에 좀 도움을 요청을 드렸었죠.
4: 안녕하세요. 지은이 수연이 아버지 이민배입니다.
1: 핑퐁 핑퐁 돼야지 이제 대화가 되는데 핑뚝 퐁뚝 약간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얘기하면 아버지가 또 막 이런 저런 또 얘기도 해주시고 보통의 그냥 아버지와 자식 같은 그런 대화를 이제는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4: 정말 결정적으로 더 가까워진 게 이 집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이 집 수리하면서 아무래도 그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전에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은 내색 못했던 걸 여기서 했다 이 생각이 드네요.
3: 수연 씨에게 민배 씨는 이제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사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한가 모르겠네.
5: 생각보다 어렸을 때 어렵게 자랐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나요?
4: 네네. 이제 연애를 둘이 오래 했는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글쎄 뭐 처음에 조금 그 못마땅한 점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이 일단 귀하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나눠보니까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네, 그런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딸애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네, 받아줬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너무 낮으니까 상부장을 못 달아요. 네. 그러면 디귿자로 해가지고 수납을 많이 넣을 수 있게끔 해서 만들어보자 이랬는데
2: 아이디어가 좋네요.
4: 예.
2: 네.
1: 이쪽에 이제 아버지가 시공을 해주셨는데 제가 저희는 원래 좀 작은 타일로 네. 하고 싶었어요.
2: 네, 이거보다 더요?
1: 네. 더 작은 걸로 하고 싶었는데 저거 한 4분의 1 쪽만한 네. 걸로 하고 싶었는데 네. 아버지가 그거는 그건 아니고
2: 네.
1: 아빠 아니고. 말을 들어라.
2: 이야, 그거 관철시키기가 어려운데.
4: 그
2: 타일은 양보 안 하거든요, 보통.
4: 그 양보 제가 못 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2: 어떤 거 있습니까?
4: 화장실은 제가 결국은 딸한테 줬습니다.
2: 아, 그래요? 네.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거 못 봤는데.
3: 와, 이걸 직접 시공하셨다고요? 부엌에서 화장실까지 야 솜씨가 대단.

0: 아, 이게 그 문제의 타일이구나.
1: 아, 그 색깔 보니까 느낌 온다. 약간 짙은 청록에, 예, 저 줄눈도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이 타일 붙이기 어렵겠는데요?
2: 이 줄눈 놓고 나서 진짜 1분만 지나면은 안 닦여요. 굳어버리면은 칼로 뜯어도 안 떨어져요. 예, 그래서 진짜 밤새 닦았습니다.
1: 근데 아버님 예쁘긴 하네요.
2: 예쁘긴 해요. 예, 맞아요.
0: 싱크대 높이도 수연 씨한테 맞춰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버지 없는 사람은 서러워 살겠나.
3: 우리야, 사과 먹자.
4: 아유, 나 좋아, 나 좋아.
3: 그렇지.
2: 이렇게 또 준비해서.
4: 어디로 쓴 거야?
2: 그래.
3: 고맙습니다.
2: 여보.
0: 수연 씨가 새롭게 얻은 가족들이 툇마루에 모두 모였네요.
5: 아, 맛있다. 할아버지, 자전거 사주세요.
6: 할아버지, 자전거.
2: 오, 자전거?
3: 오, 뭐야, 이거?
2: 사과 먹고 가자. 사실 당사자인데 그동안 이제 이게 아이가 안 생기니까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내색 한번 안 하고 뭐 오히려 괜찮다.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네, 그런 아들이 사위였었는데 고맙죠. 뭐. 잘 키우고 이 집에서 행복하게.
0: 이제 마지막 공간 탐구하러 갑니다.
1: 근데 아까부터 저 소나무가 참 눈에 띄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5: 저 소나무 의미가 아주.
1: 네. 아, 의미가 있는 소나무예요?
5: 네.
7: 은우나무라고.
1: 아, 아이
5: 은우나무. 네.
7: 마을 이장님께서 네. 소나무를 이제 은우 태어난 기념으로 축제해 주셨어요.
0: 이 비싼 소나무를 직접 굴삭기까지 끌고 와서 심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그러셨을까요?
1: 야, 이거 한마디로 정말 우리 은우가 이 동네 그 거의 손자?
5: 네.
1: 복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큰 선물인가 보네요.
7: 이제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은우가 태어나서 제가 아버지가 되기도 했고, 없었던 아버지가 또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이 집이, 터가 참 좋은가?
0: 수연 씨가 석관의 아궁이 집에 살았던 시절이 딱 지금 은우만한 때 아닌가요? 은우에게 이 집은 어떤 집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5: 제 그냥 저희의 욕심이라면 아버지가 물려준 곳에서 은우가 또 아버지가 돼서 또 아이 본인의 아이에게 이 공간을 또 이렇게 줄 수 있는 그게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0: 세상에 나가 살다 힘들고 외로운 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의 고향. 두 분은 폐가를 고친 게 아니라 은우의 고향 집을 고친 거였네요.

안녕하세요. 서강대 영문학부에서 셰익스피어 르네상스를 강의하는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가 엔터테인먼트 산업 만큼이나 새롭게 성장하던 일종의 블루오션이었던 인쇄 및 출판 산업의 영향 속에서 어떻게 위대한 작가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대부분의 작품은 희곡이고, 따라서 희곡은 공연을 위한 대본입니다. 따라서 셰익스피어 작품의 출발점은 아마도 그가 공연을 위해 작성한 대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는 셰익스피어가 직접 작성한 대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 시대 배우들은 대본을 극작가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때 대본 전체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되게 한 장짜리 쪽대본으로 봤는데요. 그걸 공연용 쪽대본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아마 골방에서 혼자 막 머리를 쥐어뜯어가며 썼을 대본이 있을 거고요. 극단에서는 스크라이브, 필경사라고 하는 사람이 깨끗한 글씨체로 쪽대본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연용 쪽대본을 열심히 애운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겠죠. 이게 이제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연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찰나적인 예술입니다.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순간,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예술이라는 거죠.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골방에서 쓴 원고에서 시작해서 무대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끝났다면 아마도 우리는 셰익스피어를 다시는 즐길 수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셰익스피어를 우리가 21세기에 와서도 즐기고 감상하고 또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그의 작품이 책으로 인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으로 인쇄된 책 후에는 그 책이 다시 공연을 위한 대본으로 사용되고 새로운 각색의 원본이 되고 또 다양한 매체,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또 광고에도 쓰이고요. 책이라는 과정을 한번 거치면서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소비의 가능성, 새로운 유통의 가능성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산업, 다른 한편으로는 출판 인쇄 산업, 이 두 가지 새로운 신생 산업의 결절점에서 자신만의 예술적 창조성을 발휘한 그런 작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영국에 인쇄술이 도입된 건 15세기 말, 1470년대 윌리엄 캑스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영국의 인쇄 및 출판 산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16세기 중반 이후에 영국이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고 유럽으로부터의 다양한 문화적인 수입품들이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영국에서의 인쇄 산업과 출판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록을 찾기는 어렵지만 16세기 초반에 비해서 16세기 후반에 이르면 출판된 책들의 양이 거의 10배 이상 증가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쇄 산업이 그렇게 확대된 데는 또 다른 문화적 사회적 조건이 있었습니다. 헨리 8세가 16세기 초에 왕위에 등극한 이후에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 새로운 칼리지들이 굉장히 많이 설립이 됩니다. 당시에 약 3배 정도의 대학생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영국 전역에서도 소위 그래머 스쿨이라고 하는 우리로 하면 고등학교쯤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영국 전역에 설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육도 강화되고 대학 교육도 강화되면서 영국의 문맹 수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즉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이 영국의 인쇄 출판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작가들이 많이 안 생길 때는 유럽의 작품들을 번역해서 소개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대학 졸업자가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생기면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유럽이나
어떤 고전 문학을 빠르게 번역하기 시작했고 또 자신들의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셰익스피어가 런던에 도착해서 배우 활동을 하고 극작 활동을 할 때에는 한편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단 한편으로는 출판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이 되어 있었던 거죠. 셰익스피어 작품의 절반 정도는 셰익스피어가 살아있을 때 출판이 됐는데요. 물론 이때 출판 산업계가 아직 질서가 확립이 되어 있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해적판에 가깝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셰익스피어가 판권을 넘겨서 출판사나 인쇄소에서 책을 찍어냈다기보다는 셰익스피어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혹은 극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작위로 혹은 그 일종의 해적판을 출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시집 비너스 앤 아도니스라는 작품과 루크레스라는 작품은 극장이 문이 닫혔을 때 아무 일도 할수 없었던 셰익스피어가 시집을 써서 귀족에게 바치고 그럼으로써 일정한 하사금을 받고 이런 일을 했을 것으로 간주되는 작품이 있었지만 그두 작품을 제외하고는 셰익스피어가 직접 출판에 관여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작품은 해적판 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책으로 출판된 건 1623년에 출판된 셰익스피어의 제1이절판, The First Folio입니다. 이절판이란 말은 커다란 종이, 전지를 한번 접어가지고 인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셰익스피어 사후에 출판된 이 책은 셰익스피어의 친구이자 동료 배우였던 헨리 콘델과 존 해밍이라는 두 명의 친구가 편집을 해서 출간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그 책의 첫 표지에는 35편의 작품만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책 내부에는 36편이 실려 있습니다. 트롤러스 앤 크레시다라는 작품인데 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지막 순간에 끼워 넣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제1, 2절판이 셰익스피어 전집 출판의 첫 계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집이라는 표현은 제가 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는데요. 전집은 대개는 완전, 완판, 셰익스피어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의미일 텐데 제1, 2절판에는 셰익스피어의 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희곡 전집이라고 하기에는 거기에 빠져 있는 작품들도 있어서 불완전한 전집이라고 부르려야 마땅한 작품일 겁니다. 어쨌든 이 전집 제1, 2절판 전집의 출간이 셰익스피어의 이름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히 기억될 이름으로 만드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623년 출판된 셰익스피어의 제1, 2절판은 오늘날 백과사전 정도의 사이즈 이고요. Mr. William Shakespeare's Comedies, Histories and Tragedies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 2절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상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셰익스피어 작품은 총몇 편인지, 어떤 작품이 셰익스피어 작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셰익스피어 희곡 작품은 적어도 제1, 2절판을 근거로 삼아서 36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에는 대부분 포함되는 페리클레스라는 작품과 투 노블 킨스맨을 포함시켜서 38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40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셰익스피어 작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 이걸 더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셰익스피어가 공동 창작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대략 작게 잡아서 약25% 정도가, 또 많이 잡는 사람들은 약35% 정도가 셰익스피어의 공동 창작 작품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셰익스피어가 혼자 쓴 것만 셰익스피어 거라고 불러야 되느냐? 지금은 그렇게 연구하는 학자가 많지는 않지만 한동안 셰익스피어 연구자들 사이에 어트리뷰션 스터디스라고 셰익스피어가 함께 쓴 작품 중에 어디까지는 셰익스피어가 쓴 거고 어디는 다른 사람이 쓴 건가를 구분해내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위대한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질을 떨어지게 만든 거는 이 이류 작가가 함께 했기 때문이고 그 이류 작가가 한 부분을 걸러내면 진짜 천재 셰익스피어가 쓴 부분을 골라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 창작을 한 작품, 25%에서 35% 정도의 작품들에도 셰익스피어의 기여도가 달라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라는 작가를 다른 사람들의 오염으로부터 다 제거해서 완벽한 순수한 그의 천재성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사실은 환상에 가깝다라는 게 요즘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셰익스피어 작품을 스트라트포드 출신의 한 개인 작가 가의 것으로 귀환시켜서 그 사람만의 천재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왜 파산할 수밖에 없는지, 왜 막힌 길로 가는 연구 방법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제1, 2절판에는 36개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 그중에 절반은 2절판 전집이 출판되기 전에 4절판으로 한국에서 소설책 사면 볼수 있는 그 사이즈입니다. 그 4절판으로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전집 형태에는 그 전에는 한 번도 출판된 적이 없었던 16편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1, 2절판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셰익스피어 작품의 절반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실제로 셰익스피어 시대의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책으로 출판되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보다 적습니다. 약 3천여 편의 작품이 쓰여졌는데 실제로 출간된 건 1,000편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운이 좋게도 그의 작품 거의 대부분이 전집 형태로 출판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출판의 결과가 바로 셰익스피어의 명성을 계속적으로 이어줄 수 있게 만든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18편은 기존에 이미 출간되었다가 다시 전집에 실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출간된 작품과 나중에 전집에 출간된 작품의 내용이 너무 달라서 이걸 같은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길 정도인 작품이 몇 개가 있습니다. 햄릿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햄릿은 1603년에 처음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1604년에 또한번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1603년에 출간된 책을 제1사절판이라고 부르고요. 1604년에 출간된 책을 제2사절판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게 이 인쇄된 순서가 꼭 창작의 순서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603년에 비해서 1604년에 출간된 제2사절판이 길이가 거의 두배 가까이 깁니다. 1603년 출판부는 되게 짧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공연용으로 축소시킨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1604년판이 먼저 쓰여졌고 1603년판이 줄인 거가 되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아니야, 1603년에 썼다가 이거를 확대한 게 1604년판이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줄거리나 사건은 비슷한데 상당히 다른 종류의 작품이 출간이 되어서 존재한다. 등장인물도 이름도 막 달라요. 예를 들면 1603년에 나온 작품에는 오피리아의 아버지 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름이 콜람비스입니다. 폴로니우스의 하인으로 나오는 레나르도라는 인물은 이름이 몬타노입니다. 이처럼 등장인물들 이름도 다르고요. 1603년 텍스트에는 햄릿의 어머니 거트루드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1603년본에는 거트루드가 햄릿의 친구인 호레이쇼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특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거트루드에게 호레이쇼가 햄릿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거트루드가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앞으로 햄릿과 보조를 맞춰서 햄릿의 복수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렇게 되면 햄릿,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햄릿의 마지막 장면에서 거트루드가 독배를 마시는 게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경우에도 어떤 판본, 언제 출판된 책을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더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햄릿의 가장 중요한, 가장 유명한 독백, To be or not to be라는 독백을 기억하실 겁니다. 1603년에 나온 독백과 1604년에 나온 독백을 비교해 보면 길이가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1603년 판본이 길이가 짧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것이 문제다, 이런 대사잖아요. 근데 이 대사가 1604년에 나온 텍스트인데요. 1603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be or not to be, I, there is the point. 사느냐 죽느냐, 아 그게 쟁점이긴 해, 뭐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이 to be와 not to be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사행의 대사가 있는데 이거는 1604년 버전에만 나옵니다. 어떤 것이 더 고결한가?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견디는 것, 아니면 고통의 바다에 맞서 무기를 들고 싸워 그 고통을 끝장내는 것. 이네 줄의 대사가 햄릿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고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짐작할 수 있고,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인데, 1603년 버전에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햄릿은 1603년, 1604년, 1623년 버전의 차이가 난 것들을 다 결합하고 정리해서 현대학자가 나름대로 편집을 한 그런 편집본인데, 그 학자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텍스트를 만들려고 했겠지만 그걸 누가 보증합니까? 셰익스피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만의 햄릿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여러 그 햄릿의 존재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하나의 의미로 확정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고, 그 지점 때문에 햄릿을 더 수수께끼 같은 작품, 더 재밌는 작품을 만드는 부분이 있다. 그런 지점 하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처럼 어떤 매개를 거쳐서 우리에게 당도한 셰익스피어가 있을 뿐이다. 그런 매개를 거치지 않은 순수한 진짜 셰익스피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가장 현명하고 즐겁게 향유하는 방식은
원래 16세기에 있었던 진짜 셰익스피어를 찾아가려는 시도라기보다는 그

0: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퀴즈 크리에이터 패시예요. 요즘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진다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아니, 그 건조가 피부 건조 아니었어?
1: 가만히 있어!
0: 건조란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요. 출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코나 목 등 호흡기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건조한 날씨는 피부까지 푸석푸석하게 한답니다. 평소보다 보습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요. 산림 밀접 지역에서는 야외 치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볕집 태우기를 하지 말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화재 진압에 동참해주세요. 건조한 날씨가 가져오는 피해, 펭수의 습득한 피부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0: 섬이 또 다른 섬을 안았습니다. 그 섬에 가면 오랜 시간 전해져온 이야기가 그냥 넘실넘실대고
1: 그 맑은 물을 지금 도둑개가 다 먹고
0: 마음에 위로도 없습니다. 또 그곳엔 풍요롭지만 욕심껏 거두지도 않고요. 고향 바다에 기대 우직하게 살아가는 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섬 속의 섬은 더 이상 척박하고 외로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 냄새 그득한 남해의 섬 속으로 떠나보입시다. 남해 군이 품은 79개 섬들, 그 중에서도 남쪽 끝에 자리한 섬 노도로 향합니다. 점점이 떠있는 섬들이 붉은 해를 품고 고운 속살을 드러내는 보물섬 남해.

특히 남해 구운이 품은 크고 작은 섬들 가운데는 삿간 모양의 작은 섬 노도가 있는데요. 노도는 과거 노를 만들었던 섬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지금도 이 섬엔 노에 쓰인 불참나무가 많답니다.

0: 총 14가구 20여 명이 전부인 섬마을. 한적한 풍경 속에 느린 시간이 흐르는 곳인데요. 그래도 없는 것 빼곤 있을 건 다 있다 카네요.
1: 아, 여기 편의점도 있어요?
2: 네. 네. 지금은 이제 수술 하나 가가지고 지금 아직 막 계속 휴점이 돼 있죠.
0: 이 섬의 유일한 가게랍니다.
3: 우리 김만장님이 나오세요. 우리 상추밭에 우경 좀 갑시다.
0: 오, 마을 어르신의 긴급 호출.
1: 어르신 상추밭에 왜 가요?
3: 개가 똥을 싸놔서 좀 이리 오시다 좀 차려보 사진 좀 찍어봐.
4: 하하, 대체 무슨 일인지 현장 검증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0: 아니, 하필 먹는 상추의 신뢰를 이거 참.
3: 반찬에 상추 뜯어놨다가 내가 놀래 나자빠졌다.
1: 누구게요, 어머니?
3: 노인 회장집에.
0: 마을의 온갖 부준 일은 모두 반장님 몫입니다.
3: 그 매 빚기네. 들어봐 못 묻네. 매 빚기네. 마구잡이 매네 빚기네.
0: 뭐 마구잡이 하여튼 일단 뭐 급한 대로 수습에 나서 보는데요. 자자자자.
2: 오늘 먹지를 못하겠네. 나중에 때가 뿌려야 되겠습니다. 이 뭐 사는 재미죠. 오늘은 뭐 예주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할머니들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죠. 민원이죠, 어찌 보면.
3: 우리 반장님이 전부 요는 노인네 뿌리라 전부 그리고 다 아파서 이런 거 아니면 한 뼈씩도 못 떼고 그러는데 우리 반장님이 나만 산다는데 참 잘합니다.
0: 하하, 아들처럼 든든하시답니다. 섬마을의 노도는 주로 밭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인데요. 박선엽 할머니도 종일 밭에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5: 여기 찬나물이거든. 미나리 성분이 돼서 문지 너무 싼 거든 맛있다고 해.
0: 21살 꽃다운 나이에 노도로 시집 왔다는 할머니. 막 돌아보면 모진 세월이었다 카네요.
5: 그때는 막 못 사는 시지대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고 밤으로 저 양질동이고 저 큰 곳에 그 물다루로 데이고 노젓고 여기 땅 있어 배. 개인 집에 노가 있다 배가서 노젓고 데이지.
0: 나룻배가 유일했던 그 시절의 시집와 노도에서 56년을 산 할머니. 이젠 이곳이 최고라고 하시네요.
1: 어머님은 여기 평생 이제 계속 사실 거예요?
5: 그렇지, 살아야지. 영업 좋아요. 이제 도선단 이제 전기 들어오지. 물 이제 진주수 오지. 흥게는 막 시구진이시 뭐 기본적으로 막 물어주면 좋아요. 사람 잘 좋아. 좋다. 도선이 다니까 더 좋아해.
0: 세월 따라 나룻배가 여객선으로 바뀌는 사이 섬도 섬을 찾는 이들도 달라졌는데요. 사실 노도는 조선시대의 문인 서포 김만중의 유배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이 섬에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6: 남해에 요배 오신 분들 소설 쓰려고 왔어요.
1: 이번이 처음이 아니시라고 들었어요?
6: 처음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한 100일 있었어요. 2021년.
1: 근데 왜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6: 현장을 답사하는 거죠.
0: 조선 후기 문인이자 소설가 서포 김만중. 구운몽과 사시남정기의 작가로 기억되고 있죠. 변영희 작가는 노도에 머물며 김만중에 관한 장편 소설에 와 수필까지 완성했답니다. 또다시 서포 선생의 자취를 찾아 나서는데요.
7: 물이 있나 봐야지. 물이 있잖아요, 아직도.
0: 김만중 선생이 팠다고 전해주는 샘터입니다.
7: 도둑개 얘기를 썼죠. 그 맑은 물을 지금 도둑개가 다 먹고 도둑개가 판친다고. 도둑개만 살고 있다 이렇게.
1: 근데 왜 도둑개예요?
7: 아, 그렇게 사람 밥을 훔쳐 먹는데요. 부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기 사람 집이 어디 있어요? 김만중 선생님 집밖에 없잖아요, 그때. 그 무거운 솥뚜껑을 어떻게 열었을까? 거짓말 같아.
0: 민가에 들어와 음식을 훔쳐 먹는다고 해서 도둑개라 불렀다죠?
7: 남해에서 노도에 처음 들어오셔갖고 제 생수가 없으니까 급하게 파신 거예요, 시종들하고. 그 생수를 삼은 거죠, 식수로. 그 물이 아주 맑고 맛이 달았대요. 그래서 주민들도 올라와갖고 이 물을 길어갔대요.
0: 특히 이 외딴 초가집에서도 서포 선생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7: 여기서 구운몽도 쓰시고 호롱불 밑에 앉아갖고 밤을 새우면서 글을 쓰신 곳이네요. 그 심정 속으로 제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김만중 선생만 떠오르면 막 눈물이 났어요.
1: 왜 눈물이 나요?
7: 김만중 선생이 너무 불쌍해갖고. 그렇게 제주도 온 분이 이런 데 오면 썩잖아요.
0: 시대를 잘못 태어난 기운의 천재. 결국 이 섬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과거엔 한 번 들어오면 다시 나가기 어려웠던 유배지 노도. 3년 전 유배 섬은 창작을 위한 문학의 섬으로 거듭났습니다. 글을 쓰기 위한 인고의 시간을 견디기 위해 변영희 작가는 스스로 노도에서의 유배 생활을 자처한 셈인데요.
7: 여기를 와야만 조금이라도 김만중의 숨결이 남아있을 거다. 그러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김만중이 내 손길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네, 그냥 막 써서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왔으면 그 소설이 안 나왔어요. 그만큼 안 나왔어요.
0: 작가들에겐 창작의 영감을 불어넣는 노도의 자연은 또 누군가에게 생명력 넘치는 수학의 현장이기도 한데요. 노도 오천 계장님이십니다.
8: 어떤 걸 잡으세요?
9: 주로 문어, 애삼, 고동, 장어. 예.
8: 많이 잡으세요?
9: 예, 예. 맞아, 맞아.
0: 매일 어김없이 바다로 나서는데요.
8: 벌써 다 왔어요?
9: 요거야 동네 앞인데 뭐.
0: 풍성한 노도 바다. 뭐 멀리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8: 언제 당근했어요?
9: 5일 전에.
8: 5일 전에?
9: 예.
0: 어? 아니 이건 문어단지 아닙니까? 과연 문어가 찾아왔을지 이 긴장되는 순간이구만. 에? 아, 근데 진짜 문어 맞군요. 어? 하하. 그놈 참.

그런데 외딴 섬이었던 노도에 최근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진 이유가 있다는군요. 바로 문학의 섬이라는 이름으로 섬이 새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입니다.

0: 힘 좋아 보이네요. 요놈도 아주 실하게 보이지요? 하하하, 이야.
1: 이거 크네요.
2: 야, 이거 이제 크네요.
1: 이게 한 얼마나 돼요?
2: 여기 한 500g.
1: 가격으로 치면 얼마나 돼요?
2: 이게 한 10,000원이에요.
1: 10,000원?
2: 예.
1: 와.
0: 정력 50년의 어부 탑스입니다.
1: 옛날에는 이 배 말고 어떤 배 타고 조업을 하셨어요?
2: 목선. 나무로 만든 배.
1: 노선는 배?
2: 아니, 그냥 엔진 달린 거.
1: 아, 목선도 엔진이 있었어요?
2: 아, 예, 옛날에. 아주 옛날에 노선에 있죠. 또 따로 댕기고 바람 불 때. 예, 요즘 좋은 배, 이 좋은 배입니다.
0: 그 옛날, 나룻배 시절부터 노도의 바다에 태를 묻고 평생 고향 바다를 지키며 업으로 살아왔습니다.
1: 아, 대피는 모양이죠?
2: 예, 네, 예. 대피가 있잖아요, 저런 이만. 이거 많이 됐다, 분수 이거. 이 사면을 맛있어요. 이 전복 똑같은 길이에요.
1: 이게 지금 뭐예요?
2: 군수라고, 군수.
0: 쏨뱅이에 분수까지. 이야, 이제 정말 기다린 보람이 이거로군요. 어디, 이번 때 뭡니까?
2: 야, 말 들었다.
1: 아, 뭐예요?
2: 문어야차.
1: 와, 문어가 잡혔네요?
2: 예.
1: 원래 여기 노도섬 앞에는 문어가 많아요?
2: 예, 가을에는 많지요. 여름, 가을에는 꼭. 초겨울이고. 아이고, 너무 크다.
1: 문어 올라오니까 기분 어떠세요?
2: 기분 좋습니다. 커도, 작아도 기분 좋네.
0: 고향 바다가 체면을 제대로 세워주네요. 자, 근데 이번엔 또 뭡니까? 궁금하구만.
2: 볼라고.
0: 하하, 요즘 제철이라는 볼라까지 올라왔구만요. 이건 뭐. 아니, 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2: 괜찮아. 예.
0: 풍요로운 노도의 바다. 이 정도면 힘든 줄도 모르겠네요. 또 뭔가요?
2: 아, 요거 해삼.
0: 아니, 바다에 산삼 아닙니까?
2: 해삼.
1: 해삼도 이렇게 많이 잡혀요?
2: 예, 많이 잡혀요. 여름에 없어요, 또. 여름에 땅속으로 들어왔다.
0: 노도의 바다는 그에게 일터인 동시에 신명나는 놀이터.
1: 힘이 좋네요.
2: 예. 깨는 많이 먹어, 깨. 깨 조개 많이 먹어.
0: 평생 고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섬이 좋대요. 병원 더 깨놨고 바닷가에 고기 잡고 그럼 도시는 못 살았더라고요.
1: 그러면 지금 아버님께서는 여기서 계속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3: 뭐 미국 갈 때까지 살지 뭐. 미국 뭐 말이야, 뭐 죽을 때까지 산다고 막.
0: 섬이 좋아 섬과 함께 평생의 삶을 일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남해가 품은 또 다른 섬 속의 섬, 호도로 떠납니다. 남해 최남단 미저왕 앞바다인 16개의 무인도와 2개의 유인도, 조도와 호도가 있습니다. 그중 그 생김새가 호랑이를 닮았다 하여 봄섬, 호도라 불리는 섬. 마을 주민을 다 합해봐야 13명이 전부인 작은 섬입니다. 남해 군의 인구가 13만에 달했던 70, 80년대 주민들도 많고 초등학교까지 있었다는데요.

0: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경제활동을 하는 주민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데 이 차는 뭡니까?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네네. 아유,
2: 반갑습니다.
1: 아니, 이 그냥 트럭인 줄 알았는데.
3: 푸드트럭이에요.
1: 푸드트럭이요?
3: 네네. 일반적인 트럭을 개조한 게 아니고 원래 푸드트럭으로 나 있는 차예요.
1: 아니, 근데 섬에 웬 푸드트럭이요?
3: 네, 저희들이 이제 항상 15년, 20년 전부터 밖으로 이렇게 투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 이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네, 그리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가 사는 곳이니까 그냥 기회가 닿아가지고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하게 된 거예요.
0: 포도가 좋아 10여 년 전부터 드나들다 3년 전 아예 섬에 정착을 했다는 부부. 그런데 라면 하나에도 직접 캐낸 해물이며 재료를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착하고요. 이거 뭐 이래서 장사가 될까 싶은 찰나 심지어 남편 송규 씨가 직접 잡은 자리돔 회에 여기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죠? 막걸리 한 사발? 나왔습니다.
4: 건강합시다.
0: 손님이 없어도 행복한 가게. 애초에 돈만 벌자고 시작한 일이 아니랍니다.
3: 손님하고 무관하죠. 저희들이 즐기기 위해서 하는데 서로가 윈윈이죠. 손님들은 필요할 때 커피를 한잔 마셔서 좋고 저희들은 누구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고
5: 또 아버님이 이렇게 물고기 잡아오셔갖고
3: 또 같이 먹으니까 행복하고요. 그래서 물고기 잡을 줄 아는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0: 어, 마침 손님들이 오셨나요?
5: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6: 네?
5: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6: 어디 갔다 오기는 지금 들어오는 거지.
5: 아, 여기
6: 호도? 일하러 오는.
5: 아, 호도에 사시는 분은 아니세요?
6: 예? 아닙니다. 일하러.
7: 우리 작업하는, 작업하는.
8: 우리 막걸리
3: 하고. 막걸리는 그래, 알았어요.
8: 일단 막걸리 하고 토스트 하고.
3: 그건 할 테니까.
8: 고등어.
3: 다 할 테니까 여기 앉아봐요.
6: 그냥.
0: 맛있는 게 있으면 돈도 받지 않고 대접 못해 야단인 부부입니다.
5: 어르신, 여기 자주 오세요?
6: 예. 어제도 왔다가. 맨날 여기서 일하는 거.
5: 아, 여기서 어떤 일 하세요?
6: 그냥 요게 그냥 상 관리.
5: 아.
6: 성 관리.
7: 우리가 그, 저, 시장할 때 여기도 되고.
6: 막걸리 일이 한 잔.
7: 막걸리 일 한 잔도 또 아재미 하고 또 여기서 정도 나누고 일하면 좋지.
6: 아, 이 무구라쿵이
7: 있다
6: 그 저 남의 정입니다. 이게 남에 있는 사람들 정. 그 도예지 같은 이런 맛도 없습니다. 그 촌에 이신 게 막 촌에서 막걸리도 허락하고 막 보시는 내 샌드위치 사주고 이란 압니까? 그 모르는 사람한테 샌드위치 사주고 있습니까? 남의 사람들이 일이 좋습니다. 다 같이 더불어 먹고 삽니다.
0: 그런데 좋은 게 있으면 뭐든 나누고 보는 건 이 섬에선 뭐 특별한 일이 아니랍니다.

0: 오리지널 돌장입니다.
1: 와우, 호도 바다의 보물이라죠. 예? 이야.
0: 이 장어는 배가 까맣고 누르게 그렇습니다. 황금빛 색깔 나듯이. 이 호도 옆에 주위가 장어가 그래서 맛이 있습니다.
1: 귀한 돌장어. 호도 어르신들의 장수 비결.

0: 이라고 합니다.
1: 나는 그 좋은 거 먹으니까 힘이 좋아가지고 91살까지 뭐 농사 짓고 뭐 다 한다.
0: 그 옛날부터 먹을 것이 귀했던 섬마을. 그래서일까요? 그냥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건 호도 사람들의 몸에 밴 오랜 습관입니다.

0: 정희씨 부부의 푸드트럭은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정과 먹거리의 사랑방. 마마마 버터걸 오시고 많이 드시소.
1: 아이고 땡큐 땡큐
2: 땡큐.
3: 뭐라 좋아?
1: 맛있죠? 맛있네. 사랑의 한 소금 들어가서 더 맛있습니다.
3: 여기는 뭐 거의 뭐 요새는 뭐 연세가 드시노니까 뭐 팔라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먹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아무나 뭐 집 가서 뭐 그 집 동네 주민들은 뭐 이 밭에 가서 먹고 저 밭에 가서 해보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4: 생선도 지금 이렇게 나눠서 드세요?
3: 생선도 예, 제가 잡는 거는 뭐 잡으면 거의 그 막 그 갖다 드립니다. 드시게끔. 어방 사람이 쟤밖에 없으니까.
1: 자, 맛있게 드세요.
5: 고마워요.
6: 힘 좀 쓰세요.
1: 자, 맛있게 드세요.
0: 훈훈한 인심 덕분에 외롭지 않은데요.
1: 예.
0: 섬 토박이도 외지에서 온 이방인도 고향처럼 넉넉히 보듬어주는 섬. 모두가 행복한 섬 남해 포도입니다.
7: 막상 상태에 다리 쪽자를 써서 이게 상조반이라는 다리예요.
8: 어머니 자체 항아리를 그렇게 표현한대요. 부모님도.

0: 어머니들 장에 갔다 오신 거예요?
1: 네. 옷 사고, 배추 사고,
2: 고기 사고.
3: 얼마 만에 가신 거예요?
2: 두 달 만이죠.
3: 두 달 만에?
4: 고도로 오시죠!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네모 네모 구멍 송송 말랑 말랑 스펀지 스펀지 하리야, 청소 아니고 그림 그릴 준비. 이 스펀지에서 무슨 그림이 나오나 봐봐.
1: 오호, 좋아요. 뭐가 나올까?
0: 스펀지를 쭉 문지르면
1: 우와, 무지개네요. 물감이 쭉 퍼져서 빨주노초파남포 기다란 무지개가 됐어요.
0: 다 이 스펀지 덕분이지. 이 무지개 위로 뭐가 지나가나 보세요.
1: 네.
0: 먼저 분홍 물감 찍고
1: 찍고
0: 찍고
1: 찍고
0: 찍고
1: 찍고
0: 찍고 보라색을 찍고 찍고
1: 우와, 이게 뭘까요?
0: 이렇게 하면 알게 될걸? 동그란 스펀지를 검은 물감에 찍어서 콕콕콕콕
1: 칙칙폭포 기차다 기차 저도 찍을래요. 저도요. 야, 바퀴를 콕, 또 콕, 콕, 콕, 콕, 콕, 가.
0: 뿌, 뿌, 뿌. 연기도 뿜고 있어.
1: 네모난 스펀지랑 동그란 스펀지가 모여서 금방 기차가 됐어요.
0: 또 뭐가 될지 스펀지한테 물어볼까?
1: 네.
0: 스펀지 씨.

0: 이번엔 또 뭐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말이죠. 아주 말랑해서 모양이 아주 쉽게 변한답니다. 요렇게 찍으면 뭐가 될까요?
1: 리본인가? 아, 린다쌤, 우리 얼른 찍어봐요.
0: 좋았어. 이번엔 스펀지를 이렇게 가운데 고무줄로 묶어서
1: 고무줄
0: 물감에 다시 콕 찍어서
1: 물감에 찍어서
0: 여기 놓고 북신 짜잔 팔랑팔랑 나비
1: 우와 나비가 훨훨 날아왔어요
0: 이번엔 무슨 무늬가 나올까? 짜잔!
1: 우와! 하늘에 나비가 가득하네요. 하리도 이 스펀지 기차 타고 싶어요. 무지개 위를 날아서 헐 헐.
0: 친구들도 스펀지로 재밌게 놀아봐요.
1: 재밌게 놀아봐요.

0: 보자 보자. 아, 깜짝이야. 아유, 놀래라 놀래. 근데 너 좀 귀여운데? 말랑말랑해. 내 동생 해라. 귀여워.
1: 우와, 방울방울 비눗방울이다. 태원아, 여기 왜 이렇게 비눗방울이 많아?
2: 지금 거품 목욕하고 있거든. 내가 누구 그리는지 봐봐. 저래.
1: 욕조.
2: 이렇게 그려주고. 다리랑.
1: 다리랑.
2: 됐다. 그리고. 이제 네모난 스펀지로 일단은 꾹 찍어서.
1: 찍어서.
2: 종이에 찍어줄 거야. 여기도 예쁘게 찍어줘야지.
1: 와.
2: 물감 잘 안 나오네. 그럼 다시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네모 모양을 만들어줄 거야.
1: 혜원아, 이게 뭐야?
2: 뭔가? 한번 맞춰봐.
1: 뭘까? 몽글이 궁금해.
2: 콕콕콕콕 찍어줄 거야.
1: 이번엔 동그란 스펀지네.
2: 톡톡톡톡. 찍어주고.
1: 찍어주고.
2: 됐다. 이제 이걸로 노란색 물감을 찍어서.
1: 이번엔 노란색.
2: 꾹 붙여줄 거야. 반대쪽도 붙여주고. 됐다.
1: 뭘까?
2: 검정색 물감으로. 여기도. 다음에. 하고.
1: 뭔가 나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2: 꾹 찍어서 거품을 만들어줄 거야.
1: 거품이다. 이거 지금 몽글이 목욕하는 거 그린 거구나.
2: 응, 맞아.
1: 거품 목욕하니까 너무너무 개운해.
2: 이렇게 흘러넘치고 있어.
1: 복신복신하다.
2: 그 다음에 비눗방울도 그려줄 거야.
1: 우와, 비눗방울이다. 좋아 좋아. 보글보글 거품 목욕 너무너무 좋다.
2: 그 다음에 몽글이 머리 위에도 올려줘야지.
1: 또 그려줘 또 그려줘. 보글보글 거품 많이 많이 그려줘. 내 머리 위에 거품 있어.
2: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붙여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 이건 뭐야?
2: 이건 우리 가족이야.
1: 그렇구나. 여기 거품 목욕하는 데서 뭔가가 나오려고 한다. 뭘까? 돌고래다 돌고래. 전방 전방. 돌고래도 거품 목욕을 한다.
2: 몽글이 색깔이 분홍색으로죠?
1: 우와 예쁘다. 분홍 하트. 너무너무 좋은 거품 목욕이야.
3: 나도 그릴래!
4: 이 작품은 노노는 날입니다. 눈보라를 만들었는데요. 스펀지로 눈결점을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5: 행동된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0: 잘할 수 있어.
1: 참 잘했어요. 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위험지역 퍼지캐치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제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아빠.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고.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 안녕.
0: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매드코카 기지 발견. 매드코카 기지 발견. 탐색 시작.
2: 로티, 입구를 찾았어.
3: 가자, 슈퍼탐사대 X! 우리 친구를 구하러! 13화, 희망의 빛!
4: 모든 것은 마스터 그레인님의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2: 뭐야! 녀석들이 여기로 어떻게!
3: 코카, 무슨 일에 꾸미고 있는 거지?
2: 로티, 지하 2층 복도 끝에 수상한 공간이 있어. 확인해봐.
3: 알았어. 하트핑, 베블리, 너희는 동물들을 구출해줘. 캔디콘은 나랑 찹찹이를 찾아보자. 어? 캔디콘, 뭐하고 있어?
5: 어?
3: 찹찹이 소리야!
5: 로티, 먼저 가. 곧 따라갈게.
3: 잡아! 다친 데는 없어. 내가 빨리 꺼내줄게. 기다려봐. 놀라지 마. 너희를 구하러 왔어.
5: 이제 걱정 마렵니.
3: 캔디코!
5: 어? 로티! 잡아!
6: 무사했구나.
3: 아, 맞다. 베블리랑 하트핑은?
6: 동물들을 무사히 구조해서 지금 구명보트에 태우고 있어.
3: 다행이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볼까?
5: 응.
3: 와, 뭐지?
7: 감히 마스터 그레이님의 위대한 계획을 파괴하다니! 이 배탄을 후회하게 해주마!
3: 캔디코!
6: 어? 혹시 드론들을 부르려는 거야?
2: 뭐? 이 녀석이 그걸 어떻게?
6: 소용없어. 지하의 드론들이 한가득이더라고.

0: 고장나서 한 대도 못 올 거야.
1: 말도 안 돼!
2: 오, 역시 캔디코!
3: 이 녀석들! 이렇게까지 날 방해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어!
2: 이 녀석이 뭐라든 우리는 절대 지지 않아!
3: 너희 중 누구도 이 배를 빠져나갈 수 없다!

잘 가라. 지긋지긋한 시

0: 뭐야 저리 비켜!
1: 첩첩이야 엄마 아빠?
2: 이제 그만둬 매드 쿼카!
0: 어떻게 나에게?
2: 캔디콘!

0: 잡아. 너라도 어서 도망쳐. 어서.
1: 모두 조용해졌군. 모든 건 마스터 크레인님을 위해!

0: 경고. DNA 코인 에너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경고. DNA 코인 에너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1: 대체 무슨 일이지?

0: 분명한 건 이제 저 녀석에게 절대 질 것 같지 않아.
1: 슈퍼 탐사 맥스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2: 로티!
1: 세트 로티!
2: 좋다!
1: 멈춰!

0: 모두들 구명 보트를 향해 뛰어!
1: 접차.
2: 모두 무사히 서 정말 다행이다. 띵띵띵.
0: 그만해. 간지러. 찹찹이가 가족을 찾아준다는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대. 그래. 알았어. 그만. 너희 덕분에 모두를 구할 수 있었어. 고마워. 어? 슈퍼 탐사대 X, 앞으로도 사라져가는 생명들을 구하는 거야.
3: 테라피아와 생명의 나무를 위해,
2: 이 행성을 위해, 빙!
0: 모든 동식물들을 위해,
4: 그리고 우리를 위해.
2: 슈퍼탐사의
5: 에이스! 이번에도 날 방해하려는 건가? 슈퍼탐사대 에이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줄무랑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천하장사 장수풍뎅이.
1: 우와, 예쁜 나비야.
2: 나비? 어디? 어디?
1: 와, 핑, 가만히 있어.
3: 어, 나비가 핑크호에 앉았어.
1: 나비 정말 예쁘다.
2: 그러게.
4: 나비가 날아가 버렸어. 나비랑 같이 놀고 싶었는데.
3: 그러게. 곤충들이랑 친구가 되면 좋을 텐데.
5: 나한테 방법이 있지.
6: 무슨 방법?
5: 그건 바로 자가 절한 드론.

0: 이게 뭐야? 새로 발명한 기계야. 곤충 탐험 갈 때 이 드론만 있으면 어디서든 작아질 수 있어.
1: 더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겠네.
2: 우와, 정말 멋지다.
0: 이걸 누르면 왜 안 되지?
3: 트리케라야!
1: 뭐라고?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
0: 시간 제한이 풀리기 전까지는 커질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지?
1: 응, 우리도 작아져서 트리케라랑 같이 곤충 탐험 가자. 좋았어.

0: 꽃이 엄청 커졌어.
1: 꽃이 커진 게 아니라 우리가 작아진 거야.
2: 나는야 지진이야. 지진. 지진이 아니라 토끼였구나.
3: 안녕 토끼야.
0: 우와, 사슴다리가 엄청 길어.
2: 깜짝 놀랐네. 우와.

0: 우와, 작아지니까 모든 게 다 달라 보이는 것 같아.
1: 맞아, 맞아. 어? 아, 근데 저 곤충은 뭐지?
2: 우와, 정말 멋지게 생겼다.
3: 저 곤충은 말이야,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야.
4: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3: 응, 몸집이 크고 힘도 엄청 센 곤충이야.
5: 아, 그래서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이 붙었구나.
1: 어? 아, 왜 저러는 거지?
5: 설마 우리 공격하려는 거야?
3: 얘들아, 모두 피해!

0: 하민드 영역을 넘보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1: 우리 침입자로 오해했나봐.
2: 뭐? 내가 헤라클레스를 막아볼게.

0: 제법인데. 하지만 나를 이길 순 없지.
1: 렉스! 헤라클레스, 그만 멈춰. 소모, 파워 불도저.
2: 소모!
0: 어림없지. 자, 이제 하나 남았군.
3: 난 무시무시한 불공룡이야. 나랑 싸우면 너만 손해일걸? 진짜야.
0: 말이 많군. 분별은 끝!

이젠 도망갈 수 없겠지?

0: 살펴줘.
1: 뭐 파워풀 도전. 구주 성구.
2: 고마워.
1: 곤충은 크기가 작아도 정말 강력하구나.
3: 정말 놀랬어.
4: 앞으로의 곤충 탐험이 아주 기대되는걸.
5: 어? 나는 곤충 무서워.
1: 나도.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청소년 여러분, 가정 내 폭력과 학대로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첫 번째, 청소년 상담 번호 1388로 전화해 주세요. 365일 24시간 전문 상담자와 심리 상담을 나눌 수 있으며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청소년쉼터 이용 방법 및 가까운 쉼터의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쉼터에서는 무료 숙식 및 의료 서비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쉼터는 부모님 동의 없이도 입소가 가능하며 가정 내 폭력 문제로 부모와 분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더 이상 참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해 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0: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콩순이네 딸기농장. 말하는 포메가이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0: 아이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캠핑카가 사라졌다.

0: 이제 눈꽃 열매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에요.
1: 얘들아, 제발 빨리 와.
2: 우리가 눈꽃 열매를 찾았어요.
3: 너희들이 해냈구나.
1: 네, 우리가 해냈어요.
4: 우리가요.
5: 랄라님은 좀 어떠세요?
0: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간호사 선생님, 어서 눈꽃 물약을 만들어 봅시다.

0: 주셔서 다행이에요.
1: 자자, 진정하세요. 랄라님 놀라서 다시 아프겠어요.
2: 모두 고마워.
0: 랄라님, 죄송해요. 제가 상한 눈꽃 열매로 오븐에 넣어서 그만.
3: 상한 눈꽃 열매인 줄 몰랐잖아. 윙크야, 네 잘못이 아니야.
0: 랄라님.
3: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눈꽃 열매 나무가 시들어버렸으니 눈꽃섬이 위험해.
4: 안 돼요!
0: 그럼 이제 어떡해요?
3: 블루진주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5: 전설의 블루진주요? 책에서 봤어요!
3: 그래, 블루진주의 신비한 힘이 우리 눈꽃섬을 보호해줄 거야. 너희들이 할 일 있어. 등대섬 아래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서재가 있어. 거기에 지도가 하나 있는데 블루진주를 찾는 지도야.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보관해놓은 마지막 눈꽃 젤리도 있어. 용감한 너희들이 이 둘을 가져다 줄래?
6: 네네! 재밌을 것 같아요.
7: 드디어 캠핑카가 완성됐어. 다들 좋아하겠지?
8: 랄라님이 비밀 책방은 등대 아래에 있다 그랬는데.
0: 아무리 찾아도 지하로 내려가는 문은 없었어.
6: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면 되지.
0: 그건 너무 재밌겠는데.
8: 분명 어딘가 비밀문이 있을 거야.
0: 비밀문 너무 낭만적이야.

0: 잘 찾은 것 같아.
1: 아, 달콤한 눈꽃 젤리 냄새. 어? 찾았다! 마지막 남은 눈꽃 젤리 8개! 역시 내 코는 최고라니까.
0: 이제 지도만 찾으면 되는데, 지도는 책 사이에 끼어 있을 거야.
1: 이렇게나 책이 많은데 어떻게 찾아? 걱정 마, 내 코가 있잖아. 분명 특별한 향기가 날 거야. 어? 너만 믿는다, 하프? 코가 없어질 것 같아. 힘내, 하프. 저는 못해! 못한다고! 아, 향기 너무 좋아! 존재성이다! 스노우볼이 지도였다니!
2: 정말 마음에 들어!
0: 전문용어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지! 우리가 블루진주까지 찾아버리자!
3: 좋아, 좋아!
4: 얘들아, 안녕! 너희에게 줄 깜짝 선물이 있어.
1: 뭐야, 뭐야? 궁금해, 궁금해!
4: 바로 캠핑카! 블루진주 찾으러 갈 때 타라고 이 포퍼님이 만들었지.
1: 우와! 지금 당장 타보고 싶어!
4: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함께 타보자고.
1: 내일? 내일은 언제 되는 거야? 내일이다! 아니잖아. 녹음해서 참을 수가 없어.

0: 바프. 캠핑카는 내일 같이 타기로 했잖. 어? 눈사람이잖아? 졸려서 착각했나 봐. 빨리 자야지.
1: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 궁금해. 우와! 멋지다. 우후! 붕붕붕! 포포 제법인데? 새차 냄새 좋구나.

0: 지도랑 마지막 눈꽃젤리를 찾았어요. 스노우볼 지도예요, 랄라님. 이제 블루진즈를 찾으러 가면 돼요.
1: 너희들이 자랑스럽구나.
0: 어? 그런데 하프는 어디 있어?
2: 하프가요! 살려주세요!
0: 하프?

0: 일이야?
1: 뽀뽀가 괴물로 변했어!
2: 얘들아, 무슨 일이야?
3: 달리는 차에 타고 있는데 아프다!
2: 얘들아, 당황하지 말고 우선 자동차를 멈춰.
3: 자동 운전 버튼이 켜져 있어. 자동 운전 버튼을 꺼서 우선 자동차를 멈춰.
1: 어떤 버튼이지? 이거 아니면 이거?
4: 아프랑 포포가 위험해.
1: 빨리 구하러 가자.

0: 우와! 정말 멋진 차야.
1: 내가 만들었거든.
2: 우리 눈꽃섬은 이제 너희에게 달려있어. 꼭 블루진주를 찾아오렴.
0: 네! 이 용감한 하프만 믿으세요.
1: 크라크라크라크라. 장난이지롱.
0: 나도 장난이었어.
3: 꼬무리를 구해라.
1: 너무 들떠서 그만.
0: 나랑 딱 어울려. 꼬리도 달려있고 나처럼 정말 멋져 멋져.
1: 당연하지. 누가 만들었는데.
0: 폭포.
3: 조심해줘 하프.
0: 미안 미안. 근데 호프, 화분도 가져가려고?
3: 응, 내 소중한 친구 튤리야.
0: 화분이 친구야? 안녕 친구들.
3: 안녕 하프.
0: 너희들도 모험 좋아해?
3: 당연히 좋아하지. 우리도 모험 떠나고 싶어.
0: 그래. 신나는 모험 시작이다. 으히!
2: 눈꽃섬이 점점 녹아내리고 있어. 우리 눈꽃섬을 살리기 위해서 블루진주가 꼭 필요해.
3: 걱정 마세요, 랄라님. 우리가 지도도 마지막 눈꽃젤리도 찾았잖아요.
4: 블루진주도 꼭 찾아올게요.
0: 우린 할 수 있어요.
4: 제일 중요한 건 다치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지?
5: 그럼 알지.
4: 눈꽃젤리 누가 챙겼어?
0: 호프한테 있어.
3: 역시 하프코는 개코야. 스노우볼, 블루진주로 가는 길을 알려줘. 안전벨트,
0: 자동운전 모드, 블루진주를 찾으라.
5: 출발.

0: 정말 낭만적이지. 저건 산호라는 거야.
1: 호프, 꽃이랑 대화하는 건 좀 이상해.
2: 아니야, 너도 해봐. 재밌어. 줄리아, 저건 조개라는 거고. 어? 오, 안녕, 안녕. 또 만났네. 모험은 재밌어? 어, 친구들도 많이 만났구나.
3: 얘들아, 왠지 예전보다 쓰레기가 더 많아진 것 같지 않아?
4: 더럽다.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라라라.
3: 점점 빨리 녹고 있어.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0: 윙크, 언제 도착해?
1: 아직 더 가야 해. 하프, 우리 튤립 멀미나 꼬리 흔들지 말아줘.
0: 알았어. 윙크, 언제 도착해?
1: 아직 한참 남았다고.
0: 내가 생각한 모험은 이런 게 아니라고. 쓰레기 냄새. 쓰레기 냄새.
2: 어? 꼬물이 냄새.
1: 꼬물이?
0: 꼬물이 냄새.
2: 어? 꼬물이?

0: 저쪽에서 꼬물이 냄새가 나.
1: 어? 어? 꼬물이다.
0: 귀여운 꼬물이. 꼬물꼬물.

구해줄게. 우리 꼬물이를 괴롭혀.

0: 나랑 같이 가자.
1: 아빠 위험해.
2: 어떡해 어떡해.
0: 어? 슈퍼점? 휴, 간신히 피했.

0: 저 녀석도 괴물로 변했어.
1: 어떡해, 어떡해. 미안해, 아파.
2: 생각을 해야 해. 생각, 생각.
3: 아, 호프, 눈꽃 젤리를 사용하자.
1: 어, 좋은 생각이야. 제발 좋은 마법이어야 하는데.

0: 어떡해. 너무 지독해. 정신 차려, 하프.
1: 쟤네들한테서 지독한 냄새가 나. 대굴대굴 파워! 내 코가 썩을 뻔했잖아. 어? 이거 내가 얼굴 그려준 페트병인데? 내가 모험 떠나라고 바다로 보내준 페트병이야.
0: 바다에 버린 거 아니고?
1: 아니야.
2: 요즘 좀 이상해. 쓰레기가 자꾸 괴물로 변해. 으악.

0: 마법이 풀리면 친구들한테 데려다 줄까?
1: 보물아, 마법은 내일이 되면 풀릴 거야. 걱정 마.
0: 보물아, 너 우리랑 같이 가고 싶구나? 그래, 우리랑 가자. 자, 모험한 꼬물이 출동! 블루 진주를 찾으러 자 출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대머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9: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10: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연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2: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녀석 안녕. 고마. 우리 밖에 나가서 공 찾아. 어, 빨리 빨리.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결승전을 생중계로 전해드리는데요. 우승 팀에게는 영광의 트로피가 주어집니다.
0: 아, 알았어. 그럼 잠깐 볼까?
1: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데요. 선수들이 볼을 잡으려 하지만 계속해서 뺏고 빼앗깁니다. 양 팀 모두 단체 양보도 없군요.
0: 근데 곰마, 이제 골 넣는 거야?
1: 저러의 찬스를 맞아 슛! 아깝습니다. 이번엔 상대팀의 역습. 하지만 놓칩니다. 볼이 밖으로 나가네요.
0: 골이 어디 있는데?

0: 언제 나오는데? 언제 볼 수 있냐고. 대체 어디 있냐니까. 엄마, 왜 이렇게 꼴이 하나도 없어? 재미없단 말이야.
1: 멋진 드리블을 이용해 상대팀 골문앞까지 돌진하면서 패스! 아쉽다, 멋진! 무슨 시도 안 해가 페널티킥이 주어집니다. 드디어 초로의 찬스를 가진 홈팀! 강력하게 슛! 아, 빗나가네요.
0: 어머야, 실수야, 실수.
1: 반칙이 선언되는 가운데 선수 퇴장.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선수들 다시 입장하고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가 이어집니다. 후반전 경기 과연 골이 터질까요?
0: 토끼야,

0: 와, 어디 이번에도 막아보시지? 오, 한 팀이야? 그래, 좋아. 나도 끼워줘.
1: 볼을 두고 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른쪽으로 넘겼다가 다시 왼쪽으로 빠집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재빨리 가로채는데요. 다시 오른쪽으로 패스! 이번에 왼쪽 측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어지는 강한 패스. 하지만 선수들 골문 앞에서 침착하게 볼을

다시 오른쪽으로 볼을 돌리는 가운데 한 번 더 패스. 자, 이번엔 왼쪽으로 네 슛. 공중돌 결과합니다. 아, 하지만 볼은 또다시 오른쪽으로. 정말 숨막히는 접전이네요.

팽팽한 대결이었는데요.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팬들을 위한 진정한 축제장이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0-0 무승부. 비록 골은 없었지만 양팀 모두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들어갔어? 거기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꼽. 간다! 엄마?

재밌는 거라도 있어? 뭔데 뭔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나만의 보물 모음이라고? 뭐야, 완전 지루하잖아. 나 뭐 하는지 볼래? 왜? 멋지지?

너 잡동사니는 잔뜩 모아서 뭐하게? 응? 그러지 말고 나 뭐하는지 볼래?

아주 멋진 어 그게 뭐더라? 아 맞다 뭔지 나도 나만의 봄을 모으게 하고 싶은데 어쩌지? 그럼 난 어떤 걸 모으기 시작하면 좋을까? 엄마, 나 이제 사탕 포장지는 도저히 못 모으겠어. 그럼 다른 걸 모아야 하는데 어떡하지? 난 뭐가 좋을까?

드디어 내 보물 모으기 성공이야. 잠깐 네 집에 맡겨도 되지?

그거 좋은 생각인걸? 두고 봐! 이제 곧 나만의 멋진 보물을 모을 테니까!

아이, 뭐 하는 거야? 설마 내가 모은 봄을 먹은 거야?

말하는 줄 알아? 봄이 왔으니까 꽃 만나러 가야겠구나. 아빠가

저기 좀 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금을 흘리면 운이 나빠진대. 어떡하지? 그럼 운이 다시 좋아지려면 세상에 도끼가 필요해. 알았다. 잠깐 쉬고 있어봐.

있는 행운이 꼭 필요하다고. 근데 말은 어디에 있어?

말발굽도 잡았고. 자, 그럼 이번엔 돼지코를 만져볼까? 아이 참, 우리 곰 불쌍해서 어떡하지? 뭐야, 다 소용없잖아. 어, 나무를 두드려도 좋댔어.

잘됐다. 이제 행운이 올 거야.

잃어버린 건 맞는데 내가 꼭 찾아줄게. 아이, 그 배지 말이야. 1등 배지 있잖아. 그냥 살짝 만져봤는데 그게 사라졌지. 뭐야, 콤마? 여긴 다 뒤져봤지. 이번엔 저기 찾아보자. 도와줄 거지, 얘들아? 아, 그래, 알았어. 네가 직접 찾아봐. 난 노래 나오는 판이나 정리할게. 나 그거 좀 줄래?

그럼 이제 차 마시면 되겠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1: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넘버블럭스 친구들
6: 모여라.
5: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6: 20까지 파티해.
7: 우리 같이 놀자.
5: 5와 3이 만나면
7: 8이야.
5: 당신
8: 우리 모두 8.
5: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6: 함께 놀아요.
5: 넘버블럭스 4대가족.
9: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0: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1: 지당하신 말씀.
1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예썰 치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6: 커피 기사단, 잠자는 용을 깨워라.
7: 좋아, 러블. 수석기에다 강아지 간식 올려놨어.
6: 그래, 준비 쏘세요.
8: 오, 내 거야, 내 거.
6: 미안해, 체이스. 한 번만 더 해보자. 준비됐지, 마셜? 이번엔 넣어줄게.
5: 근데 여긴 조금 먼데?
6: 그냥 딱 거기 있어. 내가 보내줄게. 제자리에 준비하시고 발사!
8: 안 돼!
5: 좋아, 간다! 얍! 봤지?
8: 우와,
5: 대단하다! 하면 안 돼?
7: 내일 하는 건 어떨까? 지금은 너희 잠잘 시간이잖아.
6: 라이더, 난 남아서 쬐꼼만 더 연습하면 안 될까? 투석기 쏘는 연습이 더 하고 싶어.
7: 연습은 더 해도 되는데 너무 늦게까지 하지는 마.
6: 고마워, 대장.
9: 잘자, 라이더.
10: 이 마시멜로 살살 녹네. 안 그래, 장클론? 근데 클론 어딨어? 이 한심한 강아지 또 용에서 떨어졌나?
11: 여기 있어요. 그리고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점프한 건데요. 왜냐면 제가 훈련이 그래서.
10: 좋아, 가서 가져올 게 하나 있어. 바로 보물방패인데 거기 쿨쿨 솥단지가 있는 것이 새겨져 있지. 그게 있어야 내 계획대로 공주를 몰아내버리고 임원께서 바킹버그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야.
11: 그럼 저는 바킹버그에서 제일 위대한 기사 클로경이 되겠네요. 다시 기사해도 되죠? 네, 제발.
10: 네가 낑낑대봐야 정만 떨어지지. 그리고 뭐? 위대한 기사? 용 한 마리도 조종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11: 할 수 있거든요. 스파크스! 이리 와. 오게? 당연히 오겠지만.
10: 불쌍한 우리 장클로드. 저 도마뱀이 이 마시멜로를 다 먹었네.
11: 집게! 스파크스! 앉아!
10: 요런 달달한 거 하나만 있으면 쟤도 써먹을 수 있겠어.